0: 중국은 우리 서해와 남중국해, 동중국해, 타이완 해협 등에서 국내법과 법적 논리를 앞세워 관할권을 확대하는 법률 전쟁을 펼치고 있습니다.
1: China has to be able to dominate
2: 중국이
1: these
2: 대양으로 나아가려면 먼저 일도련선 내 해역과 상공, 우주를 지배하고 그다음으로는 이 도련선을 지배해야 합니다. 아시아 태평양 안보연구센터 교수입니다.
0: 군사력을 동원해 한 번의 현상을 바꾸기보다 회색지대에서 활동을 누적하고 법적 정당성을 주장하는 방식입니다. 미국은 중국의 법률 전쟁에 동맹국들과 적극 대응 중이지만 이란 전쟁으로 국제법 준수 논란을 빚고 있어 신뢰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는 상황입니다.
2: 국제법을 잘 지키지 않는 것으로 인식되는 국가는 법률 전쟁을 벌일 때 신뢰성이 떨어질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동서센터 수석
0: 그동안
2: 연구원입니다.
0: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미국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러시아의 국제법 준수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란 전쟁 이후엔 러시아와 중국이 오히려 미국의 국제법 준수를 들먹이고 있습니다. 명분에 기댄 미국의 압박이 한계에 부딪히면서 결국 영내 안정을 지켜낼 실질적이고 물리적인 군사동맹의 역할이 더욱 부각되고 있습니다. 전력을 증강 중인 북한과 중국에 맞서 한미연합전력의 유기적인 공조와 상호 운용성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 전략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미국 하와이 태평양 함대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3: 미국의 주요 TV 방송사들이 CNN 등 언론사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출입 제한 조치에 반발해 중단했던 공동 취재를 재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CNN 측이 현지 시간 25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국립문서기록청 방문 일정에 풀 취재를 진행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런 조치는 트럼프 행정부가 CNN, MS 나우, 폴리티코의 백악관 출입을 제한한 데 따른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왔습니다.
4: 네, 이번엔 이란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란이 전쟁을 끝내는 건 미국의 선택이라고 공을 넘기는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기 위한 로드맵을 제안했습니다.
3: 친이란 후티 반군은 사우디아라비아 수도 리야드를 거듭 공습하며 전선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김희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유엔총회 연설에서 이란은 침략의 희생자이며 미국에 항복하지 않겠다고 말한 페제스키안 대통령. 폭스뉴스 인터뷰에서도 같은 입장을 밝히며 종전 여부는 미국이 선택할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2: 그들이 공격할 때마다 스스로를 방어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전쟁을 시작한 적이 없죠. 그들이 계속 싸우고 싶어 한다면 강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겁니다. 마수드 페제시키안 이란 대통령입니다.
5: 이란은 한편 호르무즈 해협을 다시 개방하고 최종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제안을 미국 측에 전달했습니다. 뉴욕을 방문 중인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미국이 7일 이내에 특정 조건을 충족하도록 하는 내용을 새로운 제안에 담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이 이란 전쟁과 관련해 합의냐 전멸이냐 선택지를 언급한 상황에서 종전협상을 위한 움직임도 속도를 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의 친이란 후티 반군은 사우디 수도 리야드를 거듭 공격하며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2: 사우디 수도 리야드에 있는 한 민감한 목표물과 얀보에 있는 시설을 드론으로 공격했습니다. 후티 반군 대변인입니다.
5: 지난달 집단 방위 조약을 체결한 사우디와 튀르키예, 파키스탄 3개국은 이 같은 후티의 호전적 행위를 규탄하며 공동 대응에 나섰습니다. YTN 김희준입니다.
4: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평온한 연휴를 보내고 있지만 세계 곳곳은 전쟁과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3: 폴란드 수도원에서는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났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대낮에 러시아 공격을 받았습니다. 황보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신성한 수도원에서 하얀 복장의 법의학 검시관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굳은 표정의 성직자들은 경찰이 쳐놓은 출입 제한선을 넘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전 9시쯤 이 수도원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2: 패닉 상태였습니다. 누군가는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저도 당시 패닉에 빠졌습니다.
6: 30대 우크라이나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흉기에 성직자 3명과 평신도 2명이 찔렸습니다. 이 가운데 고해 성사실에 있던 신부 한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접국가 폴란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거처를 옮긴 피난민 등 17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은 대낮에 러시아 공격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파괴되고 자동차가 불탔고 무방비로 있던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2: 건물이 부서진 건 사람들이 죽고 있는 것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죽어가고 있죠. 목격자입니다.
6: 키이우 시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은 여러 차례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 293번 고속도로.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강을 걱정스레 내려다봅니다. 짐을 잔뜩 실은 대형 트럭이 교통사고 후 난간을 뚫고 강물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11명이 다친 가운데 추락한 트럭 운전사는 가까스로 빠져나와 큰 화를 면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0: 다음 주면 검찰의 직접 보완 수사권이 완전히 폐지되고 경찰의 수사 책임이 커집니다. 대신 사건 관계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장치도 함께 강화됩니다. 무엇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김다연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1: 다음 달 2일부터 검찰은 직접 보완 수사에서 완전히 손을 뗍니다. 경찰 수사가 미진하다고 판단해도 직접 보완하는 대신 필요한 내용과 이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돌려보낸 뒤 보완 수사를 요구만 할수 있습니다. 경찰은 원칙적으로 한달 안에 보완 수사를 마쳐야 하고 결과를 알리기 전 수사 기록을 검사에게 보내 이행 여부를 확인받습니다. 수사가 지연되거나 결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때 사건 관계인이 문제를 제기할 길도 넓어집니다. 만약 정당한 이유 없이 6개월 넘게 증거 조사 등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서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접수하면 2주 안에 수사관을 교체하거나 지금까지의 경과와 계획, 권리보호 대책을 알려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을 불송치할 땐 당사자에게 결정서와 함께 이의 신청서를 보내야 합니다. 고소인이나 피해자는 불복에 필요한 수사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복사해 달라고 검경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검사는 불송치 결정이 위법 부당하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재수사를 요구하고 그마저도 시원찮으면 상급 수사관서가 맡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신고 순간부터 피해 회복까지 모든 과정에서 변화를 느끼도록 하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2: 현장의 관행을 개선해서
3: 김종철 경찰청장
2: 국민께서
3: 직무 대행입니다.
2: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 수사 시작부터 보완, 재수사까지 이끌어갈 경찰이 사건 처리의 완결성을 어떻게 확보할지가 새 제도 안착의 관건입니다. YTN 김다연입니다.
0: 새 형사사법체계의 핵심으로 꼽히는 중대범죄수사청과 공소청이 다음 주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 장관부터 핵심 기관 수장이 모두 공백인 상황 속에 출범 초기 조직 안정성을 확보하기 어려울 거란 우려도 나옵니다. 안동준 기자의 보도입니다.
4: 형사사법체계의 안착을 거듭 강조했던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자신을 둘러싼 각종 의혹에 결국 지명 19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5: 새로운 형사사법체계를 안정적으로
3: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5: 그러나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소임을 다하려던 걸음을 여기서 멈춥니다.
4: 청와대 인사검증과 국회 인사청문회 등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거쳐야 하는 만큼 형사사법체계 개편이라는 중대 시기에 법무행정 수장 공백을 피하기 어렵게 됐습니다. 문제는 검찰청 폐지와 함께 문을 열 공소청의 조직 개편과 법령 정비 등이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겁니다. 사법통제부 신설과 검사 정원 유지 관련 이 대통령의 보완 지시로 공소청 직제하는 한 차례 진통을 겪기도 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개편 취지를 살리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차질이 생길 거란 우려도 제기됩니다.
6: 혹여라도 수사 기소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0: 하지 않아 피해자와 국민의 인권보호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1: 여기에 공소청 수장 임명 역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법무부 추천위가 3명 이상을 추천하면 법무부 장관이 1명을 대통령에 제청하고 국회 인사청문회까지 거쳐야 하는데 추천위조차 구성되지 않은 채 1년 2개월째 대행체제로 표류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도 상황은 비슷합니다. 검사를 대상으로 한 중수청 특례 임용은 지원자 수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 역시 조직 출범 시점에 맞춰 임명이 이뤄질지 미지수입니다. 새 형사사법체계 시행이 초읽기에 다가왔지만 여전히 물음표가 지워지지 않는 가운데 개문발차가 현실화하면서 출범 초기 혼선이 불가피할 거란 관측이 적지 않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2: DMZ 지뢰추정 폭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청와대는 최근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 조사 지원 논란과 관련해 여러 의혹을 일축하며 신속하고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조사는 객관적으로 신속 철저하게 진행되고 있다며 추후라도 흑막이 있거나 감추는 것, 은폐하는 것은 절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유엔사와 함께 현장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고 현장 위험도를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규명해 보고드릴 결과를 가져오겠다고 밝혔습니다.
3: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과 강신철 신임 국방부 장관을 향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장동혁 대표는 한 유튜브 방송에 나와 북한이 매설한 것이든 홍수 때 떠내려온 것이든 대통령이 입장을 내야 하는데 김정은 눈치 보기 바쁘다고 비난했습니다. 장 대표는 페이스북 글에서도 북한군이 매설한 지뢰일 가능성이 큰 만큼 상응하는 최고 수준의 대응이 필요하다며 즉각적이고 철저한 조사를 강조했습니다.
2: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장병의 생명과 안전까지 정쟁을 위한 도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신현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국민의힘이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두고 정부가 일부러 현장 조사를 늦추고 있는 것처럼 증거인멸, 심지어 이적행위와 탄핵까지 운운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신 대변인은 군은 이미 사고 조사에 착수했는데 국민의힘은 마치 우리 군이 다른 정치적 목적을 염두에 두고 현장 조사를 의도적으로 지연시키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이 문제를 두고 한동훈 무소속 의원은 국방부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며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에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모르면 입을 다물라며 강하게 반박했는데요. 이 내용부터 들어보시죠.
4: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5: 한동훈 무소속 의원입니다.
4: 등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핵심 증거물인 화약, 잔존물, 파편 등이 쓸려나가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치워지게 될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동안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추석 연휴 빨간 날이라고 조사 안 하면 만약 추석 연휴 빨간 날에 군이 적이 쳐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면 다 쉬고 나서 그때부터 싸울 겁니까?
3: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동훈 의원은 정쟁을 이유로 우리 장병들을 지뢰가 깔린 밭으로 뛰어들라고 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모르면 제발 입 좀 다물라고 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동훈 의원은 기어코 연휴 지나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시간 끌다가 북한이 증거 조작을 하면 막을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2: 한편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북한 포로 국내 송환과 관련해 정부가 갑자기 비공개에 집착한 이유가 뭐냐며 김정은 침계를 건드리는 게 그렇게도 두려웠는지 그 두려움이 대북 송금 사건의 약점 때문이냐고 꼬집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이 대통령이 국내 송환을 왜 숨겼느냐는 국민의힘 지적에 잔인함, 무책임, 살인자 같은 극단적 언어까지 써가며 비난을 퍼부었다며 정부는 북한 정권의 가짜 평화를 구걸하며 온갖 도발 앞에서 굴종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북한 포로 송환과 관련한 논평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비공개 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전 세계에 공개한 것은 양국 간 신뢰를 저버린 처사이자 국가 안보 측면에서도 위험한 행동이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이어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송환된 두 사람의 신변을 철저히 보호하는 일이라며 우크라이나 측에

0: 공개 경위 설명을 요구하며 당사자들의 안전을 위한 후속 조치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정부는 북한군 포로 송환을 자화자찬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며 국민의힘은 이 사안을 정쟁으로 확대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정기국회 첫 달을 관통한 청문정국에서 가장 뜨거웠던 쟁점 중 하나는 사퇴한 용해은 의원의 장관과 비례대표 의원 겸직 논란이었습니다.
1: 이번 논란을 위성정당 문제를 바로잡는 계기로 삼자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가운데 거대 양당이 선거제 개혁의 적기로 삼을지 주목됩니다. 송지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던 기본소득당 용해인 의원을 향한 겸직 논란 비판은 여야를 가리지 않았습니다.
3: 장관 시키는데 또 국회의원까지 계속 하겠다.
4: 예.
3: 누가
5: 송영길
3: 보더라도
5: 더불어민주당
3: 욕심으로
5: 의원입니다.
3: 보이는 것이고.
6: 목리를 두고 새로운 설레는 만드는 도전이라며
5: 박준근
6: 포장하는
5: 국민의힘
6: 뻔뻔함은
5: 수석 대변인입니다.
2: 결국 장관직을 사퇴하면서까지 비례대표 의원직 사수를 선택한 용 의원.
7: 여기서 멈추는 것이 더불어민주당과 기본소득당
5: 용해인
7: 연대의
5: 기본소득당
7: 정신을 이어나가는
5: 의원입니다.
7: 데에도 필요하다.
2: 민주당이 꾸린 진보연합 위성정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용 의원이 의원직을 내려놓으면 다음 순번인 민주당 인사가 물려받아 한석뿐인 기본소득당은 원외정당으로 밀려나기 때문입니다. 이번 논란의 출발점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비례위성정당이라는 기형적 구조가 있는 셈입니다. 이에 두 차례 총선에서 경쟁적으로 위성정당을 띄웠던 거대 양당도 용 의원 후보자직 사퇴 이후 저마다 선거제도 개선을 언급하고는 있습니다. 민주당은 합리적인 선거제 도입이라는 원칙을 거론하면서도 이번 사태를 진보 세력이 처한 현실로 진단하며 진영 연대에 더 공을 들이고 있고
8: 용해인 그 후보자 문제를 보면서도 어떻게 보면은
5: 김민석
8: 비판을
5: 더불어민주당 대표입니다.
8: 한편으로는 이 취약한 진보 세력의 현실을 또 보게 됐지 않습니까?
2: 국민의힘은 이를 견제하며 자신들이 먼저 위성 정당을 띄울 수밖에 없던 이유로 내세워온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에 화살을 돌리고 있습니다.
9: 이번 사태로 드러난 위성정당의 폐해를 바로잡기
5: 장동혁
9: 위해서
5: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입니다.
9: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드시 없애야 합니다.
2: 이처럼 방향이 다른 데다 의견도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여야 간 공식 논의는 아직 물꼬를 트지 못했습니다.
10: 민주당 싱크탱크 보고서에서조차 총선까지 20개월 가까이 남은 지금을 위성정당 악순환을 끊는 개혁을 추진할 적기로 꼽았습니다. 선거 직전까지 끌고 간 선거제 논의가 어떤 부작용을 낳았는지 거듭 확인된 상황에서 이번엔 여야가 다른 선택을 할지 주목됩니다. YTN 송재인입니다.

0: 협상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지금까지 뉴스 아이들을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YTN 뉴스 FM.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의 하늘이 대체로 흐리다가 중부지방은 낮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빗길인 도로에서는 차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하게 이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6도가 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 정체가 집중되겠습니다. 특히 오후 5시경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하겠는데요. 정체가 내일 새벽까지 이어질 전망입니다. 현재 요금소를 기준으로 출발하며 서울에서 지금 부산까지는 7시간 소요되고 있는데요. 반대 울산에서 서울까지는 6시간 40분 정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광주에서 서울까지도 5시간 2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 는 3시간 40분 정도 소요되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김천 분기점 부근에서 1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고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까지도 15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즐거운 아침, 일상 속 신나는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텐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양수진입니다. 어느덧 연휴 후반부에 접어들며 본격적인 귀경 행렬 이어지는 주말입니다. 연휴 동안에는 가을비도 내리면서 다소 흐린 하늘 속에 한가위를 보냈는데 다시 맑은 하늘을 되찾았습니다. 상쾌한 하늘과 함께 연휴의 피로도 다 털어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다양한 팝들 선곡해서 만나보겠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오전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이 노래입니다.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실사 출력 가능한 LPR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LPR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휘트니 휴스턴의 I Will Always Love You 듣고 왔습니다. 뉴스 앤 뮤직 지난 목요일 연휴부터 시작해서 생방송으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짧으면 짧고 길다면 긴 이번 추석 연휴 끝까지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과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는 유료 문자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제가 소개해드릴게요. 리차드 막스의 Right Here Waiting, 피보 브라이슨과 로베타 플렉이 함께 부른 Tonight, I Celebrate My Love까지 노래 두 곡 더 듣고 옵니다.

YTN 라디오 9시 뉴스앤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은 양국의 상호 보완적 산업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한 멕시코 무역협정은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대통령은 현지 시각 25일 멕시코 시티 월드 트레이드 센터에서 열린 한 멕시코 비즈니스 포럼 축사에서 양국 간의 투자와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을 더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멕시코와 눈부신 협력 성과에도 불구하고 양국 경제 관계가 아직 포괄적인 무역 협정으로 나아가지는 못하고 있다며 기업이 안심하고 사업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기반을 더 안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AI 에이전트가 챗GPT 개인 이용자의 이미지 수십 장을 외부로 무단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오픈 AI는 자사의 AI 에이전트가 챗GPT 이용자의 이미지 50장을 외부에 게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오픈 AI는 유출된 이미지가 AI로 생성된 것인지 실제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을 공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이미지 게시 시기와 함께 경로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오픈 AI는 유출된 이미지 대부분은 삭제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호스팅 업체들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채팅창의 애청자 꿈별님, 선곡 좋아요. 오늘은 휴식으로 채웁니다. 그쵸, 연휴 또 아주 분주하게 보내셨으니까 오늘은 편안하게 쉬어가시라고 음악들 골라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번에 만나볼 노래 두 곡은요. 두비 브라더스의 Listen to the Music 그리고 시네이드 오코너의 Nothing Compares to You 두 곡입니다. 또 만나볼게요.

YTN 라디오 9시 뉴스 앤 뮤직 노래 두 곡 만나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란 전쟁 재개 이후 미국의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성인 5%를 연일 돌파하면서 고물가 고금리의 뉴노멀 시대가 열렸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장기 채권 금리 기준인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5.1%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날 5.2%까지 상승해 지난 200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5.501%까지 올라 2004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던 미 30년물 국채 금리도 5.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금융가와 정가에서는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치솟은 최근 미 국채 금리 흐름을 볼 때 단순히 채권 시장의 일시적인 침체를 넘어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추석 연휴에 70대 노모로 흉기로 살해한 5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오늘 오전 1시쯤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딸 A씨를 존속 살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안산 상록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 직후 지인에게 범행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으며 범행 전에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좋은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다양한 팝과 또 음악, 뉴스까지 즐겨본 9시 뉴스 앤 뮤직 끝곡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윌리 넬슨의 Always on my mind, Spandau Ballet, True 띄워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안시바 교통정보입니다. 민족 대명절 추석 연휴 셋째 날입니다. 중부지방에 흐렸던 하늘이 차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남부와 제주는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는데요. 예상 강수량은 제주에 최대 80mm, 남해안에 10에서 6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2도 정도 낮은데요. 한낮에는 서울 27도가 되겠습니다. 오전 10시를 가까이 하면서 고속도로는 서울 방향의 귀경길 정체가 차츰 증가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김천 분기점 부근에서 1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0km 구간과 입장 거봉포도휴게소에서 안성까지는 5km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기흥 부근에서 수원 일대까지 3km 구간과 다시 양재 부근부터 반포 나들목까지 7km 구간 정체되고 있습니다. 한편 반대 부산 쪽으로 남구미 나들목 진출로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빗길에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이일 때 각별히 잘 살펴서 안전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지금 양양 가는 길 덕수 3패 나들목에서 남양주 요금소까지 4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2: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트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 와이드 시작합니다.
1: 네, 추석 연휴 셋째 날을 맞아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2: 부산에서 서울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7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3: 네, 경제부입니다.
1: 네, 주요 고속도로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3: 네, 추석 연휴 셋째 날을 맞아 오전부터 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전 10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의 경우 부산은 7시간 10분, 울산 6시간 50분, 대구 6시간 10분, 광주 6시간 10분, 강릉 4시간 10분, 대전 2시간 50분입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30분, 울산 5시간 10분, 대구 4시간 30분, 강릉 3시간, 광주 3시간 20분, 대전 2시간 50분 등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김천 분기점과 옥산 청주 휴게소 부근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북충주 부근에서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선은 서울 방향으로 군산 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 부근에서 차량들이 가다서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오후 5시쯤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 귀경길 혼잡은 내일 새벽 2시를 넘어서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전국 교통량은 590만 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도권은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9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5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속도로와 달리 서울 시내 주요 고속도로는 통행이 원활합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 추석 연휴 사흘째인 오늘 인천과 서해섬을 잇는 모든 항로의 여객선이 정상 운항합니다.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인천운항관리센터에 따르면 오늘 인천에서 백령도, 또 인천에서 연평도 등 15개 항로, 20척의 여객선이 정상 운항할 예정입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늘 여객선 이용객이 12,000명에 이를 걸로 예상했습니다. 인천해수청은 귀경객 편의를 위해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까지 여객선 운항 횟수를 평소보다 26%가량 늘릴 계획입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은 현재 멕시코에서 국빈 방문 일정을 소화하고 있는데요.
2: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조금 전 현지 일정과 관련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잠시 들어보시죠.
4: 브리핑으로 가겠습니다. 청와대 홍보소통수석 성기용입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2026 멕시코 K박람회를 방문하고 현지의 K문화 팬들과 소통했습니다. 먼저 이 대통령 부부는 현재 현지 댄스팀과 K-POP 팬들 150여 명이 참여한 랜덤 플레이스 댄스 현장을 깜짝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K-POP을 사랑하는 여러분을 뵙게 되어 정말 기쁘다고 인사하면서 K-POP을 통해 누군가를 행복하게 하는 댄서와 가수가 되기를 바란다고 참가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김혜경 여사도 지난 5월 BTS가 멕시코를 방문했을 때 여러분의 뜨거운 함성과 얘기에 깜짝 놀랐다고 들었다며 현지의 뜨거운 열정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가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음악 재생 버튼을 누르자 세븐틴의 유닛 그룹 부석순의 청바지와 파이팅 해야지 그리고 BTS의 다이너마이트가 차례로 재생됐습니다. 이에 참가자들이 노래에 맞춰
1: 네, 성기용 홍보소통수석의 현지 브리핑 내용 짧게 듣고 왔습니다. 네, 다음 소식 이어갑니다. DMZ에서 얼마 전에 발생한 지뢰투정 폭발 사고, 그 지역에 어제부터 비가 내렸습니다. 현장 조사는 발생 닷새째인 어제까지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요.
2: 우리 군이 무언가를 은폐하려는 것 아니냐는 야당의 비판에 대해 청와대와 여당은 매우 위험한 지역이라 철저한 안전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들어보시죠.
5: 연휴라고 해서 전선이 휴업하고 있습니까?
6: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5: 전쟁 안보에는 효율이 없습니다.
7: 이 정부가 북한군 지뢰로 추정된다는 말을 끝까지 하지 않는 이러한 시점에
6: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입니다.
7: 이 비까지 오는데 지금 이 각종 증거가 유실될 것 같은 이 시점에 저희는 계속해서 더 빠른 조사를 촉구할 수밖에 없다.
8: 유엔사에 총리 요구를 거절한 이유와 그 거절한 결정을 누가 했냐? 단지 군 차원에서 한 것이냐? 청와대 안보실의 지시를 받은 거라면 이거는 최상병 사안 이상의 특검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1: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추월에도 은폐하는 건 절대 있을 수가 없고 또 사건이 벌어진 현장이 위험성이 높은 지역이라 접근에 조심스러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여당도 야당이 장병 안전을 정쟁거리로 삼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9: 빠르게 투입돼서 또 다시 사고가 재발한다면 그 또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바디캠 영상의 분석이나 아니면은 지금 파편에 대한 조사도 국과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정쟁으로서의 그런 야당의 모습이라는 거에 매우 유감이다.
1: 네, 오늘 새벽 경기도 여주시 가나무배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2: 휴일 사건 사고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불이 난 게 언제쯤이죠?
10: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나무배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거세지자 20분쯤 뒤인 오늘 새벽 5시 20분쯤 대응 1단계를 발령하기도 했습니다. 장비 30여 대와 소방대원 9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선 소방은

0: 오늘 오전 8시 반쯤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나자 근로자 3명이 스스로 대피했고요. 현재까지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불을 끄는 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 그리고 화재 원인 등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1: 네, 이번 연휴에 또 살인 사건도 발생했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추석 연휴에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오늘 오전 1시쯤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50대 딸 A씨를 존속 살해 혐의로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안산 상록구에 있는 한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지인에게 범행을 알렸다고 하고요. 지인이 다시 경찰에 신고하면서 현행범으로 체포가 됐습니다. A씨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으며 범행 전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1: 추석 명절 당일인 어제 경기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방화로 추정되는 불이 났습니다.
2: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이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 중입니다. 사회부 연결해 알아봅니다. 송수현 기자, 네, 인명피해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3: 네,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난 건 어제 낮 1시 반쯤입니다. 남성이 술에 취해 휘발유를 부린다는 신고가 접수된 뒤 강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로 불길이 일어 60대 남성 한 명이 숨졌습니다. 폭발 충격에 주민들을 대피시키던 경찰 4명,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1명과 빌라 주민 1명까지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아들하고 나랑 나갔는데 아저씨가 휘발유를 사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112 신고했어요. 바로. 아무래도 휘발유 냄새가 진동을 그러니까 바로 내려와서 올라가서 막 뿌린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났어요.
3: 경찰은 집안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이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네, 그런데 불이 난 집에서 같은 날 오전에 119 출동도 있었다고요?
3: 네, 맞습니다. 소방당국은 어제 오전 10시쯤 60대 여성이 머리를 부딪혀 어지럽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여성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이 여성은 불난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의 아내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이송되고 3시간 후에 남편이 방화한 것으로 의심되는 불이 난 겁니다. 빌라 주민들은 불이 나기 전 남녀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5: 그 집에서 뭐 싸움이 있어서 어떤 여자분이 머리에 피가 나서 그 1층에서 피를 막 철철 흘리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 갔고요. 거기 피가 나고 한 거를 그 가족분이신가 누군가 와서 물로 이렇게 물 청소를 하셨어요.
3: 다만 경찰에 신고가 접수되지 않았고 소방 측에서 공동 대응 요청도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최근 3년간 해당 가정에서는 가정폭력이 있었다는 신고 이력도 없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유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현입니다.
1: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이상 많았던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 7일 동안 가정폭력 112 신고가 모두 8,017건으로 하루 평균 1,14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정폭력 신고의 하루 평균인 792건보다 44.5% 많은 수준입니다.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904건에서 지난해엔 1,0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2: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송편 등 명절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심정지에 이른 환자가 3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분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기도 폐쇄 관련 119 출동은 225건, 병원 이송 환자는 162명이었고 심정지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송 환자의 71%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10세 미만 어린이도 26명으로 16%를 차지했습니다.
1: 네, 이어서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사흘간 이어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미국 국빈 방문은 올해 안에 두 차례 추가 만남

0: 결정을 예고하면서 마무리됐습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번 회담을 통해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며 이란 전쟁과 관련한 논의도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신윤정 특파원입니다.
2: 백악관 차담으로 사흘째 시진핑 주석을 대면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미중 정상회담이 양국에 매우 생산적이라고 자평했습니다. 큰 진전을 이뤘고 엄청난 일들이 벌어질 거라며 미국 농민들이 기뻐할 합의가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3: 우리는 엄청난 큰 진전을 이뤘습니다. 양국 모두의 매우 긍정적인 일입니다. 우리 농민들이 매우 기뻐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긍정적인 일이 많이
2: 트럼프
3: 있었습니다.
2: 대통령이 언급한 진전 가운데 무역과 관련한 합의는 현지 시간 다음 주 월요일에 공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 대표는 방송에 나와 중국과 지난 몇 주간 협상을 통해 진전이 있었다며 28일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함께 미국의 독립선언서 등이 보관된 국립문서기록관리청을 둘러본 뒤에는 이란 전쟁도 논의했다고 말했습니다.
3: 시 주석과 이란 전쟁도 논의했습니까? 그렇습니다. 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문제에서 진전이 있을 것으로 보십니까? 아주 잘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2: 데이비드 퍼듀 주중 미국 대사는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의 이란 지원을 용납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중국 측도 그렇게 하지 않을 거라 확약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 올해 안에 두 차례 더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의 만남을 예고한 겁니다. 두 정상이 한반도 문제를 논의한 것이 확인된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 전후로 북미 대화 재개를 위한 움직임이 구체화할지 주목됩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4: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5: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4: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6: 우리 집 도어락 쉽게 살 수 없어.

0: 노화락은 고민 말고 문지기닷컴.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 하루 한 번 챙겨요. 30다 데이팩
0: 건강해.
1: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2: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2: 건강기능식품.
3: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신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7: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8: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7: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8: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7: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8: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9: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0: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1: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12: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4: YTN News FM.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 정보입니다. 흐렸던 중부지방의 하늘은 차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지금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는 최대 8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빗길인 도로에선 사간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6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전 10시가 지나면서 자동차 전용도로에도 나들이 차량이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북부 간선도로 구리 방향, 종암 분기점에서 신내 나들목까지 속도가 내려가 있는데요. 반대 도심 쪽으로 월릉 분기점부터 하월권 램프 일대까지도 이제 차 간격이 좁혀져 있습니다.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강대교에서 마포대교 일대에 밀리고 있고 서강대교에서 월드컵 대교를 지나서 방화대교 북단까지도 이제 평균 속도가 시속 50km 안팎입니다. 나란한 올림픽대로는 김포 방향,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지나 한강대교까지 밀리는 가운데 동작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5차로에는 고장 차량이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일대는 각별히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한편 경부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까지 15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습니다. 입장 거봉 포도휴게소를 지나서 안성까지도 7km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News, Music, News and Music.
1: 와이텐 라디오 10시 뉴스앤뮤직 시작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할 저는 양수진입니다. 풍성하고 즐거운 명절 연휴가 끝나고 나면 냉장고 가득 남은 명절 음식 때문에 고민이 많아지곤 하죠. 우리 청취자분들도 지금 집 정리하면서 또

남은 명절 음식 정리하면서 라디오 듣고 있다 얘기해 주시는 분들 계신데요. 힘이 되는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10시 뉴스앤뮤직도 귀에 익숙한 올드팝과 함께합니다. 첫 곡입니다. Sting의 Englishman in New York.

0: 인쇄 가능한
1: 성원에드피아.
0: 온라인 주문 간편한
1: 성원에드피아.
0: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0: 주문도 역시 상원 에드피아 국민인생 상원 에드피아.
1: 전 붙이던 소리도 놓은 집안을 가득 채웠던 그런 북적임도 좀 잦아들고 제법 평온해진 주말일지 모르겠습니다. 가족들이 오고 간 자리 정리해야 될 것도 많고 일이 또 끊이지 않아서 힘들다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신데요. 힘이 되드릴 수 있는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10시 뉴스 앤 뮤직 다양한 음악 선곡해보겠습니다. 5917번님, 10시에는 올드팝 코너였군요. 그렇다면 풀스가든의 레몬트리 듣고 싶습니다. 추석 당일에는 비가 오고 흐려서 보름달 못 보 아쉬웠는데 오늘은 날이 갰네요. 오늘 밤에는 볼 수 있겠죠? 하셨어요. 오늘 밤에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둥근 보름달 보면서 못다빈 소원 함께 빌어봐야겠습니다. 가을 재촉비 멈추고 상쾌한 주말 선곡 역시 좋습니다. 0120번님 감사합니다. 휴일에 편안함 느끼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명절 분위기 내고자 몇 가지 차린 음식 벌써 동이 났네요. 저녁엔 대체 뭘 먹어야 할지 걱정하고 있습니다. 2964번님, 아 그러시군요. 저도 상당히 손이 좀 큰 편인데 이번에는 진짜 조금 조금씩 샀거든요. 직접 하지 못하고. 그래서 거의 다 먹었어요. 저도 당장 점심 저녁 뭐 차려야 될지 고민하고 있는데 맛있는 좀 간단한 음식 메뉴 있다면 공유해 주시죠. 저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8397번님은 아파트의 경비원분이 떡을 나눠주셔서 잘 먹고 있습니다. 아직 정이 이렇게 남아있네요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아 그렇군요. 그냥 내가 사 먹는 것도 물론 맛있지만 누가 줘서 그 마음까지 같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들은 언제 먹어도 참 반갑고 좋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또 음악을 만나보겠습니다. First Garden의 Lemon Tree, 5917님 신청곡 바로 준비했고요. 루이 암스트롱의 What a Wonderful World, Wet Wet Wet의 Love is All Around까지 세 곡 만나고 올게요.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뉴스 살펴봅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정부의 최고 가격제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의 영향으로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번 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의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내린 1,858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과 비교해 0.5원 내린 1,843.4원을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석유 최고 가격제와 함께 추석 연휴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고속도로 주유소 226곳의 기름값을 지난 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할인하고 있어 다음 주 국내 주유소의 기름값 하락폭은 확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사칭한 계정이 생겨나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현송 총재를 사칭한 계정은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단체 대화방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를 할 경우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는 종목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개인 정보를 물은 뒤 주식 투자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1대1 투자 자문을 하거나 참여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양방향 채널 개설은 정식 등록된 투자 자문업자만 가능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업체명도 없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7층짜리 건물 7층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층 산부인과와 6층, 4층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아기 등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층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 합동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사랑의 룩룩님, 지금 강아지와 함께 온 가족이 외할머니 댁에 가고 있어요. 운전하는 신랑 힘내라고 전해주세요. 앱 채팅창에 글 남겨주셨는데요. 아유, 사랑의 룩룩님, 남편분님, 운전 힘내시랍니다. 저희가 끝곡으로 신청하신 Can't Take My Eyes Off You 신청곡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선곡된 음악 두 곡 만나볼게요. 사라 맥락클란의 Angel, 에릭 클랩튼, Wonderful Tonight.

사라 맥락클란의 엔젤, 에릭 클랩튼의 원더풀 투나이트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YTN 라디오 10시 뉴스 앤 뮤직 듣고 계신 지금 시각은 오전 10시 49분 23초 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초등학생 때 처음 도박을 접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무경 의원이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이 처음으로 도박을 접한 나이는 평균 12.5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6개월 동안 도박을 지속했다는 응답은 초등학생이 22.6%로 중학생 20.2%와 고등학생 15.9%를 웃돌았습니다.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예방교육은 2024년 9,494회에서 2025년 15,161회로 60% 가까이 늘었지만 정작 이수 인원은 74만 4천여 명에서 73만 8천여 명으로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마약 밀수입과 밀수출로 적발된 10대 이하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마약 밀수로 적발된 10대 이하가 16명으로 지난해 연간 인원 10명을 넘어섰습니다. 올해 들어 7월까지 마약 밀수범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0대로 231명이었습니다. 법무부가 집계한 올 들어 6월까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56명으로 전체 4.1%를 차지합니다. 문진석 의원은 아이들이 쉽게 마약 밀수에 이용당하고 있다며 국경에서 마약 차단 역량을 높이는 동시에 예방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소방본부는 벌초와 성묘 등 가을철 야외 활동이 늘면서 벌 쏘임 사고도 늘어남에 따라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일어나니 무척 개운하네요. 뭘 할까 행복한 고민 중입니다. 8616님. 여유 있는 토요일, 연휴, 3일째 날을 보내고 계시는군요. 음악과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11시 20분도 계속됩니다. 그 시간도 저와 함께 해주세요. 모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신청곡으로 이 노래 끝곡 전해드리면서 10시 뉴스 앤 뮤직 마무리합니다.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

0: 을 위한 맞춤형 취업 교육에 참여해 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 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2: YTN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중부지방 하늘은 차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남부지방은 낮까지 비가 이어진 뒤 오후부터 맑아지겠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저녁까지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도로가 미끄럽고 가시거리가 짧아져 귀경길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6도 선에 머물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뒤 주 중반부터 서울의 낮 기온 25도 안팎까지 내려가 날이 제법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이 시각 서울 양양고속도로는 서울 가는 길 두 건의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강천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났고 서정부근 1차로에서도 승용차 간의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여파로 서정부근에서는 지금 5km 구간 정체가 이어져 있는데요. 추가적인 사고가 없도록 각 구간 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가는 길 부안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는데요. 여파로 부안부근에서 4km 구간 밀리고 있고 군산휴게소에서 동서천 분기점까지는 4km 정도 속도가 내려가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기후위기로 국지성 극한호우가 더 잦아지면서 비구름을 더 빠르고 촘촘하게 관측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2: 기존 관측망을 보완할 X밴드 레이더가 주목받고 있지만 한계도 적지 않습니다. 김민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 지난달 1시간 만에 124.5mm에 이르는 물폭탄이 쏟아진 거제 장평동. 하지만 불과 12km 떨어진 장목면은 같은 시간 강수량 18mm에 그쳤습니다. 지난 2022년 서울 폭우 때 동작구 신대방동에는 시간당 141.5mm가 쏟아졌지만 강북구 수유동에는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았습니다. 좁은 지역에서도 강수량이 크게 엇갈리는 극한호우. 더 세밀한 관측이 필요해지면서 X밴드 레이더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4: 우리가 단파장인 X밴드 레이더를 활용을 하게 되면
0: 이규원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교수입니다.
4: 산이라든지 건물 등에서 나타난 지형 에코가 지형 레이더보다 훨씬 약하게 관측이 됩니다. 하층에서 강수를 정확하게 관측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장점이 있습니다.
3: 현재 기상청의 주력 관측망은 S밴드 레이더로 전국 17대가 한반도 주변의 비구름을 감시합니다. S밴드가 넓은 지역을 안정적으로 본다면 3.5배가량 작은 X밴드는 좁은 지역을 촘촘하게 관측합니다. 이런 특징을 살려 X밴드를 재난 대응에 활용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국지성 폭우 감시에, 싱가포르는 돌발 홍수 대응에 활용합니다. 하지만 국내 X밴드 관측망은 아직 턱없이 부족합니다. 기상청이 전국에 12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서울에는 한 대도 없습니다.
5: X밴드 레이더의 그 관측 반경이 작기 때문에 한두 대 가지고
0: 서울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연구위원입니다.
5: 싱가포르 사례를 들면 최소 7대 정도가 이제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0: 아직 X밴드 레이더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낮은 게 걸림돌입니다. 앞서 2016년 기상청 서울청사 설치를 추진했지만 전자파 우려 등 주민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극한호우 예보의 정밀도를 높이는 게 시급한 만큼 정부 차원에서 안전성을 명확히 입증하면서 구체적 계획을 통해 인프라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1: 국지성 폭우 관측에 어려움이 커지는 요즘 X밴드 레이더가 현실적 한계를 넘어 빈틈을 메우는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김민경입니다.
2: 인공지능 열풍에 따른 데이터 센터 관련 인프라 투자가 과거 철도와 고속도로 건설붐을 뛰어넘어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가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은 브루킹스 연구소가 공개한 추정을 인용해 지난해부터 2032년까지 미국 데이터 센터와 AI 관련 인프라에 10조 3천억 달러가 투자될 걸로 예상된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리 돈으로는 약 1경 4,077조 원입니다. 연간 AI 인프라 투자액이 미국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이 기간 평균 3.63%에 이를 걸로 추산됐습니다.
3: 레오 14세 교황이 나흘간의 프랑스 공식 방문 일정에 돌입하면서 인공지능의 무분별한 사용과 핵 군비 경쟁의 위험성을 경고했습니다. 교황은 첫 일정으로 파리 엘리제 궁을 방문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AI를 거론하며 우리 일상생활로 들어온 기계의 낙원에서 인간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가려낼 수 있도록 윤리적 분별력을 교육하고 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말했습니다.
2: 대법관 공석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굵직한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가 잇따라 늦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주요 사건들이 남아있는지 윤혜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4: 사법행정의 최고 의결기구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민적 관심이 큰 사건들의 상고심 심리를 맡습니다. 김성수 대법관이 임명되면서 두 명이 동시에 공석인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지만 노태학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을 두고 청와대와 사법부 간 이견에 좁히지 못하며 한 명이 빠진 11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법관 공백이 길어지면서 전원 합의체 심리도 차질에 빚는 모양새입니다. 대법관 한 명이 공석이어도 법정 정족수인 3분의 2 이상을 채우면 심리를 진행할 수는 있지만 사회적 파장이 크고 하급심 판단이 엇갈리는 사건일수록 판결에 흠결을 남기지 않기 위해 완전체 상태에서 선고를 내릴 가능성이 큽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건 지난 7월 대법원 소부 선고를 하루 앞두고 전원 합의체에 전격 회부된 김건희 씨의 도이치 주가 조작과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 수수 등 3대 의혹 사건입니다. 앞서 김 씨의 1심, 2심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수수 혐의에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5: 이상의 이유로 이 부분 정치자금법 위반 공소 사실은
6: 오인성 부장판사입니다.
4: 같은 사안을 두고 윤석열 전 대통령 1심 재판부는 반대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7: 비권 윤석열과 비권 명태균 사이에 이미 직접
6: 이승관 부장판사에서
7: 간접적으로 여론조사 실시 제공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봄이 합리적입니다.
4: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해안부 장관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 사건도 회부된 지 두 달째지만 첫 심리조차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 대법원이 첫 판단을 내리게 되는 건데 진행 중인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사건 2심 등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검이 기소한 주요 사건들의 상고심 선고 시한이 이미 지난 가운데 대법관 공백까지 장기화하면서 전원합의체 선고가 더 미뤄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2: 법원 청사와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가 5년 새 2배 넘게 늘어난 반면 감치와 과태료 처분은 매년 10여 명에 그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실이 대법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원 청사와 법정에서 발생한 사건 사고는 지난 2021년 267건에서 지난해 566건으로 2.1배 증가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고성방가가 192건으로 가장 많았고 폭언이 83건, 상습민원 81건 등이 뒤를 이었으며 법정 모독도 8건에서 18건으로 2배 넘게 늘었습니다. 농가의 기본소득 안정을 위해 도입된 기본형 공익직불제 의무 위반 사례가 매년

0: 만건 넘게 발생한 걸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법정 의무 준수상 미이행으로 직불금이 깎인 사례가 4만 7,100여 건, 감액 금액은 95억 7,900여만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위반 유형별로는 실제로 경작하지 않거나 폐경지를 방치한 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 위반이 2만 3,900여 건으로 50.8%를 차지했습니다. 저축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이 4년여 만에 절반 수준으로 줄어든 반면 연체율은 3.6배로 뛰어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분석한 저축은행 개인사업자 대출 현황을 보면 대출 잔액은 2022년 말 24조 2,200여억 원에서 2023년 19조 7,700여억 원, 2024년엔 15조 6,300여억 원, 지난해 12조 8,800억 원으로 줄었고 올해 6월 기준으로는 12조 6천여억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는 불과 3년 반 만에 48%, 11조 6,200여억 원이 줄어든 겁니다. 이렇게 대출 규모는 줄었지만 부실 정도는 오히려 악화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1: 새로운 농업기술이나 건강한 먹거리를 전해드리는 신농업비즈니스, 신농비 시간입니다. 오늘은 영화관 등에서 간편하게 바로 주문해 먹을 수 있는 1인용 즉석피자 이야기입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서울 여의도에 있는 한 영화관. 영화 관람객이 키오스크를 통해서 피자를 주문합니다. 곧바로 일반 오븐보다 2배가량 높은 온도에서 피자를 구워내는데 시간은 3분 30초가량 소요됩니다.
3: 영화관에서 이렇게 따뜻하고 바삭하게 피자를 또 빠르게 나오더라고요. 주문했는데 그래서 되게 편리하게 먹을 수 있고.
2: 특허 등록돼 있는 이 즉석 피자업은 영화관뿐 아니라 편의점, 학원가 등 국내 1,600여 곳에 현재 설치돼 있습니다. 간편하게 혼자 먹을 수 있는 1인 소비 문화를 겨냥한 겁니다.
4: 이제 1인 피자라고 해서 이제 보통 혼밥 고객들, 혼자 사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제 생겨난 브랜드고요.
2: 오븐에는 AI 카메라가 장착돼 있어서 피자 도우나 토핑 상태 그리고 굽기 정도를 자동 분석 검증합니다.
5: 이 1인용 즉석 피자는 현재 K푸드 열풍을 타고 인도와 태국 등 10개 나라에 진출해 있습니다.
2: 특히 핵심 해외 거점인 인도에서는 51개 즉석 피자 매장이 운영되고 있는데 400명가량의 현지 직원들이 일하고 있습니다.
6: 저희는 AI가 응용된 제품과 서비스가 시장에 빠르게 출시돼서 국민들이 많이 체험하고 느낄 수 있도록 그 기업 육성을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 이 업체는 즉석 피자 오븐 기술 개발에 더 주력해서 궁극적으로는 자판기 개념의 오븐을 만들어 내년쯤 선보일 예정입니다. YTN 오점권입니다.
1: 평소 문화생활을 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을 이어가기도 쉽지 않은 치매 환자와 가족들이 미술관 나들이에 나섰습니다. 원치 않지만 조금씩 기억을 잃어가는 가운데 자신의 소중했던 기억들을 떠올려보는 따뜻한 시간이었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치매 환자들이 가족과 함께 집 모양 전시물을 찬찬히 살펴봅니다. 마음에 드는 작품 앞에서는 사진도 찍어보고 궁금한 것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치료와 간병으로 지친 치매 환자와 보호자가 잠시나마 일상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일상 예찬 프로그램입니다. 대한치매학회와 국립현대미술관이 해마다 진행해 왔는데 올해는 공간과 기억이라는 주제에 집중해온 유명 설치미술가 서도호 씨의 전시를 찾아왔습니다.
8: 서도호 전시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는 집입니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집에 대한 경험과 기억을
9: 국립현대미술관 학예 연구소입니다.
8: 그 경험과 기억을 공유할 수 있도록 표현하고 나눌 수 있도록 기획이 되었습니다.
7: 관람이 끝난 뒤에는 자신이 살고 있는 공간을 떠올려 보며 직접 교구 활동도 해봅니다.
10: 그새도 달걀 먹었어요.
7: 잃어버린 기억을 찾을 수는 없지만 지금 남아 있는 가족, 내 집, 내 공간의 기억을 되새기면서 따뜻함을 느껴봅니다. 가족들 입장에서는 무겁기만 한 의무감을 잠시 내려놓고 예전처럼 즐거운 일상을 즐길 수 있었습니다.

0: 손잡이들하고 열쇠고리하고 열쇠손잡이 그게 제일 멋있더라고.
1: 오늘도 이렇게 나와보니 너무 깜짝 놀란 거죠.
2: 너무 좋아서.
1: 네. 이제 못간 거는 영화관을 같이 못간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영화관을 한번 같이 가야 될것 같아요.
3: 프로그램은 치매 환자의 치료라는 측면에서도 의미를 지닙니다. 미술 관람을 통해 안정감을 주는 것은 물론 과거 기억을 떠올리는 활동들이 인지 기능에도 도움이 될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4: 이런 회상요법, 또 미술치료, 또 직접 만들어보면서 할수 있는 이런 작업치료를 통해서
5: 대한치매학회
4: 환자의 인지 기능
5: 이사장입니다.
4: 향상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3: 기억을 잃어가는 것에 힘들어하던 환자와 가족들. 짧지만 기억의 조각들을 잊고 일상을 찾을 수 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6: 암울한 시대, 위태로운 가족의 삶을 통해 회복과 연대를 그린 연극들을 소개합니다. 야끼니코 드래곤에 이은 정희신 연출의 제일 코리안 시리즈 완결편, 그리고 테네시 윌리엄스가 그려낸 1930년대 미국 대공황기를 그린 희곡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광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7: 조선인이 모여 살던 규슈 탄광마을 아리랑 고개가 배경인 이 연극은 자신의 이름으로 된 미용실을 꿈꾸는 소미가 중심 인물입니다. 제1교포 2세의 정의신 연출이 20년에 걸쳐 완성한 이른바 제1 코리안 시리즈의 완결판.
8: 60년대 규슈 탄광 이야기이긴 하지만 한국 관객들에게도 자신의 이야기로 받아들여지길 희망합니다. 정의신 감독입니다.
7: 전무성과 전국향, 최지연 등 세대를 아우르는 배우들이 무대에 오릅니다.
9: 상상으로 펼쳐지는 그 무대에 얼마나 아름답게 펼쳐질까 하는 또 가슴 막막했던 이 스토리의 감동이 아직까지도 연습을 하면서도 계속 떠나지 않고 갖고 있거든요.
7: 가족에 대한 책임과 개인의 자유 사이에서 방황하는 인간의 내면을 섬세하게 포착한 연극 유리동물원도 다음 달 관객을 만납니다.
10: 한 집안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 인류가 혹은 감독입니다. 인간들이 꼭 그 시대뿐만 아니고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통용될 수 있는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다.
7: 암울한 현실 속에서도 과거의 영화에 갇혀 자녀에게 환상을 강요하는 어머니 아만다 역에 김성령과 최정원이 나란히 캐스팅됐습니다.
11: 아, 마지막에 관객분들이 엄마한테 전화하고 싶어.
5: 배웁니다.
11: 혹은 내가 누구랑 싸웠으면 그거를 내가 스스로 미안하다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생길 수 있는 그런 희망적과 좀 사랑에 넘치는
12: 두려움과 불안을 깨우고 싶은 배웁니다. 도전하고 싶은 것이 저한테는 그 무대라고 생각하고요.
7: 80여 년 전 희곡에서 오늘날의 불안을 읽어내는 이번 연극은 미국 현대 연극의 거장 테네시 윌리엄스의 대표작입니다. YTN 이광현입니다.
6: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뛰는 마지막 경기 입장권이 2시간 만에 매진됐다고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메시는 다음 달 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 아이레스에서 열리는 베냉과의 친선 경기에 나설 예정인데 주최 측은 8만 장의 표가 2시간도 되지 않아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1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4: 코리아 트렌치
13: 코리아 트렌치.
15: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6: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0: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흐렸던 중부지방의 하늘은 차차 맑아지고 있습니다. 다만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구름대 영향을 받고 있는데요. 제주는 오늘 밤까지 비가 이어지겠고 제주에 최대 80mm가량 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20도로 어제보다 3도 정도 낮습니다.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6도, 광주 25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중반부터는 공기가 한층 선선해질 전망입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 정체가 차츰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빗길인 구간에서는 미끄럼 사고가 없도록 감속해서 안전운전에 더 유의해 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가는 게 북방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고 춘천 분기점 부근에서는 2km 구간 정체가 이어집니다. 이전 양양 분기점 부근에서 1로 지금 1km 구간 밀리고 있는데요. 다시 강촌 일대에서도 3km 구간 속도 줄여 이동합니다. 서종 부근부터 화도 나들목까지 8km 구간도 더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Music. News and music.
1: 뉴스와 음악이 흐르는 시간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11시 때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 어느덧 셋째 날을 맞이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아침인데요. 이번 시간은 귀에 익숙한 가요 만나보겠습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이 노래로 출발해보죠. 팀의 별.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바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2: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3: 9월 26일 토요일 아침 함께하고 있는 YTN 라디오 주말 뉴스앤뮤직 11시 때 문은 팀의 별 들으며 시작했습니다. 10년 만에 엄마 산소 양수리에 다녀오는 길입니다. 이 좋은 가을날 마음이 뿌듯하네요. 3104님 굉장히 오랜만에 다녀오셨나요? 어머니 잘 계시죠? 3104님 그쵸. 마음은 항상 그곳에 있을 텐데 한 해 한 해 좀 바쁘게 지나다 보면은 산소, 산에 못 갈 때가 주저하는 것 같아요. 오랜만에 다녀오셔서 어머니 잘 계신지도 보셨을 거고 주변도 잘 살펴보셨을 텐데요. 또 이렇게 남은 주말과 휴일 보내시면서 또 이제 챙겨야 할 진짜 집에 있는 가족들도 잘 살피시는 연휴의 끝자락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라디오 잘 듣고 있습니다. 오후에는요. 집 청소해야겠어요. 3025번님. 그렇죠? 이제 좀 쌀쌀해지다 보니까 옷장 정리도 해야겠다. 마음먹는 분들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10월 1일, 그러니까 다음 주 후반부터는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진다고 합니다. 주말을 이용해서, 연휴를 이용해서 가을옷, 겨울옷도 미리미리 좀 살펴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11시 뉴스앤뮤직 이 시간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함께 듣고 싶은 노래, 나누고 싶은 이야기 떠오르신다면 문자와 채팅통에 참여해주세요. 문자번호 샵 0945번입니다.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설치하신 분들 라이브 채팅창에 글 남겨주시면 무료 참여 가능합니다. 언타이틀의 책임져, 김현정의 혼자 한 사랑 노래 두 곡 만나볼게요.

언타이틀의 책임져, 김현정의 혼자 한 사랑, 노래 두 곡 듣고 왔습니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릴게요.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누구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이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며 우리 국방부와 군은 DMZ 지뢰 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부상 장병들을 누구 아들 취급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또 박성훈 수석 대변인도 논평을 통해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 조사조차 미루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북한의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이와 같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공세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며 역공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음모론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행위라며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운수 원내대변인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안보는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추석 연휴에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시쯤 안산 상록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 직후 지인에게 범행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에 대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다세대 주택에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으며 범행 전에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8022번님, 일단 라디오 볼륨을 조금 크게 높여보시죠. 8022번님. 뉴스앤뮤직으로 처음 문자 보내주신 새싹 청취자분이세요. 안녕하세요, DJ님. 지금 남자친구랑 일산에 가는 중이에요. 남자친구는 운전을 하고 있고 저는 옆에서 몰래 사연을 보내고 있거든요. 평소에는 되게 무뚝뚝한 남자친구인데 제 사연이 라디오에서 나온다면 과연 웃을까요? 웃고 계실까요? 아니 뭘 이런 걸 보내 할까요? 반응이 궁금합니다. 너 어차피 라디오에 나왔으니까 도망 못 가. 오늘 맛있는 거 사줘. 앞으로도 안전운전하면서 나랑 오래오래 여기저기 다니자. 신청곡은 평소 제 남자친구가 좋아하는 박지윤의 하늘색 꿈 부탁드립니다 하셨어요. 802

1번님 남자친구분, 여자친구분이 이렇게 몰래 깜짝 이벤트를 준비를 하셨습니다. 명절 선물과도 같은 이벤트인데 어떻게 웃고 계신가요? 괜히 부끄러우니까, 멋쩍으니까 뭐 이런 걸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8022번님의 예쁜 마음 아주 반갑게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청하신 신청곡도 전해드릴게요. 두분 행복하게 들으시죠. 박지윤의 하늘색 꿈, 영턱스 클럽의 타인 노래 만나봅니다.

11시 뉴스앤뮤직 노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미군에 납포된 후 미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선박들이 실제로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미국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이란산 원유를 자국 해안에 직접 들여놓게 됩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선박 운항 자료를 보면 이란산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티파니호와 머제스틱 X호는 지난 일주일 동안 브라질 해안을 따라 항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진료를 책임지는 보훈병원에서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일부 진료과가 수년째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문의의 부재로 현재 휴진 중인 진료과는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 등 총 3곳입니다. 대구보훈병원 호흡기내과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문의 부재로 약 7년 8개월째 휴진하고 있습니다. 광주보훈병원의 호흡기내과도 전문의 퇴사 등의 영향으로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3년 넘게 휴진 중이며 인천보훈병원 내분비내과도 지난해 2월부터 같은 이유로 휴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온라인에서 진품을 위조한 이른바 짝퉁 상품 게시물이 적발된 사례가 150만 건을 넘겼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

임원이 지식재산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돼 차단된 위조 상품의 판매 게시물은 총 151만 2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랫폼별로는 인스타그램에서 적발된 게시물이 44만 7천여 건으로 전체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상품별로는 가방이 46만 2천여 건, 의류가 40만 8천여 건으로 두 품목이 전체 상품의 58%를 차지했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전해드렸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아침 저와 함께 다양한 음악들 들으셨는데요. 이어지는 오후 12시 20분, 1시 20분은 뉴스앤트롯으로 이어집니다. 이현웅 아나운서와 계속해서 함께하시죠. 소호대의 돌이킬 수 없는 사랑, 카라의 미스터 두 곡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이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2: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3: 답 나왔네.
4: 가자.
2: 어딜요?
4: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5: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6: 평택시.
7: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2: 얼마나 걸릴까요?
7: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4: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7: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5: 세계 반도체 수도,
4: 대한민국 수소 1번지,
6: 바로 평택시.
8: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9: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 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 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0: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0: 지금 시각은 11시 57분입니다. YTN is
11: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정오를 가까이 하면서 중부지방의 하늘을 맑게 개이고 있습니다.

0: 입니다. 반면에 남부지방과 제주를 중심으로 비구름대가 머물고 있는데요. 특히 제주에는 최대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빗길인 구간에서는 차간 거리 넉넉히 두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한낮의 기온은 서울 27도, 춘천 26도가 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에서 쾌청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이 시각 고속도로는 귀경길 정체가 점차 늘어나는 모습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가는 길총 55km 구간 속도가 내려가 있는 가운데 선운산 나들목 1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고창 나들목에서 선운산 나들목까지 평균 속도가 시속 36km 안팎입니다. 부안 부근에서 7km 구간 밀리고 있고 당진 부근부터 행담리 휴게소까지는 13km 구간 정체가 더 길게 이어집니다. 한편 올림픽대로 김포 방향 한강대교에서 여의 상류 나들목 구간 5차로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잠실대교부터 서강대교 북단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3: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2: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4: 본격적인 귀경 행렬이 시작되면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낮 12시 기준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이 7시간 40분, 대구에서는 6시간 40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5: 어제 경기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집에 불을 지르고 숨졌습니다. 안산에서는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딸이 경찰에 붙잡히는 등 추석 연휴 사건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4: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청와대는 새로운 루트를 개척하던 중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오늘도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5: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7일 계획을 미국에 제안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거부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폭격 작전이 재개될 가능성이 크다고 참모진에게 말했다고 미 당국자는 전했습니다.
4: 대부분 지역에 비가 그친 가운데 제주에는 호우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세찬 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 지역에는 약한 비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0: 추석 연휴 셋째 날을 맞아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들이 몰리면서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1: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7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2: 네, 경제부입니다.
1: 네, 주요 고속도로 교통 상황부터 전해주시죠.
2: 네, 추석 연휴 셋째 날을 맞아 오전부터 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12시를 기준으로 했을 때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의 경우 부산은 7시간 40분, 울산은 7시간 20분, 대구 6시간 40분, 광주 6시간 20분, 강릉 4시간 50분, 대전 3시간 30분입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6시간 10분, 울산 5시간 50분, 대구 5시간 10분, 강릉 2시간 50분 등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은 김천 분기점을 비롯해 옥산 제시와 청주 휴게소, 안성 제시에서 남사진이 구간 사이에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은 낙동 제시에서 상주 IC, 문경 세제 IC에서 연풍 IC, 연풍 IC에서 괴산 IC 등에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선은 서울 방향으로 무안 IC 인근을 비롯해 송악 IC에서 포승 제시, 포승 제시에서 서평택 IC 등에서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오후 5시쯤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 귀경길 혼잡은 내일 새벽 2시를 넘어서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오늘 전국 교통량은 590만 대로 예상되고 있으며 수도권에서 지방으로 38만 대, 지방에서 수도권으로는 52만 대가 이동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표우입니다.
1: 강원도 양양군이 가을 단풍철 남설악을 찾는 탐방객 증가에 대비해 오색지구 일대 특별 교통관리를 실시합니다. 양양군은 추석 연휴 직후인 오는 28일부터 11월 8일까지 오색지구 일원에서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고 원활한 차량 흐름을 확보하기 위한 특별 교통관리 대책을 추진합니다. 특히 단풍 절정기를 고려해 10월 3일부터를 집중 관리 기간으로 정하고 교통관리 인력을 주요 구간에 배치합니다. 관리 구간은 오색령, 즉 한계령 정상부터 오색 입구 삼거리를 거쳐 남설악 탐방 지원센터까지입니다.
0: 여야가 추석 연휴에도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를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1: 국민의힘이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공세를 강화하자 여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먼저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다고요?
3: 아,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무장지대 DMZ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공세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면서 역공을 취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우리 군은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면서 혹시 모를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에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군의 노력을 폄훼하는 데만 치중하고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음모론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 행위라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안보는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며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보수 야권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기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자극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면서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면 은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를 먼저 공개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북한군의 국내 송환과 DMZ 지뢰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선의 박지원 의원은 지뢰사고로 우리 군인이 사고를 당했다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왜 인도적 차원에서 포로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0: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지뢰 추정 폭발 사고 조사 일부러 늦추는 거 아니냐 이렇게 공세를 퍼붓고 있죠.
3: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면서 우리 국방부와 군은 DMZ 지뢰 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부상 장병들을 너그 아들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 원칙하에 입각해서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 조사조차 미루면서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북한의 도발 흔적이 묻히기를 기다리는 늑장 대응이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선 윤상현은

0: 의원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단호함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의원도 지뢰로 국군의 발목이 절단된 사고가 5일이 지났지만 현장 감식은 없었다면서 혹시 이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역설하는데 지뢰 사건의 범인이 북한으로 밝혀진다면 연설이 설득력이 없어질 것을 우려한 것은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누가 유엔사에 즉시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라고 시켰는지 밝히라면서 그렇게 일주일이 넘어도 접근도 못할 위험한 지옥이라면 누가 우리 장병들을 그 지옥에 대책 없이 보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1: 한동훈 의원은 현장 조사를 서두르라며 국방부 앞에서 1인 시위를 이어갔는데요.
2: 이를 두고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과의 설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한 의원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3: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중에 그 지역에 소나기
4: 무소속 의원입니다.
3: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오면 핵심 증거물인 화약 잔존물, 파편 등이 쓸려나가고 원래 있던 자리에서 치워지게 될 것입니다. 365일 24시간 동안 국민을 지켜야 할 군이 추석 연휴 빨간 날이라고 조사 안 하면 만약 추석 연휴 빨간 날에 군이 적이 쳐들어와서 대한민국을 위협하면 다 쉬고 나서 그때부터 싸울 겁니까?
2: 네, 이에 대해서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한동훈 의원은 정쟁을 이유로 우리 장병들을 지뢰가 깔린 밭으로 뛰어들라고 하고 있다며 검사 출신이라서 잘 모르나 본데 모르면 제발 입 좀 다물라고 말했습니다.
1: 이에 대해서 한동훈 의원은 기어코 연휴가 지나서 조사를 하겠다는 것이냐, 시간 끌다가 북한이 증거를 조작하면 막을 수 있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여주시 가나부배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2: 휴일 사건 사고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만수 기자, 불이 난 게 언제쯤입니까?
5: 네, 오늘 새벽 5시쯤입니다. 경기도 여주시 가나무배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불길이 거세지자 20분쯤 뒤인 오늘 새벽 5시 20분쯤에 대응 1단계를 발령했습니다. 장비 30여 대와 소방대원 90여 명을 투입해 진화에 나선 소방은 오늘 오전 8시 반쯤에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불이 나자 근로자 3명이 스스로 대피했고요. 현재까지 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이보다 앞선 오늘 새벽 0시 20분쯤에는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7층짜리 건물 7층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불로 5층의 산부인과 그리고 6층과 7층에 있던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아기 등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층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오는 28일 합동 감식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1: 네, 노모를 살해한 사건도 있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입니까?
5: 네, 그 추석 연휴에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시쯤 안산 상록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지인에게 범행을 알렸고요. 지인이 다시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에 대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이만수입니다.
1: 추석 명절 당일인 어제 경기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60대 남성이 집에 불을 지르고 숨졌습니다.
2: 경찰은 남성의 가족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사회부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6: 네, 어제 낮 1시 반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에서 남성이 술에 취해 휘발유를 뿌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출동했지만 직후 강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로 불길이 일어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폭발 충격에 주민들을 대피시키던 경찰 4명, 화재 진압에 나섰던 소방관 1명과 빌라 주민 1명까지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상황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4: 아들하고 나랑 나갔는데
7: 화재 건물 주민입니다.
4: 아저씨가 휘발유를 사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112 신고했어요. 바로. 아무래도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니까 바로 내려와서 올라가서 막 뿌린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났어요.
6: 경찰은 휘발유를 구매한 뒤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A씨가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 방화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6: 네, 경찰은 A씨의 가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 전쯤 A씨의 아내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방화 당시 집안에는 A씨 혼자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빌라 주민들은 불이 나기 전 남녀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8: 그 집에서 뭐 싸움이 있어서 어떤 여자분이 머리에 주민입니다. 피가 나서 그 1층에서 피를 막 철철 흘리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 갔고요. 거기 피가 나고 한 거를 그 가족분이신가 누군가 와서 물로 이렇게 물 청소를 하셨어요.
6: 구급대원이 가정폭력이 있었던 게 아닌지 묻자 아내는 수납장에서 접시가 떨어져 머리를 맞았다고 여러 차례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시신에 대해 국과수에 부검을 의뢰하고 방화 이전 가정폭력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2: 최근 소셜미디어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사칭한 계정이 생겨나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현송 총재를 사칭한 계정은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단체 대화방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하면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는 종목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개인 정보를 묻고 주식 투자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1대1 투자 자문을 하거나 참여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양방향 채널 개설은 정식 등록된 투자 자문 업자만 가능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업체명도 없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1: 올해 들어 7월까지 마약 밀수입과 밀수출로 적발된 10대 이하가 16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올 들어 7월까지 마약 밀수로 적발된 10대 이하가 16명으로 지난해 연간 인원 10명을 넘었습니다. 올 들어 7월까지 마약 밀수범 연령대를 보면 30대가 303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20대로 231명입니다. 법무부가 집계한 올 들어 6월까지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은 456명으로 전체의 4.1%를 차지합니다.
9: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안녕하세요. 박찬호입니다. 베스트 슬립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을 응원합니다. 자랑스러운 우리 국가대표팀의 승리를 위해 팀 코리아 파이팅!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0: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2: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3: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4: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7: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5: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의 비는 그치면서 이 서울은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하지만 지금도 남부와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남부는 낮까지, 제주 지역은 저녁까지 조금 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토요일인 오늘 고속도로는 귀경길 교통량이 많은 편이고요.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도 교통량이 꾸준히 늘어나는데요. 일단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 쪽으로 이동하는데 한강대교를 지난 지점 5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 이 뒤쪽으로 한남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속도가 떨어지고 있고요. 이후로도 다시 여의 하류나들목에서 행주대교 쪽으로 차간 거리를 좁히는데요. 강변북로 역시 일산 쪽으로 잠실대교 부근부터 가양대교까지 강서쪽으로 이동하는데 긴 구간에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 어제 의정부 쪽으로 정체가 상당히 심했는데요. 오늘은 월계 1교에서 상계교까지 짧은 구간 정체만 감안하시면 되겠고요. 분당수서로도 청담대교 쪽으로 복정에서 탄천 1교까지만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한강 다리 중에서는 월드컵대교와 성산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주춤하고요.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밀립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균이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추석 연휴 이어지고 있고요. 12시 뉴스앤트로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집으로 다들 돌아오셨나요? 아니면 돌아가는 길이신가요? 이 시간 신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미래를
1: 미래를
0: 재능대학교가 함께
1: 재능대학교가 함께
0: 만들어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2: 보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3: 그래서 보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2: 지금 바로 보토링크 하세요.
3: 1577-7097. 집중기는 보토링크.
4: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바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6: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12시 뉴스 앤 트롯 LPG의 사랑의 초인종 띄워드리면서 출발해봤습니다. 1541님, 기다리던 주말입니다. 추석 명절 연휴를 더 특별하게 만드는 라디오.

신나는 트로트와 따뜻한 목소리로 행복한 시간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셨는데 좋습니다. 한번 출발을 해보죠. 2879님 명절 연휴 어제는 비가 오더니 오늘은 햇님이 쨍쨍합니다. 여름이 다시 돌아온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마 어제 그제 계속해서 날이 흐리고 구름이 많이 껴서 하늘을 올려다봐도 뭔가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을 수 있어요. 특히나 이 추석 때는 둥글게 밝게 뜬 보름달을 보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드는데 거의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이거나 희미하게 보이거나 아니면은 구름 사이로 조금씩 보이거나 그런 지역이 많았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이렇게 해가 다시 좀 떴고요. 구름이 어느 정도는 걷힌 것 같으니까 오늘 밤 한번 기대를 해보시죠. 추석 당일보다도 어제보다도 사실 오늘에서 내일로 넘어갈 때가 더 둥근 달이 뜬다고 합니다. 추석 당일에는 왼쪽이 살짝 빈 달이었다고 하고요. 오늘에서 내일 넘어갈 때 한 2시 가까이 될 때 그때가 가장 둥근 달이라고 하니까 그때를 한번 기대해 보시고 혹시 조금 늦게까지 깨 계신다면 한번 둥근 달림을 보면서 소원을 빌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사랑도 있고 우정도 있고 인생도 담긴 트로트를 듣는 시간이죠. 12시 뉴스앤트롯 출발했고요. 인기 트로트 위주로 선곡을 쭉 해뒀습니다. 이 추석 명절 연휴 때에는 늘 이 트로트 듣고 싶은 마음이 절로 들죠. 이제는 휴게소에서 뭐 테이프를 사거나 아니면 절로 들려오거나 그러진 않지만 또 애플리케이션 이용해서 스마트폰 이용해서 즐겨 듣는 분들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이 라디오를 통해서 저희가 또 띄워드리고 있으니까요. YTN 라디오와 함께하는 추석 명절 연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희옥의 평행선 김연자의 아모르 파티 갑니다.

네, 노래 두 곡 함께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미군에 납포된 후 미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선박들이 실제로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미국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이란산 원유를 자국 해안에 직접 들여놓게 됩니다. 국가유공자와 보훈가족의 진료를 책임지는 보훈병원에서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일부 진료과가 수년째 문을 닫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종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박성훈 의원이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대구 보훈병원 호흡기내과는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전문의 부재로 약 7년 8개월째 휴진하고 있습니다. 광주 보훈병원은 2023년 4월부터 현재까지 3년 넘게 휴진 중이며 인천 보훈병원 내분비내과도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1년 반 넘게 휴진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시티에서 진행 중인 K-엑스포 현장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상품 전시를 둘러봤습니다. 이 대통령과

부인 김혜경 여사는 네이버 계열사 케이크와 아모레퍼시픽, 기아차, LG전자, 삼성전자 등 우리 기업 전시장과 부스에 둘렀습니다. 농심 부스에서는 이 대통령과 김 여사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즉석 조리식 한강 라면을 시식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12시 36분입니다.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고요. 뉴스앤트롯 여러분의 신청곡과 사연 받고 있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 열려 있고요.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채팅창으로도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나훈아의 공, 정동원의 여백 두 곡 이어갑니다.

나훈아의 공, 정동원의 여백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이란 전쟁 재개 이후 미국 국채 금리가 심리적 저항선인 5%를 연일 돌파하면서 고물가 고금리의 뉴 노멀 시대가 열렸다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계 장기 채권 금리 기준인 미 10년물 국채 금리는 5.1%대에서 움직이고 있는데 전날 5.22%까지 상승해 지난 2007년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전날 5.501%까지 올라 2004년 이후 최고치를 찍었던 미 30년물 국채금리도 5.4%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미 금융가와 정가에서는 이를 단순히 채권시장 일시적 침체를 넘어 근본적인 체질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사칭한 계정이 생겨나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현송 총재를 사칭한 계정은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단체 대화방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하면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는 종목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묻고 주식 투자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분기만 해도 투자 사기형 피싱 피해 건수가 6,769건, 피해액은 1,817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최근 2년간 제외 공간이나 영사 안전 콜센터를 사칭한 피싱 피해 접수가 100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준환 의원이 외교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7월까지 제외 공관 및 영사 안전 콜센터 사칭 피싱 피해 건수는 총 103건으로 집계됐습니다. 지역별로는 미주가 85건으로 가장 많았고 유럽 11건, 아시아 태평양 7건 순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끝곡 전해드리면서 이 시간은 정리합니다. 금잔디의 오라버니 그리고 박지연의 검은 고야 준비했고요. 저는 1시 20분 계속해서 뉴스 앤 트롯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7: 지금 시각은 12시 57분입니다. YTN is
8: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중부지방은 비가 그치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남부와 제주에는 지금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호남과 경남에 5mm 안팎의 비가, 제주도에는 최대 80mm의 비가 예상이 됩니다. 맑은 날씨를 보이는 중부는 어제보다는 낮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 예상이 되는데 비가 내리는 남부는 대구가 23도 선에 그치겠습니다. 귀경길 고속도로 정체, 어제 같은 시각에 비해서 심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도 정체가 꾸준한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모두 앞에 44km 구간이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가는데 41km 구간이 정체,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32km 구간에서 밀립니다. 가장 길게 밀리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는 목포요금소에서 몽탄 1터널까지 밀리고요. 동서천 부근 1차로에서는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때문에 군산휴게소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이후로도 당진 부근 1차로에서 고장차 처리 중에 있는데요. 당진에서 행담도 휴게소 사이도 정체가 심한 편입니다. 서울 시내 한강 다리에는 사고가 있는데 성산대교 남단에서 북단 쪽 1차로의 사고 때문에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추석 연휴에도 여야가 날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를 놓고 여당에서는 야권의 음모론이다. 야당은 은폐 공작이다. 이렇게 맞서고 있는데요. 두 분 모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그리고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2: 네, 안녕하세요.
1: 네. 오늘도 여야가 공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야에서 어떤 목소리를 내고 있는지 먼저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 이거 안보 불안 음모론 아니냐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국민의힘이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고 있다. 매국적 행태다. 이렇게 비판했고요.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대통령은 침묵만 하고 있고 조사는 지연되고 있다. 다치니까 누가 들이냐 이렇게 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김규영 대변인님, 정점식 원내대표가 대통령은 침묵만 하고 조사는 의도적으로 지연시키고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했거든요. 이 부분은 네. 어떻게 보십니까?
3: 제가 볼 때는 그에 대해서 예. 저희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입니다. 아니라 이번 추석 연휴 기간에 많은 분들이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아주 확실한 사안이 나오지 않았지만 모든 정황이 객관적인 정황이 북한의 목함 지뢰 매설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도 언론이 그리고 저희 국민의힘이 지적을 했는데 군사 분계선을 최근 한 달 동안 20번 넘게 넘나들었습니다. 자기 집이지 않습니까? 그거 왜 했습니까? 거기에서 전술 도론을 만들고 지뢰를 매설했다는 얘기가 다 기사화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 그 인근에서 폭발 사고가 났다면 북한의 지뢰 매설, 목함 지뢰의 가능성이 큽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근거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 매국노다, 음모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대한민국 장병이 어떻게 보면 발목이 절단되는 안타까운 사고가 났는데 이거에 대해서 예. 뭔가 객관적인 사실을 검증하고 뭔가 조사하고 그런 어떤 일련의 상황보다는 문제 제기하는 사람을 매국노라고 이렇게 하는 행태를 보면서 우리 국민이 이재명 정부의 어떤 안보, 국가관 이런 것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안타까운 건 뭐냐면요. 북한의 어떤 도발이라는 게 단편적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원칙 대응을 하지 않을 때 북한은 오판할 수 있고요. 그런 예. 오판이 이런 어떻게 보면 군사 분계선을 수십 차례 넘나드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봅니다.
1: 박성준 수석 대변인이 매국적인 행태다 강도 높게 비판했는데 현장 조사가 추석 연휴 이후로 미뤄진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까?
4: 아무래도 지금 저 현장 조사를 하게 된다 보면은 예. 또 다른 위험 청와대 부대변인입니다. 때문에 조금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좀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또 이제 저희가 왜 매국노 이런 얘기를 하는 거는 그냥 과장된 표현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본질, 그러니까 왜 사건이 일어났고 어떻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 북한 눈치를 본다, 뭐 하면서 왜 숨기려고 하냐라고 이제 정쟁으로 몰아가는 것 때문이거든요. 예. 실제로 북한 눈치를 봤으면 우리가 북한군 포로를 왜 데려옵니까? 그 데려올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미 북한군 포로도 헌법상 우리가 국민으로 보고 이들이 한국행을 희망하게 된다면 전원 수용하겠다는 것이 우리가 이제 국제적십자위원회에 그 밝힌 의견입니다. 여러 가지 이제 인도주의 원칙과 국제법을 준수하고 예.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이 송환된 두 사람과 또 북한에 또 남아있는 가족들이 또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가족의 신변 안전이나 또 우리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남북 간의 관계 또 한국과 러시아 관계에 미칠 또 외교적인 안보적인 그런 파장들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다친 분들이나 그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고 또 저희가 어떻게 지원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는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안보가 가장 또 중요하고 외교적인 관계도 중요하고 지금 다치신 분들과 그 가족들 그리고 추후에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을 다 모든 것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종합적으로 고려를 한다면 지금 당장 막 뭐를 밝히고 발표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그때는 여야가 초당적으로 함께 협력을 해야 된다. 저렇게 생각합니다.
1: 그러니까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건데 이제 또 다른 위험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네. 이제 그 부분을 조심해야 되는 것도 맞는데 이제 한동훈 의원 같은 경우는 이렇게 강하게 반박을 했습니다. 그럼 빨간 날 지나면 위험이 사라지냐 이 네. 부분이거든요.
3: 참 안타깝게도 6.25가 일요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전쟁을 언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이런 사고가 났습니다. 그렇다면 투입되는 분들이요. 그냥 일반적인 군인이 아니고요.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임무를 하는 전문가입니다. 그리고요. 100번 양보해서 수색로를 일종의 개척한다는 표현을 썼습니다. 예. 수색로 개척을 왜 한 줄 아십니까? 이른바 북한이 수십 차례 언제든지 이렇게 넘나드는 군사분계선을 넘나들어서 지뢰를 매설하고 있기 때문에 지형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우리가 다니던 수색로가 아니고요. 그에 따른 북한의 도발에 따른 어떤 지형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수색로를 개척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났거든요. 예. 그렇다면 왜 북한이 자기네 집처럼 넘나들 수 있도록 군사분계선에 이렇게 허용을 했느냐. 그건 뭐냐면 이재명 대통령의 어떤 북한에 대한 어떤 인식, 어떤 굴종적인 어떤 상황이 현장에 있는 군 장병에게 투영이 된 겁니다. 원칙대응이 중요합니다. 넘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경고 방송하고요. 경고 사격하고 조준 사격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북한이 대한민국 군인이 저렇게 철통 보안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감히 도발할 수 없겠구나. 그런 어떤 인식이 있거든요. 그런데 소위 말해서 굴종적 어떤 북한에 대한 그런 친북적인 사고를 기초로 한 그런 것들이 지금 일선에 만연했기 때문에 그런 게 용인되는 겁니다. 그런 결과물로 이런 부분이 됐기 때문에 매국노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 말이 안 되고요. 본인의 잘못, 대한민국 군장병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다는 그 책임에서 자유할 수밖에 없고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자면 뭐냐면요. 아니 그러면 연휴가 끝나면 이분들의 어떤 트라우마나 그런 것들이 없어집니까? 그게 아닙니다. 그리고 어제 비가 많이 왔습니다. 그래서 은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너무 농후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1: 네. 조사 과정의 안전성도 중요하지만 이제 조사 시점도 신속한 조사가 돼야 될 또 증거 유실이 안 될 수밖에 없고 그리고 하필 또 연휴 때 비가 많이 와서 그런 부분 우려하는 시각도 있잖아요.
4: 네,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는 네. 생각하지만 저희가 이제 뭐 이걸 과학적으로 또 규명해야 되는 건들도 있고 사실 그 합참 설명에 의하면 지금 사고 지점이 2015년 목함 지뢰의 사건과는 달리 MDL 이곳에 근접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군이 처음으로 지뢰 탐지기 이걸 통해서 수색로를 개척하던 좀 위험 지역이라고 좀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조사 인력 편성 그다음에 또 훈련 그다음에 안전성 평가 이제 여러 가지로 또 유엔사와 임무 조율 이런 것까지 굉장히 필요한 좀 복잡한 사안들이 있기 때문에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신속하게 하면 좋죠. 그런데 뭐 이렇게 감시와 통신 점검 이런 것들도 분명히 또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급하다고 해서 이런 모든 절차를 어길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또 안전에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요. 예. 그리고 또 또 사고 원인 밝히기 위해서 또 다른 장병이 만약에 충분한 안전 이런 장치나 조치 없이 간다면 또 다른 희생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신속성도 물론 중요하지만 저희는 안전성을 더 중요하게 확보하기 위한 그러한 시간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1: 한동훈 의원이 지금 빨리 조사해야 된다. 1인 시위를 연휴에도 이제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사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 같은 경우에는 무식하다 한동훈 의원에 대해서 입 좀 다물어라 이렇게 이제 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지금 시각 차이와 관련해서 국방부에서조차 좀 제대로 된 설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네. 비판도 있거든요.
3: 정확히 사고가 난 그 예. 위치를 공개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됩니까? 제가 볼 때 문제가 돼요 정부 입장에서는. 왜냐 군사 분계선은 이남입니다. 거기에서 북한군들이 마음대로 지뢰 매설을 하고 있는데 조치를 취하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거기로 가는 와중에 폭발 사고가 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 더 남한 쪽에 지뢰가 매설될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그 부분을 밝히기 싫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연휴 동안에 국방부 대변인이나 합참의 공보실장이란 분의 대답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알아보겠다, 알아보겠다. 그런데 합참의 그 공보실장이란 분이요. 해군 출신입니다. 해군 출신이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얘기를 하겠습니까? 책임 있는 답변 할 수 있어 없습니다. 예. 이재명 대통령이요. 이 지뢰 사건 터지고 나서 나가서 어떤 얘기했습니까? 안부를 묻는 것에서 끝났습니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거 확실하게 알아보고 문제 있으면 철저히 대처해라. 북한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원칙 대응하겠다. 이 얘기 왜 못합니까? 못하잖아요. 그리고 신임 국방부 장관이 왔노라, 보았노라, 이겼노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국군 장병이 다치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현실과 괴리된 문제를 목소리를 의견들을 쏟아내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1: 합참 공보실장이 거의 모르쇠로 일관한 그 브리핑에 대해서 이제 기자단에서도 좀 비판을 했던 게 사실인데 좀 책임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이 나와서 지금까지 조사된 것만이라도 좀 책임 있게 답변을 해야 된다는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4: 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공보실장이 뭐 해군 출신이라서 모르는 거 아니냐라는 것은 이제 예. 그 군 체계가 어떻게 해군, 공군, 육군으로 나눠집니까? 그래서 공보실장 정도면 이 모든 것을 망라해서 이제 정보를 갖고 계신 분인데요. 아마도 이제 이 방침이나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이 조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절차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안전장치나 통신장비나 이런 것들이 과정과 확인이 필요한 시기이다 보니까 아마도 공보실장도 선뜻 나서서 뭔가를 확실하게 확인을 해주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이지 않을까.
1: 좀 지침을 받고 했다고 보십니까?
4: 아마도 그러니까 예. 저도 이제 청와대에서 부대변인이나 대변인 예. 역할을 해봤지만 예. 이게 뭐가 정확하게 확인이 100% 되지 않고서는 공식적인 루트로 말씀드리기 조금 어려운 지점도 사실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뭐 저희가 신속성을 말씀하긴 하지만 안정성 확보를 지금 만드는 과정이다 보니까 먼저 선제적으로 확인되지 100% 확인되지 않은 것을 미리 말씀드리면 예. 그게 또 다른 또 위험이 될 수 있고 또 안보라는 것은 잘 아시겠지만 굉장히 기밀을 요구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안보 상황은. 그래서 아마 그런 조치를 한 것이라고 보고요. 아마도 이제 만약에 저희가 더 확인을 해보는 기간과 시간과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실제적으로 만약에 북한 책임이 확인이 되면 또 그때 책임을 당연히 단호하게 묻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런 원칙은 변하지 않는 것이고요. 그거를 이상하게 혼합해서 대화와 긴장 완화 정책을 마치 그것이 우리가 북한의 굴종학이다라고 섞는 거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여지고 북한 소행 여부가 이제 과학적으로 만약에 규명이 되고 만약 고의적으로 침범하고 지뢰를 매설했다면 그건 예. 또 국제사회의 그 규범과 협정에 따라서 그건 조치를 하면 될 일이라고 봅니다. 예. 지금은 정확한 것은 정확하게 안전을 확보하고 예. 그리고 또 다른 충돌과 또 외교적으로 불편하게 없게 하는 것이 또 중요한 과제다라고 봅니다.
1: 워낙 정쟁이 이제 불거지다 보니까 이제 좀 궁금한 것은 물론 지금 뭐 조사 결과를 내놓을 수는 없는 상황인 건 이제 많은 국민이 이해는 할 건데 네. 어떤 시기에 어느 정도 인력을 어떤 방식으로 신속하게 투입할 것인지 그런 좀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좀 책임 있는 사람이 브리핑을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시각도 있거든요.
4: 아, 네. 그럼 아마도 뭐 예.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예. 뭐 대통령이 오시면 또 다른 입장을 내실 수도 있죠. 뭐 그럼 제가 아는 바가 아니기 때문에 예. 뭐 확언할 수는 없는 것인데요. 예. 아마도 다양한 노력과 다양한 이제 좀 의견을 듣고 또 확인하는 과정 중에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보통은 이런 게 있으면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경우는 그동안 늘 있어 왔거든요. 예. 심지어 이제 뭐 그 국민의힘 출신이었던 유승민 의원께서도 이렇게 좀 조심스럽고 이렇게 안전을 먼저 확보해서 이렇게 조심스럽고 성의 있게

0: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만큼 그 다양한 의견도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1: 뭐 이제 민주당의 이제 오선 박지원 의원도 지뢰사고로 우리 군인이 사고를 당했다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를 할수 있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행정이 지금은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얘기도 한 건데 국민의힘에서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지금 조사도 못할 정도로 안전하지 않은 곳이라면 애초에 왜 보냈냐? 이거 최상병 순직 사건 때는 그렇게 비판을 하더니 이건 왜 이렇게 다루느냐라는 비판이거든요.
2: 맞습니다. 위험성이 농후하다고 한다면 그 현장에 투입을 했다면 군 수뇌부의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로 인해서 사고가 났다면 그 책임에 대해서 지울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지금 이 문제에 관련해서 사후적으로 조사를 위해서 같이 하자는 쪽이 유엔사였습니다. 유엔사는 바로 하자는 거였거든요. 그럼 유엔사에 근무하는 군인들은 한국 분들입니까? 아니겠죠. 유엔사 소속의 외국 분들 아니겠습니까? 미국일 수도 유엔에 포함된 군인들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어떤 목숨, 생명, 이거를 등한시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투입되는 인원들은요, 원래 지뢰를 탐지하고 제거하는, 그런 어떤 미션, 그 임무를 가지고 거기에서 실제로 일을 행하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군인이나 투입된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성 장군이나 된 김병재 의원이 무식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저 또한 무식하고 모든 국민들을 무식하다고 얘기하는 거고요. 저희가 이 문제에 대해서 이걸 간단히 볼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란의 어떤 미사일 두방으로 인해서 한국의 대한민국 상선이 피격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다 이란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대부분. 근데 오랜 시간 이후에 어떤 결론이 났습니까? 추정된다고 얘기했죠. 근데 이재명 대통령께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보니까 의도를 가지고 한건 아닌 걸로 확신한다. 이런 얘기를 했었고요. 또 아무 데나 쐈는데 맞은 것인지 모르겠다. 보통 미사일 맞으면 침몰해야 하는데 살짝 터진 정도에 불과하다.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우리 국민들이 그리고 객관적 사실이 이란이 공격했다는 거를 분명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란 분이 뭐라고 얘기했냐? 의도를 가지고 한게 아닌 것을 확실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목함지뢰도 제가 볼땐 목함지뢰로 모든 것들이 제가 볼 때는 가시화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모르죠. 추정될 뿐입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러겠죠.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목함지뢰를 여기 매설을 했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확신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봐요. 결국은 이재명 대통령이나 이재명 정부가 어떤 사안에 대해서
3: 여야가 추석 연휴에도 비무장지대의 지뢰 추정 폭발 사고를 놓고 음모론이다, 은폐 공작이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요 쟁점을 임세은 전 청와대 부대변인, 김기흥 국민의힘 미디어 대변인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인쇄 가능한 성원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에드피아.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에드피아. 국민 인쇄 성원에드피아.
1: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0: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2: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0: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3: 햇빛에도 끄떡 없는 선글라스 체크.
4: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의회,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7: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8: 평생을 부지런히 살아온 손에 남은 것은 한 끼를 걱정해야 하는 가난과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방안의 깊은 적막뿐입니다. 벼랑 끝에서 선 어르신들에게 빈곤과 고독은 삶을 포기하고 싶게 만드는 가장 추운 겨울입니다. 식사는 하셨는지, 어디 편찮으신 곳은 없는지 묻는 다정한 한마디가 홀로 계신 어르신에게 세상을 살아갈 힘을 더해줄 수 있습니다. 당신의 관심이 이웃의 빈곤을 살피고 소중한 생명을 지켜냅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 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9: YTN is FM.
1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전남과 경남, 제주에는 비가 내리고 있지만 중부는 기분 좋은 가을 날씨를 보입니다. 서울은 실내에만 머무르기 아쉬울 정도로 날씨가 좋은데요. 가을을 만끽하며 남은 추석 연휴의 여유를 느끼는 것도 좋겠습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 어제에 비한다면 한결 여유가 있습니다. 현재 밀리는 곳은 북부간선도로 상황인데요. 종암분기점 쪽으로 신내에서 하월곡 쪽으로 차량 밀리고요. 반대편 외곽 구리 쪽으로 월릉에서 묵동까지 차간 거리를 좁힙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일산 가는 길 마포대교에서 방화대교 쪽으로 여의도권 중심으로 밀리는데요. 올림픽대로는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양화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시속 30km 미만이고요. 한강 다리 중에서는 오늘 월드컵대교가 남단에서 북단 쪽으로 정체가 심한 편이고, 청담대교는 북단에서 남단 쪽으로 서행 정도로 이동을 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9월 26일 토요일 추석 연휴 사흘째입니다. 1시 뉴스엔트로 시작하고요.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우리 웅바라기님 뉴스엔트로 2부 출첵합니다. 언니들 모여서 친정아버지 성묘 가고 있어요. 가는 길에 가족들과 함께 잘 들을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안전하게 조심해서 잘 다녀오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함께 추석 연휴 보내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신청곡도 받고 있으니까요. 문자 채팅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인기 트로트 쭉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첫 곡 띄워드립니다. 김준수 못 찾겠다 꾀꼬리.

0: 일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2: 한시의 뉴스 엔트로 첫 곡 김준수 못 찾겠다 꾀꼬리 전해드렸습니다. 좀 활기찬 음악으로 한번 출발을 해봤고요. 이 노래를 듣고 있으니까 생각해보니 요즘은 무언가를 찾는 게 좀 많이 쉬워졌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명절 연휴니까 길 찾기를 예로 들면 우리 꽤 과거에는 차마다 하나씩 전국 지도가 다 있었고 그거 보면서 찾아가기도 하고 또 친척집이 이사를 갔다 그러면 그 있잖아 큰 나무 끼고 뭐 우회전해서 한 300m 오면은 빨간 지붕이야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그 설명을 기억해서 찾아가곤 했는데 이제는 뭐 차 안에도 내비게이션이 설치가 돼 있기도 하고 스마트폰에도 내비게이션이 다 돼 있어서 요즘 사실 내비게이션 안 켜고 어디 가라 그러면 못 가는 운전자들도 상당히 많다고 하죠. 그래서 길 찾기도 많이 쉬워졌고요. 또 물건 잃어버리는 분들도 많으신데 요즘에는 물건에서 다 소리도 나기도 하고 찾기 누르면 아니면 그런 기능이 없더라도 무언가 스티커 같은 거 붙여놓으면 그 위치가 또 추적

되기도 하죠. 그래서 물건 찾는 것도 많이 쉬워졌고 참 여러모로 찾는 것들이 쉬워진 세상에 살고 있다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1시 28분 지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전해드리고 있고요. 뉴스앤트롯 시간입니다. 인기트로트 쭉 준비를 해뒀어요. 혹시 이 시간에 듣고 싶은 노래가 있다면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문자로 신청곡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 이용하시는 분들은 YTN 라디오 애플리케이션 이용하시면 무료로 채팅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 준비한 곡은 두 곡입니다.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 현숙의 사랑에 한표 던진다.

네, 서주경의 당돌한 여자, 현숙의 사랑에 한 표 던진다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에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A씨는 오늘 새벽 1시쯤 안산 상록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범행 직후 지인에게 범행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에 대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5년간 온라인에서 진품을 위조한 이른바 짝퉁 상품 게시물이 적발된 사례가 150만 건을 넘겼습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이 지식재산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1년부터 올해 8월까지 온라인 플랫폼에서 적발돼 차단된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은 총 151만 2천여 건으로 집계됐습니다. 플랫폼별로는 인스타그램에서 적발된 게시물이 44만 7천여 건으로 전체의 30%를 차지해 가장 많았습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정부의 최고 가격제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 영향으로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을 보면 이번 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지난주보다 1리터에 0.6원 내린 1,858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과 비교해 0.5원 내린 1,843.4원을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애청자분 인천 계양동에 계신 0071님. 가을 날씨이긴 하지만 한낮에는 좀 더운 것 같아요. 강화에 있는데 가을이라 그런지 한낮인데 덥네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숨어오는 바람소리를 신청해 주셔서요. 전유진 목소리로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어서 조항조의 고맙소까지 총 두 곡 띄워드리겠습니다.

네, 신청곡 포함해서 노래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걸 두고 한국 정부가 비판하면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오늘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는 언급을 내놨습니다. 비공개가 적절했다는 한국 정부의 기존 입장에 대해 일관된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측은 비밀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다며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오늘 새벽 0시 20분쯤 경기 하남시 풍산동에 있는 7층짜리 건물 7층 보일러실에서 불이 나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5층 산부인과와 6층과 7층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아기 등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지만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들의 절반 가까이가 이미 초등학생 때 처음 도박을 접했다는 조사가 나왔습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모경 의원이 한국 도박문제예방치유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25년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에 따르면 도박을 경험한 청소년이 처음 도박을 접한 나이는 평균 12.5세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9세 이하의 도박을 접한 비율은 14%, 10세에서 12세가 33.1%로 초등학생 시기에 처음 도박을 접한 비율이 47.1%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 끝곡 두 곡 전해드리면서 뉴스 엔트로스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홍지윤의 꽃바람, 정미의 장녹수 이어드리고요. 2시부터는 뉴스 앤 뮤직으로 가요와 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2시 20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0: 혈당관리 식단, 혈당관리 영양제. 요즘 혈당관리가 새로운 건강 루틴으로 떠오르면서 여러 가지 관리법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가장 중요한 건 충분한 물 섭취라고 합니다. 수분이 부족하면 혈액의 점도가 높아져 혈당이 오르고 인슐린 저항성도 커질 수 있기 때문이죠. 깨끗한 혈관 건강을 위해 오늘부터 깨끗한 물 꼭 챙겨주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세요. 화성시의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5: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6: 지금 시각은 1시 57분입니다. YTN FM.
7: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도 중반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남부 내륙에 대부분 비가 그치고 이제는 남해안과 제주에 비가 내리는데요. 제주는 저녁까지 조금 더 이어지다가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까지 오르겠고요. 광주는 25도, 대구는 23도 예상이 됩니다. 이 주요 고속도로 귀경길 상행선 정체 구간이 전 시간에 비해서 더 늘어났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현재는 54km 구간 밀리는데요. 게다가 사고도 발생을 했습니다. 영동 1터널 부근 1차로에서 승용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 차량 밀리고 있고요. 옥천 3터널에서 1터널, 비룡에서 대전, 다시 상서 하이패스에서 신탄진과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휴게소, 천안 부근 일대로도 주춤하고 경기권 진입해서도 안성과 기흥에서 수원 사이, 서울 다가서 양재에서 반포 사이도 밀립니다. 이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조금 전에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월드컵대교를 지난 지점 1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이 뒤쪽으로 양화대교부터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말한 대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비공개가 적절했다는 정부의 입장이 일관된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거듭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전격 공개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공개를 쇼라고 꼬집었습니다. 토로프는 양국 간의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들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건 정치적 쇼이자 과장된 홍보를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로 꼽히는 잘루즈니 대사 측 인사가 공개적으로 대통령 행보를 비판한 겁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비는 이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반박했습니다. 리트비는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면서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숨기는 것도 잘못된 일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이재명 대통령은 K-엑스포 현장을 찾는 등 경제 문화 외교에 주력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곧 순방을 마무리하고 귀국길에 오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은건 기자, 이 대통령의 K-엑스포 현장 방문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2: 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오늘 오전 멕시코시티 월드트레이드센터에서 열린 K-박람회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먼저 현지 댄스팀 등이 참가한 랜덤 플레이 댄스 현장을 깜짝 방문했는데요. 대통령 부부가 직접 음악 재생 버튼을 누르자 현지 팬들이 K-POP 노래에 맞춰 안무를 선보이게 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이어 K-엑스포 현장을 찾아 현지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의 상품관을 둘러봤는데요. 이번 박람회에서 어제 하루에만 34건, 1,250만 달러의 계약이 이루어졌다는 설명을 듣고 관계자들을 격려하게 됐습니다. 이번 멕시코 K-박람회에는 우리 기업의 멕시코 진출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 모두 120개 한국 기업과 기관이 참가했습니다. 이 대통령 부부는 또 멕시코시티의 한인 상점가를 찾아서 교민들과 대화를 나누고 현지 음식 타코로 오찬을 하기도 했습니다.
1: 네, 이 대통령 양국 비즈니스 포럼에도 참석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왔습니까?
2: 네, 이 대통령은 먼저 양국 간 투자와 첨단 산업 공급망 협력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면서 한-멕시코 무역협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양국의 상호 보완적 산업 경제 구조를 고려할 때 양국 경제 협력을 한 단계 더 고도화하는 견고한 기반이 될 것이 분명하다는 겁니다. 이 대통령이 이어서 멕시코의 산업 고도화에 대한 비전과 한국의 검증된 제조기술 역량을 결합해서 미래 신산업과 에너지 분야로의 협력을 확장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또 우리 추석 연휴를 언급하면서 멕시코 경제인들이 한국 기업과 함께 풍성한 결실을 맺길 기대한다며 덕담을 건네게 됐습니다. 이번 포럼에는 최태원 세안상공회의소 회장을 비롯해서 대기업과 중견 중소기업

40여 곳 대표와 관계자들이 참석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문화 친교 행사를 끝으로 국빈 방문 일정을 모두 마치고 내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입니다. 청와대는 이번 주말 통해서 책임 있는 글로벌 중추국가로서의 위상을 강화하고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제사회 지지를 확고히 했다고 총평했습니다. 지금까지 YTN 김건희입니다.

0: 추석 연휴 셋째 날을 맞아 서울로 돌아오는 차량들로 고속도로 정체 구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7시간 이상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김세호 기자.
1: 네, 경제부입니다.
0: 주요 고속도로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1: 네, 추석 연휴 셋째 날을 맞아 귀경 행렬로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후 2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의 경우 부산은 7시 30분, 울산 7시간 10분, 대구 6시간 30분, 광주 6시간 20분, 강릉 4시간 50분, 대전 3시간 40분입니다. 반대로 서울에서 각 도시까지 소요 시간은 부산 5시간 10분, 울산 4시간 50분, 대구 4시간 10분 등으로 귀성길 정체는 거의 해소됐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비룡 분기점에서 대전 부근 7km,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부근 15km, 안성에서 안성 분기점 9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는 양평 방향으로 칠서에서 남지 6km, 충주 분기점에서 여주 분기점 사이 16km에서 차량들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선 서울 방향으로는 목포 요금소에서 몽탄 1터널 부근 9km, 김제 분기점 부근에서 동군산 부근 10km, 서평택 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13km 구간에서 차량들이 시속 30km 이하로 서행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오후 5시쯤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 귀경길 혼잡은 내일 새벽 2시를 넘어서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재호입니다.
0: 추석 연휴에 시민들이 가장 많이 애용하는 장소가 바로 휴게소일 텐데요. 휴게소에서 가장 인기 있는 먹거리는 뭘까요? 매출 판매량 기준으로 순위를 따져봤습니다. 화면 보시죠. 네, 지난해 자료를 보면 판매량과 매출액 모두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하는 품목은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5일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두 87만 7천 개가 판매되면서 41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장거리 장시간 운전 중에 피로를 해소하려는 이용객들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요. 아메리카노는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 아메리카노를 이은 건 스낵류 68만 6천 개, 라면 64만 8천 개, 호두과자 52만 9천 개 순이었습니다. 매출액 순위에서 2위는 돈가스였는데요. 모두 27억 8천만 원어치가 팔렸습니다. 이어서 우동은 27억 1천만 원, 라면은 21억 4천만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휴게소 먹거리 가격은 5년 전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올해 8월 기준 돈가스 평균 가격은 11,454원으로 5년 전보다 27.5%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호두과자는 23.4%, 아메리카노는 19.2% 올랐습니다. 비빔밥은 평균 가격이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라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번 연휴 기간에 가족과 함께 한껏 높아진 가을을 즐기러 산행 준비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그런데 최근 등산 사고 4건 가운데 한 건이 9월과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이승훈 기자입니다.
2: 산악의 특성상 구조대원의 현장 도착과 이송이 평지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헬기 등 구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주의로 시작한 사고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나는 게 산행에서의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산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4만 3천여 건, 숨진 사람은 무려 400명이 넘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에 사고가 집중됐는데 이 두 달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24.8%에 달합니다. 단풍을 즐기러 평소 산을 덜 찾던 사람마저 산을 찾게 되는 계절인데 낮과 밤 해가 없는 곳과의 기온차는 커 미끄러운 곳이 많은 가을이라 반복되고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 역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발생한 실족이 가장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을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합니다. 산행 전에는 기상 상황과 등산로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산행 중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출입 통제구역, 위험 구간은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도 몸이 좀 이상하면 바로 휴식을 취하는 등 무리한 산행을 피하는 게 건강한 가을 산행을 즐기는 첫걸음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YTN 이승훈입니다.
0: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내륙은 점차 맑은 날씨를 되찾겠지만 제주도와 남해안은 오후까지 다소 많은 비가 예보됐습니다. 연휴를 맞아 주요 명소에는 시민들의 발길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곳곳에 YTN 캐스터가 나가 있습니다.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채영 캐스터.
3: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문상아 리포터 나가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3: 네, 과천시 놀이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먼저 광화문 광장부터 가보겠습니다. 서울은 비가 그치고 하늘이 갠 것 같은데 지금 날씨 어떻습니까?
3: 네, 이곳은 종일 가족 단위의 방문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서울은 파란 하늘 아래 선선한 바람도 불면서 연휴 나들이 즐기기 참 좋은데요. 반면 남부지방은 흐린 가운데 제주도에는 오전 한때 폭우가 쏟아지기도 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남부와 중부의 하늘 표정이 사뭇 달랐는데요.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둔다면 바깥 활동하기 무난하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8도, 대전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한낮 기온은 서울과 대구 27도, 대전 28도까지 올라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며 다소 덥겠습니다. 제주도는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일상으로 돌아가는 월요일은 대체로 맑겠고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방에 비 예보가 있습니다.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에는 서울 아침 기온이 한 자릿수로 뚝 떨어지겠고 낮 기온도 점차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26호 태풍 수리개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요. 다음 주 목요일쯤 도쿄 남담동쪽 해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설 것으로 보여 앞으로 치러지는 아시안게임 경기 일정을 예의주시해야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남해상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고 물결도 최고 3.5m까지 높게 일고 있습니다. 귀경길 배편 이용한다면 운항 정보를 잘 확인해야겠습니다.
0: 네, 이번에는 과천 놀이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맑은 날씨에 놀이공원으로 나들이 나온 시민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 뒤로는 귀신과 함께하는 댄스 공연도 펼쳐져 분위기가 흥겨운데요. 이곳에서 이렇게 멀리 가지 않고도 특별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 마른 가족들의 들뜬 발걸음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놀이기구 앞은 대기줄이 길게 늘어섰고 아찔한 롤러코스터와 바이킹에서는 웃음소리와 비명이 뒤섞여 들려오고 있는데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동심으로 돌아간 모습이고요. 가족들은 모처럼 함께 시간을 보내며 행복한 추억을 쌓고 있습니다. 이곳에선 추석을 맞아 추억을 불러일으키는 각종 즐길거리가 마련됐습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서울랜드 한가위 놀이대전은 추석 연휴 기간인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짝지치기 등 어릴 적 골목에서 즐기던 다양한 놀이는 어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요. 아이들도 TV에서만 보던 전통 놀이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4: 네, 연휴가 너무 짧아가지고 멀리 안 가고 가까이 놀러 오고 싶어가지고 오늘따라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줄을 좀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네. 범벅하 좋아합니다. 네. 저도 너무 좋습니다. 네.
3: 네, 남은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나들이 떠나보셔도 좋겠습니다.
0: 네, 추석 연휴 시민들 표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두 분 추석 연휴에 수고 많았습니다. 어제 경기 양주시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행 동기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합동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할 방침인데요. 사회부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송수연 기자, 피해 상황부터 정리해 주시죠.
5: 네, 어제 낮 1시 반쯤 경기 양주시 덕계동에 있는 빌라에서 남성이 술에 취해 휘발유를 뿌린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이

0: 출동했지만 직후 강한 폭발음과 함께 건물 전체로 불길이 일어 60대 남성 1명이 숨졌습니다. 폭발 충격에 주민들을 대피시키던 경찰 4명, 소방관 1명과 빌라 주민 1명까지 모두 6명이 다쳤습니다.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1: 아들하고 나랑 나가는데
2: 화재 건물 주민입니다.
1: 아저씨가 휘발유를 사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112 신고했어요. 바로. 아무래도 휘발유 냄새가 진동하니까 바로 내려와서 올라가서 막 뿌린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났어요.
0: 경찰은 집안에서 숨진 채 발견된 남성 A씨가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네, 방화 이유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이어가고 있죠?
0: 네, 경찰은 A씨의 가족을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 전쯤 A씨의 아내가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방화 당시 집안에는 A씨 혼자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빌라 주민들은 불이 나기 전 남녀가 크게 다투는 소리를 들었고 이후 소방대원들이 출동한 모습을 봤다고 말합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4: 그 집에서 뭐 싸움이 있어서
2: 화재 건물 주민입니다.
4: 어떤 여자분이 머리에 피가 나서 그 1층에서 피를 막 철철 흘리고 그래서 이제 응급실로 실려 갔고요. 거기 피가 나고 한 거를 그 가족분이신가 누군가 와서 물로 이렇게 물 청소를 하셨어요.
0: 구급대원이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묻자 아내는 수납장에서 접시가 떨어져 머리를 맞았다고 설명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에 소방당국은 경찰에 공동대응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다음 주 합동감식을 통해 화재 원인을 조사하는 한편 방화 이전 가정폭력이 있었는지를 포함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YTN 송수연입니다.
3: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 7일 동안 가정폭력 112 신고는 모두 8,017건으로 하루 평균 1,14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정폭력 신고의 하루 평균 792건보다 44.5% 많은 수준입니다.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914건에서 지난해 1,0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5: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6: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5: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7: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8: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7: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9: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10: 합성 목재 예스팀바
9: 경동산업 주식회사
11: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12: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11: 건강해.
12: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13: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12: 하루 한 번 데이팩
13: 건강기능식품.
1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5: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16: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잠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7: YTN is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이 토요일인 오늘 확실히 어제에 비한다면 교통상황은 여유가 있는 편입니다. 특히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도로들 어제는 정체가 상당히 심했는데요. 오늘은 비교적 여유가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공항으로 이동하는데 동호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는 서행인데요. 한강대교를 지난 지점 5차로에 고장차가 있으니까 차로 변경엔 주의하셔야겠고요. 이후로는 가양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서는 추돌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요. 양화대교 부근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이에 비한다면 강변북로는 더 여유가 있습니다. 일산 쪽으로 동호대교에서 반포대교, 다시 성산대교에서 가양대교 사이로 각각 짧은 구간에서만 정체가 되고 있고 내부순환도 역시 양방향 본선상 흐름은 좋은데요. 성산대교 쪽으로 성산 진출램프로 나가려는 차량들 하위차로에서는 밀리고 있고 뒤로 이어지는 북부간선도로도 종암부기점 쪽으로 묵동에서 하월고까지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주요 고속도로들은 계속해서 상행선 귀경길 정체가 이어지는데요. 서울 양양간고속도로가 서울 쪽으로는 양양부근과 서양양에서 인제터널, 다시 내촌부근과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전 시간에 비해서 조금 정체 구간이 늘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9월 26일 토요일입니다. 추석 연휴고요. 실시간 주요 뉴스 그리고 좋은 음악들 함께 전해드리는 2시 뉴스 앤 뮤직 출발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이현웅입니다. 자, 앞선 12시부터 2시까지는 트로트를 들었다면 이번에는 세대 전환을 쫙 해보겠습니다. K-POP으로 가보는데요. 그동안 트로트 때는 우리 부모님 세대에서 약간의 주도권이 있었다면 이번에는 차에서 함께 듣고 있을 자녀 세대가 좋아하는 노래들 많이 준비해뒀어요. 함께 한번 트로트도 들어봤다가 K-POP도 들어봤다가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곡 출발해보죠. 르세라핌입니다. 분팔라.
1: 나도 볼 빨리 기와 막아라.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2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르세라핌의 붐팔라 함께 들었습니다. 지금 아마 이제 귀경길에 오르신 분들 차에서 부모님 그리고 자녀분들 함께 만약에 라디오를 듣고 계신다고 한다면 이 음악을 두고 여러 가지 얘기를 좀 나눴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르세라핌 붐팔라다 그러면 이제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좋아하는 K-POP 음악일 텐데 가장 앞부분에 보면 마카레나가 샘플링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마 그걸 가지고 그 소재로 좀 이야기를 나누시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요즘 아이돌들 나이를 보면 그 방송에 나와서 얘기하는 걸 보면 부모님 나이가 이제 저랑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 마카레나를 들으면 절로 한 손씩 앞으로 나가는 그 세대가 이제 있을 거고 혹은 분팔라를 통해서 마카레나를 아는 그런 세대도 있을 거고요. 참 뭐 이야기거리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K-POP 위주로 쭉 꾸며뒀습니다. 뭐 꽃과 관련된 음악들 그리고 사랑과 관련된 음악들 요즘에는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풀어가고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좀 리듬감 있고 신나는 빠른 템포의 곡들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오후 시간 좀 활기차게 라디오와 함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노래 좋아요 하는 신청곡이 있다면 저희 문자 그리고 채팅창 통해서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문자 보내주실 곳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에 샵 0945번 그리고 애플리케이션은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실

0: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곡 준비했습니다. 라이즈의 Do Your Dance, 태양의 Life Fast, Die Slow.
1: Keep asking for this.

라이즈의 Do Your Dance, 태양의 Live Fast, Die Slow 이렇게 두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은 오후 들어 귀경 행렬이 이어지면서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낮 1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이 7시간 50분, 목포 6시간 50분, 대구 6시간 50분, 광주 6시간 30분, 강릉 5시간, 대전 3시간 30분입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오후 4시에서 5시쯤까지 이어지다 저녁 7시에서 8시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민규, 선민주 선수가 호흡을 맞춘 한국 카누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혼성 카약 2인승 500m에서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최민규, 선민주 조는 오늘 일본 아이치현 미오미호 카누 경기장에서 열린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카누 스프린트 혼성 카약 2인승 500m 결승에서 1분 40초 349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수확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카누 대표팀은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펼쳐지는 슬라럼 종목에서 추가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 달 초 이 전 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23년 노조 측의 인사청탁을 받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에게 불리한 인사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공항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고소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드론 뉴스 살펴봤습니다. 5917님, YTN 라디오 계속 틀어놓고 소설책 읽고 있습니다. 어느새 9월의 마지막 주말이네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네요, 진짜. 다음 주말이면은 10월입니다. 10월에도 연휴가 있죠. 개천절, 한글날이 다 주말하고 붙어 있어서 혹은 대체공휴일이 되면서 연휴가 좀 완성이 되는 것 같습니다. 당장 다음 주도 그렇죠. 예. 좀 편안한 또 가을을 즐기기 위한 좋은 조건이 마련이 된 것 같은데요. 우리 5917님 또 독서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가을은 독서의 계절. 예. 마저 잘 읽으시고 10월에도 또 많은 또 깊이 있는 독서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꽃과 관련한 노래 세 곡을 한번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마마무의 포 플라워스, 그리고 트리플S의 베이비 플라워, 지수의 꽃,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네, 꽃노래 세 곡 듣고 왔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배드민턴 절대 1강 안세영 선수가 개인전 첫 경기부터 20분 만에 완승을 거두며 아시안게임 역사상 첫 2연패를 향해 쾌조의 출발을 알렸습니다.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오늘 일본 아이치현 이치노미야 시립체육관에서 열린 201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32강전에서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카자흐스탄 선수를 2대0으로 가볍게 완파했습니다. 대회 일정상 32강과 16강전을 하루에 모두 치러야 하는 안세영은 체력을 최대한 아끼며 두 게임을 통틀어 단 10점만 내준 채 여유롭게 16강에 안착했습니다. 술로 인해 목숨을 잃는 여성이 10년 전보다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지난해 알코올과 관련된 인구 10만 명

당 사망자 수는 여성의 경우 3.1명으로 2015년보다 약 0.7명 상승했습니다. 연령대별로 보면 특히 50대가 급격하게 높아졌는데 2015년 사망률 4.3명에서 지난해 6.6명을 기록해 10년 사이 약 2.3명 늘었습니다. 남성의 알코올 관련 사망률은 2015년 16.4명에서 2025년 16명으로 0.4명 정도 감소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AI 관련 사건 사고를 다루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할 예정이라고 AFP가 보도했습니다. AFP는 백악관이 팩트시트를 통해 미중 양국이 AI의 위험과 이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슈퍼 인텔리전스 대화를 개설했고 이와 함께 사건 발생 시 대응을 위한 양자 소통 채널 구축에도 합의했다고 전했습니다. 네,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각 끝곡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보이 넥스트 도어에 이렇게 좋아해 본 적이 없어요. 윤아의 사건의 지평선 띄워드리고요. 저는 3시 20분 뉴스 앤 뮤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 교통안전 1분 터.
2: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3: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4: 지금 시각은 2시 57분입니다. YTNS FM.
5: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남부 내륙에 비가 그치며 이제는 전국이 쾌청한 가을 날씨를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 일부 남해안과 제주 지역에는 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이 27도로 어제보다는 기온이 다소 오르겠고요. 남부는 부산 23도로 선선하겠습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내려가면서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주요 고속 도로 귀경길 정체가 계속해서 늘어나는데요. 이제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쪽으로 이동하는 데는 모두 앞에 60km 구간에서 주춤합니다. 비룡에서 대전 사이와 남청주에서 청주, 옥산에서 청주역에서 천안 부근 일대로 현재 충청권 중심으로 교통량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서해안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는 고인돌휴게소에서 선운산, 동궁산에서 동서천, 다시 당진에서 행담도휴게소 사이로 주춤하고 경기권 진입해서도 서평택에서 화성휴게소 사이가 정체 두드러집니다. 자동차 전용 도로에는 사고가 있는데요. 올림픽대로 공항 쪽으로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4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는데 이 부근에서 밀리고 있고요. 분당수서로도 외곽 쪽으로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 추돌 사고가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번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6: 오늘 폼 미쳤다
7: 미쳤다
8: 미쳤다 아 레벨이 다르다
9: 미쳤다 우와 우와
10: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0: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추석 연휴에도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사고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면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누구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말을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며 우리 국방부와 군은 DMZ 지뢰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부상 장병들을 느그 아들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이미 7월에 동해상에서 실종 끝에 사망한 해군 장병을 누구세요 취급하며 골프 라운딩을 즐기던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며 이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군지 육하원칙에 입각해서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러자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공세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면서 역공을 펼쳤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서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우리 군은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혹시 모를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군의 노력을 폄훼하는 데만 치중하고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인 행태가 국민의힘의 현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말한 대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그리고 인도주의적인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비공개가 적절했다는 정부의 입장이 일관된 원칙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놓고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 토로프가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공개를 쇼라며 양국 간의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과장된 홍보를 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비는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반박했습니다. 리트비는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면서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숨기는 것도 잘못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박 3일간의 미중 정상회담이 공동 합의문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AI 패권과 타이완 문제를 비롯한 핵심 이슈들에 대해서 양국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올해 안에 두 번 더 만날 것을 기약하면서 연쇄 회동을 예고했는데요. 그 이유와 배경이 뭔지 국제부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김정회 기자, 세계 이목이 집중된 두 정상의 만남, 결과부터 좀 정리를 해보죠.
2: 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은 사흘 동안 네 차례 만났습니다. 무역과 관세, 이란, 타이완, 북핵을 포함한 국제정세, 그리고 AI 등 첨단 기술 문제를 폭넓게 논의했습니다. 일부 합의를 이룬 건 무역 분야입니다. 양국은 기존의 무역 휴전을 내년 1월 10일까지 두 달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산 농축산물과 보잉 항공기 구매를 확대하고 미국은 비민간 품목에 관세를 내리거나 보복 대상에서 빼주는 선에서 실질적인 타협을 이뤘습니다. 나머지 핵심 현안은 평행선을 달렸습니다. 특히 이란과 타이완 등 안보 분야는 기존의 원칙 넘난 재확인했습니다. 미국은 중국의 이란 지원을 용납할 수 없다고 압박했고 중국은 대화로 전쟁을 끝내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타이완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가장 날선 신경전이 벌어진 이슈였습니다. 시 주석이 타이완 문제를 잘못 다루면 미중 관계가 매우 위험해질 수 있다고 경고성 발언

0: 입장까지 내놨는데 결국 양측 모두 기존 입장만 되풀이하는 데 그쳤습니다. 북핵 등 한반도 문제도 의견을 교환한 사실은 확인이 됐지만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되지 않았고 원론적인 수준만 공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 네, 뭐 양국에 워낙 민감한 현안들이 많습니다. 이번 회담에서 AI와 첨단 기술을 두고서는 두 정상 간의 온도차가 뚜렷했다고 하던데, 좀 전에 AI 관련해서는 새 합의 내용이 전해졌죠?
0: 네, 조금 전 들어온 AFP의 보도를 보면 백악관은 팩트시티를 통해 미중 양국이 인공지능 관련 사건 사고를 다루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는 AI의 위험과 이점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기 위해 미중 간 슈퍼 인텔리전스 대화를 개설했다고 전해집니다. 앞서 이번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AI 기술에 대해 규제 없는 가속을 주장한 반면 시 주석은 통제와 위험 관리를 위한 협력을 제안하며 맞서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소통 채널 구축까지 합의를 이뤄냈습니다. 핵심 현안에서는 대립을 하면서도 AI로 인한 돌발적인 위기 상황만큼은 긴밀히 소통해서 통제하겠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1: 네, 뭐 뚜렷한 결과물이라고 할수 있는 공동 합의문이 나오질 않았는데 결정적인 이유는 어떤 걸까요?
0: 네, 대개 성공적인 정상회담 뒤에는 양국이 합의한 내용을 담은 공동 성명이 나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은 공동 합의문 없이 종료가 됐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AI 패권이나 대만 문제 등 국가 이익이 직결된 핵심 현안에서 양국이 의견을 완전히 좁히지는 못했기 때문입니다. 전면적인 합의에 도달하기가 어렵다 보니 구체적인 충돌이나 독소 조항을 서면으로 남겨서 갈등을 키우기보다는 정상 간의 친분을 과시하는 쪽을 택한 겁니다. 갈등 표출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선에서 진전이나 상호주의 같은 외교적인 수사로 가름한 것으로 보입니다.
1: 역시 주목을 끌었던 무역협상 결과 발표는 주말을 지나서 오는 28일 월요일에 하겠다고 예고를 했는데요. 연내에 두번더 만나기로 한 것도 눈에 띄긴 하는데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0: 네,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는 양국이 조율한 실질적인 무역 성과의 세부 내용을 우리 시간으로 오는 28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시차를 두고 발표하는 건 시진핑 주석이 미국 현지 시간으로 금요일에 귀국길에 올랐기 때문입니다. 주말 동안 양국 실무진이 합의된 농산물 구매 규모나 희토류 수출 제한 완화 등 정밀한 수치들을 최종 정리한 다음에 월요일에 공식 발표하려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또두 정상이 연내에 추가로 만나기로 예고한 무대는 11월 중국 선전 에이펙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 G20 정상회의가 유력합니다.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난제들을 한 번에 풀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합의가 가능한 농산물 등 무역 분야는 먼저 출범시키고 까다로운 현안은 향후 회동으로 넘긴 겁니다. 여기에 11월 3일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를 앞둔 양국의 정교한 셈법도 작용이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 판벨트 농민들의 표심을 잡을 확실한 카드가 필요했고, 중국도 미국의 선거 결과와 정세 변화를 지켜본 뒤에 후속 회담에서 본격적인 패를 맞추겠다는 전략적인 계산이 깔린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금까지 국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1: 일본 육상자위대가 중국 연안까지 가는 공격용 장사정 미사일을 다음 달 미일 합동군사훈련에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올해 3월 일본 육상자위대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배치가 됐고 사거리가 약 1,000km로 중국 연안 지역이나 타이완 주변 해역까지 도달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전개는 그동안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원칙을 지켜온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데 따른 것으로 주변국 등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0: 북한 문제와 한반도 외교안보 이슈를 심층 분석해보는 한반도 리뷰 시간. 오늘은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1: 예, 안녕하세요.
0: 네. 먼저 북한 포로 송환 문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군에 생포됐던 북한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 이 사실을 직접 밝히면서 파장이 커졌는데요. 먼저 들어보시죠.
2: When they honored
3: 북한군 포로 두 명을
2: those
3: 대한민국으로
2: who were
3: 보냈습니다.
2: killed,
3: 한 명은
2: this is
3: 포로로 잡히게
2: madness
3: 된다는 걸
2: to
3: 깨닫자 목숨을 끊으려
2: why
3: 했습니다.
2: should

0: 북한에선 희생자들을 기렸는데 미친 짓입니다. 북한 사람들이 왜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목숨을 바쳐야 합니까?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1: One of them, when he realized he was going to be taken prisoner, tried to kill himself.
2: 네, 젤렌스키 대통령의 깜짝 발표에 많은 분들이 이제 놀랐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비공개 합의를 어긴 것이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3: 뭐 가장 중요한 것은 뭐 우리 정부 입장도
0: 박원근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3: 본인들의 신변 안전과 남아있는 가족들의 안전이 가장 중요하죠.
2: 예.
3: 워낙 더 북한은 연좌제 방식이 있기 때문에 처벌을 가하는 것이 그들의 시스템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파병된 그 북한군은 영웅시화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한국에 왔다라는 것은 그들이 만들어놓은 영웅 서사에 균열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2: 추후
3: 없다.
2: 추후 파병에도 영향이 클 수밖에 없겠네요.
3: 그럴 수도 있죠. 예.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뭐 현 정부의 기본 입장이 어떻게든지 북한을 자극하지 않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고 또 최근에 북미 정상회담의 가능성도 얘기가 되고 있고 또 우리 정부도 대화 재개를 뭐 노리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이 알려지게 되면 북한은 체면을 차리는 그런 의미에서도 이게 납치라든지 혹은 뭐 유인이라든지 하는 식으로 또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 거고요. 근데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어쨌든 이들이 무사히 왔다라는 것입니다.
2: 예.
3: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공개를 했던 비공개를 했던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1차적인 큰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또 젤렌스키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러시아로부터 침공을 받아서 진행되고 있는 이 우크라이나의 전쟁에서 자신들의 어떤 도덕적 우위 그리고 북한군이 파병을 하는 것의 불법성 이제 그런 것들을 국제사회 유엔 무대에서 얘기하기 위한 이제 그런 목표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 네. 뭐 신변 안전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동의를 할 것 같은데 그래도 무사히 이제 입국한 뒤에는 우리 정부가 입국 사실 자체는 국민에게 알려졌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또 시각도 있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3: 뭐 사실상 알려진 거죠.
2: 예.
3: 그 입국이 알려진 것은 이런 식으로 해서 알려진 거고.
2: 근데 방식이 다른 나라 대통령이
3: 뭐 얘기를 해서 우리 정부
2: 알려진
3: 그러니까
2: 거잖아요.
3: 처음부터 이 부분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을 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어떻게든지 북한이 그간에 해온 행동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러시아 우크라이나 파병한 그런 북한군 파병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영웅시화를 했고 또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김정은이 한 명 한 명 다 무릎을 꿇고 헌화를 하는 모습도 연출돼 있고 또 그들을 위한 기념탑도 만들어져 있고 그들 유가족들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이 있고요. 최근에 김정은의 모든 발언에는 그들의 희생을 기리겠다라는 그런 얘기도 계속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굉장히 북한이 민감하게 바라보고 있는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국이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그 온 두 명의 포로의 신변의 문제도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문제가 있겠죠.
2: 예.
3: 어떤 형태로든지 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또 북한 내부에서도 또 그런 것을 통제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것이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을 쓰였던 분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2: 네. 그런데 이 포로들이 오기까지 1년 8개월이 걸렸다고 합니다.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렸잖아요. 그간에 어떤 과정이 좀 있었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까요?
3: 원래 포로 교환 문제라는 것이 국가 간의 가장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한국 전쟁이 대표적인 예인데요. 한국 전쟁도 정전 협상이 약 2년간 벌어졌었는데 그중에 1년 반 가까이가 이 포로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정전 결국 협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제 그런 경험들도 있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당시에도 유엔군이 끝까지 본인의 자유의 의사에 따른 송환을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제 상당 부분 한국으로 올 수 있었고 이번 같은 경우에도 북한군 포로들도 본인들의 자유의 의사에 따라서 한국에 오겠다라고 결정을 한 거기 때문에 역사적으로는 여러 가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그만큼 어려웠던 게 여러 국가의 이해가 다 반영이 됐다는 거죠. 일단은 북한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파병의 정당성과 또 대내 선전을 위해서 어떻게든지 이들을 북한한테 데려가려고 했던 것이고 러시아도 동맹국인 북한의 요구를 그렇게 쉽게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지난 7월 초였죠. 방한한 우크라이나 외교장관이 러시아군이 북한군 두 명을 데리고 가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포로 수천 명과 바꾸겠다. 뭐 그런 얘기까지 전해진 상황이거든요. 우크라이나도 쉽지 않았겠죠. 말씀드린 것처럼 포로 두 명을 주는 대신에 자신들의 포로를 수천 명을 데리고 올 수 있다면은 그것은

0: 또 최우선 과제라고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었다. 그런데 그간에 알려진 사실을 보면 수십 차례 어쨌든 한국과 우크라이나 사이에서의 회담이 있었고 협상이 있었고 그리고 7월 정상회담에서 이게 최종적으로 확인된 거다. 그렇게나 보도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이 두 명이 끝일까? 이런 일이 또 발생할 수 있는 게 아닐까? 북한 입장에서는 굉장히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을 것 같거든요.
0: 그렇습니다. 예. 일단 1차적으로 크루스크 지역에 파병을 해서 전선에서의 전쟁을 치렀던 그러기 때문에 포로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의 또 추가 포로의 가능성은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그 북한이 크루스크 지역으로만 특정해서 전투 병력을 보낸 게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서 맺은 동맹 조약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내용을 보면 일방이 침략을 당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무조건적 지원을 한다라고 돼 있었고 크루스크 지역은 러시아 입장에선 자신들의 영토인데 그것을 우크라이나가 침공을 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 거기에 동맹 조약이 적용이 될 수 있는 지역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이후에도 계속 추가 파병 얘기가 나와 있고 여전히 북한군이 파병이 돼 있는데 최전선에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는 않고
1: 예.
0: 후방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공병 부대라든지 그러면 그만큼 파병에 다른 그런 포로의 가능성은 크지 않다. 이제 그럼에도 모르죠. 모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이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어떤 대책들은 좀 마련해둘 지침을 마련해둘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1: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입장을 낼 가능성은 없겠죠?
0: 저는 북한 입장에서는 예. 일단은 로우키로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예. 아주 노동신문같이 북한 주민들이 보는 그런 매체에서는 알릴 가능성이 없고요. 만약에 앞으로 이들이 와서 이건 무슨 우리 표현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이들의 활동에 대해서 어떤 수준의 활동이 되느냐에 따라 북한이 이제 거기에 대해서 반발할 가능성도 있는데 만약에 반발을 한다라면 뭐 배신자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납치라든지 유인 이제 그런 식으로의 비판이 나올 수 있고요. 그것은 북한 내부 매체라기보다는 외부로서 볼 수 있는 뭐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이제 그런 매체를 통해서 예. 한국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죠.
1: 이렇게 해외 전쟁에서 붙잡힌 북한군 포로가
2: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군에 생포됐던 북한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송환했다는 사실을 밝히면서 파장이 일었습니다.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이화여대 북한학과 박원곤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 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4: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5: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0: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에 유난히 사고가 많은 편인데요. 올림픽대로 이용해서 하남 쪽으로 가는데 방화대교를 못 간 지점 1, 2, 3차로 3개 차로에 걸쳐서 현재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그렇다 보니까 뒤쪽으로 행주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 시속 15km 안팎으로 정체가 심한 상황이고요. 이 구간 지나는데 대략 10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현재 1, 2, 3차로 3개 차로가 통제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도 양화대교를 못 간 지점 2차로에서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고요. 방화대교 부근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동부간선도로에도 추돌 사고 소식인데요. 성수동 쪽으로 월릉교 못 간 지점 2차로에서는 추돌 사고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이 뒤쪽으로 창동교 이전부터 사고 지점까지도 주춤하고 이후로는 속도 회복을 했다가 다시 성동교 부근 일대로 밀립니다. 이 분당 수서로에도 사고가 있습니다. 탄천 1교 부근 3차로에서 화물차 사고 처리 중에 있는데 뒤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실시간 주요 뉴스들 그리고 좋은 음악 함께 전해드립니다. 3시 뉴스 앤 뮤직 문 열었고요. 이번 시간 역시 팝송과 가요 신청곡 함께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첫 곡 서태지의 해피엔드 준비했어요. 함께 듣고 오시죠.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2: 네, 3시 뉴스 앤 뮤직 첫 곡 서태지 해피엔드 함께 듣고 왔습니다. 이제 오후 시간이 됐습니다. 아마 또 좀 편안한 시간들로 보내고 계실 것 같아요. 우리 꿈별님도 앱 통해서 오늘은 휴식에 집중하려고 했는데 쉽지 않네요. 챙겨줘야 할 가족들은 챙겨야죠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아무래도 어제 이제 추석 당일에 가족분들 많이 만났다면 조금 지칠 수 있어요. 물론 가족들 얼굴 보는 거 너무 좋지만 사실 한바탕 또 모였다가 헤어지고 나면 체력적으로 조금 지치곤 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그리고 내일까지 아마 좀 쉬는 계획들로 많이 세워두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꿈별님은 오늘 또 챙겨야 할 가족들이 있군요. 예, 마저 잘 챙겨주시고 또 쉴 수 있을 때 푹 쉬시길 바랍니다. 쉬시는 동안에는 뭐 그냥 쉬셔도 좋고 혹은 잔잔하게 음악을 좀 듣고 싶다면 YTN 라디오와 함께 해주시면 저희가 시간대에 맞춰서 선곡을 쭉 해뒀으니까요. 여러분의 좋은 편안한 배경음악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곡을 듣고 싶다 하는 경우들도 있죠. 그럴 때는 문자 그리고 채팅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샵 0945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채팅창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녕바다에 별빛이 내린다. 에이트의 심장이 없어 두 곡입니다.

별빛이 내린다, 에이트 심장이 없어 두 곡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간추린 뉴스입니다. 송편 드실 때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송편 등 명절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심정지에 이른 환자가 3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기도 폐쇄 관련 119 출동은 225건, 병원 이송 환자는 162명이었고 심정지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송 환자의 71%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10세 미만 어린이도 26명으로 16%를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 7일 동안 가정폭력 112 신고는 모두 8,017건으로 하루 평균 1,145건이 접수됐습니다. 호우 강풍특보가 발효된 제주도에서 비바람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9시 30분 기준 모두 13건의 호우와 강풍 관련 피해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오늘 오전 제주시 건입동에서 전신주가 넘어지며 건물 지붕을 덮쳤고 우도에서는 강풍에 전신주가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오전에 제주 전역으로 확대됐던 호우특보는 11시 반 이후 지금은 순차적으로 모두 해제됐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그리고 권진원의 살다 보면 두 곡 함께 듣겠습니다.

자이언티의 양화대교, 권진원 살다 보면 두 곡 띄워드렸고요. 이어서 지금까지 들어온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은 오후 들어 귀경 행렬이 이어지며 서울로 향하는 고속도로 곳곳에서 정체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에 따르면 오늘 낮 1시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은 부산이 7시간 50분, 목포 6시간 50분, 대구 6시간 50분, 광주 6시간 30분, 강릉 5시간, 대전은 3시간 30분입니다. 도로공사는 귀성길 정체가 오후 4시에서 5시쯤까지 이어지다 저녁 7시에서 8시쯤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최민규, 선민주 선수가 호흡을 맞춘 한국 카누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혼성 카약 2인승 500m에서 값진 은메달을 수확했습니다. 최민규, 선민주 조는 오늘 일본 아이치현 미요시호 카누 경기장에서 열린 2026 아이치나고야 아시안게임 카누 스프린트 혼성 카약 2인승 500m 결승에서 1분 40초 349의 기록으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현재까지 금메달 2개와 은메달 2개를 수확하며 돌풍을 이어가고 있는 한국 카누 대표팀은 오는 29일부터 10월 2일까지 펼쳐지는 슬라럼 종목에서 추가 메달 사냥에 나섭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뛰는 마지막 경기 입장권이 2시간 만에 매진됐다고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메시는 다음 달 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베냉과의 친선 경기에 나설 예정인데 주최 측은 8만 장의 표가 2시간도 되지 않아 모두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는 추석 연휴를 보내고 있지만 또 일본에서 그동안의 노력을, 땀을 결과로 만들기 위해서 뛰는 선수들이 있죠. 아시안게임 보면서 아마 연휴 보내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도 내일도 또 계속해서 좋은 소식들 많이 들려왔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낭보들 많이 전해지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 시간 끝곡 부활의 론리 나잇 그리고 장범준의 잠이 오질 않네요. 이렇게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도 여기서 함께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현웅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3: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2: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4: 일자리를 찾는 시니어에게는 새로운 기회를, 시니어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에게는 경험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만나는 기회를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60세 이상 서울시민을 위한 맞춤형 취업교육에 참여해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5: 지금 시각은 3시 57분입니다. YTN FM.
6: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반면에 전남과 제주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도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대부분 지역에서 바깥 활동하기에는 무난하겠습니다. 연휴가 끝나고 다음 주 후반부터는 아침에는 10도 안팎, 한낮에도 20도 안팎까지 기온이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전 시간에 비해서 귀경길 정체 구간이 더 늘어난 상황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모두 앞에 65km 구간이 밀리고요. 경부고속도로도 서울 가는데 60km 구간,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51km 구간이 밀리고 있고, 서울 양양간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으로 44km 구간 주춤합니다. 현재 가장 긴 구간 밀리는 서해안고속도로는 전라권에서도 정체가 되고 있고요. 충청권 중심으로도 교통량이 몰려 있는데요. 특히나 대명터널에 서 동서천 사이와 당진에서 포승, 발안에서 화성휴게소 사이에 교통량이 많은 편입니다. 서울 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분당 수서로가 외곽 쪽으로, 탄천 일교 부근 3차로에서는 사고 처리 작업이 진행 중이고요. 뒤쪽으로 청담대교 북단부터 차량이 밀립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7: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8: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9: 살아있는 YTN
8: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4시를 알려드립니다.
1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 토요일 오후 뉴스 아이들 시작합니다.
10: 추석 연휴 사흘째를 맞아 서울로 향하는 차량들로 고속도로 곳곳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11: 한국도로공사는 오후 5시에 고속도로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보인다며 정체는 내일 새벽 2시 이후 해소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취재기자 연결.

0: 그래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세호 기자.
1: 네, 경제부입니다.
2: 네, 주요 고속도로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1: 네, 추석 연휴 셋째 날을 맞아 오후 들어 귀성길 곳곳의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낮 3시 30분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예상 소요 시간의 경우 부산은 6시간 30분, 울산 6시간 10분, 대구 5시간 30분, 광주 5시간 30분, 광주 3시간 50분, 대전 3시간 20분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미룡 분기점에서 대전 부근 9km, 옥산에서 청주 휴게소 부근 15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는 양평 방향으로는 선산에서 상주터널 부근 8km,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여주 분기점 부근 16km에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선 서울 방향으로는 대명터널 부근에서 동서천 분기점 부근 10km, 당진 부근에서 포승 분기점 부근 21km,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11km 구간에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서울로 돌아오는 길은 오후 5시쯤이 가장 혼잡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어 귀경길 혼잡은 내일 새벽 2시를 넘어서야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2: 중부지방의 맑은 날씨 속에 주요 명소엔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0: 네, 남부지방은 종일 하늘빛이 흐려 귀경길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는데요. 각 현장에 나가 있는 YTN 캐스터 연결해 보겠습니다. 먼저 원채영 캐스터.
3: 네, 광화문 광장에 나와 있습니다.
2: 네, 문상아 리포터는 어딥니까?
3: 네, 과천시 놀이공원에 나와 있습니다.
0: 네, 원채영 캐스터, 현재 그곳 분위기와 날씨 전해주시죠.
3: 네, 추석 연휴 사흘째인 오늘 이곳은 많은 인파가 북적이고 있습니다. 가족 단위의 방문객부터 연인과 친구, 외국인까지 이곳 광장을 거닐며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있는 모습인데요. 흐리고 비가 내렸던 어제와 달리 오늘은 하늘이 개면서 이곳 서울에서는 완연한 가을 날씨를 만끽할 수 있습니다. 맑았던 이곳과 달리 남부는 종일 흐린 가운데 제주도는 오전까지 비바람이 몰아쳤는데요. 지금은 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남부와 제주도 날씨도 점차 좋아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과 내일 예상과 달리 뱃길 귀경길에도 날씨로 인한 불편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내일은 큰 일교차만 염두에 둔다면 귀경길과 바깥 활동하기에 날씨 좋겠습니다. 아침 기온 서울 18도, 대전 17도로 오늘과 비슷하게 출발하겠습니다. 낮에는 예년 기온을 2에서 3도가량 웃돌겠는데요. 서울과 대구 27도, 대전 28도로 활동량이 많다면 다소 덥게 느껴질 수 있겠습니다. 제주도에만 내일도 오후까지 5에서 10mm 정도의 약한 비가 내리겠습니다. 먼 남해에서 계속 태풍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26호 태풍 수리겐데요. 현재 일본 오키나와 남쪽 해상에서 북상 중인데 다음 주 목요일쯤 도쿄 부근 해상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것으로 보입니다. 우려했던 해상의 바람도 약해졌고 가을 날씨로 연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가족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귀경길 안전운전하기 바랍니다.
2: 네, 이번엔 과천 놀이공원으로 가보겠습니다. 문상아 리포터 뒤로 시민들 많이 보이는데 현장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네, 이곳은 계속해서 가족들의 행복한 웃음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는 수백 명이 함께하는 골목놀이가 진행돼 이렇게 긴 줄을 이뤘는데요. 이색적인 볼거리에 어린아이 할 것 없이 잔뜩 기대에 부푼 모습입니다. 이곳은 이렇게 놀이기구뿐 아니라 다양한 볼거리가 마련돼 특별한 연휴 보내기에 좋은데요. 오랜만에 드러낸 맑은 하늘에 가족들의 들뜬 발걸음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찔한 롤러코스터와 바이킹에서는 웃음소리와 비명이 한데 뒤섞여 들려오고요. 어린아이 할 것 없이 동심으로 돌아간 모습입니다. 일상을 벗어나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마냥 행복하기만 한데요. 이곳에선 추석을 맞아 민속놀이와 골목놀이도 마련됐습니다. 서울랜드 한가위 놀이대전은 내일까지 진행되는데요. 팽이와 딱지치기 등 어릴 적 골목에서 즐기던 다양한 놀이는 어른들의 향수를 불러일으키고요. 아이들도 TV에서만 보던 놀이의 매력에 푹 빠진 모습입니다. 시민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죠.
4: 날씨가 흐려가지고 밖에 못 나와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은 때마침 날씨도 화창하고 해서 기분이 좋아요. 이번 추석 너무 짧아가지고 아쉬워요. 근데 남은 기간 더 즐기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3: 남은 추석 연휴 가족과 함께 나들이 떠나보셔도 좋겠습니다.
0: 추석 연휴 중반이 넘어가고 있는데요. 시민들의 표...

0: 사정 살펴봤습니다. 두분 연휴에 수고 많았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전국 고속도로의 귀경길 차량에 몰리면서 곳곳 휴게소도 잠시 쉬어가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0: 네, 그런데 휴게소 하면 여러 가지 먹거리부터 떠올리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은 무엇일까요? 화면 보시죠. 네, 지난해 자료를 보면 판매량과 매출액 모두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한 품목은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5일 동안 전국 고속도로에서 휴게소에서 모두 87만 7천 잔이 판매가 되면서 41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장거리, 장시간 운전 중 피로를 해소하려는 이용객들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메리카노는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판매량 기준으로 아메리카노를 이은 것은 스낵류 68만 6천 개, 라면 64만 8천 개, 호두과자 52만 9천 개 순이었습니다.
1: 매출액 순위에서 2위는 돈가스였습니다. 모두 27억 8천만 원어치가 팔렸는데요. 이어서 우동은 27억 1천만 원, 라면은 21억 4천만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휴게소 먹거리 가격은 5년 전보다 크게 오른 거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돈가스 평균 가격은 11,454원으로 5년 전보다 27.5%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호두과자는 23.4%, 아메리카노는 19.2% 올랐는데요. 비빔밥은 평균 가격이 만 원을 넘어섰습니다. 라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0: 네, 다음 소식입니다. 여야가 추석 연휴에도 비무장지대 내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자 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이동우 기자, 민주당이 국민의힘 공세에 대해 적극적인 대처에 나섰죠?
2: 아, 예, 그렇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비무장지대 DMZ 내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공세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면서 역공을 취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우리 군은 철저한 대비 태세를 유지하며 혹시 모를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국민의힘은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음모론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행위라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도 안보는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보수 야권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날을 세웠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기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자극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안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면서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면 은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를 먼저 공개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의 국내 송환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선의 박지원 의원은 지뢰 사고로 우선 우리 군인이 사고를 당했다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면서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왜 인도적 차원에서 포로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제대로 밝히지 못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0: 네, 하지만 국민의힘은 지뢰추정 폭발 사고 조사 지연을 연일 비판하고 있죠?
2: 아, 예, 그렇습니다.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면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정식 원내대표는 이달 초이 대통령이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희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지요. 라고 발언했던 것을 거론하면서 우리 국방부와 군은 부상 장병들을 너그 아들처럼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이어 이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면서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 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 조사조차 미루면서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시간이 흘러

0: 증거가 유출되고 북한의 도발 흔적이 묻히기를 기다리는 늑장 대응이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선 윤상현 의원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을 두고 철저한 인재였다며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었는데 그 단호함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배준영 의원도 지뢰로 국군의 발목이 절단된 사고가 5일이 지났는데도 현장 감식은 없었다면서 혹시 이 대통령이 유엔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를 역설하는데 지뢰 사건의 범인이 북한으로 밝혀진다면 연설이 설득력이 없어질 것을 우려한 조치 아니냐고 추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유엔사에 즉시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라고 시켰는지 밝히라면서 그렇게 일주일이 넘어도 접근도 못할 위험한 지옥이라면 누가 우리 장병들을 그 지옥에 대책 없이 보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동호입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가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말한 대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이상과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공개를 쇼라고 꼬집었습니다. 토로프는 양국 간의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들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것은 정치적 쇼이자 과장된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비는 이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반박했습니다. 리트비는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면서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 숨기는 것도 잘못된 일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 수 있도록
3: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2: 여러분의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재능대학
4: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5: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6: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5: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7: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8: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7: 건강해.
8: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9: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30다 데이팩
8: 하루 한 번 데이팩 30다 데이팩
9: 건강기능식품.
1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1: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2: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0: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 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 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1: 안녕하세요. 무용수이자 안무가 최호종입니다. 서울의 가을, 도시가 예술이 됩니다. 9월 18일부터 11월 29일까지 뚝섬 한강공원에서 시작해 서울 전역의 극장으로 73일간 이어지는 2026 서울 어텀 페스타. 일상을 마친 저녁, 도시 곳곳에서 다채로운 예술 무대가 펼쳐집니다. 예술로 물든 서울의 가을밤은 도시의 활력을 더하고 시민의 일상을 위로합니다. 서울의 가을이 세계로 뻗어나가도록 서울 어텀 페스타가 그 길을 열겠습니다. 서울, 예술이 되다. 서울문화재단이 함께합니다.
2: 이거 봐, 민수 얼굴로 만든 AI 합성 영상. 단체방에 올리면 다들 웃겠다.
3: 민수한테 허락은 받았어?
2: 장난인데 뭘, 우리끼리 보고 지으면 되지.
3: 그런데 누가 진짜라고 믿거나 다른 데로 퍼가면 민수는 자기 얼굴로 만든 영상을 계속 설명해야 하잖아.
2: 그건 생각 못했네. 올리지 않고 삭제할게.
4: 기술로 만들 수 있다고 마음대로 사용해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의 얼굴과 목소리는 동의를 받고 합성 콘텐츠는 당사자의 권리를 생각하며 책임 있게 사용해 주세요.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5: YTN is FM.
6: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고속도로 기경길 정체 구간이 꾸준히 늘어나는 반면에 서울시내 자동차 전용 도로는 전 시간과 비슷하게 밀립니다. 다만 오늘 유난히 돌발 상황이 많은 편인데요. 무엇보다 사고 나지 않도록 안전운전에 신경을 쓰시기 바랍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방화대교 부근에 있었던 사고 처리 작업은 모두 마무리가 됐는데요. 그 여파로 인해서 행주대교에서 가양대교까지는 정체가 남아있고요. 이후로는 동호대교를 못 간 지점 1차로에 고장차가 있는데요. 뒤쪽으로 반포대교부터 주춤합니다. 반대편 공항 쪽으로는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밀리는데 이 구간 강변북로도 비슷하게 정체입니다. 강변북로 이용해서 구리 쪽으로 가는 길은 가양대교에서 서강대교, 마포대교에서 반포대교까지 정체 서행으로 이동을 하고 있고 북부간선도로 이용해서 종암분기점 쪽으로 이동하는 길은 신내에서 하울곡까지 오후 내내 같은 구간에서 밀립니다. 동부간선도로도 양방향 창동교를 중심으로 주춤하고요. 성수동 쪽으로는 군자교에서 성동교 사이도 다시금 밀립니다. 이 전 시간 분당수서로 산천일교 부근에 사고가 있었는데요. 처리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되면서 이제는 전 구간 소통이 원활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재무설계 상담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트 아나운서 양수진입니다. 최근 무료 강연이나 케이크 만들기 수업, 심지어 육아 박람 회장 등 장소를 가리지 않고 공짜 미끼 뒤에 종신보험을 권유하는 영업 행위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 종신보험은 주로 사망을 보장하는 보장성 보험이기 때문에 저축성 상품과는 전혀 성격이 다릅니다. 저축이나 목돈 마련을 이유로 종신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다시 한번 꼭 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첫 코너 머니인사이트에서는요. 우리 일상에 반드시 필요한 운전자 보험에 대해 짚어봅니다. 두 번째 코너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에서는 보험료 다이어트 제대로 한 사연 만나볼게요. 마지막 재무 AS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오늘도 청취자님들을 위해 문자창 열어놨습니다. 명쾌한 답변 해드릴 테니까요.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0: 함께해 주실 두 분의 재무 설계 전문가 바로 모시겠습니다.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나오셨어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은 어떤 내용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서 방송을 들어보면 좋을까요?
1: 네, 일단은 그 운전자 보험 가입을 할 때 우리가 꼭 따져봐야 할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요. 이제 현재 운전자 보험을 가지고 계신 분들 굉장히 많으시죠. 이 내 운전자 보험은 좀 적절하게 잘 가입이 되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실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고, 또 운전자 보험 가입 시에 유의할 점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거예요. 간단하게 핵심만 좀 짚어드릴 거니까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최근에 또 이 운전자 보험이 변호사 선임 비용 관련해서 보험금 지급이 좀 달라졌기 맞아요.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우리 권지은 팀장님은 어떤 거 짚어보실까요?
2: 네, 와이프 여동생이 보험 설계사, 그녀에게 가입한 보험만 한 달에 무려 120만 원. 이 보험료도 납입이 힘들어서 최근에 줄인 보험료라는데요. 60대 중반의 월보험료 120만 원을 화끈하게 다이어트해서 보험료를 낮춰드리고 보장은 넓게 가져가게 해드린 상담 사연입니다. 나와 비슷한 사연일 수도 있잖아요. 거대한 보험료 납입으로 힘드신 분들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좋습니다. 어떤 사연 준비되어 있을지 잠시 후에 자세히 만나보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함께 하시다가 나도 상담이 필요하다, 우리 집도 보험과 보장 체크, 보험료 다이어트, 그리고 재무 상담이 필요하다라는 마음들 신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면 됩니다. 휴대폰 여시고요. 문자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문자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자, 그럼 첫 코너 바로 만나보죠. 머니 인사이트 시작합니다. 운전자 보험의 핵심 특약인 변호사 선임비용 보장 약관이 지난 3월에 전면 개정됐습니다. 과잉 청구를 막기 위해 앞으로 신규 가입자는 보험금 발생 비용의 50%를 직접 부담해야 하는데요. 또 기존의 통합 한도 폐지가 되고 1심부터 3심까지 심급별로 보장 한도가 나뉘어서 실질적인 보험금 수령액이 크게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은 신규 가입자에 한해서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존 가입자가 보장을 늘리기 위해 해지 후 재가입할 경우에는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 주의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전문가 픽 뉴스, 운전자 보험의 모든 것입니다. 아무래도 뭐 운전자 보험 요즘 다 가지고 계시잖아요. 마치 그렇죠. 실손 의료비 보험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라디오 들으시면서 운전하는 분들한테도 굉장히 관심 있는 주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자동차 보험은 필수지만 운전자 보험은
1: 옵션이죠.
0: 선택,
1: 네, 그렇죠? 선택이죠.
0: 근데 반드시 이게 선택사항으로 생각하지 말고 필수로 가져가라라고 늘 강조를 해주시잖아요.
1: 맞아요. 일단 가성비가 굉장히 높은 보험 중에 하나고요. 단돈 뭐 만 원 정도로도 우리가 몇 억의 합의금을 또 보험금으로 수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일단 이 최근까지 상담을 할 때 이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 이제 고객분들이 많이 놓치시는 부분이 있다는 거를 좀 새롭게 알게 돼서 그 내용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개인 승용차를 운행하는 운전자 보험은 지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만 원대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내가 운행하는 차량이 영업용 차량, 뭐 택시도 될 수 있고요. 뭐 아니면 물류 배송을 하는 화물차가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승용차와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번호판 색깔로 식별이 되거든요. 그래서 승용차 같은 경우는 이제 하얀 번호판이 부여가 되니까 일반 운전자 가입이고요. 그다음에 영업용 차량 같은 경우는 영업용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 영업용 운전자 보험 같은 경우는 일반 승용차 운전자 보험과 다르게 보험료가 한 3-4만 원 정도 하는 게 보통입니다.
0: 그러니까 일반 출퇴근용으로 자가용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죠. 그냥 만 원대에 가입을 한 거면 적절하게 했다인 거고 내가 업이 영업 운전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죠. 한다면은 3배에 가까운 3-4만 원대에 가입을 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2: 맞아요. 아무래도 이 직업적으로 운전을 하시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가 승용차보다는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만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 내가 운전하는 차량을 승용차로 고지할지 아니면 영업용으로 고지할지에 대한 애매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알으셔야 돼요.
0: 아니 근데 내가 운전하는 차량이 영업용이면 영업용인 거고 승용차면 승용차인 거지 이게 왜 그 헷갈리고 다른가요?
1: 예, 이게 실제 그 이미 가입되어 있는 분들의 상담을 도와드리다 보면 이제 설계사들도 이 내용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서 이제 좀 사실 예, 좀 오늘 말씀을 좀 드릴 건데요. 네. 예를 들어 내가 뭐 2톤 화물차를 운전하는 분이 계시다고 해보자고요. 근데 하지만 이거는 영업용 노란색 번호판이 아니고 흰 번호판으로 그냥 자영업자가 그냥 승용 화물차로 산 거란 말이에요. 이럴 때 운전자 보험 고지를 승용차로 해야 될까요? 아니면 영업용으로 해야 될까요?
0: 노란색 영업용 차량 아니니까? 번호판이 아니니까 승용차로 고지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 그렇죠?
2: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거죠. 이 운전자 보험 가입 시 영업용 차량의 판단 기준은 번호판 색깔보다 그 차량에 쓰이는 용도를 잘 보셔야 돼요.
1: 그렇죠.
2: 만약 내가 운행하는 이 승용 화물차로 운송비를 받고 있다면 영업용으로 고지하고 3만 원대에 납입을 하시는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셔야 되고요. 운송 목적으로 돈은 지급받지 않거나 사업자 소유 업무용 차량으로 급여 소득을 받으신다면 이럴 때에는 개인 승용차용 운전자 보험인 만 원대인 운전자 보험으로 가입을 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0: 차량의 형태보다도 이 목적이
1: 중요한 거예요.
0: 그렇군요. 용도 사용 이게 맞아요. 중요한 거예요.
1: 네, 실제로 이 고객분들 중에 승용 화물 트럭 이제 흰색 번호판이겠죠. 훨씬 더 흔하죠. 이 차량으로 이제 물류 운송을 하시다가 운송비를 또 직접 받고 계신 분이 이제 최근에 교통사고가 나셔서 보험금 청구를 했다가 현장 조사가 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고지 의무 위반을 지적받고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사례가 있었는데요. 어이구. 이분 같은 경우는 왜 그랬을까요? 이 개인 승용 화물차로 운전자 보험을 가입을 하셨기 때문에 일반 승용차용으로 가입을 하셔서 만 원에 가입을 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영업용으로 사용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지급이 안 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0: 그러면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 중에 운전자 보험 가입하실 때는 화물 차량으로 운송 목적으로 돈을 버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고지사항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겠네요.
2: 맞아요. 그리고 운전자 보험을 가입하실 때에는 운전자 관련 담보 외에는 다른 특약들을 넣는 거는 절대 추천드리진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운전자 보험은 특성상 관계 법령이 자주 변경되는 편이고 그때마다 운전자 보험을 변경 가입해야 하는 상황이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여기에 다른 특약들을 넣었다가 운전자 보험을 다시 바꿀 때에는 그 특약들까지 해지가 되는 사례가 나오는
1: 그렇죠.
2: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운전자에는 운전자에 해당하는 담보만 가입을 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0: 그렇군요. 그러면 어떤 담보들만 딱 넣으면 되는 걸까요?
1: 딱 네 가지 담보가 있습니다. 네,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중과실 교통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이제 피해자 측과 뭘 해야 되나요? 형사 합의를 하셔야 하기 때문에 형사 합의금, 요거는 또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이라고도 불립니다. 요게 준비가 돼 있어야 되고요. 이 형사 합의는 누가 하나요? 제가 하나요?
0: 변호사.
1: 아니죠. 변호사가 해주죠. 그렇죠. 변호 대리인이 해주기 때문에 변호사 선임 비용 꼭 넣으셔야 되고요. 변호사를 사서 형사 합의를 봤다는 거는 재판도 받고 벌금도 내셔야 된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벌금 비용.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기부상 치료비라고 해서 내가 차량에 탑승해 있는 중에 교통사고가 나면 나서 이제 우리가 치료를 받게 되면 나오는 위로금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 네 가지만 운전자 보험 가입 시에 꼭 기억하시고 가입을 하시면 됩니다.
0: 그렇군요. 우리가 보통 보험 가입할 때 직업을 고지하잖아요. 근데 저 어떤 일을 합니다에 하나 더 운전자 보험은 어떤 일을 하는데 어떤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에 대한
1: 맞아요.
0: 조금 더 상세한 설명이 맞아요. 필요하겠어요.
1: 이런 것도 비유가 좀 괜찮을 것 같아요. 내가 평소에는 사무직으로 회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녁에는 제가 파트타임으로 예를 들어 대리운전을 한다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상해보험이나 질병보험 가입을 할 때는요. 둘 중에 가장 위험한 직업을 얘기를 해줘야 돼요.
0: 아 그렇군요.
2: 위험급수가 네. 높은 직업.
0: 이런 걸 놓칠 경우에는 고지 위반으로 나중에
1: 그렇죠.
0: 보험금 못 받는 불이익을
1: 네,
0: 당할 수 있으니까.
1: 왜냐하면 나는 아무렇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사무직으로 해놨다가 예를 들어 이제 대리운전 중에 내가 사고가 나가지고 뭔가 보험 청구를 해야 되면 이게 고지 의무 위반으로
0: 그러니까요.
1: 지급이 안 될 수도 있죠.
0: 그리고 여러분들 보험은 이게 꼼꼼하게 가입이 돼 있는지 나도 혹시 놓치고 있는 게 있는 건 아닌지 이래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가 봅니다. 8858번님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 일찌감치 넣어주시고 셨는데요. 저희가 방송이 끝난 후에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운전자 보험 가입할 때는요. 형사 합의금, 변호사 선임 비용, 벌금 비용, 자기 부상 치료비 이 딱 네 가지 신경 쓰시면 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보험 점검과 보장 체크 필요하시다면 문자로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문자 메시지 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입니다. 이쪽으로 상담 두 글자만 넣어서 보내주셔도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 인사이트였습니다.

0: 재무상태 치료하고 상담 전후에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드립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1: 애프터.
0: 재무상태 걱정되는 청취자분 직접 찾아가서 문제 진단해드리고요. 건강한 재무상태로 치료해드리는 시간입니다.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오늘은 어디서 어떤 분 만나고 오셨을까요?
2: 네, 오늘은 경기도 광명에 거주하시는 60대 맞벌이 부부의 사연입니다. 남편분께서는 법인택시 운전을 하고 계시고요. 아내분께서는 마트에서 이제 판매원으로 일하고 계신다고 합니다. 두 분이 정말 뭐 매일같이 고생해서 번 돈이 매달 어디론가 새어나가고 있어서 저희에게 도움을 요청을 하셨습니다.
0: 아, 어디론가 절대 새어나가면 안 되죠. 소중한 내 돈이 도대체 어디로 줄줄 세고 계셨을까요?
3: 일단 알고 보니 이 부부의 모든 보험이 아내분의 친여동생 즉 처제분에게 가입이 되어 있던 상품들이었는데 가족이다 보니까 믿고 맡기셨다라고 해요. 매달 내는 보험료가 무려 160만 원 가까이 되고 있으셨어요. 근데 너무 부담스러워서 몇 달 전에 처제분께 부탁을 해서 좀 조정을 하셨지만 여전히 매달 납입되는 보험료가 120만 원이나 된다라는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이 가정의 월 소득은 340만 원 정도고 앞으로 2, 3년 정도면 나이 때문에 일을 계속해서 보장받을 수 없는 불안한 시기가 올 수밖에 없다 보니까 이제라도 좀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고 느끼신 거죠.
0: 60대 120만. 맞벌이이신 부부 그리고 보험 리모델링은 한 차례 했는데도 한 달에 2인 두 사람 몫의 보험료가 월 120만 원이다. 너무
2: 아무리
0: 커요.
2: 아무리 60대 부부라고 하더라도 너무 심하죠. 그죠?
0: 그렇죠. 그래도 보통은 이게 자매들이 사이가 좋으니까 분명히 언니랑 형부한테 필요한 것들을 잘 구성을 해줬을 거란 말이에요. 비싸긴
2: 그런
0: 해도.
2: 그런 사례를 많이 봤으면 좋겠는데 실제로는 많이 없거든요.
0: 아우, 벌써 또 부정적인 거 보니까 좀 불안한데.
2: 일단 저희가 내용을 좀 꼼꼼히 분석을 좀 해봤어요. 네. 그래서 일단 두 분 모두 2007년도에 가입하신 이제 1세대 실손보험이 있으셨고요.
0: 네.
2: 당연히 유지 중이셨습니다. 남편분은 보험료가 무려 18만 원까지 올라 있고요.
0: 실손보험료.
2: 네. 아내분 같은 경우는 17만 원으로 이제 두 분 실손보험료, 1세대 실손보험료만 35만 원이고요. 이게 조금 이따 다음번 개정에 왔을 때는 이게 얼마가 될까요?
0: 얼마나
2: 40만 원 가까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또 40만 원 넘어가겠죠.
0: 실비 하나만.
3: 맞아요.
2: 네, 맞아요. 네. 그래서 또 나머지는 중복 가입된 안보험들이 좀 있었고 또 그 보험들 중에는 적립보험료도 좀 과도하게 들어간 화재보험도 좀 포함이 되어 있었고요. 또 적립보험료가 또 과도하게 들어간 상해보험들도 잔뜩 쌓여 있었습니다.
3: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됐던 건 최근에 추가로 가입하신 30만 원을 납입하시는 10년납 종신보험이었어요. 이 상품을 10년을 만기까지 채워 납입해야 겨우 원금에 이자 조금 더해서 120%가 될까 말까 한 상품이었던 거죠. 이 가입하신 지 이제 겨우 3개월밖에 안 되셔서 앞으로 10년간 무조건 일을 해서 소득이 있다면 무리해서라도 목돈을 만드시기 위해 그렇죠. 납입을 하실 텐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따르는 상품이었죠. 지금은 앞으로 길어야 2, 3년 정도밖에 소득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더욱 유지하시다가는 사실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해지하시는 걸 권해드렸어요.
0: 그렇죠. 만약에 이분들이 30대, 40대였으면은 매달 30만 원씩 10년 내셔서 목돈을 만드세요 했을
2: 맞아요.
0: 텐데
2: 맞아요. 네.
0: 지금 뭐 이미 60대시고 은퇴까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10년 납입을 해야 하는 종신보험? 아, 결국에는 3개월치 보험료가 좀 아깝긴 하지만 그래도 결단을 내리시는 게
2: 다음 달에 해지하시면 4개월치 보험료고요. 1년 있다 해지하시면 12개월치 보험료입니다.
0: 오늘 유독 네. 좀 더 냉정하신 것 같아요. 김정수 팀장님이. 맞아요. 네. 정말 맞는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종신보험은 해지를 하는 쪽으로 가닥을 좀 잡은 것 같고 그럼요. 과도하게 좀 중복되고 겹쳐 있었던 안보험이나 다른 건 어떻게 리모델링 해주셨을까요?
2: 네. 뭐 적절하게 해드렸죠. 일단 그 기존 부부의 암진단비만 각각 부부가 1억 5천만 원 이상으로 좀 과도하게 설정이 되어 있었고요. 요즘은 뭐 아시다시피 암진단비 금액 자체를 사실 크게 늘리는 것보다 실제 치료 과정에서 들어가는 왜 비급여 치료비에 대한 대비가 훨씬 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기존 암진단비는 효율적인 수준이 5천만 원 정도 수준으로 좀 낮췄고요. 대신 거기서 생기는 잉여금을 가지고 암 비급여 치료비 특약으로 좀 변경 가입을 권해드렸습니다.
3: 네. 이렇게 치료비 특약으로 변경을 하시게 된다면 일회성 진단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완치될 때까지 매년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치료비를 계속 지급받으실 수 있게 되시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중복되던 불필요한 보장과 적립보험료는 싹 덜어내고 실제 암에 관련한 치료에 도움이 되는 실속 보장으로 든든하게

0: 채워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1: 그렇군요. 9210번님, 0796번님의 많은 분들이 상담 필요하다고 문자를 보내주고 계신데요. 가족한테 가입했다고 무조건 우리 집 상황을 정확하게 아니까 제대로 된 보장을 넣어줬을 거라고 생각하는 거.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지금의 사연처럼 존재할 수 있으니 자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자는 마음으로 전문가에게 도움 요청하시고 여러분들의 보장도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굿모닝 굿나이프 전문가분들이 무료로 상담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보험 점검 보장 체크 재무 상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 드릴게요. 0945번의 문자창은 단문 50원 장문 100원만 발생하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 무료입니다. 자 그럼 이 두 부부의 보장안이 어떻게 개선됐을지 청취자님 애프터 결과 잠시 후에 만나보죠.
2: 돈 들어오는 소리 들리시나요?
3: 여러분께서는 지금 돈이 되는 방송
2: YTN 라디오 굿머니 굿라이프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1: FM 94.5MHz YTN 라디오입니다. 굿머니 굿나이프 가정경제 주치 김정수 팀장님, 권지은 팀장님 두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처제에게 잘 가입해 놓은 줄 알았던 보험 일단은 160만 원어치였는데 1차 리모델링으로 120만 원이 되었지만 그마저도 살펴보니 불필요한 보험들이 굉장히 많았다. 자 이제 싹 덜어내고 제대로 된 다이어트를 해야 할 시간인데요. 김정수 주치님, 자 광명 60대 부부의 애프터 처방 결과 알려주시죠.
4: 네, 이제 전문가 처방 들어갑니다. 사실 이 부분은 사실 열심히 일해서 번 소중한 소득이 매달 이 너무 과도한 보험료로 좀 빠져나가고 있었던 게 가장 큰 문제였죠. 특히 이제 아내분의 친여동생 처제분께서 2, 3년마다 한 번씩 이 보험 점검해 주겠다고 하면서 찾아와서는 기존 보험을 자꾸 해지시키고 새 보험 가입시키기를 이제 몇 번 반복해 오셨더라고요. 가뜩이나 이 나이대가 보험료를 줄여야 될 시기인데 이 버거운 보험료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셨고요. 이번 기회에 이제 가계 부담을 좀 확실하게 줄여드리는 리모델링을 진행을 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2, 3년마다 해지와 재가입을 반복했다라는 건 손해가 계속 쌓이고 있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5: 맞아요.
1: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료를 줄이긴커녕 더 비싸지는 보험료로 새로 재가입하는 악순환만 반복됐던 거네요.
5: 네. 그래서 가장 먼저 불과 3개월 전에 처제분 권유로 새로 가입을 하셨던 30만 원을 납입하는 종신보험 이번 기회에 과감히 정리하셨어요.
4: 아, 10년 납입이니까 무조건 정리하셔야죠.
5: 네, 이 10년을 납입해도 환급률이 120%가 안 되는 상품이기 때문에 더 큰 손실을 막기 위해서 지금이라도 해지를 좀 권해드렸고요. 또한 부부 각각 1억 5천만 원 이상씩 과하게 설정되어 있던 암 진단비는 5천만 원 수준으로 낮춰드리고요. 완치될 때까지 매년 3천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보장을 받을 수 있는 암 비급여 치료비 특약으로 변경을 도와드렸어요.
1: 일회성 진단비는 줄이고
4: 맞아요.
1: 실제 치료 과정에서 매년 나오는 이 비급여 반복 치료비로 보완을 해주신 거죠.
4: 맞아요. 요즘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그 일회성 진단비는 이제 한 번 지급되면 사라져 버리니까
1: 그렇죠.
4: 우리가 이제 암도 치료 기술이 굉장히 발달했기 때문에 빨리 치료가 되면 두 번째, 세 번째 암이 두려운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지속적인 이 치료비의 반복 지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실손 보험, 1세대 실손 보험이 남편분 18만 원, 또 아내분 17만 원 이렇게 1세대 실손 보험이 있었는데요. 보험료 자체가 굉장히 부담스럽다고 이제 느끼셨고 5세대 실손 보험으로 가더라도 이제 자기 부담금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이해를 하셨기 때문에 5세대 실손으로 두 분 전환을 하시면서 35만 원의 보험료가 월 8만 원으로 대폭 줄었고요. 여기에 기존 잘 유지하고 계시던 알짜 보험 6건 22만 원 정도를 그대로 살리고 진단비를 좀 줄이면서 비급여 치료비를 보강한 이제 신규 보장 두 분 합산하면 월 15만 원 정도 되거든요. 이걸 좀 더해드렸습니다. 결과적으로 기존에 매달 내시던 120만 원의 보험료를 월 45만 원으로 무려 75만 원이나 획기적으로 좀 줄여드렸고요. 줄여드렸습니다.
1: 와, 120만 원의 보험 필요한 것들 다 갖추면서도 45만 원으로 매달 75만 원의 고정 지출을 절감시켜 주셨습니다. 근데 하나 이제 좀 염려되는 게 어쨌든 이게 여동생 권유로 가입한 거고 2, 3년에 한 번씩 와서 리모델링 점검을 어쨌든 처제분이 해주셨던 건데 이거 막상 다 해지하고 이렇게 변경하는 거 부담 느끼지 않으셨을까요?
5: 물론 당연히 부담은 서로 느낄 수밖에 없죠.
1: 그렇죠.
5: 처제분한테 가입하신 이 청취자분.
4: 이게 아마 여러 번 반복됐기 때문에 이번에 작정을 하시고 상담 신청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5: 근데 이게 앞으로 가면은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고 이번 기회에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꼭 결정을 하셔야 됐고요. 이 가족이나 지인이 점검을 핑계로 사실 주기적으로 보험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사실상 이게 그 가입자에게 큰 도움이 되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확히 잘 살펴보셔야 되고 이번 리모델링을 통해서 매달 세워나가고 있던 75만 원의 보험료로 만기 적금을 추천해드렸어요.
4: 3년 만기 적금.
5: 그래서 3년 뒤 이자까지 목돈 3천만 원 정도를 만들 수 있게 해드리면서 가계 경제를 제대로 바로잡을 수 있게 되신 거죠.
1: 아,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오늘 사연에서 우리가 지금 만나보고 있는 것처럼 지인을 통해 가입한 보험이라 하더라도
4: 꼭 형제가 아니더라도요. 그죠?
1: 맞아요. 제3자의 객관적인 점검은 받아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혹시 나도 친척이나 지인의 부탁으로 과도한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이거 말 못해서 혹시 그쪽에 피해 주는 거 아닐까 걱정돼서 소가리만 할거 있으시다면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고 고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가입한 보험 상태 궁금한 분들 조금이라도 그런 마음이 든다면 일단 점검의 타이밍으로 가져가 보시는 게 좋겠어요.
4: 맞아요. 일단 이제 보험은요. 정말 뭐 무조건 많이 가입해서 많이 내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이 내가 벌어들이는 소득으로 부담 없이 유지를 하면서 우리가 질병이나 사고가 났을 때 실질적인 보장을 받을 수 있느냐가 사실 핵심이거든요. 이 가족이나 뭐 지인과의 관계 때문에 선뜻 정리하지 못하고 뭐 부담을 안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실제로. 왜냐하면 저희가 상담 나가봐도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망설이지 마시고요. 이번 기회에 전문가의 진단을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1: 좋습니다. 잘 돼 있다면 이제 유지하면 되는 거고
4: 아, 그럼요.
1: 잘못 돼 있다면 한 달 한 달 손해가 불어나기 전에 점검을 하시고 바로잡는 게 중요합니다. 용기 있는 과감한 결단 그리고 꼼꼼한 리모델링이 여러분들의 가정경제에 큰 버팀목이 될 겁니다. 오늘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 사연 만나봤는데요. 굿모닝 굿라이프 전문가의 도움받아 우리 집도 가정 경제 재무 고민 해결해보고 싶다라는 마음 드신다면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으로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고요. 전문가 모든 상담은 무료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클리닉 비포 애프터였습니다.

0: 굿모닝 굿나잇으로 보내주신 고민 문자 시원하게 소개해드리고 여러분의 재무 상태 확실하게 AS 해드리겠습니다. 재무 AS 센터 이것만 물어보살. 와이텔 라디오 굿모닝 굿나잇. 제가 이것만 물어보살 하니까 권준 팀장님 굉장히 또 좋아하시네요.
1: 저만 오글거리나요? 저 여기 못 앉아있겠는데.
0: 왜 그러세요? 두 분이 보살님이신걸요. 자, 보살보살 물어보살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일단은 8858님 9210번님 상담 기다리고 있다고 문자 계속 보내주고 계시고 6517번님도 상담 신청해 주셨는데요. 방송이 끝난 후에 저희가 관련 내용을 또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청취자님 질문 소개해드리고 이제 두 분이 화끈하게 답변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업용 택시 운전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사무실로 오시는 설계사 분에게 운전자 보험을 두 건에 9만 원 납입 중인데요. 이거 보험료 너무 비싼 것 같아서요. 아니, 근데 일단은 비싸죠. 왜냐하면 영업용 운전자 우리가 아까 가이드 딱 정해드렸는데.
2: 맞아요.
0: 맞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죠?
2: 일단 뭐 확실하게 보험료 비싼 거 맞고요. 비쌉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전자 보험은요. 네 가지 뭐였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 형사합의금, 교통사고 처리지원금이라고도 해요. 네. 그리고 벌금.
0: 벌금 비용.
2: 그다음에 변호사 선임 비용. 그다음에 자기부상 치료비. 이 네 가지만 가입하시면 되는데 아마 또 이 영업용 택시 운전자시면 이 제가 말씀드렸지만 3, 4만 원에서 해결이 가능한데 현재 두 건에 9만 원을 내고 계신다고 했잖아요. 딱 두 가지 정도의 경우가 예측이 됩니다.
0: 어떤 거죠? 저는 전혀 예측이 안 가요.
1: 우리가 제일 싫어하는 적립보험료가 그렇죠. 있다거나 혹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네 가지를 제외한 다른 특약들이 가입이 되어 있을 가능성이 무조건이죠. 굉장히 크죠. 아무래도 우리가 이제 운전하는 차량은 한정이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보험료도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근데 그 이상을 벗어난다면 그 나머지의 외적인 특약들이 부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보험료가 그만큼 인상이 되었다라고 볼 수 있죠.
0: 그렇군요. 일단은 적립보험료가 과도하게 설정돼 있을 가능성.
2: 확인 한번 해봐야 되고.
0: 그렇죠.
2: 그래서 하나. 적립보험료가 있었다면 적립보험료 삭제하시고요. 그다음에 권지윤 팀장님 말씀대로 운전자 4대 담보 외에 다른 담보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상해 수술비다, 상해 종수술비다,
1: 입원
2: 뭐
1: 일당.
2: 후유장애다, 일당이다, 교통사고 후유장애다. 뭐 여러 가지들 많거든요. 수백 가지예요. 근데 그런 것들이 쓸데없이 네 가지 이외에 들어가 있다. 부분 해지하시면 됩니다.
0: 아, 그렇군요. 아,
2: 저는 보험료 절반 이하로 줄이실 수 있어요.
0: 이거를 다 해지하고 새로 가입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2: 뭐 그런 것도 가능한데요.
1: 가능은 하지만 우리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운전자 보험의 보장 혜택이 50%를 자기 부담금을 해야 되는 문제가 생겼잖아요. 근데 이걸 해지하게 되면은 안 좋은 보장으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2: 언제 가입했는지 확인도 해봐야겠네요.
1: 이런 경우에는 필요 없는 특약들만 삭제하는 수정 작업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겠죠.
0: 운전자 보험 되게 쉽게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신중하게 좀 점검하고
2: 맞아요.
0: 접근을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맞아요. 지금 말씀해주신 변호사 선임 비용에 대한 보장 그 금액의 크기 차이도 크기 때문에 우리 8817번님 보다 자세한 상담은 전문가에게 직접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면 저희가 관련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자 또 만나봅니다. 1154번님. 방송 듣다가요. 저도 비슷한 상품을 가입한 것 같아서 문자를 보냅니다. 작년 초에 가입을 했고요. 월 30만 원씩 10년 납부하면 똑같아요. 125%의 환급률 확정되는 상품인데 그럼 저는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40대 중반입니다.
1: 다행이시네요. 이 앞서 사연에서는 청취자분의 보험 나이가 60대라고 하셨고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 2, 3년 정도만 바라보셨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지금 청취자분 같은 경우에 40대 중반이라고 하셨어요.
0: 다르네요.
1: 충분히 앞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시간도 남고 저축을 하셔도 어느 목적으로 다 활용할 수 있는 상품이기
2: 그렇죠.
1: 때문에 이럴 때는 유지하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다만 조금 부담이 되신다면은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서 확인은 더 해보시면 좋겠죠.
2: 일단은 뭐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40대이시고 안전하게 목돈 마련을 원하셔서 가입을 하셨다면 10년이면 원금이 3,600만 원이고요. 아까하고는 좀 다른 상품입니다. 이건 25%예요. 그래서 아 28%짜리예요. 그러면 10년 뒤에 28%의 비과세 이자가 1,000만 원 정도가 붙게 되니까 사실 문자 주신 청취자님 같은 경우 남은 기간 동안 잘 납입하셔서 목돈 만드시면 됩니다. 이 은행 금리로도 단순 계산을 해보면 뭐 3,600만 원 원금 넣고 4,600 받으려면요 매년 5% 이자 이상의 이율이 필요하거든요. 그대로 잘 유지하셔서 10년 뒤 이자 소득세도 영원인 혜택까지 모두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0: 그럼 앞선 사연에서 만나봤던 그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진짜 종신보험인 거고
2: 환급률이 이제 상대적으로 이거보다 낮기 때문에 그건 사실 단기납 종신으로 볼 수는 없죠.
0: 아 그럼 그건 비과세 요건도 해당하지 않는 거예요?
2: 해당은 하지만 이율이 너무 낮은 거예요.
0: 아 그렇군요.
2: 굳이 그렇게 가입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1: 저희가 말씀드리는 단기납 종신이라는 것도 하나의 상품을 갖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상품마다도 다 이율이 다르고 네. 조건이 달라요. 그래서 이 두 분께서 가입을 하시는 건 상품은 아무래도 다른 상품일 것 같고요. 또 나의 가입하는 사람의 나이에 따라서도 결정을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0: 아 그렇군요. 앞서 사연하고는 지금 상황이 다르다. 일단 상품 자체가 다른 것 같고 네. 두 분의 나이대도 다른데다가 이 요건 자체도 혜택 요건이 다르니까 잘 판단하셨으면 좋겠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한 분의 문자 사연 더 만나봅니다. 3345번님. 라디오 들으면서 제 보험 증권도 살펴봤는데요. 2009년에 가입한 실손보험이 월 10만 원씩 나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에 적립보험료라고 써 있고 4만 원이 붙어 있었습니다. 적립보험료만 뺄 수 있나요? 아 저도 이 실손보험의 적립보험료 되게 궁금했어요.
2: 그걸 어떻게 보셨을까요? 되게 조그만 글씨로 써 있는데.
0: 그 네, 이거 뺄 수 네, 있나요?
2: 네, 세력이 굉장히 좋으신 것 같은데 물론입니다. 이 적립보험료가 삭제하실 수 있고요. 다만 이제 저 당시 실손보험들은 이 고객들이 납부한 이 적립보험료 가지고 실손보험이 갱신될 때마다 이 오늘은 보험료를 대체하고 있는 상품들이 많았었거든요.
0: 눈속임이네요.
2: 그렇죠. 그래서 적립보험료 환급금이 납입하신 금액보다 현저히 적을 수 있다는 점을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1: 네. 그리고 하나 더 이 적립보험료를 부분 해지하게 되면 이제부터 실손보험이 인상될 때마다 오르는 보험료가 100% 이제 보험료에 반영이 될 거기 때문에 다음번 갱신 때에는 생각보다 보험료가 많이 인상되는 것처럼 볼 수 있어요.
2: 그래도 이게 맞죠. 그렇죠.
1: 하지만 잘 유지하시다가 이 실손보험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보험료가 된다면 그때 실손 전환을 통해서 또 다른 실손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선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립보험료만 부분 해지하셔서 필요 없는 지출이 되는 보험료를 줄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0: 좋습니다. 청취자분들 소중한 고민에 정성껏 답해주신 두 분인데요. 관련해서 재무상담도 원하신다면 전문가에게 상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문자 샵 0945번으로 상담 문자는 계속 받아보고요. 자, 두 분과는 오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지금까지 재무설계 전문가 김정수 팀장님 그리고 권지은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3: 수고하셨습니다.
4: MG 새마을금고 모델 조정석입니다. MG 새마을금고는 전국 8도에서 금융으로 힘을 드리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금융 지원으로 저출생 극복 지원으로 청년 지원으로 MG 새마을금고

0: 오토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하루틴 모델 손흥민입니다. 매일 먹는 비타민, 많이 먹는 것보다 얼마나 잘 흡수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틴은 리포존 제형 기술로 흡수율을 높였어요. 이제 비타민 흡수율로 까다롭게 고르세요. 대한민국 비타민 캡틴 하루틴.
4: 제조리 바이오 판매우리 ENL 하루틴 건강기능식품 광고.
5: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6: 일어났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보험 점검, 노후 상담 필요하다면 굿모닝 굿나이프에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전문가와의 상담을 위한 문자번호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열려있습니다. 상담 두 글자 넣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려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발생하고요. 전문가 상담은 무료입니다. 방송 중에 상담해드리는 내용은 청취자 여러분의 올바른 투자 판단을 위해 참고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금융상품의 가입이나 해지 같은 판단은 스스로의 책임으로 결정하셔야 한다는 점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굿모닝 굿나잇 끝곡은 나올의 바람기억 준비했습니다. 이 노래 전해드리면서 저도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아나운서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금융은 복잡하고 어렵다. 공감하시나요? 지인에게 등 떠밀려 제대로 된 설명 없이 금융상품 가입한 경험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이처럼 잘못된 금융상품 판매와 가입으로 피해 입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2021년 금융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됐습니다. 앞으로 소비자도 나에게 딱 맞는 금융상품을 찾기 위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선택한다면 더 건전한 금융문화가 정착될 수 있습니다. 이 캠페인은 재무설계의 명가 키움에셋 플래너와 함께합니다.
1: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3: 지금 시각은 4시 57분입니다. YTN's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셋째 날인 오늘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전남과 남해안에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고 조금 더 이어지겠습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자 9월의 마지막 휴일인 내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일교차는 크겠는데요. 서울 아침 기온이 18도에서 출발하겠고요. 한낮에는 28도 예상이 됩니다. 다음 주 중반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24도까지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고향에 방문했다가 집으로 되돌아가는 길 귀경길 정체가 계속 이어집니다. 전 시간에 비해서 정체 구간이 조금은 줄어들긴 했는데요. 그래도 여전히 긴 구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은 충청권 중심으로 교통량이 많은 편인데 남청주에서 청주,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유계소, 천안 부근 일대로 정체가 두드러지는 편이고요. 서울 양양간 고속도로도 서울 쪽으로는 양양에서 인제터널, 설악에서 화도 사이로 긴 구간 정체가 꾸준합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역시 서울 쪽으로 고인돌 휴게소 부근부터 선운산, 대명터널에서 대천휴게소, 홍성 부근과 당진에서 포승 사이 정체가 두드러지는 편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2: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3: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최고의 인기 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 있습니다.
4: 상어 북항이가 등장해서 연일 인파가 몰리고 있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인데요. 비가 내렸지만 그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오전 비가 내리고 있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풍경입니다. 인공수로 변을 따라서 우산을 쓴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상어 북항이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는 추석 연휴 기간 급증했는데요. 연휴 전부터 21일 13,000명, 22일 17,000명, 23일 37,000명으로 서서히 늘더니 연휴 첫날인 그제 10만 1,000명, 어제는 13만 6,000명을 기록했습니다.

0: 이로써 누적 인원은 전체 3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1: 언론 보도와 SNS 등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왔는데요. 현장에선 북한이 덕에 힐링된다, 추석이 지나면 돌려보낸다는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 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북한 주차장도 혼잡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는 방문객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0: 2016 여수 세계 선박람회 추석 당일 방문객이 6만 7천 명을 기록하면서 개막 이후 1일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수 세계 선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맞아 체험,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결과 가족 단위 관람객과 귀성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 추석 연휴에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간 5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시쯤 안산 상록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 직후 지인에게 범행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에 대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0: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흉기 피습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0대 여성 A씨는 피습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2층에서 내려왔다가 이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송평 등 명절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심정지에 이른 환자가 34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구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기도 폐쇄 관련 119 출동은 225건, 병원 이송 환자는 162명이었고 심정지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송 환자의 71%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10세 미만 어린이도 26명으로 16%를 차지했습니다.
0: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 7일 동안 가정폭력 112 신고는 모두 8,017건으로 하루 평균 1,14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정폭력 신고의 하루 평균 792건보다 44.5% 많은 수준입니다.
1: 이번 연휴 기간 가족과 함께 한껏 높아진 가을을 즐기러 산행 준비하는 분도 많으실 겁니다.
0: 네, 그런데 최근 등산 사고 4건 가운데 한 건이 9월과 10월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승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잠깐 참으세요.
3: 조심해요.
2: 하나, 둘, 셋.
4: 산악의 특성상 구조대원의 현장 도착과 이송이 평지 때와는 너무 다릅니다. 헬기 등 구조 장비를 사용할 수 없는 것도 많습니다. 그래서 작은 부주의로 시작한 사고가 자칫 큰 인명피해로 이어지고 나는 게 산행에서의 사고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산행에서 발생한 사고는 4만 3천여 건, 숨진 사람은 무려 400명이 넘습니다. 특히 9월과 10월에 사고가 집중됐는데 이 두 달에 발생한 사고가 전체의 24.8%에 달합니다. 단풍을 즐기러 평소 산을 덜 찾던 사람마저 산을 찾게 되는 계절인데 낮과 밤 해가 없는 곳과의 기온차는 커 미끄러운 곳이 많은 가을이라 반복되고 나는 일입니다. 그래서 사고 원인 역시 발을 헛디디거나 미끄러져 발생한 실족이 가장 많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가을 안전한 산행을 위해서는 기본 안전수칙을 꼭 지켜달라고 당부합니다. 산행 전에는 기상 상황과 등산로 정보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산행 중에는 지정된 등산로를 이용하고 출입 통제구역, 위험 구간은 피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평소 자주 다니던 길이라도 몸이 좀 이상하면 바로 휴식을 취하는 등 무리한 산행을 피하는 게 건강한 가을 산행을 즐기는 첫걸음이라고 전문가들은 당부합니다. YTN

0: 이승훈입니다.
1: 다 버렸어.
2: 국민의힘은 최근 비무장지대 DMZ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너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 이런 말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며 우리 국방부와 군은 DMZ 지뢰 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부상 장병들을 너그 아들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이재명 정부는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 조사조차 미루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며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북한의 도발 흔적이 묻히기를 기다리는 늑장 대응이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오선 윤상현 의원은 SNS에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던 그 단호함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누가 유엔사에 즉시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라고 시켰는지 밝히라며 그렇게 일주일 넘어도 접근도 못할 위험한 지옥이라면 누가 우리 장병들을 그 지옥에 대책 없이 보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3: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공세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며 역공했습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전은수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안보는 추측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서도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보수 야권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 날을 세웠습니다. 박수석 대변인은 귀순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불필요한 자극과 대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 사안을 비공개로 추진하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조치라며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라면 은폐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를 먼저 공개한 상대방에게 책임을 물었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북한군의 국내 송환과 DMZ 지뢰 사고에 대한 정부의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오선의 박지원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지뢰 사고로 우리 군인이 사고를 당했다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이 우리나라에 왔다면 왜 인도적 차원에서 포로를 인수했다는 사실을 밝히지 못하냐라고 적었습니다.
2: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비판했는데요.
3: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4: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5: 우린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명은 포로로 잡힌다는 사실을 알자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4: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해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6: 예.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공개를
5: 박원근 이화여자대학교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6: 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1차적인 큰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4: 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0: 정보를 엄호하고 있어 북한 포로 송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1: 일본 육상자위대가 중국 연안까지 가는 공격용 장사정 미사일을 다음 달 미일 합동 군사훈련에서 전개할 예정이라고 아사히 신문이 오늘 보도했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여러 일본 방위성 관계자들의 말을 인용해 미일 최대 합동훈련인 킨소드 때 자위대가 보유한 25식 지대함 유도탄 발사 훈련이 구마모토현 오야노하라 훈련장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미사일은 올해 3월 일본 육상자위대의 구마모토현 겐군 주둔지에 배치됐으며 사거리가 약 1000km로 중국 연안 지역이나 타이완 주변 해역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번 미사일 전개는 그동안 공격을 받을 때만 방위력을 행사하는 원칙을 지켜온 일본이 적기지 공격 능력을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하는 데 따른 거로 주변국 등의 반발이 예상됩니다.
2: 축구 여신 리오넬 메시가 아르헨티나 국가대표로 뛰는 마지막 경기 입장권이 2시간 만에 매진됐다고 독일 DPA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메시는 다음 달 6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리는 베덴과의 친선 경기에 나설 예정인데 주최 측은 8만 장의 표가 2시간도 되지 않아 매진됐다고 밝혔습니다. 클라우디오 타피아 아르헨티나 축구협회장은 세계 최고 선수의 마지막 탱고를 위해 2022년 카타르 월드컵 우승 선수단에 모든 선수와 그 가족들도 초청됐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5년 성인 대표팀에 데뷔한 메시는 아르헨티나 유니폼을 입고 통산 207경기에 출전해 125골을 넣는 대기록을 수립했습니다.

0: 지금까지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2: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3: 안녕하세요. 노란 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4: 김나입니다.
3: 나이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4: 네, 노란 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함께했으면 좋겠으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 국제도시는 항공물류 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 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 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 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확실히 어제 같은 시각보다는 귀경길 정체가 심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정체가 이어집니다. 어제는 경부고속도로를 중심으로 정체가 됐었는데요. 오늘은 서해안고속도로 중심으로 정체가 조금 더

심한 편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으로 모두 앞에 67km 구간에서 밀리는데요. 예, 특히나 당진에서 포승 사이에 교통량이 몰려있는 상황이고요. 경부고속도로 이용해서 서울 가는 길도 58km 구간에서 밀리는데요. 남청주에서 남이, 옥산 하이패스에서 청주유계소, 천안 부근 일대로 정체가 두드러집니다. 영동고속도로도 인천 쪽으로 계속해서 45km 구간이 밀립니다. 강원권에서는 진부에서 진부 2터널, 평창에서 둔내 터널, 새마을에서 원주 사이로 밀리고 있고요. 경기권 진입해서는 여주에서 이천, 덕평에서 용인휴게소, 광교터널에서 북수원 사이도 제속도를 내지 못합니다. 예, 자동차 전용 도로 중에서는 북부간선도로가 종암분기점 쪽으로 정체 구간이 조금 늘어난 상황인데요. 구리시계 이전부터 정체가 되기 시작해서 하월곡을 지날 때까지 긴 구간에서 정체가 되고 있고요. 동부간선도로도 성수동 쪽으로 상계교에서 원릉 중랑교 부근 일대로 30분 사이에 정체 구간이 조금은 늘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 김정윤이었습니다.

0: news and music for Weekend.
1: 주말과 연휴를 보내는 기분 좋은 습관. YTN 라디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9월 26일 토요일 오후에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오랜만에 찾아온 긴 연휴도 이제 후반부로 접어들었습니다. 아직 서울 도심은 차들이 비교적 여유롭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해가 조금씩 기울면서 집으로 돌아가는 귀경길 차량도 하나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랜만에 가족들과 따뜻한 시간 보내고 돌아오시는 분들, 운전대 잡으셨다면 무엇보다 안전이 최우선이겠죠? 조금 늦어도 괜찮습니다. 막히더라도 짜증내지 마시고요. 졸리면 꼭 쉬었다가 가시길 바랄게요. 남은 연휴의 여유 그대로 간직한 채 저희 YTN 라디오와 주말의 첫날도 함께해 보시죠. 늦은 저녁으로 가는 길목에서 함께하는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혼내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Good Together.

0: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1: 코리아 트렌치
0: 코리아 트렌치
1: 모든 인쇄 가능한 성원 에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성원 에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성원 에드피아
2: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성원 에드피아
1: 국민 인쇄 성원 에드피아
3: 카멜로 장갑 하나로 일상이 안전해진다.

0: 오늘도 손끝 하나 다치지 않고 일 잘 끝냈습니다. 장갑은
1: 카멜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2: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3: 너는 참 올리브오일도 복스럽게 먹어.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당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FM 94.5MHz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은 혼내의 Good Together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이고요. 특별히 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예년보다는 좀 짧은 연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인지 더 부지런히 귀성길, 귀경길 서둘러서 움직이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제 연휴 셋째 날 늦은 저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데요. 상행선이 막힐 수밖에 없겠죠. 지금 한국도로공사 정보를 보면 요금소 기준으로 대전에서 서울까지 오후 6시에 출발하신다면 한 3시간 정도 예상하셔야겠고요. 대구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40분, 울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20분, 광주에서부터 서울까지는 5시간 정도 생각하셔야겠습니다.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40분 정도 소요될 걸로 보이고요.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5시간 20분 정도 예측되고 있는데요. 아, 언제 출발할까? 지금 나갈까? 아니면 저녁밥 먹고 더 한적해지면 출발할까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렇게 도로 상황 잘 참고하셔서 저희 YTN 라디오 듣다 보시면 계속 실시간으로 전해드릴 거거든요. 가장 최적의 시간대에 출발하셔야겠고요. 또 안전운전 하시면 좋겠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게요. 팝으로 채우는 시간입니다. The Weeknd의 Save Your Tears 이어서 Coldplay가 부릅니다. Him for the Weekend까지 만나고 올게요.

오후 5시 뉴스인뮤직 지금까지 들어온 뉴스 전해드립니다. 한국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4회 연속 아시안게임 단체전 우승에 도전합니다. 오상욱, 박상원, 도경동, 황희근으로 구성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오늘 일본 아이치현 도쿠나메 아이치 스카이 엑스포에서 열린 대회 단체전 준결승에서 홍콩을 45대 24로 물리쳤습니다. 한국은 지난 2014년 인천,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그리고 2023년에 열린 2022 항저우 대회에 이어 아시안게임 남자 사브르 단체전 4연패를 노리게 됐습니다. 잠시 후 6시 20분에 열릴 결승전에서 한국은 일본과 카자흐스탄 대결에 승자와 격돌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정상회담에서 인공지능 AI의 위험과 혜택에 관한 의견을 교환하고 관련 사고가 났을 때도 소통하기 위한 대화 채널 구축에 합의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백악관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팩트시트에 따르면 두 정상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보유해서는 안 되며 어떤 국가나 기관도 국제수로에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이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데 동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사권을 남용했다는 의혹으로 고소당한 이학재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사장이 경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인천경찰청 반부패 경제범죄수사대는 이번 달 초 이 전 사장의 직권남용 등 혐의 사건을 불송치했습니다. 이 전 사장은 지난 2023년 노조 측의 인사청탁을 받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인원에게 불리한 인사 처리를 했다는 의혹을 받았습니다. 경찰은 공항 직원들을 참고인으로 조사한 결과 고소인들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고 봤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익숙하면서도 계절의 정취 만끽할 수 있는 노래들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오후 5시 36분에서 37분 막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이 시각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자미로콰이의 Little L 이어서 인코그니토가 부릅니다. Don't you worry about the thing까지 함께 만나고 올게요.

뉴스 앤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흉기 피습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0대 여성 A씨는 피습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멕시코를 국빈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 내외가 멕시코 시티 GNP 스타디움에서 열린 한 멕시코 문화교류 콘서트 스트레이 시티를 방문했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는 현지 시각 25일 밤 스타디움에 도착해 아이돌 그룹 스트레이 키즈 멤버들을 만나 격려하고 공연장을 찾은 멕시코 청년들과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트레이 시티는 스트레이 키즈를 주축으로 한 음악 페스티벌입니다. 오픈 AI의 인공지능 AI 에이전트가 챗GPT 개인 이용자의 이미지 수십 장을 외부로 무단 유출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오픈 AI는 유출된 이미지가 AI로 생성된 건지 실제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사진인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오픈 AI는 유출된 이미지 대부분은 삭제됐고 나머지에 대해서도 호스팅 업체들의 삭제를 요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오후 5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타샤의 스페셜, 디온 워윅과 스티비 원더가 함께한 It's You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9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0: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0: 한국에 참여해 보세요. 취업에 필요한 역량을 배우고 새로운 일자리에 도전해 보세요. 시니어와 함께하는 기업에는 동행기업 인증으로 함께합니다. 더 많은 일자리, 더 나은 내일을 위해 서울 시니어 일자리 지원센터가 함께합니다.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함께합니다.
1: 반갑습니다. 광명시의 의장 이영덕입니다. 광명은 지금 신도시와 재개발, 재건축으로 도시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습니다. 그러나 변화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안에서 살아가는 시민의 오늘 그리고 행복입니다. 제10대 광명시의회는 골목의 작은 불편도 놓치지 않고 현장에서 듣고 정책과 예산으로 답하겠습니다. 개발의 속도보다 시민의 삶을 먼저 생각하는 후에 시민의 곁을 끝까지 지키는 든든한 동반자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시민의 마음을 읽고 미래를 여는 광명시의회와 함께합니다.
3: 지금 시각은 5시 57분입니다. YTN's
4: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전국 하늘 흐리고 호남 지역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날도 서늘한데요. 외출하신다면 겉옷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밤까지 전남에 5mm, 제주는 5에서 3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와 경북 남부 동해안은 내일 비 소식 있고요. 이외 지역은 맑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 방향 송내 2차로와 3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북단양 갓길에서 사고 수습 중이고 여파로 북단양 나들목에서 6km 정도 밀립니다. 제천 분기점까지 정체고요. 제천에서 신림 부근도 혼잡합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보은에서 피발령 터널 구간 1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어제까지 고향에서 추석 쉬시고 오늘 올라오시는 분들도 많으시죠. 충청과 강원 지역 상행선에서 긴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막힙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양분기점에서 인제터널 구간 정체고 설악에서 화도 구간 2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뉴스 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토요일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 추석 연휴 사흘째,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조금씩 줄어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고속도로 주요 길목은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3: 한국도로공사는 내일 새벽 2시 이후쯤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취재 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세우 기자.
4: 네, 경제부입니다.
2: 예, 주요 고속도로 교통 상황 전해주시죠.
4: 네, 고속도로를 이용해 서울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조금씩 줄고 있습니다. 낮 5시 30분 기준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서울 요금소까지 걸리는 예상 소요 시간의 경우 부산은 5시간 40분, 울산은 5시간 20분, 대구 4시간 40분, 광주 5시간, 강릉 3시간 10분, 대전 3시간입니다. 정체 구간을 보면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으로는 비룡 분기점에서 대전 부근 7km, 옥산 청주 휴게소 부근 15km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중부 내륙 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 충주 분기점 부근에서 여주 분기점 부근 16km에서 차량들이 가다서다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서해안선 서울 방향으로는 대명터널 부근에서 동서천 분기점 부근 10km, 당진 부근에서 포승 분기점 부근 21km, 서평택 분기점 부근에서 화성휴게소 부근 11km 구간에서 차량들이 제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귀경길 고속도로 혼잡은 내일 새벽 2시를 넘어서야 완전히 해소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차량이 서울로 돌아오면서 서울 시내 주요 도로도 정체가

0: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경제부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1: 추석 연휴에도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사고를 두고 여야 공방이 거셉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부를 땐 나라의 아들, 다치면 느그 아들, 죽으면 누구세요라는 말을 다시는 나오지 않게 해야 한다던 이재명 대통령이었다며 우리 국방부와 군은 DMZ 지뢰 사고로 발목이 절단된 부상 장병들을 느그 아들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정 원내대표는 우리는 이미 7월에 동해상에서 실종 끝에 사망한 해군 장병을 누구세요 취급하며 골프 라운딩을 즐기던 사람을 기억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언행 불일치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라며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6하 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2: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지속적인 공세를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며 역공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박 수석 대변인은 우리 군은 철저한 대비태세를 유지하며 혹시 모를 2차 사고의 위험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의힘은 이런 군의 노력을 폄훼하는 데만 치중하고 국가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가 국민의힘의 현 주소라고 지적했습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우리나라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비판했는데요.
2: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3: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4: 우리는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명은 포로로 잡힌다는 사실을 알자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3: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해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5: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공개를 했던 비공개를 했던 무사히
4: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5: 자체만으로도 일단 1차적인 큰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3: 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정보를 엄호하고 있어 북한 포로 송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놓고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2: 네, 계속해서 류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우리 정부는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깼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로프는 두 나라 간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과장된 홍보, 쇼를 벌이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보좌관은 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비공개 합의는 당초 없었고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토로프 고문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포로 문제는 한국과 더 큰 협력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재차 반박하자 리트빈 보좌관이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거듭 확인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YTN 유재영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2: 하지만 북한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송환과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등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결코 녹록지 않아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입니다.
7: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소개하며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8: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7: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잠수함과 전작권 문제 등 안보 현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와 멕시코 등과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분야 협력과 함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9: 지난 1년간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무대
4: 성경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9: 한반도 평화공존 관련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7: 하지만 당장 북한은 핵 보유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등 대미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총회 발언으로 불거진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송환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5: 배신자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납치라든지 유인 이제 그런 식으로
4: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5: 그것은 북한 내부 매체라기보다는 외부로서 볼 수 있는 뭐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이제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한국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죠.
7: 여기에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로 밝혀질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4: 계속해서 뉴스 전해드립니다. 추석 연휴에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시쯤 안산 상록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 직후 지인에게 범행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에 대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7일 계획 제안을 거부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휴전안의 회의적인 입장이며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이란을 상대로 폭격이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미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른바 7일 계획 휴전안을 제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10: 다이어트 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1: 산토부리와 농도부리의 상생 정신을 잇는 대국민 농촌활력운동 농심천심운동. 대대로 이어온 우리 땅의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고 도시와 농촌이 하나의 생활권으로 끈끈하게 연결돼 지속 가능한 내일을 열어갑니다. 농민의 마음을 하늘처럼 여기는 생각, 우리 농촌을 직접 찾고 응원하는 작은 실천 하나가 대한민국 농업의 힘찬 맥박을 뛰게 만듭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의 주인공이 돼 우리 농촌의 활력을 불어넣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게 되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1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15: 답 나왔네. 가자.
14: 어딜요?
15: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16: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17: 평택시.
18: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14: 얼마나 걸릴까요?
18: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15: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18: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16: 세계 반도체 수도,
15: 대한민국 수소 1번지,
17: 바로 평택시.
19: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20: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9: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21: 햇빛에도 끝달 없는 선글라스 체크.
22: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9: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20: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9: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23: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24: 교통안전 1분 터.
25: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 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26: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27: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28: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지원 확대와 치매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0: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적으로 흐린데 바람도 살짝 불어서 서늘했습니다. 곧 해가 지게 되면 더 쌀쌀해질 텐데요. 일교차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 24.8도, 대구 22도, 전주 22.7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고속도로 위 상행선에서는 청주와 설악 부근에서 가장 정체고 수도권에서도 차량 늘고 있습니다. 지역별 이동시간 짚어드립니다. 7시에 요금소 출발을 기준으로 부산에서 서울은 5시간 20분, 광주에서 서울 4시간 50분 정도 걸리고요. 강릉과 대전에서 서울은 3시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청주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30km 정도 밀립니다. 이후 안성에서 주춤하고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화도까지 20km가량 정체고 양양분기점에서 인제터널 구간 16km 정도 막힙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대명터널에서 동서천분기점 구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구간도 혼잡하고요. 이후 매송휴게소에서 용담터널 구간 답답합니다. 안전하게 지나시기 바랍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평창에서 둔내터널 가는 길, 여주분기점에서 이천 구간, 덕평에서 용인휴게소까지 10km 넘게 밀리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2016년 9월 26일 토요일 듀엣토의 더 클래식 슬기데이. 안녕하세요. 저는 듀엣토 유슬기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홈 스윗 홈, 즐거운 나의 집, 바리톤 브린터펠의 노래였습니다. 오늘은 추석 연휴 셋째 날이자 토요일입니다. 명절엔 그동안 자주 보지 못했던 가족을 만나러 고향 가시는 분들 많이 계시겠죠. 요즘엔 역귀성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번 추석은 어떻게 보내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고향의 의미를 담고 있는 여러 노래 들어보겠습니다.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넘버, Bring Him Home. 그를 고향으로 데려다 주시오. 뭐 집으로 보내라는 뜻이긴 하지만 여러분 집에 가셔야 되니까 알피보의 노래 들려드릴게요.

뮤지컬 레미제라블의 넘버 브링 힘 홈 알피보의 노래 듣고 왔습니다. 듀엣 웨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0945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토요일 슬기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4007님 슬기님 남편도 이제 재활병원으로 전원해서 큰 시름을 놓았답니다. 긴 시간을 요하는 투병 생활이라 지치지 않으려면 저 역시 컨디션을 조절해가며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그래도 재활병원으로 옮기셔서 다행이지만 또 이 재활이 또 중요하고 긴 시간이다 보니까 함께 좀 잘 이겨내셔서 원래 정상이었던 몸으로 돌아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꼭 이런 좋은 소식 기다리겠습니다. 8005님, 실디, 엄마 걱정해 주셔서 감사해요. 엄마는 고관절 수술을 잘 되었습니다. 이제 엄마가 열심히 움직이는 운동을 하셔야 하거든요. 금요일에 퇴원하시고 재활병원에서 재활하고 계세요. 제발 재활 잘하셔서 잘 걸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발 일상생활 하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듀엣에 제발 들어주세요. 저는 이번엔 서울에서 엄마와 함께 보내고 있어요. 슬디도 해피 추석, 먹방 추석 되세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네, 4007님과 8005님 또 이렇게 가족들이 재활하셔야 되고 건강을 또 찾으셔야 되니까 정말 말 그대로 제발 다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힘내십시오. 룬님, 전 오늘 남대문 시장 갔다가 갈치조림 정식 먹었는데 무조건 2인분이 기본이라 용감하게 혼자 2인분 다 먹었어요. 맛은 있었으나 6개월은 갈치 안 먹어도 될 것 같습니다. 혼밥은 험난하네요. 실디 이사 준비는 잘 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보내셨습니다. 예, 이게 요새 그죠. 2인분씩 안 되면은 안 주는 데가 많다 보니까 2인분을 드셔야 되는 거죠. 혼밥 하시는 분들도. 저한테는 사실 2인분은 뭐 너무나 적당한 양이지만 이게 또 양이 적으신 분들은 2인분을 또 드시기 힘드니까. 네, 이 이사가 추석 지나고 2주 뒤니까 아주 뭐 지금 정신없습니다. 네, 이사 잘 마치면 제가 이사 잘 했다고 꼭 말씀드릴게요.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055님, 슬디 추석입니다. 저는 무려 몇 년 만에 제사 안 지내는 명절입니다. 은퇴했거든요. 그런데 정작 한가한 명절이 되자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일단 연휴 내내 잘까 생각 중입니다. 슬디는 특별한 추석 연휴 계획이 있는지요? 결실과 수확의 가을. 많은 것을 거둘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라고 공연에서 많이 볼 수 있기를 보름달 소원 리스트에 넣겠습니다. 인기 현상 자기야 신청합니다 하셨네요. 자기야가 추석에는 딱 어울리죠. 아주 달을 보는 노래다 보니까 추석이랑 정말 잘 어울리는 노래인데

추석에 이제 명절 제사를 안 지내는 은퇴를 하셨다고 축하드려야죠. 이게 명절에 제사가 제일 힘든 거니까 많은 분들이 얼마나 제사 때문에 고생을 또 하시고 그러잖아요. 저는 보통 추석에 그냥 집에서 네, 부모님과 뭐 조카들과 형네 가족과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계속 이제 앞으로 활동을 이어나가면서 여러분께 또 좋은 노래 들려야 되니까 그런 고민도 하고요. 퓨어 보이신입니다. 슬디. 저는 떡볶이를 무척 좋아하는데요. 나이가 드니까 매운 걸 잘 못 먹게 돼서 매번 제일 안 매운 맛으로 먹는데 그것도 매워서 좀 더 안 매웠으면 좋겠다 하던 참에 아주 안 매운 맛이 나왔다길래 좀 전에 한번 배달해서 먹어봤더니 진짜 생각보다 안 맵고 안 맛있네요. 네, 매운 거는 매워야 맛있다고 하니까 뭔가 소스가 떡이랑 따로 놀아서 감칠맛이 없어요. 그냥 밍밍한 맛. 너무 물려서 먹다 말았는데 이제 한동안 떡볶이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다들 이렇게 한동안 그걸 안 드시겠다고. 예. 너무 많이 드셔서 안 드시는 분, 그리고 너무 맛없게 먹어서 안 드시는 분 이렇게 있습니다. 네, 음식은 역시 맛있게 적당한 양을 먹어야 제일 행복하지 않나 싶어요. 이게 많이 먹으면 진짜 질려서 막 몇 달 동안 생각 안 나고 그러기도 하는데 뭐또 막상 하루 지나면 또 생각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어쨌든 먹는 거는 우리한테 너무 중요하니까 진짜 함부로 도전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안 매운 맛. 요새 그 있거든요. 다이어트 배달이라고 해가지고 막 짜장면 저당 짜장면 막 이런 거 저도 먹어봤거든요. 그냥 짜장면을 적게 먹겠습니다. 아유 뭐 이거를 이렇게까지 하면서 다이어트를 에이 먹고 살자고 하는 건데 그죠? 여러분 뿌띠뿌띠님입니다. 공연장에서 정수기를 안 찾아봤던 것 같은데 있군요. 그런데 어느 공연장에선 물도 뺐더라고요. 그런데 슬디 저는 숫자 9를 좋아하는데 슬디는 어떤 숫자를 좋아하나요? 공연장에서 물도 뺏는 하긴 물도 못 들어가게 하는 공연장이 있긴 하죠. 되게 까다로운 공연장들은 물도 못 가지고 가게 하죠. 그래서 정수기에서만 물을 먹고 안에는 들고 갈수 없게끔. 숫자라 숫자. 저는 뭐 딱히 숫자 이런 거를 따지지 않는데 지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숫자 숫자 숫자 숫자 숫자 뭐 다들 생각하는 뭐 럭키 세븐 이런 거 말고 좀 특별하게. 저도 원래 럭키 세븐에 태어난 사람이라 7월에 태어났기 때문에 럭키 세븐이거든요. 주더클이니까 둘, 둘, 이, 이, 네, 이, 이로 하겠습니다. 이. 해롱이님입니다. 다음 컴백까지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음방에서 또 듀엣도 보고 싶어요. 네, 컴백 조만간 또 좋은 노래로 찾아뵈려고 아주 고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 조금만 기다려주시고요. 일단은 가을에는 계속 듀엣의 제발을 많이 들어주시면 아주 감사하겠습니다. 저희가 잘 돼야 또 새롭게 활동도 하고 계속 활동하니까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듀엣토어 유튜브 채널이 개설된 것도 아시죠? 오셔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네. 듀엣토어 검색하면 나옵니다. 그거 여러 개가 있거든요. 예전에 만들었던 것들도 있는데, 바탕이 흰 거, 오피셜 듀엣토어라고 해가지고, DUETTO. 자, 그리고 공연 티켓 신청 이번 주까지 받습니다. 먼저 10월 6일 화요일 저녁 7시 반, 경기 아트센터에서 열리는 대한민국 피아노 페스티벌, 율리우스 아살 피아노 리사이틀, 그리고 10월 11일 일요일 오후 3시 아트센터 인천에서 열리는 아트하우스 17 각각 5분 뽑겠습니다. 각각 5분이니까 10분이네요. 그죠? 10분이면 10분의 1인 2장씩이니까 20명이 갈 수 있는 말도 안 되는 혜택. 네. 이런 방송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뒤더클이라서 가능합니다. 게다가 또이 너무나 좋은 우리 경기 아트센터와 아세닌에서 여러분께 선물을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정말 많이 사연 보내주셔서 당첨되셔서 공연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원하시는 공연 티켓 신청해주시고요. 5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0945샵 0945번으로 사연 보내시면 됩니다. 보내실 때 제발 이름을 꼭 적어주세요. 이름. 본인의 이름. 네. 진짜 중요합니다. 이름. 알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거 보내면

내 이름 알겠지? 아니고 누굽니다. 네. 어디 사는 누구입니다. 라고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공연 두 개니까 경기 또는 인천 이렇게 공연장 지역 이름도 함께 적어서 구분해주세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10월 6일은 경기 아트센터, 10월 11일은 인천입니다. 아트센터 인천. 자, 듀엣의 제발, 그리고 인기 영상의 자갸 두 곡 들려드릴게요.

0: 모니터링크 속보입니다. 사업장 오염물질이 직원 건강은 물론 기계 품질에도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1: 그래서 오토링크 집중기가 주목받죠. 2026년엔 집중기 지원금 신청 시 정부에서 설치비 보조까지.
0: 지금 바로 오토링크 하세요.
1: 1577-7097. 집중기는 오토링크.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4: 9월 26일 토요일 슬기대 1부 마치겠습니다. 1945년 9월 26일은 헝가리 작곡가 바르톡이 세상을 떠난 날입니다. 바르톡은 2차 세계대전이 유럽을 휩쓸던 1940년 나치즘을 피해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의 생활은 그리 순탄하지 않았죠. 고국을 떠난 외로움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쳤고 건강도 점점 나빠졌다고 합니다. 1945년 마침내 전쟁이 끝났지만 바르톡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백혈병을 앓던 그는 64세라는 많지 않은 나이로 뉴욕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바르톡은 그때까지 피아노 주곡 3번을 쓰고 있었는데요. 끝내 마지막 몇 마디를 완성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났다고 하네요. 남은 부분은 그의 제자 티보르 쉐들리가 완성했다고 하고요. 바로 그 곡입니다. 바르톡의 피아노 협주곡 3번 중 마지막 3악장 파스칼 로제의 피아노 발터 벨러가 지휘하는 런던 심포니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무리하고요. 저는 2부로 다시 올게요. 2부에도 함께해요.

0: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 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1: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2: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4: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3: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4: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3: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4: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5: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6: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 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 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7: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8: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0: 작은 관심의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살리는 따뜻한 불빛이 됩니다. 마음이 힘들 땐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함께 그냥 쉬어도 되고 이야기를 해도 되고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도 괜찮습니다.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1: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 is
2: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지는 대조기 기간인데요. 만조 시간대는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집니다. 해안가 저지대 침수 가능성도 있어서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전국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항공과 해상교통 이용하시는 분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작대교의 강북 방향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5분 전에 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더 필요하겠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성수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정체고 하남 방향은 행주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행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방화대교에서 성산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곡 구간 정체입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남청주 부근에서 청주휴게소 구간 30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북천안에서 안성 구간도 10km가량 정체고 이후로는 원활한데 강남권에서 살짝 주춤합니다. 서울 양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양양분기점에서 인제터널 구간, 설악에서 화도 구간은 아직 답답합니다. 서천 공주고속도로 공주 방향 서부여에서 부여휴게소 구간 정체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형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All About News, YTN News FM.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3: 지금부터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4: 연휴가 절반이 지나면서 고향을 찾았던 귀성객들은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느라 바쁜데요.
5: 네, 그 와중에서도 잠시 짬을 내서 한옥마을이나 놀이공원을 찾는 나들이객들이 많았습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 추석 당일부터 내리던 비가 그친 연휴 셋째 날 오후. 전주 한옥마을이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손에 손을 잡은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7: 근데 이번에 추석 돼가지고 한번 날 맞춰갖고 내려왔는데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이쁜 것도 너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6: 추석 연휴라 그런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에게 눈길이 더 가는 한옥마을. 한국의 추석 연휴를 즐기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8: 제가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한옥마을 왔어요.
3: 캄보디아인 관광객입니다.
8: 예뻐요. 우리 재미있어요.
6: 추석에는 뭐니뭐니 해도 전통놀이가 최고의 재미.
9: 네, 한옥마을 안쪽에는 이렇게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6: 남부보다 날씨가 더 좋았던 수도권 인근 놀이공원에는 더 많은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잔뜩 신이 난 아이들. 놀이기구 앞은 길게 대기줄이 늘어섰고 아찔한 롤러코스터와 바이킹에서는 웃음과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립니다.
10: 연휴가 너무 짧아가지고 멀리 안 가고 가까이 놀러오고 싶어가지고 오늘따라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줄을 좀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6: 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심으로 돌아간 가족들은 놀이공원에서 모처럼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 지나버린 추석 연휴. 짧은 연휴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만

0: 하지만 한가위를 함께 보낸 가족들의 표정만큼은 밝고 환합니다. YTN 오정권입니다.
1: 경기도 남양주에서 70대 여성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경기 안산에서는 50대 중국인 여성이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한정호 기자입니다.
2: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별장입니다. 오전 11시쯤 부인인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남편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크게 다친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이 여성의 50대 운전기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는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딸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뒤 지인에게 범행을 알렸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를 두고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한정호입니다.
1: 강원 정선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밤 9시 15분쯤 정선군 신동읍 예미리간 도로 인근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해 있던 거로 파악되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B씨는 옆구리와 허벅지 등을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생명의 지장은 없는 거로 알려졌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자 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동욱 기자입니다.
3: 민주당은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공세를 펼치자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면서 역공을 가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음모론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 행위라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4: 그 위험천만한 사지에 충분한 대비도 없이
5: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4: 진상 규명이 아닙니다. 진상 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3: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추진은 상식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의 국내 송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뢰 사고와 관련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인수했다는 사실도 왜 밝히지 못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 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현장 조사를 계속 미루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6: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북한을 도발 흔적이
5: 박정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6: 늑장 대응이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입니다.
3: 윤상현 의원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단호함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누가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라고 시켰는지 밝히라며 그렇게 접근도 못할 위험한 지옥이라면 누가 우리 장병들을 대책 없이 그 지옥에 보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조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원들은 오는 28일 사고 현장 부대를 직접 찾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연일 현안 질의를 요구하면서 현장 방문은 거부했다며 진실이 있는 현장은 피한다면 결국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병의 안전을 그렇게 걱정한다면서 왜 혼란을 수습해야 할 부대에 정치인들이 몰려가 또 다른 부담을 주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부대를 방문한다고 해도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다며 현장 방문이 정말 필요하다면 부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뒤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오늘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과 만나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서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말한 대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우리 정부 입장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발레리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트로프는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공개를 쇼라고 꼬집었습니다. 트로프는 양국 간의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들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것은 정치적 쇼이자 과장된 홍보를 위한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비는 이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반박했습니다. 리트비는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면서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는지 숨기는 것도 잘못된 일일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7: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 기간 동안 네 차례 만났습니다.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AI 대화 채널 구축이나 농산물 수출 합의 같은 자국에서 생색낼 수 있는 실익들만 챙겼는데요. 하지만 두 정상은 올해 안에 두 번 더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이유를 김정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박 3일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는 백악관 차담회 자리. 시 주석은 올해가 가기 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두 차례 더 있다며 연쇄 회동을 공식화했습니다. 무대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 G20 정상회의가 유력합니다.
5: 올해 남은 기간을 내다보면 우리가 서로 만날 기회가 두 차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회의고 그 다음은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8: AI 패권과 타이완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 강하게 부딪힌 두 정상이 곧바로 후속 회담을 잡은 건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온도차만 보였다고 평가된 AI 관련 논의에 대해 백악관이 팩트시트를 통해 미중 간 AI 관련 사건 사고를 다루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슈퍼 인텔리전스 대화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당장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위기관리 체계와 함께 농산물 대량 수출 같은 무역 성과를 챙겨 팜벨트 표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패를 맞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선거에 따른 미국의 정세 변화를 확인하고

0: 11월과 12월 연쇄회동에서 실질적인 담판을 짓겠다는 일종의 숨고르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는 연말까지 치열한 탐색전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끝이 아닌 연말 최종 담판을 위한 릴레이 외교의 시작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1: 네, 이란 전쟁 여파로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가 수십 년 만에 최고치로 오른 가운데 글로벌 금리 인상도 도미노처럼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고물가와 고금리가 새로운 일상이 된 가운데 미국 국채 금리가 연내 6%를 넘어설 거란 전망도 나옵니다. 김영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최근 미국의 30년물 국채 금리가 5.5%를 찍으며 2004년 이후 22년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습니다. 국채 금리가 오르다 보니 미국의 30년 주택담보대출 금리도 5주 연속 올라 7%를 넘어섰습니다. 대출금리 인상은 원리금 상환 비용 증가로 이어지고 주거비와 생활비 등 가계 경제가 타격을 받게 됩니다. 국채금리 급등은 미국과 이란 갈등 재점화로 국제 유가가 다시 오르고 물가를 잡기 위해 미 연준이 금리 인상 정책을 펴면서 가속화됐습니다. 문제는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주요 국가의 금리도 빠르게 오르고 있다는 겁니다. 독일의 10년물 국채금리는 3.59%로 올라 200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일본도 10년물 국채금리가 30년 만에 가장 높은 3.15%를 돌파했습니다. 이처럼 미국과 유럽, 일본의 국채금리가 잇따라 오르면서 글로벌 금융시장도 출렁이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돈을 빌려 전 세계 자산시장에 투자했던 이른바 엔캐리 자금의 청산 압력을 높이면서 증시 변동성이 확대될 것이란 우려도 나옵니다. 블룸버그는 금융시장 전문가들의 53%가 미국의 30년 만기 국채 금리가 연내에 6%를 넘을 것으로 내다봤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의 다음 달 기준금리 인상 전망도 70%로 높아진 가운데 고물가 고금리가 뉴노멀, 새로운 일상이 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영수입니다.
3: 합성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조달 우수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4: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5: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6: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7: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6: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7: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6: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7: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8: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9: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의회로 거듭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

0: 시의회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휴일이 하루 더 남아있어서 여유로운 저녁입니다. 내일은 하늘 맑아질 텐데요. 연휴 동안 구름 많았어서 내일은 쾌청한 날씨 즐기러 나들이 계획 세워보셔도 좋겠습니다. 다만 일교차는 커서 옷차림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낮 기온은 평년 수준보다 2도 정도 높겠습니다. 주요 고속도로 상행선 위주로 아직 정체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고 소식도 있는데요.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해대교 부근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대명터널에서 동서천 분기점 구간, 당진에서 포승 분기점 구간 총 33km 정도 밀립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북천안에서 안성구간 총 3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양재에서 반포구간 천천히 이동 중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발안에서 화성분기점 구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방향 평창에서 둔내터널까지 가장 밀리는데 이후로는 구간구간 살짝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경기광주분기점에서 살짝 서행흐름 보이고 있고요.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점촌함창에서 진남터널 구간 살짝 정체 보입니다. 감곡에서 여주분기점 가는 길 1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일죽에서 모가 구간 혼잡합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7기대 2부 첫 곡은 홍란파가 작곡한 고향의 봄, 신날새의 해금, 김영민의 첼로, 정진희의 피아노 연주였습니다. 내일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지죠. 나흘간의 연휴 중 벌써 3일째네요. 어디에서 이 방송을 듣고 계신가요? 이번 추석에 보름달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소원들을 비셨는지 다음 주 사연으로 보내주시면 제가 사연 소개하면서 함께 그 소원이 이루어지길 기원해드리겠습니다.

0: 매주 토요일에 만나는 클래식 음악 잡지 뒤더클 토요 매거진. 국내 대표 공연장들의 알짜배기 공연 소식을 모아 전해드립니다. 공연장과 그곳의 공연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관계자가 직접 전하는 생생한 공연 소식, 공연 외에 꿀팁 정보까지 알려드립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시죠. 뒤더클 토요 매거진, 오늘은 월간 예술의 전당입니다. 영상사업부 신태현 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1: 안녕하십니까.
0: 예.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는 계속 다른 부서에서 매주 다른 분이 나오고 계십니다. 덕분에 얼마나 다양한 부서가 있고 다양한 사업을 하는지 알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은데, 지금 홍보협력부, 음악사업부 등에서 나와주셨고요. 이번에 영상사업부입니다. 혹시 뭐 다른 분들이 더 이렇게 선배님이신 건가요?
1: 저보다 많이. 네.
0: 아니, 딱 뵀을 때 너무 네. 가장 젊으신 분이 나오신 것 같아서.
1: 네. 한 10년 정도는 더 선배님들이 많이 왔다 가신 것 같고.
0: 맞습니다. 네. 그때 들어보니까 거기 다 20년씩 계셨다고.
1: 맞아요.
0: 아, 그래도 우리 부장님도 한 10몇 년 계시겠네요.
1: 한 13년, 14년 차 되는 것 같습니다.
0: 예. 먼저 나오신 분들께서 뭐 어떻게 해라 이런 말씀을 하신 건
1: 사실 뭐 그런 팁은 받은 건 없고 근데 이제 분위기가 되게 좋았다. 네, 되게 편하게 해주시고 하니까 네, 가서 좀 편하게 말하고 와라.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 주셔가지고 뭐.
0: 저희는 언제나 편하게 불편하시면 언제든 말씀하십시오.
1: 알겠습니다.
0: 예. 자, 오늘 신태현 부장님은 영상사업부에서 나오셨고요. 이 공연을 위한 기획이나 홍보, 음악사업 등은 저희들이 뭔가 이해가 되는데, 공연장에서 영상사업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 궁금하네요.
1: 영상사업은 공연을 영상으로 만들어서 네. 공연을 보기 힘드신 분들, 아니면 이제 뭐 지방이나 뭐 학교 군부대 이런 쪽에도 저희가 배급을 하고 있고.
0: 아.
1: 그러니까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공연뿐만 아니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뤄지는 좀 좋은 공연들이 있잖아요.
0: 네네.
1: 이제 그런 공연들을 좀 널리 알리는 그런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0: 아. 네. 그럼 보통 뭐 채널 이런 데 가서 보는 건가요? 아니면
1: 저희가 3년 정도 된 것 같아요. 네. 디지털 스테이지라는 플랫폼을 지금 런칭을

0: 해서 디지털 스테이지라는 앱으로 관람을 하실 수도 있고,
1: 네.
0: 그리고 이제 기존에 예전에 영상화 사업이라고 하면 싹온 스크린이라는 그런 프로젝트가 있었는데,
1: 네네.
0: 그런 사업은 지방 문예회관이나 학교나 군부대에서 신청을 하셔서 같이 모여서 많은 사람들이 큰 스크린을 놓고 관람을 하는 영화관처럼 보는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업이 큰 꼭지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저희가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 영상 스튜디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 스튜디오는 저희가 올인원 스튜디오여서 뭐
1: 네.
0: 제작부터 편집 그리고 실시간 라이브 방송까지도 다 되는 그런 스튜디오여서, 그걸 통해서 저희 아까 말씀드렸던 디지털 스테이지라는 앱에 저희가
1: 같이
0: 송출하는 그런 포맷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 이런 게 보통 지금 예당에만 있는 건가요?
0: 아마 전 세계적으로 놓고 봐도 예당에만 있지 않을까 하는
1: 오, 처음
0: 생각이고요.
1: 들어봐서 저도.
0: 기본적으로 공연 영상화는 되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1: 네네네네.
0: 많은 곳에서 하고 있기는 한데, 이런 식으로 좀 규모 있게 하는 곳은 아마 전 세계적으로도 우리나라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1: 그렇죠.
0: 있습니다.
1: 뭐 빈필 신년음악회나 이런 거는 뭐 찍어서 뭐 팔긴 하지만 이게
0: 맞습니다.
1: 정기적으로 계속 이런 영상들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0: 맞습니다. 저희가 모든 공연장에 카메라가 다 설치가 되어 있고,
1: 네네네네.
0: 그거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스튜디오에서 실시간으로 편집하고 실시간으로 송출하고 이런 기능을 하고 있는 하나의 방송국이 예술의 전당에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1: 얼마나 됐나요? 이렇게 영상 제작한 게?
0: 시작은
1: 네.
0: 한 2013년부터 시작했고요. 네,
1: 2013년.
0: 영상화 사업은.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한 계기는 코로나 이후에 조금 더 발전을 하게 된것 같아요. 코로나 때
1: 코로나 때 아무래도 영상으로.
0: 공연이 많이 스탑이 됐고, 그걸 계기로 영상화 사업이 조금 더클수 있는 계기가 어떻게 보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보통 관객들이 가서 보는 오페라나 콘서트도 찍어서 라이브로 송출되는 경우가 있나요?
0: 예전엔 뮤지컬 같은 것도 실황 중계를 한 적이 있었고, 이제 그런 것들도 실황 중계가 되지만 기본적으로는 클래식 위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뭐 이렇게 관객 없는 영상으로만 공연을 해서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요.
0: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게 되게 많아요.
1: 네.
0: 촬영하는 방법이
1: 네네.
0: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고, 송출한 걸 재편집해서
1: 네네.
0: 만들어지는 경우. 이럴 때는 관객이 있을 때. 근데
1: 네네네네네.
0: 이제 저희가 제대로 찍자, 정말 영화 시네마틱하게 찍자 하면 관객석을 다 빼고 그 자리에 카메라들이 위치합니다. 그것도 다 일반 방송용 카메라가 아니고 완전 영화용 카메라를
1: 영화용 카메라로.
0: 한 9대에서 15대까지 다 세워놓고, 지미집도 객석에, 원래 객석에는 그 관객이
1: 그렇죠,
0: 있으면은
1: 못 찍죠. 예.
0: 지미집이나 달리
1: 방해되니까.
0: 이런 거안 되잖아요. 뭐 일반
1: 방송국이나,
0: 방송에서는 가능하지만 공연장에서는 절대 가능하지 않거든요. 근데 그럴 때에는 우리 이거는 VOD화 해야겠다 하는
1: 아하.
0: 것들은 객석을 2층이나 3층에 그냥 소규모만 두고, 1층은 다 비워놓고 거기에 카메라 그리고 무대에 하수 상수 뭐 이런, 아니면 천장 에서 내려다보는 그림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서 찍어서 되게 객석에서 볼수 없는 그런 모습들을 찍어서 만들어 주려고 하고 있어요.
1: 일반적인 공연보다 좀더 복잡하네요. 이게 그냥 공연하면
0: 맞습니다.
1: 되는데 이 촬영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사실.
0: 맞습니다.
1: 각도부터 조명부터
0: 맞습니다.
1: 맞죠.
0: 공연장에서 말씀 중에 조명이 진짜 힘들어요.
1: 너무 중요하거든요.
0: 공연이 우리가 보는 공연장에서의
1: 네.
0: 조명은 위에서
1: 그렇죠,
0: 내려오는
1: 그렇죠.
0: 조명이잖아요. 근데
1: 네.
0: 방송국에서 이렇게 하는 거는 앞에서
1: 그렇죠,
0: 쏴주잖아요.
1: 그렇죠.
0: 얼굴이 비춰지는데.
1: 맞죠.
0: 근데 공연장에서 하는 거 위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이제 하이라이트성 조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카메라에 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되게 시행착오가 많았는데, 예전에는 그냥 공연장 조명으로 가다가 지금은 조금 더 보강 조명을 쳐요. 그리고 나중에 후반 작업할 때그 색보정 단계에서 원 공연의 조명으로 좀 바꿔주는 그런 작업을 합니다.
1: 보통 일이 아니네요. 후작업까지. 그러니까 저도
0: 맞습니다.
1: 이제 활동하면서 이제 음악 방송을 돌다 보면 방송국마다 조명이 다르거든요.
0: 맞습니다.
1: 어떤 방송국은 아예 쌩얼처럼 나오고 조명이 너무 세서.
0: 맞아요.
1: 그래서 어떤 방송국은 이제 밑에서부터 찍어서 턱만 나오고.
0: 네, 그런 것도 있고. 기본적으로 어쨌거나 조명이 되게 중요하긴 한데 또 카메라 세팅도 방송국마다 다 달라서
1: 중요하죠.
0: 내 피부가 조금 어디는 좀 붉게 나오고 어디는 또 화이트 톤으로 나오고 약간 그런 게 있긴
1: 보니까 하죠. 있더라고요. 그게 뭐 직캠 보면은 좋아하는 방송국의 직캠 있더라고요. 팬분들께서. 재밌었습니다. 네. 이게 그러면은 뭐 클래식 공연뿐만 아니라 예당이니까 뭐 오페라, 네. 발레, 무용 이런 것도 영상이 남나요?
0: 맞습니다. 저희 모든 장르 다 하고 있고요.
1: 네네.
0: 뮤지컬 장르도 전당에서는 기획 공연으로 올리진 않지만 전당에 와서 하는 공연을 저희가 촬영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대학로에서 하고 있는 공연을 저희가 가서 컨택을 해서 찍어 온다던가.
1: 아, 대학로 공연도요?
0: 네. 예술의 전당이라고 해서 예술의 전당에서 하는 기획 사업만 이렇게 촬영하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하는 공연도 촬영을 해옵니다. 네.
1: 그러면 뭐 협의해서 이제 우리가 여기에 올리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쪽은 홍보가 되는 거고.
0: 네네. 그쪽은 홍보가 되고 그리고 또 저희는 거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또 지불도 하고 네, 저작권료를 책정해서 드리고 있고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1: 그러면 진짜 말 그대로 거기에 어떤 많은 게 쌓여야 되는 거네요. 네. 이 영상이. 네.
0: 그래서 현재 디지털 스테이지에 저희 지금 그리고 사건 스크린으로 제작된 영상이 한 100여 편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더 많을 수도 있는데
1: 네.
0: 네, 100여 편 정도는 저희가 항상 수급을 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1: 그럼 한번 올라가면은 계속 있나요? 아니면 이게 뭐 바뀌나요? 주기적으로?
0: 그것도 계약에 따라서
1: 몇 년 동안 하네요. 하긴 OTT가 다 그렇잖아요. 네. 뭐 사라지고
0: 네. 몇 년 동안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아니면 무기한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근데 이제 다른 게 무기한으로 하면 저희는 저작권료가 더 많이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무기한이 아니고 뭐 기간 한정이면 거기에 따라서 또 얼마 조금 줄어들고 약간 이렇게 협의를 많이 합니다.
1: 복잡하네요. 그러게 저작권 초상권도 뭐 문제가 많으니까 워낙
0: 많아요.
1: 이게 네. 또 음원에 대한 것도 있을 거고 네. 영상 100여 편이면은 보통 1년에 한 몇 편 정도가
0: 작년 기준으로 한 15편 정도 제작을 한 것 같고
1: 1년에요?
0: 네 많이 할 때는 20편도 했던 것 같아요. 굉장히 짜잘짜잘한 것도 놓고 제작을 했다고 하면
1: 네.
0: 근데 실제로 저희가 라이브도 많이 한다고 했잖아요.
1: 네네네.
0: 라이브 송출도 하고 하면 1년에 한 정말로 한 60편, 70편은 영상 제작을 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1: 그럼 영상 많이 제작하셨을 텐데 이 영상으로 남기기 어려운 공연이 따로 있나요?
0: 있어요.
1: 뭐 어떤
0: 공연에서 네. 일단 주인공이 없는 공연들이 있습니다.
1: 주인공이 없다.
0: 네. 예를 들면 현대무용인데 다 같이 나와서 추는 경우인데 왜냐하면 이제 뭐 발레 같은 경우는
1: 네, 누가
0: 주인공이 있어요. 그러면 그 주인공 위주로 따라가면서 만들어주면 되는데 근데 현대무용에서도 주인공이 있는 공연이 있고
1: 네네.
0: 주인공이 없는 다 같이 나와서 추는 공연들이 있어요.
1: 있죠, 있죠.
0: 그런 건 도대체
1: 어디를
0: 찍어야 되지, 뭘 담아야 되지 이렇게 되는데 그럴 때는 진짜로 많이 본 다음에 그냥 내가 좋아하는 분을 따라가는
1: 잘하고 계신
0: 네. 많이 그렇게 되더라고요.
1: 야, 하긴 뭐 축구 경기처럼 뭐 줌 아웃 해가지고 다 찍을 수도 없고.
0: 맞습니다.
1: 아 그렇네요.
0: 네, 되게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1: 그리고 또 이제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 음악이 라이브에서 느껴지는 것도 있지만 또 오히려 라이브보다 영상으로 봤을 때 좀 더 이렇게 잘 보일 수 있는 그런 것들.
0: 네. 근데 사실 현장감은 공연을 따라갈 수가 없고요.
1: 네.
0: 저는 뭐. 공연 영상화라는 게 이게 영상을 막 만들어서 공연을 대체한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더라고요.
1: 네.
0: 네. 그리고 그래서 이제 뭐 현장감을 최대한 살리려고 저희도 막 돌비 애트모스 뭐 5.1 뭐 이렇게 영상을 음향 쪽으로 많이 접근해서 담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런 걸 한다고 해도 막상 그 휴대폰이나 뭐 TV 그리고 뭐 스크린에서 이렇게 본다고 해도 그 현장감이 잘 느껴지기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제 기준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공연은 공연장에서 보는 게 제일 좋은 거지만 그래도 이제 공연을 보고 그 감동을 더 느끼고 싶으신 분들 네 그런 분들은
1: 한 번 더
0: 보시는 거고 그리고 또 공연에 관심이 아예 없는 사람들도 이 영상은 또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1: 네.
0: 네 공연장을 한 번도 가지 않아도 영상으로 한 번 접근하고 나 이거 공연 보고 싶은데 하면서 공연장을 또 찾게 만드는 이런 보조적인 수단으로 좀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1: 하긴 요즘 보면은 그 뭐 다른 OTT에 보면 뮤지컬들 이렇게 올려놓고
0: 맞습니다.
1: 보는 분들도 네. 계시더라고요.
0: 네.
1: 또 다르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지금 우리 신태환 부장님께서는 총괄을 하시나요? 아니면 영상을 찍으시나요? 뭐 연출을 하시나요? 이게 여러 개 있잖아요, 영상이.
0: 사실 다 하고 있기는 했어요. 아. 제가 지금은 부장이 됐지만 네네네. 부장이 되고서도 사실 촬영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하고 있긴 하죠. 네, 실무를 하고 있긴 한데 네, 뭐 연출도 하고 그리고 뭐 때에 따라서는 작은 컨텐츠 이런 것들은 뭐 제가 직접 카메라 들고 와서 찍기도 하고 편집도 하고 다 그러고 있습니다.
1: 그러면은 지금 아까 말씀해 주신 그 디지털 스테이지에 대해서 좀 깊게 여쭤봐야

0: 것 같은데
1: 네네.
0: 디지털 스테이지도 약간 OTT 그런 거죠.
1: 맞습니다. OTT를 꿈꾸면서 만든 네. 예술의 전당의 뭐 모바일 앱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0: 사실 저도 이번에 이거 오신다고 해서 처음 알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아직 모르실 것 같아요.
1: 많이 모르죠.
0: 네.
1: 현재 지금 가입자는 한 7만 명 정도.
0: 아 진짜요?
1: 적지는 않습니다.
0: 오호.
1: 네, 현재 실제 가입자 수는 한 7만 명 정도 되고
0: 네.
1: 일 활동은 사실 많지는 않아요. 일주일에 한 1,500분 정도가 관람을 하시는 것 같고요.
0: 네.
1: 그 안에서 지금 현재 통계는 그렇게 잡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아니지만
0: 네.
1: 뭐 자주 라이브를 하는데 라이브 할 때는 한 1,500명 정도가 동시에 접속해서 보고 계시고.
0: 이게 무료인가요? 유료인가요?
1: 무료입니다.
0: 무료요?
1: 네.
0: 그러면 이게 뭐 모바일 앱에는 있을 것이고.
1: 네.
0: 보통 이제 OTT TV로도 보잖아요.
1: 근데 아직 TV 앱을 개발을 못했어요. 저희가 네, 거기까지 하고 싶은데 지금은 저희 앱을 조금 더 개발을 해야 될 것들이 있어서
0: 네네.
1: 그 이후에는 TV 앱도 만들어서 좀 더 큰 TV에서 볼 수 있게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지금 모바일과 PC만 되는 건가요?
1: 그렇습니다. 모바일 PC.
0: 하긴 뭐 요새는 모바일도 TV로 다 되니까
1: 네,
0: 연결해서
1: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꿈꾸는 거는 네. OTT 같은 거죠.
0: 보면
1: 더 크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재밌게 보고
0: 네.
1: 공연장으로 더 유입할 수 있게 만드는 네, 그런 수단으로 이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0: 그럼 디지털 스테이지랑 유튜브가 같이 채널로 운영되는 건가요? 같이 올라가나요? 아니면 따로따로?
1: 유튜브 채널은 저희가 디지털 스테이지가 나오면서
0: 네. 많이 좀 축소되고
1: 네, 축소를 시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디지털 스테이지에다가 조금 더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0: 그래서 네. 그럼 이게 뭐 사실 모바일 앱이면은 해외에서도 볼 수 있을 것 같고
1: 그게 지금 저희가 정부 기관이기 때문에
0: 아 그게 안 돼요.
1: 약간 저희 마음대로 이렇게 쉽게 막 되는
0: 오픈할 수 없구나.
1: 네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지금 개발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해외 서비스라는 게 또 하려면 언어팩이라든가
0: 네.
1: 뭐 이제 디지털 스테이지라는 앱을 또 네 또 바꿔줘야 되는데 그걸 지금 준비를 하려고 하고 있어서 내년에 준비하면 아마 내년 말이나 후쯤부터는 글로벌 서비스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지금은 안 되고 있다. 생각하십니까?
0: 그러니까 지금 다시 얘기해 보면 정말 공연 전용 OTT 앱인 거잖아요.
1: 네, 그래서 공연 전용. 예술의 전당이라는 게 없고 디지털 스테이지인 겁니다.
0: 와.
1: 나중에 우리뿐만 아니고 다른 곳에서도 많이 영상을 찍거든요. 네, 그런 것들도 같이 올려서 공연 예술을 누릴 수 있게 하자. 이런 취지로 디지털 스테이지라는 명칭으로 네이밍을 했습니다.
0: 그러면 솔직히 뭐 예단해서 오셨지만 거의 우리나라 공공사업에서는 다 하는 건가요? 연주회를? 전국적으로 나라에서 운영하는 그런 공연장이나 이런 거는 함께 하나요?
1: 아 함께 지금은 하고 있지 않은데
0: 네.
1: 최대한 저희는 함께 하고 싶은데 이제 각자 모든 기관들이 또 영상 사업을 따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뭐 근데 그 만드신 거를 저희한테 주시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면 뭐 국립국악원 같은 경우는 만드신 작품을 저희한테 주셔서 같이 올려달라 이렇게 해주시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같이 하시는 곳도 있고
0: 네.
1: 따로 하시는 곳도 있고 되게 뭐 케이스가 다양합니다.
0: 저도 진짜 처음 알았고 여러분들 디지털 스테이지 모바일 앱에서 검색하셔서 꼭 받아서 네. 공연을 또 볼 수 있답니다. 게다가 무료래요. 일단은 무료로 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나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빨리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보니까 야외 상영회가 있습니다. 10월에 야외 상영회 일정이 있는데 단순히 공연 영상만 상영하는 게 아니고 콘서트도 있고요. 뭐 이런 게 어떤 건가요? 계단극장?
1: 네.
0: 10월 계단극장 상영 일정.
1: 아 저희 이 상영 일정은
0: 네.
1: 저희 예술의 전당 SNS나
0: 네.
1: 디지털 스테이지 SNS에 공지가 올라가 있을 텐데요.
0: 네네.
1: 이게 뭐냐면 저희가 야외 광장을 지금 활성화를 예술의 전당에서 되게 많이 하고
0: 알고
1: 있어요.
0: 알고 있죠. 네네.
1: 네. 야외 광장 활성화하는데 광장에 저희가 계단식으로 되어 있는 약간 뭐라고 해야 그 극장처럼 만들려면 할 수 있는 그런 야외 공간이 있습니다.
0: 그 분수 밑에요?
1: 네.
0: 오.
1: 분수 위쪽으로
0: 오.
1: 있고 며칠 전에는 타 방송사인데 뭐 그냥 말하겠으면 뭐 포엔즈가 거기에서 촬영을 하기도 했었고 포엔즈 계단극장에서 이렇게 하기도 했었고 그 위치에 저희가 스크린을 달아놓고
0: 네.
1: 한 10m에 9m 뭐 굉장히 큽니다. 사이즈는 크게 해놓고 거기에 모여 앉아서 이제 사람들을 볼 수 있게 상영회를 하는 거고요.
0: 그 잔디에 앉아서 말로 나중에
1: 계단에서
0: 계단
1: 네 분수대 앞쪽으로 내려오다 보면 그러니까 내려오는 계단이 있습니다.
0: 기역자 계단이요?
1: 네네네.
0: 네네네.
1: 그 내려오는 계단이 있고
0: 네.
1: 계단에 앉으면 바로 앞에 보면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
0: 네.
1: 거기다 스크린을 설치합니다. 크게
0: 계단 앞에 건물.
1: 네.
0: 그러니까 이게 오페라 하우스가 계단 내려가면 있는 거잖아요. 오른쪽에.
1: 맞습니다.
0: 그리고
1: 맞습니다.
0: 앞에 에스컬레이터가 있고.
1: 그쪽 방면이 아니고.
0: 네네. 아예 그 정면.
1: 네. 아예 딱 내려가면 앞에 유리로 된 건물이 하나 있는데.
0: 그냥 분수대에서 내려와서 바로
1: 네,
0: 앞에 있는 거예요?
1: 네네네.
0: 아.
1: 거기에서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0: 아 네. 무슨 말인지 이해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꺾이기 전에.
1: 맞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다 같이 모여서 공연을 좀 관람을 하고 저희가 8월 말부터 9월 달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0: 네. 네.
1: 8월 말부터 9월 달까지 진행을 했는데 10월 달에는 좀 더 특별하게 꾸미려고 그래서 그 상영회 전에 공연을 조금 하고 상영회를 하고
0: 아 그럼 네, 이 공연들이 다 지금 만들었습니다. 영상 사업에 찍은 공연들을 보여주는 건가요?
1: 네네 맞습니다. 아~ 저희가 다 제작해 있는 공연들이고요. 9월 달에는 영화 뭐 라라랜드랑 비긴 어게인도 같이 상영을 했었고 근데 저희 것도 물론 하지만
0: 홍보를 위해
1: 네, 아~ 다른 공연도 하고요. 네
0: 좋네요. 그럼 거기 그것도 무료인가요?
1: 다 무료입니다.
0: 와 계단 극장에만 가면 되는 거네.
1: 네. 지난 마지막에는 1,000명 정도가 모여서 봤습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0: 예.
1: 네 저희가 또 이벤트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오시면 저희 디지털 스테이지 예외 가입하시거나 네. 디지털 스테이지 SNS 팔로우를 하시면 뽑기를 할 수 있게 해드려요. 요즘 예. 말하는 가차라는 거를 돌려서
0: 네네.
1: 뽑으면 거기서 선물이 요즘 유행하는 키캡 그리고 손수건 그리고 또 하나가 에코백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가져가실 수 있는데 근데 보통 오셨던 분들이 계속 많이 찾아주시니까 막 세 개씩 모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되게 재밌는 분위기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0: 재밌네요. 네. 지금 뭐 공연이 엄청 많습니다. 뭐 토크 콘서트, 첼리스트 이호찬 콘서트, 낭독 콘서트. 네. 오 연극이고 연극.
1: 이때가 와, 저희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0: 네네.
1: 이때가 광장에서 그 광장 서재라는 제목으로
0: 네.
1: 10월 2일부터 10월 18일까지 북 페스티벌을 개최하거든요.
0: 네.
1: 네. 근데 이제 거기에 맞춰서 저희도 단편 소설 위주로 프로그래밍을 한 거고요. 네. 단편 소설 프로그램이 되면서 그 앞에다가 낭독 콘서트 배우 백석광 씨 그리고 뭐 많은 분들이 나와서 해주실 텐데.
0: 그러니까 이게 지금 보니까 이 작품들이랑 네. 책이랑 다 연결되어 있는 그런 북 페스티벌이니까.
1: 네, 맞습니다. 저희가 북 페스티벌에 맞춰서
0: 네.
1: 이제 사실 클래식 같은 경우는 이호찬 첼리스트가 나와서
0: 네네네.
1: 네 토크 콘서트를 하실 거예요. 무대 작은 무대에서 혼자 첼로 연주도 하고 토크도 하고 객석에 있는 사람들과 얘기도 하면서 토크를 해주실 건데 10월 9일 날 저녁 6시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티에리 위에의 그 어린 왕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0: 네.
1: 그걸 상영함으로써 북 페스티벌과 연계를 시킬 예정이고요. 10월 10일 날은 백석광 배우와 문가의 배우가 현진건의 운수 좋은 날 낭독 콘서트를 합니다.
0: 네.
1: 네. 그 이후에는 연극 그 양손 프로젝트의 단편선 요걸 또 상영을 할 예정인데.
0: 엄청 많네요.
1: 네. 이게 이 프로그램이 다 문학과 관련된
0: 네네네네.
1: 책과 관련된 것들로 저희가 프로그래밍을 하고 있고요.
0: 와, 막 야외인데 그래서 날씨 좋은 10월에 하는군요.
1: 네.
0: 비 오면 안 되고. 비 오면 취소되나요?
1: 비 오면 취소를 합니다. 하지만 적당한 비일 때는 저희가 진행을 하고.
0: 우산 쓰고 보나?
1: 네. 우비 쓰고 보시기도 하고 근데 이제 많은 비가 올 때는 조금
0: 그죠.
1: 네.
0: 영상도 흐려지니까 이게
1: 네, 맞습니다.
0: 아, 한번 꼭 이런 거 여러분들 꼭 네. 데이트 코스니까 무료 데이트 코스라 우리 뒤다클 들으시면
1: 실제로 연인분들 되게
0: 많고 것 같아요.
1: 그리고 연인분들 이렇게 끌어안고
0: 네네네.
1: 영화 관람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그리고 좀 남녀노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0: 가족으로 가도 되고
1: 네 그리고 간식거리 싸와서 먹으면서 보니까 네
0: 페스티벌이네 진짜 네. 축제네 네.
1: 8월 달 9월 달에는 이벤트로 저희가 맥주를 또 한 캔씩 드렸거든요.
0: 맥주를 또
1: 네 그 이거 협찬이라서 뭐 업체를 말해도 네. 되나요?
0: 아니요 안 될 겁니다. 네. 말씀하셔도 돼요. 네.
1: 아무튼 네 한맥에서 협찬을 해주셔서 네, 그 맥주 한 캔을 주셔서 먹으면서 관람하시는 분들 간식거리를 미리 챙겨 오시더라고요.
0: 그렇죠. 네. 옛날에는 그 푸드 차도 들어가지 않았나요?
1: 맞아요.
0: 거기에
1: 10월 달에는 푸드 트럭도 들어온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여기서 거기 아주 네. 난리더라고요. 와 안간 네. 있게 됐네.
1: 장한나 사장님께서
0: 네.
1: 야외를 좀 풍성하게 꾸미고 그걸 통해서 예술의 전당이 조금 더 가까워지게
0: 그치.
1: 만드는 역할로 하고 싶어 하셔서 근데 저희도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다 같이 모든 전 부서가 러시아에서 광장을 가꾸고 만들고 있습니다.
0: 좋죠. 이러면 네. 사실 친구를 부르기도 가족을 부르기도 네. 소개하기도 좋으니까 네. 좋습니다. 아, 오늘

0: 예술전당 영상사업부에서 나오셔서 신태현 부장님께서 이런 디지털 스테이지 그리고 영상을 어떻게 또 공연에 이용하는지 말씀해 주셨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새로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나오시면서 이 이야기는 꼭 했어야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을까요? 영상사업부로서 아니면 공연으로서 부장님께서?
1: 네, 저희는 지금 예술의 전당에서 영상사업부는 진짜 많은 콘텐츠와 많은 기획을 하고 있는 부서인데
0: 네네.
1: 사실 이 자리에 온 건 저희가 10월 달에 하는 계단극장 제대로 설명을 드리려고
0: 홍보하기 위해서
1: 네.
0: 아.
1: 계단극장 관련된 거는 저희 예술의 전당 SNS 검색하시면 바로 나오니까
0: 네.
1: 한번 찾아보시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즐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0: 아, 너무 좋습니다. 아마 들으시면 다 가실 것 같아요. 자, 오늘 신태현 부장님 처음 나오셨지만 저희 듀더클 투 매거진이 좀 특별한 꿀팁 여쭤봅니다. 자, 오늘은 예술전당 신태현 부장님께 오늘의 꿀팁 정보 알아보겠습니다. 예술전당 네 번째 시간 꿀팁 정보 질문은 주차 정보입니다. 사실 저도 예당 많이 가지만 주차가 꽉 차요. 항상 공연이 너무 많다 보니까
1: 네.
0: 콘서트홀 쪽도 꽉 차고 여기 오페라하우스도 꽉 차고 이럴 때 어디에 주차해야 됩니까 예당?
1: 되게 근데 모두가 아는 것 같아요.
0: 어디인가요?
1: 모두가 아는 정보인데
0: 네.
1: 일단 콘서트홀이다 급하다
0: 네.
1: 이러면 그 야외 주차장이 있잖아요. 음악당 야외 주차장
0: 네.
1: 국악원에서 내려오시다 보면은 바로 음악당 주차장으로 들어가지 않고 조금 더 내려오면 버스 정류소가 있고
0: 네네.
1: 거기에 야외 주차장이 하나가 있는데
0: 아.
1: 거기에다가 대면은 바로 음악당으로 올라가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말 급하다 하면은 그냥 이중 주차 해놓고 이렇게 올라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으니까 네 그쪽인 것 같고요.
0: 야외 음악당.
1: 근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또 거기가 또 꽉 차는 거 아닐까.
0: 그리고 이제 공연장과 가장 가까운 근데 이 공연장이 여기가 너무 커다 보니까
1: 네.
0: 오페라하우스를 가느냐 콘서트로 가느냐에 따라 다르거든요.
1: 그래서 빨리빨리 오셔가지고 네. 미리미리 주차를 하시고
0: 사실 왜냐면 저도 이제 이 부분은 잘 아니까 왜 이 콘서트홀 쪽은 들어가자마자 그 대기실 쪽 바로 앞에 주차할 수 있거든요.
1: 아 거기가 명당 자리이긴
0: 그죠.
1: 하죠.
0: 그죠. 네. 문으로 들어가면 바로 공연장인
1: 네.
0: 거.
1: 네.
0: 오페라하우스는 조금 멀죠.
1: 네.
0: 주차해도 바로 좀
1: 맞습니다.
0: 걸어가야 되니까. 아무튼 뭐 여기는 사실 보여요. 바로 공연장이 여기 있으면
1: 그러니까.
0: 주차를 여기다 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이라
1: 네.
0: 그지 않나요? 워낙 넓어가지고
1: 넓죠.
0: 네.
1: 그리고 근데 사실 타 공연장에 비하면 저희 예술의 전당은 주차 공간이 널널하다고
0: 널널하죠.
1: 네, 넓은 공간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주차 면수도 많고 그런데도 공연장이 워낙 많고
0: 아.
1: 공연이 많고 전시가 많다 보니까 많을 땐 너무
0: 꽉 차죠.
1: 만차예요. 그래서 직원들도 토요일날 못 쓰는 경우
0: 웬만하면
1: 네, 있고요. 네, 저희도 직원이지만 다 2부제, 5부제 다 적용받으면서 하고 있고 그리고 토요일 같은 경우에는 가급적 운행을 안 하려고 노력을
0: 그렇죠.
1: 하고 있습니다.
0: 주차를 하면 네. 사실 예당 같은 경우는 최소 1시간 전에 가야 되는데 공연이 긴 경우에는 주차권이 4시간인 경우에 이게 1시간 먼저면 이거 난감하더라고. 빨리 갔더니 이거 주차비가 이거 그런 것도 고민하셔야 됩니다.
1: 네, 그거는 좀 관련 유관부서로 제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0: 자, 오늘
1: 또 하나 말씀드리면
0: 네네.
1: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0: 네.
1: 주말에는
0: 네.
1: 저희가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은 그 예술의 전당 앞쪽에 있는 남부순환로 도로 옆쪽 갓길은 아니지만 양 사이드에다 주차가 가능해요. 그래서 무료로 주차할 수 있다.
0: 네. 주말에요?
1: 네, 주말에는. 차들이 국악원 넘어서 이렇게 오다 보면은 그쪽에 쭉 서 있는 걸 많이 볼 수 있어요.
0: 맞아요,
1: 주말에.
0: 맞아요. 네.
1: 그거는 그때는 무료입니다.
0: 아,
1: 네. 그 구간만은 네, 주말에는 워낙에 많은 이용 사람이 있어서 그 주말일과 공휴일에는 무료니까 거기다 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0: 꿀팁 정보입니다. 네. 자, 오늘 예술전당 영상사업부 신태현 부장님께서 나오셨고요. 정말 오늘 공연과 다른 좀 색다른 정보와 소식을 들어서 저도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어렵지 않으셨죠? 예, 예당은 지금 매주 새로운 분이 나오셔가지고 매주 새로운 느낌이실 것 같아서 아무튼 오늘 너무나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1: 감사합니다.
0: 예, 지금까지 예술의 전당 영상사업부 신태현 부장님이었습니다.
2: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3: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0: 9월 26일 토요일 실기데이 마치겠습니다. 오는 10월 2일부터 4일까지 서울예술의전당 오페라 극장에서는 유니버설 발레단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공연이 있을 예정입니다. 차이콥스키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 모음곡 중에서 두 번째 곡, 느린 무곡. 헤르베르트 폰 카라인 시위아는 빈 피라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듀에토 유실기였고요. 인태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디더콜로 돌아올게요.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 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회의록이 너무 길어서 AI에 요약시켜야겠다.
2: 잠깐, 고객 이름이랑 연락처, 계약 금액도 그대로 들어있는데요?
1: 이 정도는 괜찮지 않나요? 요약만 하는 건데.
2: 외부 서비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 전국 내륙은 안개 짙게 끼겠습니다. 정체를 피해서 이 시간대 운전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일교차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0도, 강릉 17도, 광주 18도에서 출발하겠습니다. 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가는 길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뒤로 차간 간격이 좁게 지나고 있고 운전자가 나와 있어서 주의해서 지나셔야겠습니다. 조금 전 발생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은 더 필요하겠고요. 차로 변경하실 때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차 사고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행주대교부터 밀리고 월드컵대교까지 정체 이어집니다. 공항 방향은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정체입니다.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구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부산 방향 현곡터널 부근 갓길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춘천 쪽은 북단양에서 제천분기점까지 14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평창에서 둔내터널 구간 정체고 이외에는 정체 많이 풀렸는데요. 그래도 구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3: 네, 편안한 연휴 보내고 계십니까? 토요일 저녁 YTN 24 시작합니다. 추석 연휴가 절반이 지나면서 고향을 찾았던 귀성객들은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느라 바쁜데요. 그 와중에서도 잠시 짬을 내서 한옥마을이나 놀이공원을 찾는 나들이객들이 많았습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4: 추석 당일부터 내리던 비가 그친 연휴 셋째 날 오후. 전주 한옥마을이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손에 손을 잡은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5: 근데 이번에 추석 돼가지고 한번 날 맞춰갖고 내려왔는데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이쁜 것도 너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4: 추석 연휴라 그런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에게 눈길이 더 가는 한옥마을. 한국의 추석 연휴를 즐기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6: 제가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한옥마을 왔어요.
7: 캄보디아인 관광객입니다.
6: 여기는 예뻐요. 우리 재미있어요.
4: 추석에는 뭐니 뭐니 해도 전통놀이가 최고의 재미. 네, 한옥마을 안쪽에는 이렇게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남부보다 날씨가 더 좋았던 수도권 인근 놀이공원에는 더 많은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잔뜩 신이 난 아이들. 놀이기구 앞은 길게 대기줄이 늘어섰고 아찔한 롤러코스터와 바이킹에서는 웃음과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립니다.
8: 연휴가 너무 짧아가지고 멀리 안 가고 가까이 놀러 오고 싶어가지고 오늘따라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줄을 좀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4: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심으로 돌아간 가족들은 놀이공원에서 모처럼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 지나버린 추석 연휴. 짧은 연휴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만 한가위를 함께 보낸 가족들의 표정만큼은 밝고 환합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3: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최고의 인기 명소로 자리 잡은 곳이 있죠. 상어 북항이가 등장해서 연일 인파가 몰리고 있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입니다. 비가 내렸지만 그 인기는 식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화면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오전 비가 내리고 있는 부산 북항 친수공원의 풍경입니다. 인공수로 변을 따라서 우산 쓴 시민들로 북새통을 이뤘습니다. 상어 북항이를 보기 위해 몰려든 인파, 추석 연휴 기간 급증했습니다.

연휴 전부터 21일 13,000명, 22일 17,000명, 23일 37,000명으로 서서히 늘더니 연휴 첫날인 그제 10만 1,000명, 또 어제는 13만 6,000명을 기록했습니다. 누적 인원은 전체 32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언론 보도와 SNS 등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전국에서 관광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현장에선 북항이 덕에 힐링이 된다, 또 추석 지나면 돌려보낸다는데 계속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등 반응이 나왔다고 합니다. 북항 주차장도 혼잡한 상황이 이어지는 가운데 부산시는 방문객은 가급적 대중교통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2016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추석 당일 방문객이 6만 7천 명을 기록하면서 개막 이후 1일 최다 기록을 세웠습니다. 여수 세계 섬 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를 맞아 체험, 참여형 콘텐츠를 대폭 강화한 결과 가족 단위 관람객과 귀성객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0: 시간이 갈수록 귀경 정체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통량은 충청권과 경기권에 몰려 있어서 이들 지역 지날 때는 조금 더 여유가 필요하겠습니다.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쪽 당진부터 송악을 지나 포승분기점까지 한 번에 20km 구간 밀리고 있고요. 45번 중부 내륙고속도로 양평 방향으로도 충주분기점부터 여주분기점까지 대부분 구간에서 속도 내기가 힘겹습니다. 25번 논산 천안간 고속도로 천안 쪽입니다. 선운산 부근 여전히 10여 킬로미터 구간 밀리고 있고요. 이후로도 정안 휴게소부터 정안 나들목 사이 12km 구간에서 꽉 막히는 정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번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충청권의 대부분의 교통량 몰려 있는데요. 특히나 청주 분기점부터 한 번에 26km로 가장 지나기가 힘겨운 구간이고요. 이후로도 북천안부터 밀리는데 경기권을 진입한 안성까지도 속도 내기가 꽤나 불편합니다. 35번 중부고속도로 하남 쪽입니다. 충청권에서는 남이분기점과 또 오창휴게소 부근에서 6-7km씩 가다저다 하고 있고요. 경기권에 진입하면 일죽과 모가 사이로도 9km 구간에서 정체 중입니다. 강원권에서 돌아오는 60번 고속도로 서울 쪽입니다. 지금 서양향 일대 어렵고 경기권에서는 설악부터 화도 사이로 꽉 막힙니다. 전자석 안전띠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김경민이었습니다.
1: 경기 양주시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행 동기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가족을 조사하는 한편 다음 주 합동 감식을 통해서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송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추석 당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씨가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 아들하고 나랑 나갔는데 아저씨가 휘발유를 사고
4: 화재 건물
3: 있네요.
4: 2층 주민입니다.
3: 내려와서 112 신고했어요. 바로. 아무래도 휘발유 냄새가 진동으로 올라가서 막 뿌린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났어요.
2: 방화 용의자인 A씨가 이미 숨졌고 실내가 심하게 불타 휴대전화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경찰은 A씨의 가족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 전쯤 A씨의 아내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당시 집안에는 A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기 전 남녀가 크게 다투는 소리가 났고 이후 여성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빌라 주민들의 목격담도 이어졌습니다.
5: 한 10시경에 여기서 주민분들이 이제 다투셔서
4: 화재 건물 1층 주민입니다.
5: 피를 흘리고 있는 분이 계셨고 저희가 이제 음식을 장만하면 저희가 1층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구급차도 왔다 가고 하더라고요.
2: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아내는 수납장에서 접시가 떨어져 머리를 맞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A씨의 아내가 다친 것과 방화 범행이 연관되어 있는지도 열어두고 수사하는 가운데 다음 주 합동감식에서 화재 원인의 실마리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그런가 하면 오늘 새벽엔 경기도 여주시 가나읍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0: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새벽 5시쯤 경기도 여주시 자원 순환시설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자 근로자 3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불길이 커지며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지만 장비 30여 대와 소방대원 90여 명이 동원돼 오전 8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0시 20분쯤에는 경기도 하남 산부인과가 들어선 7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5층 산부인과와 6층과 7층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아기 등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층 보일러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쯤에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1층에 있던 30대 남성과 여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1: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송편 등 명절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심정지에 이른 환자가 3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기도 폐쇄 관련 119 출동은 225건, 병원 이송 환자는 162명이었고 심정지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송 환자의 71%가 60대 이상 고령층이었고 10세 미만 어린이도 26명으로 16%를 차지했습니다. 또 추석 연휴 기간 음식물 조리 중 발생한 화재도 최근 3년간 132건으로 집계돼 명절 음식 조리와 섭취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 7일 동안 가정폭력 112 신고는 모두 8,017건으로 하루 평균 1,14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정폭력 신고의 하루 평균 792건보다 44.5% 많은 수준입니다. 추석 연휴 하루 평균 신고 건수는 지난 2021년 914건에서 지난해 1,049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아시안게임 소식입니다.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오상욱과 박상원, 도경동과 황희근이 나선 우리 대표팀은 결승에서 개최국 일본에 45-44, 한 점 차의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결승전 막판 41-44까지 몰렸지만 오상욱이 넉 점을 연달아 뽑아내면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2014년 인천대회부터 4회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고 대표팀 맏형 오상욱은 개인전에 이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앞서 열린 여자 플레레 단체전 결승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28-29로 역전패를 당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개인전 은메달리스트 박지희는 이번 대회를 은메달 2개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자 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민주당은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공세를 펼치자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면서 역공을 가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음모론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행위라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3: 그 위험천만한 사지에
4: 김병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0: 다시 들어가라는 말은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1: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추진은 상식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의 국내 송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뢰 사고와 관련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인수했다는 사실도 왜 밝히지 못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유카 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현장 조사를 계속 미루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북한의 도발 흔적이 묻히기를 기다리는 늑장 대응이자
3: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2: 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입니다.
1: 윤상현 의원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단호함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누가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라고 시켰는지 밝히라며 그렇게 접근도 못할 위험한 지옥이라면 누가 우리 장병들을 대책 없이 그 지옥에 보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3: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4: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5: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6: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8: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7: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0: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1: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2: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YTN is a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요즘 낮에는 덥고 아침 저녁으로는 서늘해서 일교차가 피부로 느껴지는데요. 그래도 오늘은 구름이 볕을 가려줘서 선선했지만 내일은 덥겠습니다. 비 소식 있는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 지역은 흐릴 텐데 이외 지역은 맑겠습니다. 제주에 최대 30mm,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은 5mm 내외의 비가 오겠습니다. 긴 시간 운전하시느라 고생 많으시죠. 그래도 조금씩 풀려가고 있고요. 주요 고속도로 위 한 구간 정도 고비고 이 부근 지나시면 수월합니다. 사고 소식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해안 고속도로 서울 방향 군산휴게소 1차로에서 추돌 사고를 처리 중입니다.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구간 23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 양양 고속도로 서울 방향 서양양 부근에서 인제터널 구간 12km 정도 밀립니다. 설악에서 화도까지 17km 정도 정체고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 분기점에서 청주 휴게소 구간 가장 혼잡합니다. 그래도 안성 쪽 정체는 많이 풀렸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 방향 북단양 부근에서 제천 분기점 구간 정체고 올림픽대로 하남 방향 행주대교에서 방화대교 구간 1차로에서 난 사고는 아직 처리 중입니다. 나머지 차로에서 서행하고 있어서 앞차와의 간격 잘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공항 방향 동호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 밀리고 있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신내나들목에서 하월고 구간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까지 서행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보도의 진실을 들여다보고 시청자의 진심에 귀 기울이는 시간이죠.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시작합니다. 저는 아나운서 최혜입니다. 가족들과 풍족한 추석 연휴 즐겁게 보내고 계신가요? 푹 쉬는 분들도 있는 한편 명절 음식에 차례상에 스트레스 받는 분도 계실 텐데요. 잠시 후 팩트체크 시간에는 차례상 홍동백서의 진실과 또 연휴에 알아두면 쏠쏠하게 도움이 될 생활정보들까지 선정수 팩트체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10월 1일은 우리 장병들을 격려하고 사기를 높이는 국군의 날입니다. 계룡대에서는 지상군 페스티벌, 하늘에서는 에어쇼 등이 펼쳐질 예정인데요. 무기들 중에 상당수가 메이드 인 코리아라는 점에 자부심이 생기기도 합니다. 국군의 날을 맞아 잠시 후 미디어 언어 코너에서는 무기들의 어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열린 라디오 YTN 지금 시작합니다.
1: 미디어가 전하는 이슈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팩트체크까지 바로 보고 뒤집어 보고 꼭꼭 씹어보기 위한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0: 우리 말에 담긴 뜻을 한 글자씩 해부해보는 미디어 언어 시간입니다. 어원 연구가 신동광 작가와 전화로 연결해봅니다. 작가님 나와 계시죠?
2: 네, 말 속에 답이 있다. 안녕하세요. 말로콤즈 신동광입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밀리터리 덕후분들이 아주 좋아할 만한 주제 준비하셨더라고요. 무기의 네. 어원들을 소개해 주실 텐데 이 주제를 선정하신 계기가 뭔지 궁금합니다.
2: 이제 곧 그 건국 78주년 국군의 날이잖아요.
0: 네.
2: 지금 이 시간에도 나라를 지키느라고 고생하시는 군인 여러분 계시고 그리고 그 이전에도 우리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써주셨던 많은 그 고마운 분들이 계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군대에 대해서 국방에 대해서 같이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공동체의식을 가지려면은 아무래도 그 군대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해 보이고요.
0: 네.
2: 그러면은 우리 군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있고 어떻게 사용하는지 알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보통 사람들한테는 그러한 무기를 접할 기회가 드물겠죠. 그래도 그게 어떤 기능이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알면은 우리 모두의 국방의식을 높이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번 주제를 준비했습니다.
0: 네, 좋습니다. 군대에 대한 이해를 높여주시길 바라면서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해보겠습니다. 어떤 거 먼저 소개해 주실 건가요?
2: 우선 이제 개인화기라고 하는 그 개인이 휴대하는 기본적인 그 병기들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대표적으로 소총이 있죠. 한자로 쓰면은 작을 소자에 총총자로 구성된 단어입니다.
0: 제가 소총을 실제로 본 적은 없지만 영화나 드라마 등에서 봤을 때 크기가 꽤 커 보였거든요. 그런데 왜 이 작을 소자를 써서 소총이라고 하는 건가요?
2: 권총보다는 큰데 소총은 상대적으로 기관총이나 대포에 비하면은 작아요. 그래서 붙은 말인데요. 사실 이 소총이라는 말은 일본이 근대화 시기에 도입한 유럽어예요. 그 말이 우리나라에도 그렇게 전해진 거고요. 서구의 단어들이 일본식 사고와 정서를 거쳐서 본래 의미가 전해지지 않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그리고 오늘 다룰 다양한 병기들도 이런 일본을 거쳐서 자리 잡았기 때문에 직관적인 이해가 안 되는 경우들도 좀 있어요. 이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0: 네, 소총이 유럽어라고 말씀하셨는데 영어로는 네. 소총을 어떻게 부르나요?
2: 소총을 영어로는 라이플이라고 불러요. 라이플이라고 하는 말은 그 총열, 그 총 앞쪽에 보면 이렇게 긴 관이 있죠. 총열 안에 강선이라고 불리는 이 줄을 파놓은 총이란 뜻이에요. 그 강선에 줄을 파놓은 총을 뜻하는데요.
0: 네.
2: 홈을 파다라는 뜻의 라이플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거기서 유래한 말이라서 총열 안에 나선형 홈을 파면은 격발된 탄환이 총 내부에서 회전해요. 그래서 파괴력이랑 사거리가 훨씬 더 커지죠.
0: 네.
2: 그리고 또 그 영화를 보면은 총에다 칼을 꽂고 다니기도 하는데요.
0: 봤습니다.
2: 네, 요거를 이제 대검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클때짜의 칼검짜가 아니라 휴대하고 다니는 칼이란 뜻인데요. 평소에는 탄띠라고 불리는 그 벨트에 부착하고 다니다가 총알이 떨어지거나 근접전을 펼쳐야 될 때 소총 앞부분에 결합해서 창처럼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총검을 활용한 전투술을 총검술이라고 부르는데 북한에서는 대검을 총에 꽂는 창, 그래서 총창이라고 부르고요. 우리의 총검술 같은 그런 전투무술을 창격술이라고 부릅니다.
0: 네. 총, 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럼 폭탄도 한번 알아볼게요. 훈련소에서 가장 마음이 떨리는 훈련 중 하나가 수류탄 던지기라고 들었는데 작가님은 수류탄 던져보셨어요?
2: 수류탄 많이 던졌습니다.
0: 아, 그러시군요.
2: 제가 군 시절에 그 수류탄 던지는 시범을 보이는 그런 본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예, 수류탄 던질 때마다 그런데 무섭습니다.
0: 그러시군요.
2: 자, 네, 그럼 그 굉음이랑 진동이 우리 상상하는 것보다 굉장히 커요.
0: 그 수류탄에 담긴 뜻은 어떤 건지 소개를 해주시죠.
2: 예, 수류탄을 한자를 풀어보면은 손수자에다 성류류자에 총알탄자로 구성된 말이에요.
0: 네.
2: 그래서 손으로 던지는 유탄을 의미하는데요. 이 유탄에는 수류탄 말고 총에다 넣어서 쏘는 총류탄이라고 하는 그런 탄도 있어요. 근데 여기서 류라고 하는 건 성류를 뜻하는데 초기에는 이 수류탄의 모습이 성류처럼 표면이 울퉁불퉁해서 붙었다라는 유래설이 있었고 폭발 시에 흩어지는 파편이 성류의 씨앗처럼 그 퍼져나가서 적을 공격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0: 영어로도 성류라는 의미가

0: 있을까요?
1: 네, 그렇습니다. 이제 유탄을 영어로는 그러네이드라고 부르는데요. 이게 씨앗이 많다라는 뜻을 가진 라틴어 그라눔에서 출발한 단어예요.
0: 그라눔. 자, 그럼 동서양 모두 석류라는 개념에서 시작을 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죠?
1: 예, 맞습니다. 그 그러네이드, 이제 서양어 그러네이드를 번역한 말이 유탄이니까요. 예, 같습니다.
0: 그럼 총알은 어디에서 왔을까요?
1: 총알은 총에서 발사되는 둥근 물체를 얘기해요. 아주 직관적이죠.
0: 그러네요.
1: 이를 가리키는 영어 단어가 블렛인데요. 프랑스어로는 작은 공을 의미하는 블렛드라는 말이 있었어요. 여기서 블렛이라고 하는 말도 공을 가리키죠.
0: 총알이, 그런데 사실 그 모양이 완전히 둥글지는 않잖아요.
1: 예, 둥글지 않죠. 그런데 과거의 총알은 둥근 공의 형태였어요. 이게
0: 그렇군요.
1: 예, 현대로 오면서 이 총알이 탄피 안에 화약을 집어넣어서 이 화약이 터질 때 나오는 폭발력으로 발사를 하는 그런 결합형 탄환으로 변환이 됐습니다. 그래서 탄두의 모양도 그 동그란 형태가 아니라 유선형이에요. 그러니까 사거리와 파괴력이 비약적으로 높아졌죠.
0: 소총보다 크고 또그 파괴력도 강한 대포도 궁금한데, 대포는 왜 대총이라고 안 하고 대포라는 명칭이 붙었을까요?
1: 대포가 이제 클때짜에다가 그 저기 포할 때 쇠뇌라고 하는 예 이제 그 예전에 보면은 그 거대한 어떤 돌 같은 바위 같은 거를 보내는 투석기 같은 게 있었어요. 그게 원래 포라는 의미였는데요. 그러니까 돌이나 탄환을 쏘는 무기였어요. 예. 그래서 이제 총이라고 하는 말과 포라고 하는 말의 한자는 다른데 예 이제 그 원래 투석기의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이제 돌석자변이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를 가리키는 영어 캐논이 있어요. 캐논은 이탈리아어로 커다란 대롱을 뜻하는 까노에에서 왔습니다. 근데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갈대나 대롱을 가리키는 라틴어 카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제 예전에는 육중한 돌덩이를 날렸던 거대한 대롱이었는데 오늘날에는 폭탄 같은 큰 위력을 가지고 있는 포탄 발사기로 변모하게 됐죠.
0: 박격포라는 말도 들어봤는데, 이게
1: 아유,
0: 참 힘든 보직이라고 하더라고요.
1: 네, 박격포 정말 힘듭니다. 많이들 고생하시는 보직인데요. 박격포의 박격이라고 하는 말이 핍박하다라고 할때 박자. 그러니까 핍박하다라고 하는 거는 사람을 굉장히 이렇게 억압하고 괴롭힌다는 뜻이죠. 거기다가 치다라고 얘기할 때 격자를 써요. 그렇다고 해서 뭐 가까이 다가가서 때린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박격포의 원리를 보면은 이 탄을 쏘게 되면은 포물선을 그리면서 포탄이 올라가서 아래로 곤두박질 쳐서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를 위에서 아래로 타격하는 방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박격포란 말이 붙은 거고 영어로 얘기하면 모터거든요. 모터인데 이 모터라고 하는 말은 원래 그 식재료를 찍고 받는 절구를 뜻하던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박격포의 초기 형태가 절구처럼 짧고 붉은 포신을 가져서 그래서 거기서 이름이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뭐그 고사포란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0: 고사포요.
1: 예, 고사포는 요게 이제 예전에 북한에서 이렇게 좀 논란이 됐던 일이 있었는데요. 예, 아무튼 그 높을 곳자에 술사자에다가 폭포자를 써요. 그래서 높은 곳을 향해 쏘는 포라는 얘긴데요. 비행기를 공격하는 대공포를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래서 영어로는 비행기에 맞선다라는 의미로 엔티 에어크래프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 이밖에 다른 포로 자주포라는 것도 있는데요. 이건 이제 뭐 자주주의 뭐 아니 뭐 스스로 알아서 한다라는 것보다 스스로 자자에다 달릴 주자를 써요. 그래서 그 자체 동력으로 움직이는 포를 의미하는데요. 영어로도 이해를 한번 해보려면은 셀프 프로펠드 아틀러리가 돼요. 여기서 프로펠드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은 프로펠이 프로펠러 아시죠? 그러니까 추진력을 얻게 되는 거를 갖다가 프로펠이라고 얘기하는데 스스로 추진력을 얻어서 가는 포라고 해서 자주포 그리고 셀프 프로펠드 아틀러리라고 부릅니다.
0: 그렇군요. 군함들의 이름도 보면 정말 다양하더라고요.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뭐 항공모함, 구축함, 이지스함, 이게 떠오릅니다, 저는.
1: 예, 그래서 이 예전에 이제 그 해군력이라고 하는 게 군사력의 굉장히 큰 부분을 담당했던 거기 때문에 역사 속에서 아니면은 여전히 이제 우리 그 아까 말씀하셨던 밀리터리 매니악들 이제 그런 분들은 여전히 거기에 대한 향수들을 갖고 있는.

0: 그래요. 배 이름은 보통 인물을 담고 있습니다. 군함의 명칭은 배의 크기뿐만 아니라 전투에서 맡은 역할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은데요.
1: 네.
0: 먼저 항공모함부터 얘기해 볼게요. 말 그대로 항공기를 싣고 다니면서 이착륙시키는 배예요. 그래서 항공기의 어머니 배라고 비유할 수가 있고요. 영어로는 에어크래프트 캐리어라고 하죠. 캐리어는 아시다시피 이렇게 수송하게 되는 그런 어떤 뭐 기구라든지 장비라든지 그런 운송수단을 얘기를 하고요.
1: 네.
0: 그리고 방금 전 말씀하셨던 구축함은 몰아내다 할 때 구자에다가 쫓아내다 할 때 축자를 써요. 그래서 거기다 플러스 큰 배를 얘기하는 함자를 쓰죠. 여기서 구축은 몰아내고 쫓아낸다는 뜻이고요. 영어로는 파괴자를 뜻하는 디스트로이어입니다.
1: 네.
0: 원래는 그 어뢰정이라는 배가 있어요. 그 어뢰를 쏴가지고 그 상대편 배를 공격하는 그런 그 공격정인데
1: 네.
0: 이 어뢰정을 그 중간에 차단시키기 위해서 이 어뢰정을 파괴하는 배라는 뜻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 혹시 들어보셨나요?
1: 아유, 들어봤죠.
0: 예, 예. 거기 보면 테란이라는 종족에 나오는 배틀 크루저라고 불리는 이제 그 순양함이 있어요. 예. 근데 이제 그 이 순양함이라는 뜻은 돌다 할 때 순, 그다음에 큰 바다 양, 그다음에 큰 배 함이에요. 그래서 넓은 해역을 돌면서 임무를 수행하는 함정이라는 개념이 반영된 말인데요.
1: 네.
0: 그 영어 크루즈라고 하는 말은 항해하는 배를 가리키는데 원래 네덜란드어로 그 십자 모양으로 가로지르다, 십자가 모양으로 가로지르다. 그러니까 종횡무진하다라는 의미죠. 그런 뜻을 가진 네덜란드어 크루이센에서 온 말입니다.
1: 순양함과 크루즈 모두 바다를 돌아다니는 배라는 개념이라는 사실을 그렇죠. 알게 됐고요. 자, 그럼 이제 네. 하늘로 가보겠습니다. 비행기 이름들을 네. 좀 소개를 네. 해주시죠.
0: 예, 예. 그러면은 군용 항공기들도 마찬가지로 임무를 많이 의미해요. 그래서 전투기는 말 그대로 싸우는 비행기예요. 싸움기라고 할 수 있죠.
1: 네.
0: 영어로 그래서 파이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찰기는 염탐할 정자, 탐정할 때 정자도 이 정자를 써요. 그다음에 찰필차, 요거는 이제 경찰할 때 찰자죠.
1: 네.
0: 그리고 틀기자를 씁니다. 비행기를 얘기하는 틀기자를 쓰고요. 적의 상황이나 지형 등을 미리 살피고 알아내는 일을 맡죠. 그래서 네. 영어 이름이 재밌어요. 리커니선스 에어크래프트라고 얘기를 해요. 이제 프랑스어에서 유래한 말인데 알아봄이나 인식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시 알아보다라는 뜻의 라틴어 레코그노스케레라고 하는 말에서 온 말입니다.
1: 네. 오늘 이렇게 비행기 이름까지 많은 무기들 알아봤는데 뜻을 알고 보니 그 모습이 새롭게 보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1: 네, 지금까지 어원연구가 신동광 작가와 함께했습니다.
2: 진실을 전합니다. 진심을 다합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YTN 뉴스 FM 열린 라디오 YTN 토요일과 일요일 저녁 8시 20분에 방송됩니다.
1: YTN 라디오 프로그램들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승민 시청자 평가원과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이번 주에는 어떤 프로그램 모니터링하셨나요?
3: 이번 주에는 매주 평일 오후 5시부터 6시 30분까지 방송하는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를 들었습니다. 모니터 기간은 9월 9일부터 18일까지입니다.
1: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들으셨군요. 어떤 부분 먼저 짚어볼까요?
3: 뉴스 정면 승부에 출연하는 패널들은 언성을 높이며 공방을 벌이는 경우가 드문데요. 이는 진행자가 서로 하고 싶은 말을 다 하면서도 분위기가 과열되지 않도록 조정하는 역할을 잘 맡고 있기 때문입니다. 진행자 역시 특정 정치 성향을 갖고 있다는 것은 청취자도 대체로 알고 있을 겁니다.
1: 네.
3: 그럼에도 다른 정치 성향의 패널이 발언할 때 결코 말을 끊지 않고 다 들어준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특히 방송을 유튜브에서 화면으로 확인하면 이를 더 잘 느낄 수 있습니다. 패널이 어떤 의견을 내도 진지한 표정으로 경청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데요. 상대방의 의견은 틀리다가 아니라 다르다라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1: 네. 감정이 격해지거나 토론 분위기가 과열이 되면 진행자가 적절한 때에 끊어주는 게 중요한데 정면 승부에서는 잘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3: 네.
1: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그렇게 느끼셨는지요?
3: 지난 15일 화요일 정치 배치기 코너에서는 정구승 변호사가 처음 출연하며

0: 기존 패널인 박상수 변호사 의견이 대립했는데요. 정구승 변호사 말에 흥분한 박상수 변호사가 바로 반복하려고 하자 진행자가 박상수 변호사 의견을 듣고 제가 주도하겠다고 먼저 말을 꺼냅니다. 어디까지나 진행의 주도권은 진행자가 쥐고 있다는 것을 짚어주는데요.
1: 네.
0: 이어 두 패널의 말을 다 듣고는 두 분 말씀 충분히 들었고 새롭게 나온 말은 없는 것 같다며 우리가 진짜 얘기해야 할 것을 해보자고 주제 자체를 자연스럽게 바꿔버립니다.
1: 네.
0: 이날 두 패널이 언쟁을 벌인 것은 한동훈 의원이 제기한 김승원 전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식약처 청탁 의혹의 제보자 신원에 대한 것이었는데요. 진행자는 인사청문회의 본질은 업무 적합성이고 그 외의 항목은 따로 검증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에 또 다른 패널인 강성필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이 여야가 바뀌어도 유지할 수 있는 대통령 법률고문실 신설이 좋겠다는 의견을 내며 자연스레 언쟁이 종료됐습니다.
1: 네. 좋았던 부분 먼저 말씀해 주셨는데요. 반면에 아쉬웠던 부분도 있었다고요.
0: 네, 다만 친밀한 분위기는 좋지만 패널끼리 사담을 나누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짚고 싶습니다.
1: 네.
0: 방송은 어디까지나 일반 국민이 듣는다는 것을 전제로 청취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해야 하는데요. 지난 16일 상암동 한약방에 출연한 김한 기자는 한동훈 의원에 대해 말친들한테 인심을 못 얻은 정치인 중에서 오래가는 정치인을 못 봤다며 말친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다 등 말친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사용합니다.
1: 네.
0: 이날 방송에서 말친에 대한 설명이 없었음에도 다들 알아듣는 분위기였는데요. 말친은 막내 기자를 부르는 업계 은어라고 합니다.
1: 막내 기자를 말친이라고 하는군요. 비슷한 경우가 또 있었나요?
0: 지난 17일 정치 클리어링에 출연한 김지호 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한국갤럽이 실시한 대한민국 신뢰도 조사에서 신뢰 정치인 1위에 한동훈 의원이 올랐다는 소식에 조금 있으면 장시호 하겐다즈 오빠도 나올 것. 자꾸 인터뷰에서 개수작이라는 말을 하니까 김건희 개목걸이 얘기도 개연성이 있겠구나 싶다고 하는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의혹과 관련된 일화는 서문으로만 떠돌고 있고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 논란은 아직 수사 중이기에 바이럴처럼 사용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방송에서는 검증된 얘기와 공식적으로 쓰이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1: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새로운 코너가 생겼는데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0: 지난 18일 금요일에 이동영의 촉이라는 새로운 코너가 생겼습니다.
1: 네.
0: 진행자의 생각을 담은 클로징 멘트 코너인데요. 그동안은 인사만 하고 끝내는 날이 대부분이고 가끔 클로징 멘트를 남겼는데 코너명까지 달았으니 정규 코너가 될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앞서 지난 14일 클로징 멘트에서 청취자 반응이 좋았었는데요. 이날 진행자는 자기 반성 없이 과거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바꾸는 강성 정치인과 유튜버를 향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린 것이냐며 자신의 발언이 사회에 책임을 끼치는 만큼 사명감도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 네. 클로징 멘트 코너 이동형의 촉에서 인상 깊었던 분석이 있었다면서요.
0: 지난 18일 이동영의 촉에서는 서로 견제하고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입법, 사법, 행정, 언론과 NGO라는 민주주의 사회의 기본 틀에 이어 이제는 1인 미디어와 팬덤을 등에 업은 유튜버라는 새로운 권력이 등장했음을 짚었습니다. 최근 정치 컨설팅 업체 대표이자 유튜버인 박모 씨가 대가를 받고 6.3 지방선거에서 특정 후보가 유리하도록 개입했다는 논란을 두고 한 말인데요. 진행자는 이들이 금전적 이득을 취하면서 견제받지 않고 책임지지 않는 권력을 휘두른다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역시 평론가이자 유튜버이기도 해서 자기 반성과도 같은 발언이 울림을 주었습니다.
1: 네.
0: 앞으로도 돌아온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는 소신껏 의견을 펼치면서도 그 말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합니다.
1: 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옴부즈맨 김승민 평가원이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감사합니다.
2: 열린 라디오 YTN에서는 시청자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참여 신청과 의견은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나 YTN 라디오 프로그램 열린 라디오 YTN 게시판을 통해 남겨주세요.
1: 사실 확인이 필요한 허위 의심 정보에 대해 짚어보는 팩트체크 시간입니다. 선정수 팩트체커 전화로 만나보죠. 안녕하세요.
3: 네, 안녕하세요.
1: 네, 추석을 둘러싼 오해와 진실을 준비했습니다. 차례상 차리는 방법부터

0: 통편에 쓰는 솔잎, 또 추석 선물 과일의 인증 표시까지 헷갈리는 게 정말 많습니다. 하나씩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추석도 24절기 가운데 하나인가요?
1: 아닙니다. 추석은 24절기가 아니라 절기에 포함되지 않는 명절입니다. 추석은 음력 8월 15일로 날짜가 정해집니다. 반면에 24절기는 태양의 움직임을 기준으로 1년을 24구간으로 나눈 건데요. 뭐 입춘, 경칩, 하지, 처서, 추분, 동지 이런 것들이 해당되고요. 추석 무렵에는 백로와 추분 같은 절기가 있다 보니까 추석도 절기 가운데 하나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이두 가지는 날짜를 정하는 기준부터가 다릅니다. 추석은 음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력 날짜가 해마다 달라지고요. 24절기는 태양의 위치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양력으로 매년 거의 비슷한 날짜에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추석은 24절기가 아니라 음력 8월 15일에 지내는 전통 명절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정확합니다.
0: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라는 말이 있듯이 크고 둥근 보름달이 풍요의 상징이잖아요. 추석 보름달이 1년 중에 가장 크고 또 가장 둥글다는 이야기도 있는데 이건 어떤가요? 사실인가요?
1: 이건 사실이 아닙니다. 추석 보름달이 그해 가장 큰 보름달이 된다. 이런 천문학적인 법칙은 없습니다. 다른 지구주위를 완전한 원이 아니라 찌그러진 형태의 타원 궤도로 돌기 때문에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계속 달라집니다. 보름달이 되는 시기와 달이 지구에 가까워지는 시기가 겹치면 평소보다 크게 보이는데요. 이런 보름달을 슈퍼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슈퍼문은 추석과 상관없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다른 달의 보름달이 추석 보름달보다 훨씬 크게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올해 한반도를 기준으로 지구와 달 사이 거리가 가장 짧은 보름달은 12월 24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 가장 둥글다는 표현도 따져볼 필요가 있는데요. 음력 15일과 천문학적으로 정확한 보름달, 그러니까 망월이 되는 순간이 항상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망이 추석 당일날에 찾아올 수도 있고, 당일날 낮에 찾아올 수도 있고, 밤에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올해 추석의 망 시각은 27일 오전 1시 49분입니다. 추석날인 25일 밤이 아니고, 그 다음 밤에 자정을 넘겨서 가장 둥근 날이 된 것이죠. 따라서 이 추석 보름달이 1년 중에 가장 크고 가장 둥글다는 말은 과학적인 사실이라기보다는 풍요로운 한가위를 상징하는 문화적 이미지에 가깝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0: 추석 무렵에는 추분도 찾아오는데, 추분은 낮과 밤의 길이가 같아지는 날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정말 낮 12시간과 밤 12시간으로 정확하게 나뉘는 건가요?
1: 정확히 12시간씩은 아닙니다. 이 추분은 태양의 중심이 천구의 적도를 통과하는 순간을 말하는데요. 그런데 실제 우리가 경험하는 낮의 길이는 일출부터 일몰까지의 시간으로 계산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차이가 생깁니다. 우선 이 태양은 점이 아니라 크기가 있는 굉장히 큰 천체인데요. 일출은 이 태양의 중심이 아니라 태양 윗부분이 지평선 위로 나타날 때부터 시작된 걸로 보고, 일몰은 태양 윗부분까지 완전히 지평선 아래로 사라지는 시점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기에 지구 대기의 굴절도 영향을 미치는데요. 대기가 햇빛을 굴절시키면서 실제로는 지평선 아래에 있는 태양이 아직 지평선 위에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추분 당일에도 실제 낮의 길이는 12시간보다 조금 깁니다. 올해 추분은 지난 23일이었는데요. 낮 길이는 12시간하고도 8분이 더 길었습니다. 12시간 8분이었죠. 그러니까 이 추분에는 낮과 밤의 길이가 같다. 이런 말은 천문학적 원리를 쉽게 설명한 표현이고요. 실제 시계로 재서 정확하게 12시간씩 나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0: 이번에는 명절 때마다 한 번쯤 논쟁이 벌어지는 차례상 이야기입니다. 홍동백서, 붉은 과일은 동쪽에, 또흰 과일은 서쪽에 놓고 조율이시 대추, 밤, 배, 감 순서로 놔야 한다고 하는데 이건 아주 오래전부터 내려온 반드시 꼭 지켜야 하는 차례상 규칙이라고 봐야 할까요?
1: 반드시 지켜야 하는 전통 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홍동백서, 조율이시 이런 말 워낙 많이 들어서 유교의 경전이나 뭐 예법서에 정해져 있는 규칙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우리나라 유교의 본산인 성경

0: 행정관 측은 이런 표현이 전통 예법을 기록한 주요 문헌에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 네.
0: 실제 우리 조상들의 제사상도 전국이 똑같았던 게 아니고요. 지역에서 생산되는 음식이 달랐고 집안마다 내려오는 이 제사상 차리는 방식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성균관 의례정립위원회도 최근 몇 년 동안 이 명절을 앞두고 간소화된 차례상을 제시하면서 음식의 가짓수나 위치에 지나치게 얽매일 필요가 없다 이런 취지로 꾸준히 설명을 해왔습니다. 물론 집안에서 오랫동안 지켜온 상차림 방식이 있다면 그 전통을 이어갈 수는 있겠죠. 근데 홍동백서나 조율일시를 따르지 않았다 이런 이유만으로 예법에 어긋난 차례상이라고 단정할 근거가 없습니다.
1: 네.
0: 이 차례는 기제사와 달리 조상에게 차를 올린다는 의미로 차례라고 부르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유교 본산 성균관은 조상을 기리는 마음은 음식의 가짓수에 있지 않으니 많이 차리려고 애쓰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1: 그렇군요. 또 추석 음식하면 송편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솔잎을 깔고 송편을 찌면 소량도 솔솔 나고 서로 이 떡길에 달라붙는 것도 막아주잖아요.
0: 네.
1: 필요한 솔잎을 동네 뒷산이나 공원에 있는 소나무에서 조금씩 따와서 이렇게 깔아도 될까요?
0: 저는 어린 시절에 이 심부름 진짜 많이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1: 그러시군요.
0: 예, 요즘에는 함부로 따오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1: 네.
0: 이 산에 있는 나무라고 해서 주인이 없는 게 아니거든요. 사유림에는 소유자가 있고 국유림, 공유림, 공원에는 각각 관리 주체가 있습니다. 산림에서 나무의 가지나 임산물을 허가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채취하면 이 산림 관련 법률에 적용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위법 행위가 되는 거죠.
1: 네.
0: 특히 이 솔잎을 얻겠다고 가지까지 꺾으면 나무가 훼손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 법적인 문제와는 별개로 식품 안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1: 네.
0: 이 송편을 찔 때 사용하는 솔잎은 음식에 직접 닿는데요. 이 도로변이나 공원에 있는 소나무는 자동차 배기가스나 미세먼지 같은 오염물질에 노출됐을 수 있고 그리고 어떤 농약, 약재가 사용됐는지도 소비자가 알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동네 소나무에서 임의로 따오기보다는 식용으로 적절하게 관리되고 유통되는 솔잎을 구매해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1: 네, 식품 안전을 위해서라도 솔잎을 공원이나 산에서 따서 드시는 것은 안 되겠습니다.
0: 네.
1: 또 추석 선물로 사과나 배 많이 주고 받잖아요.
0: 네.
1: 과일 상자를 보면 갭 인증, 농산물 우수관리 갭 인증이라는 표시가 붙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왠지 이걸 보면 농약을 쓰지 않은 건강한 과일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갭 인증이 정확히 어떤 뜻인가요?
0: 이것은 GAP, Good Agricultural Practices의 약자인데 우리말로는 농산물 우수관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 네.
0: 우수하게 관리된 농산물이다. 이걸 인증하는 건데 농산물의 생산부터 수확, 유통 과정에서 농약이나 중금속, 유해 미생물 같은 위해 요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서 이 마크를 주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 GAP 갭 인증 농산물도 농약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농약을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안전 사용 기준을 준수하고 잔류 농약 등의 위해 요소를 관리하는 것이죠. 반면에 이 무농약은 친환경 농산물 인증과 관련된 별도의 기준입니다. 이거는 농약을 전혀 쓰지 않았다는 뜻이고요. 그래서 추석 선물 세트에 이 GAP 갭 마크가 붙어 있다고 해서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은 것이구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GAP는 무농약이라는 뜻이 아니라 생산과 유통 과정의 위해 요소를 관리한 농산물이다. 잘 관리된 농산물이다. 이런 의미로 이해하시는 것이 정확합니다.
1: 네, 오늘 또 이렇게 하나 배워가고요. 또 마지막으로 성묘길에 한 번쯤 생길 법한 일입니다. 산에 갔는데 이 밤이나 도토리가 바닥에 좀 떨어져 있더라고요.
0: 네.
1: 나무에 달려 있는 거를 막 억지로 따는 것도 아니고 이미 땅에 떨어져 있는 거를 몇 개는 좀 주워가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이거 어떤 거예요? 괜찮을까요?
0: 뭐 한 개, 두 개 정도 재미상 기념 삼아서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틈날 때마다 봐야지 뭐 이런 취지라면 뭐 그걸 가지고 누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을 것 같은데
1: 네.
0: 그런데 이게 그냥 또 일반적으로 땅에 떨어져 있다고 해서 주인이 없는 물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많은 많은 분들이 이 가을철에 등산 배낭에다가 막 가득가득 도토리를 담아서 싹쓸이해서 오시는 분들
1: 맞아요.
0: 가끔 있거든요. 네네. 도토리 묵 쓰신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이 밤이나 도토리 같은 열매도 산림에서 생산되는 임산물이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산에는 소유자나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특히 누군가가 밤나무를 심어놓고 수확하는 곳이라면 이 나무에서 떨어진 밤도 당연히 이 소유자의 재산이겠죠. 국유림이나 공유림도 마찬가지고요. 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산이라고 해서 그 안에 임산물을 누구나 자유롭게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건 아닙니다. 허가나 소유자의 동의 없이 임산물 채취하면 위법 행위가 될 수 있고요. 물론 밤 한두 알 주었다고 해서 어떤 장소에서나 무조건 처벌된다. 이런 식으로 단정할 수는 없지만 장소가 어딘지 소유자가 누군지 어떤 방식으로 채취했는지 이런 것에 따라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푸대자루를 가져다 놓고
0: 네.
1: 막 밤을 막 담아가시는 분도 봤거든요.
0: 네.
1: 안 됩니다. 주의하셔야겠습니다.
0: 한 가지 분명한 점은 이 땅에 떨어진 밤이나 도토리는 주인이 없으니까 마음대로 가져가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좋은데요. 지금 사람들이 산에서 밤과 도토리를 싹 쓸어가면 이런 열매를 먹으면서 겨울을 나야 되는 산 속의 야생동물들, 다람쥐, 청솔, 멧돼지, 크게는 반달가슴곰까지 이런 야생동물들이 굶주리게 되고
1: 그러네요.
0: 겨울을 넘기기가 힘들어진다.
1: 네.
0: 그래서 도토리나 밤을 막 싹싹 쓸어가는 건 이제 우리나라 국격에도 맞지 않고 그만할 때가 된 걸로 보입니다.
1: 네, 지금까지 추석 때 알아두면 좋을 내용들 선정수 팩트체크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네, 고맙습니다.
1: 열린라디오 YTN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YTN 라디오 앱, 또 팟빵을 통해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끝곡으로 닐 영의 하비스트 문 준비했고요.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모두 즐겁고 풍성한 추석 연휴 보내시고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최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s FM
1: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

막힙니다. 청주 영덕고속도로 청주 방향 회인터널 부근 1차로에서 사고 발생했고요. 여파로 회인나들목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귀갓길이 멀게 느껴지시죠? 주요 고속도로 위 일부 구간은 20km 넘는 정체 보이는 곳이 있는데요.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구간이 가장 혼잡합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청주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 구간도 2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이후 안성에서 살짝 주춤하고 양재에서 반포까지 7km 정도 밀립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용산과 강남에서 서행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0: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정면승부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형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비판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4: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5: 우리는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명은 포로로 잡힌다는 사실을 알자 목숨을 끊으려고 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4: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해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6: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공개를 했던 비공개를 했던
5: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6: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1차적인 큰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4: 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정보를 엄호하고 있어 북한 포로 송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3: 이처럼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놓고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류재용 기자의 보도입니다.
7: 우리 정부는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깼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로프는 두 나라 간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과장된 홍보, 쇼를 벌이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보좌관은 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

0: 를 달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비공개 합의는 당초 없었고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토로프 고문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포로 문제는 한국과 더 큰 협력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재차 반박하자 리트빈 보좌관이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거듭 확인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YTN 유재영입니다.
1: 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는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자 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민주당은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공세를 펼치자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면서 역공을 가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음모론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 행위라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3: 그 위험천만한 사지에
4: 김병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3: 다시 들어가라는 말은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2: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추진은 상식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의 국내 송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뢰 사고와 관련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인수했다는 사실도 왜 밝히지 못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 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현장 조사를 계속 미루며 위험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5: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4: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5: 시기를 기다리는 늑장 대응이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입니다.
2: 윤상현 의원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단호함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누가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라고 시켰는지 밝히라며 그렇게 접근도 못할 위험한 지옥이라면 누가 우리 장병들을 대책 없이 그 지옥에 보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 국회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원들은 오는 28일 사고 현장 부대를 직접 찾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연일 현안 질의를 요구하면서 현장 방문은 거부했다며 진실이 있는 현장은 피한다면 결국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병의 안전을 그렇게 걱정한다면서 왜 혼란을 수습해야 할 부대에 정치인들이 몰려가 또 다른 부담을 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부대를 방문한다고 해도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다며 현장 방문이 정말 필요하다면 부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뒤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방부가 당초 오는 29일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합동 현장 조사를 하려다가 내일로

0: 앞당긴 걸로 파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이 지난 21일 사고 당해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고 유엔사 군정위가 25사단을 방문해 자료와 영상, 부상자 인터뷰 공유와 현장 출입을 요구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당초 29일 이전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쌓이니까 결국 내일 합동 조사를 하기로 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순방 기간 유엔 총회와 한미 정상회담 등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위한 협력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의 반발이 여전한 데다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송환과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 등 헤쳐나가야 할 과제가 결코 녹록지가 않아 보입니다. 김은건 기자가 보도합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 한반도 평화 공존을 위한 청사진을 소개하며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국제사회 협력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결단을 언급하며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 대한민국은 오랫동안 멈춰있던 북미 대화가 조속히 재개되고 한반도 전쟁 종식과 평화체제 전환을 위한 당사자 간 대화로 발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갈 것입니다.
1: 이어진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핵잠수함과 전작권 문제 등 안보 현안과 한반도 평화 정착 문제가 집중적으로 논의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긍정적인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호주와 멕시코 등과 정상회담에서도 경제 분야 협력과 함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지지 기반을 다졌습니다.
3: 지난 1년간 국정 성과를 바탕으로 다자 무대 리더십을
4: 성기용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입니다.
3: 한반도 평화 공존 관련 국제사회의 이해와 지지 기반을 확대한 것으로 평가합니다.
1: 하지만 당장 북한은 핵 보유 의지를 거듭 강조하는 등 대미 협상에 선을 그으면서 대남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 젤렌스키 대통령의 유엔 총회 발언으로 불거진 우크라이나의 북한 포로 송환을 둘러싼 논란이 정부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을 제한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5: 배신자라든지 혹은 아까 말씀드린 납치라든지 유인
4: 이제 그런 건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5: 그것은 북한 내부 매체라기보다는 외부로서 볼 수 있는 뭐 조선중앙통신이라든지 이제 그런 매체를 통해서 한국을 비판하는 그런 목소리가 나올 수는 있겠죠.
1: 여기에다 비무장지대 폭발 사고를 둘러싼 여야의 공방이 거세지는 것도 적지 않은 부담입니다. 특히 이번 사고가 북한이 매설한 지뢰에 의한 폭발로 밝혀질 경우 남북관계 개선에도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YTN 김은건입니다.
0: 경기 양주시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행 동기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가족을 조사하는 한편 다음 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6: 추석 당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씨가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7: 아들하고 나랑 나갔는데 아저씨가 휘발유를 사오는
4: 화재 건물
7: 거예요.
4: 2층 주민입니다.
7: 내려와서 112 신고했어요. 바로. 아무래도 휘발유 냄새가 진동으로 올라가서 막 뿌린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났어요.
6: 방화 용의자인 A씨가 이미 숨졌고 실내가 심하게 불타 휴대전화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경찰은 A씨의 가족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 전쯤 A씨의 아내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당시 집안에는 A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기 전 남녀가 크게 다투는 소리가 났고 이후 여성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빌라 주민들의 목격담도 이어졌습니다.
7: 한 10시경에 여기서
4: 화재 건물 1층 주민입니다.
7: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분이 계셨고 저희가 이제 음식을 장만하면 저희가 1층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구급차도 왔다 가고 하더라고요.
6: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아내는 수납장에서 접시가 떨어져 머리를 맞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A씨의 아내가 다친 것과 방화 범행이 연관되어 있는지도 열어두고 수사하는 가운데 다음 주 합동감식에서 화재 원인의 실마리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0: 추석 연휴에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5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시쯤 안산 상록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 직후 지인에게 범행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A씨는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에 대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었으며 범행 전 소주 한 병을 마셨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전 11시쯤 경기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한 별장에서 70대 여성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흉기 피습을 당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70대 여성 A씨는 피습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운전기사인 50대 남성 B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체포했습니다. A씨의 남편은 비명을 듣고 2층에서 내려왔다가 A씨가 쓰러져 있는 것을 발견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B씨는 A씨를 향해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A씨 부부는 추석 연휴를 맞아 별장에 머물고 있었던 것으로 파악된 가운데 경찰은 B씨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새벽 경기도 여주시 가나읍에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새벽 5시쯤 경기도 여주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자 근로자 3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불길이 커지며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지만 장비 30여 대와 소방대원 90여 명이 동원돼 오전 8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0시 20분쯤에는 경기도 하남 산부인과가 들어선 7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5층 산부인과와 6층과 7층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아기 등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층 보일러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쯤에는 경기도 화성시 향남읍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1층에 있던 30대 남성과 여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4: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0: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1: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0: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1: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0: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1: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3: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도 귀경길 날씨 무난하겠습니다. 비 소식에는 제주와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을 제외하면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판교 방향 김포

1차로와 2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입니다. 여파로 일산나들목에서 김포나들목 구간 4km 정도 막히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20km 정도 밀리고 괴산에서 충주까지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구간 가장 밀리고 있고요. 광주원주고속도로 원주방향 동양평에서 서원주 구간, 광주 쪽은 흥천이포에서 동곤지암 구간 막힙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방향 청주분기점에서 청주휴게소까지 26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양양고속도로 서울방향 서양양에서 인제터널 구간, 설악에서 화도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 정체 거의 풀렸는데요. 강남에서 살짝 밀리고 있습니다. 올림픽대로 공항방향 영동대교에서 동작대교까지 천천히 지납니다. 강변북로 일산방향 한남대교에서 한강대교 구간 서행 중이고 북부간선도로 종암분기점 방향 묵동나들목에서 하월곡까지 밀리고 있습니다. 강변북로 구리 방향 가양대교에서 월드컵대교 구간 서행 흐름 보입니다. 분당수서로 청담대교 방향 탄천일교에서 청담대교 남단까지 서행하고 있습니다. 각 구간 안전하게 지나시고요. 강변북로 일산 쪽은 강동대교에서 구리암사대교까지 서행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상주 영천고속도로 상주 방향 갓길에 고장난 승용차가 정차 중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채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9월 26일 토요일 밤이에요. 어둠이 점점 더 짙어지고 있습니다. 깊어가는 주말 밤 9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패티 스미스가 부릅니다. Sometimes love just ain't enough.

FM 94.5MHz 밤 9시 뉴스앤뮤직 첫 곡으로 Sometimes Love Just Ain't Enough 듣고 왔습니다. 패티 스미스의 목소리로 출발해봤고요.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으로 채우는 뉴스앤뮤직. 여러분의 이야기 그리고 듣고 싶은 노래 신청곡으로 한번 채워보겠습니다. 주말의 첫날이자 이번 추석 연휴의 셋째 날인데요. 이제 연휴도 절반 이상이 지났습니다. 내일 하루만 남겨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밤이 깊어가는 시각입니다. 지금 고향 가셨다가 막 열심히 이동하시면서 서울로 올라오시고 또 댁으로 귀가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명절 연휴에도 평소처럼 일상을 보내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어떻게 시간 보내셨는지 여러분의 이야기 보내주시면 함께 공유해 볼게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5265번님, 오늘도 문자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추석 한가위라고 딱 새겨져 있는 이미지 보내주셨어요. 밝은 보름달 앞에 홍시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단감일까요? 잘 익은 감이 나뭇가지에 주렁주렁 열려있는 모습인데요. 아, 이번 추석은 날이 흐려서 보름달을 보기가 어려웠고 또비 오는 지역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진으로나마 보름달을 볼수 있게끔 5265번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올해 추석 연휴 남아있는 시간 즐겁게 보내시고 또 퇴근할 때도 안전운전하세요라고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저도 안전운전하겠지만 또 오늘 늦은 밤에 계속해서 이동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무조건 안전운전입니다. 아시겠죠? 속도 줄이시고요. 자, 노래 두곡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볼 텐데요. 먼저 보이즈 투 맨의 In the Still of the Night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9746번님의 신청곡이에요. 아바, I Have a Dream까지 만나고 올게요.

Boys to Men, In the Still of the Night, 이어서 아바의 I Have a Dream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9시 35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전국 주유소 기름값이 정부의 최고 가격제와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 인하 영향으로 19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이번 달 넷째 주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가가 지난주보다 리터당 0.6원 내린 1,858원이었습니다.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한 주 전과 비교해 0.5원 내린 1,843.4원을 기록했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송편 등 명절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심정지 잃은 환자가 3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기도 폐쇄에 관련 119 출동은 225건, 병원 이송 환자는 162명이었고 심정지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 7일 동안 가정폭력 112 신고는 모두 8,017건으로 하루 평균 1,14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정폭력 신고의 하루 평균 792건보다 44.5% 더 많은 수준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익숙한 가요 그리고 팝 선곡해서 함께하고 있습니다. 5690번님, 이태원 아나운서 오랜만이에요. 추석 연휴 어디에서 보냈나요? 저는 오늘 아는 분 뵈러 아침부터 횡성에 다녀왔습니다. 가족들과는 내년에나 모일 것 같아요. 라고 소식 전해주셨습니다. 5690번님, 제가 기억하기로는 원주 쪽에서 지내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원주에서 횡성 그리 멀지 않은 곳이라 아마 지인분 만나러 명절 연휴 이용해서 다녀오신 것 같습니다. 요즘은 뭐 명절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족들, 친인척 다 같이 모여서 시간 보내기보다는 또 여건 되는 대로 얼굴 보고 아니면 짧게나마 여행 다녀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죠. 뭐 지난해나 뭐 지지난해 뭐 예전보다는 올해 추석 연휴가 그렇게 길지 않아가지고 멀리 여행 가긴 좀 어려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각자 시간 알차게 잘 쓰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밤이 깊어가면서 고속도로 상황도 조금씩 나아지는 분위기인데요. 제가 앞서 오후 5시 뉴스앤뮤직 전해드릴 때까지만 해도 상행선이 굉장히 막히는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이 시각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 도로공사 정보를 보면요. 상행선이나 하행선이나 뭐 걸리는 시간이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강릉에서 서울까지 요금소 기준으로 2시간 40분 정도 잡으시면 되고요. 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2시간 40분 내외. 그리고 대구에서 서울로 향하시는 분들 요금소 기준 3시간 5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겠습니다. 울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반, 부산에서 서울까지 4시간 50분, 또 광주에서 서울까지 4시간, 목포에서 서울까지 4시간 10분 정도 예상하시면 되는데요. 아, 이 정도면 그래도 명절 연휴 막바지 귀경길이라고 하기에는 그렇게 많이 막히거나 시간이 꽤 소요된다라고 말씀드리기에는 원활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각자 언제 출발하실지 귀경길 오르기 전에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요.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이런 교통정보 확인하시고 막히지 않을 때, 밀리지 않을 때 출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밤이 어두우니까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전조등 꼭 켜시고요. 평소보다 속도 좀더 줄이셔야겠어요.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한동근의 이 소설의 끝을 다시 써보려 해. 이어서 넬이 불러요. 마음을 잃다까지 만나고 올게요.

뉴스의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추석 연휴에 70대 노모를 흉기로 살해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 안산 상록경찰서는 7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의 50대 여성 A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A씨는 오늘 오전 1시쯤 안산 상록구에 있는 다세대 주택에서 어머니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 범행 직후 지인에게 범행을 알렸고 지인이 경찰에 신고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A씨는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에 대해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최근 소셜미디어에 신현송 한국은행 총재를 사칭한 계정이 생겨나 투자를 권유하는 일이 발생해 주의가 요구됩니다. 신현송 총재를 사칭한 계정은 경제 흐름을 읽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며 단체 대화방 참여를 유도하고 참여하면 두 자릿수 수익률이 나는 종목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개인정보를 묻고 주식 투자 종목을 추천했습니다. 1대1 투자 자문을 하거나 참여자들과 실시간으로 대화할 수 있는 양방향 채널 개설은 정식 등록된 투자 자문업자만 가능하지만 이들은 제대로 된 업체명도 없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7일 계획 제안을 거부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휴전안의 회의적인 입장이며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이란을 상대로 폭격이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미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런 보도는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른바 7일 계획 휴전안을 제시한 이후 나온 것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9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조덕배의 그대 내 맘에 들어오면은 이상우 비창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밤 10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9시 57분입니다.
3: YTNS FM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목포와 여수에서는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전남 지역은 비가 그쳤다가도 다시 내리기도 하는데요. 5mm 미만의 약한 빗방울이라 큰 걱정은 없습니다. 제주는 내일 오후까지 5에서 30mm의 비가 오겠고 오후에 경북 남부 동해안 지역에 5mm 미만의 비가 예상됩니다. 늦은 밤에 발생한 사고라서 처리 시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날이 어두워진 상태라서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 용산에서 사고 발생했습니다.

0: 날씨입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홍단영이었습니다.
1: 간밤 외신 오케이. 미국 증시 마감까지 오케이. 하, 완벽하게 오케이. 오전 6시 20분 가장 빠른 뉴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굿모닝 매거진 해 봅시다.
2: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3: 추석 연휴 사흘째 고속도로 귀경 정체는 차츰 풀리고 있습니다. 귀경길 혼잡은 내일 새벽 2시 이후 풀릴 전망입니다.
4: 우리군과 유엔 사령부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 닷새 만에 DMZ에 진입해 합동 현장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고를 둘러싼 여야 공방은 격화하고 있습니다.
3: 북한군 포로 한국 송환 공개를 놓고 한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진실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비공개 합의 존재 여부를 둘러싸고 반박의 재반박이 이어지면서 정치권 공방으로도 비화하고 있습니다.
4: 경기 안산시에서 말다툼 끝에 70세 노모를 살해한 50대 중국인 여성이 검거됐습니다. 남양주에서는 70대 여성이 운전기사에게 피습을 당해 경찰이 수사 중입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 토요일 밤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3: 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자 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민주당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공세를 펼치자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면서 역공을 가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음모론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 행위라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6: 그 위험천만한 사지에
7: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입니다.
6: 다시 들어가라는 말은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5: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추진은 상식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의 국내 송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뢰 사고와 관련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인수했다는 사실도 왜 밝히지 못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 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현장 조사를 계속 미루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8: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북한의 도발
7: 박성은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늑장 대응이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입니다.
5: 윤상현 의원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단호한

0: 다음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누가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라고 시켰는지 밝히라며 그렇게 접근도 못할 위험한 지옥이라면 누가 우리 장병들을 대책 없이 그 지옥에 보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원들은 오는 28일 사고 현장 부대를 직접 찾아 점검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연일 현안 질의를 요구하면서 현장 방문은 거부했다며 진실이 있는 현장은 피한다면 결국 원하는 건 진실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장병의 안전을 그렇게 걱정한다면서 왜 혼란을 수습해야 할 부대에 정치인들이 몰려가 또 다른 부담을 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부대를 방문한다고 해도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다며 현장 방문이 정말 필요하다면 부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뒤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2: 군과 유엔 군사령부가 오늘 비무장지대 DMZ에 병력을 투입해 지뢰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등 20여 명은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기동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감시와 통신 상태 등 작전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점에 인접해 위험성이 큰 만큼 구체적 조사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1: 그런가 하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방부가 당초 오는 29일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합동 현장 조사를 하려다가 내일로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이 지난 21일 사고 당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고 유엔사 군정위가 25사단을 방문해 자료와 영상, 부상자 인터뷰 공유와 현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당초 29일 이전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쌓이니까 결국 내일 합동 조사를 하기로 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비판했는데요.
2: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3: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4: 우리는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명은 포로로 잡힌다는 사실을 알자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3: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해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5: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공개를 했던 비공개를 했던 무사히
4: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5: 일단 1차적인 큰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3: 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정보를 엄호하고 있어 북한 포로 송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2: 이와 관련해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현지 매체에 따르면

0: 반면 발레린 잘루즈니 주영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포로 송환 공개를 쇼라고 꼬집었습니다. 토로프는 양국 간의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젤렌스키 대통령이 포로들의 한국 송환을 공개한 것은 정치적 쇼이자 과장된 홍보를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보좌관 드미트로 리트빈은 이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반박했습니다. 리트빈은 비공개 합의는 없었다면서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는지 숨기는 것도 잘못된 일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1: 경기도 남양주에서 70대 여성이 50대 운전기사의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또 경기 안산에서는 50대 중국인 여성이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한정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별장입니다. 오전 11시쯤 부인인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남편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크게 다친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이 여성의 50대 운전기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에서 함께 살던 7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딸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뒤 지인에게 범행을 알렸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를 두고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한정호입니다.
1: 강원 정선경찰서는 술에 취해 지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추석 연휴 첫날인 지난 24일 밤 9시 15분쯤 정선군 신동읍 예밀이 한 도로 인근에서 60대 지인 B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를 받습니다. 사건 당시 A씨는 술에 만취해 있던 것으로 파악됐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오늘 새벽엔 경기도 여주시 가나무배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되기도 했습니다.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새벽 5시쯤 경기도 여주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자 근로자 3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불길이 커지며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지만 장비 30여 대와 소방대원 90여 명이 동원돼 오전 8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0시 20분쯤에는 경기도 하남 산부인과가 들어선 7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5층 산부인과와 6층과 7층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아기 등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층 보일러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쯤에는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배 있는 3층짜리 다세대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1층에 있던 30대 남성과 여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1: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 기간 4차례 만났습니다.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AI 대화 채널 구축이나 농산물 수출 합의 같은 자국에서 생색낼 수 있는 실익들만 챙겼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올해 안에 두번더 만나기로 했는데요. 그 이유가 뭘까요? 김정회 기자입니다.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박 3일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는 백악관 차담회 자리. 시 주석은 올해가 가기 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두 차례 더 있다며 연쇄회동을 공식화했습니다. 무대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 G20 정상회의가 유력합니다.
5: 올해

0: 남은 기간을 내다보면 우리가 서로 만날 기회가 두 차례 더 있습니다. 첫 번째는 중국에서 열리는 APEC 회의고 그 다음은 미국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입니다.
1: AI 패권과 타이완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 강하게 부딪힌 두 정상이 곧바로 후속 회담을 잡은 건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온도차만 보였다고 평가된 AI 관련 논의에 대해 백악관이 팩트시트를 통해 미중 간 AI 관련 사건 사고를 다루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슈퍼 인텔리전스 대화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당장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위기관리 체계와 함께 농산물 대량 수출 같은 무역 성과를 챙겨 팜벨트 표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패를 맞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선거에 따른 미국의 정세 변화를 확인하고 11월과 12월 연쇄회동에서 실질적인 담판을 짓겠다는 일종의 숨고르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는 연말까지 치열한 탐색전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끝이 아닌 연말 최종 담판을 위한 릴레이 외교의 시작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2: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7일 계획 제안을 거부했다고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제시한 휴전안의 회의적 입장이며 오는 11월 미 중간선거 이후 이란을 상대로 폭격이 재개될 가능성을 열어놨다고 미 당국자들이 전했습니다. 이러한 보도는 앞서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이 뉴욕에서 열린 유엔 총회 참석을 계기로 이른바 7일 계획 휴전안을 제시한 직후 나온 것입니다. 이란산 원유를 실은 유조선들이 미군에 납포된 후 미국으로 이동 중인 것으로 보인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이 선박들이 실제로 미국 항구에 입항할 경우 미국은 2023년 이후 처음으로 이란산 원유를 자국 해안에 직접 들여놓게 됩니다. 블룸버그가 집계한 선박 운항 자료를 보면 이란산 원유를 운반하는 유조선 티파니호와 머제스틱 X호는 지난 일주일간 브라질 해안을 따라 항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두 선박은 지난 4월 미국의 대이란 해상 봉쇄 과정에서 미군에 납포된 뒤 항로를 여러 차례 바꿔가며 항해해 왔습니다.
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3: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4: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5: YTN FM.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내일 새벽 내륙을 중심으로 안개 짙겠습니다.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남부 내륙, 충청과 전북, 경북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안개가 끼겠고 그 밖에 전국 내륙 지역도 가시거리가 1km 미만으로 짧아지겠습니다. 충청권 정체가 더 늘었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운전하느라 고생 많으신데요. 체력 안배 잘하시면서 조금 더 힘내주시기 바랍니다.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향 상서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 구간 4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을 지나 안성 휴게소까지 12km가량 정체입니다. 이후 강남권에서 천천히 지나고 있는데요.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리고 있습니다. 서울영양고속도로 서울 방향 설악에서 화도까지 밀리고 있고요.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 면온에서 둔내터널 구간 여주분기점에서 여주 휴게소까지도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괴산에서 충주까지 가장 밀리고 충주분기점에서 여주분기점 구간도 혼잡합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방향 음성휴게소에서 모가 구간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 구간도 7km 정도 막힙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평택방향 대소분기점에서 안진터널까지 천천히 지나고 있습니다.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현곡터널 부근에서 북단향 구간 금대 2터널에서 남원주까지 정체 보입니다. 자동차 전용도로 위로는 용산에서만 정체 남아 있습니다. 강변북로 일산 방향 한남대교에서 마포대교까지 서행 중이고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한남대교에서 동작대교 구간도 서행 흐름 보입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였습니다.

0: 포근한 밤, 음악과 이야기가 가득한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뉴스와 음악으로 가득한 밤. YTN 라디오 주말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깊어가는 토요일 밤. 이번 시간도 다양한 음악과 주요 뉴스 전해드릴게요. 9월 26일 토요일 밤에 함께하는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본조비의 목소리로 출발합니다. Always.

FM 94.5MHz 밤 10시 뉴스 앤 뮤직은 본조비의 Always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이번 시간도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워보겠습니다. 또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기다리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어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이미지 첨부하실 때는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요.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시면 저희가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라디오 앱은 무료니까 많이 들어오셔서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세요. 노래 두곡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TLC의 Creep 이어서 마돈나가 불러요. Take a Bow.

TLC Creep 이어서 마돈나 Take a Bow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0시 37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여자 농구 대표팀이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75대 70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전반을 42대 23으로 크게 앞선 우리 대표팀은 후반 들어 일본의 거센 추격을 허용했지만 4쿼터 막판 강희슬이 결정적인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며 일본의 추격을 5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로써 한국 농구는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남녀 대표팀이 동반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펜싱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단체전에서 아시안게임 4회 연속 금메달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오상욱과 박상원, 도경동과 황희근이 나선 우리 대표팀은 결승에서 개최국 일본에 45대 44, 1점차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2014년 인천대회부터 4회 연속 정상의 자리를 지켰고 대표팀의 맏형 오상욱 선수는 개인전에 이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에서 정식 종목으로 채택된 이색 종목 e스포츠 뿌요뿌요 챔피언스에서 강동신이 은메달을 따냈습니다. 강동신은 결승전에서 일본의 11살 초등학생 구리하라에게 10대2로 완패해 아쉽게 금메달을 놓쳤습니다. 강동신은 경기를 마친 뒤 구리하라가 엄청난 실력을 갖췄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대로 대단했다며 역시 세계 최고의 선수답다고 말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3025번님 오랜만에 찾아와 주셨네요. 이태원 아나운서 안녕하세요. 기분 좋은 밤입니다. 명절 음식 맛있게 드셨나요? 라고 하시면서 우리 3025번님 많이 드셨네요. 명절 음식 중에 고사리 볶음, 도라지 볶음, 그리고 토란국 먹었습니다. 라고 소식을 전해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명절 때는 맛있는 음식 푸짐하게 먹는 재미가 있잖아요. 그런데 또 기름진 음식 많이 먹다 보면 속이 더부룩할 수 있습니다. 늦은 밤인데 소화 다 시키고 주무셔야 또 편안하게 숙면 취할 수 있잖아요. 오늘 밤도 12시까지 쭉 이어지니까 저와 함께 하시면서 소화 충분히 시키시고 주무셨으면 좋겠네요. 오늘도 신나고 즐거운 노래들 많이 많이 들려주세요 라고 함께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좋은 노래 꽉꽉 채워서 선곡해서 띄워드리겠습니다. 우리 3025번님이 R0의 노래 신청해 주셨어요. 문라이팅 듣고 싶어요 라고 하셨는데요. 이 노래 저희가 준비해놨습니다.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계속 확인해 볼게요. 우리 3025번님의 신청곡 R0의 문라이팅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투투의 1과 2분의 1까지 함께 만나볼게요.

뉴스앤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오늘 비무장지대 DMZ에 병력을 투입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등 20여 명은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기동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감시와 통신 상태 등 작전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이 군사 분계선에 인접해 위험성이 큰 만큼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방부가 당초 오는 29일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합동 현장 조사를 하려다가 내일로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어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이 지난 21일 사고 당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고 유엔사 군정위가 25사단을 방문해 자료와 영상, 부상자 인터뷰 공유와 현장 출입을 요청했습니다.

정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당초 29일 이전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쌓이니까 결국 내일 합동 조사를 하기로 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마수드 폐제시키한 이란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새 평화안이 아야톨라 모즈타바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와 조율을 마친 사안이라고 현지 시간 26일 밝혔습니다. 폐제시키한 대통령은 미국의 CBS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최고 지도자와 조율은 이미 이루어졌다고 강조하면서 미국이 제안을 수용하고 의무를 이행한다면 이란도 똑같이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0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이번 시간 끝곡으로 마로니의 칵테일 사랑 이어서 룰라 3, 4 두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11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어요. 고맙습니다.

0: 지금 시각은 10시 57분입니다.
1: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 계획 세우셨나요? 내일 전국 하늘 맑겠습니다. 경북 남부 동해안과 제주 지역만 비가 지나는데 양이 많지는 않아서 큰 걱정은 없겠습니다. 내일부터 달의 인력이 강해지는 만조 기간인데요. 해안가 접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 위로는 일부 구간만 정체고 이외는 대부분 원활합니다. 충청권에서도 청주 쪽이 답답한데요. 강원 지역은 설악 부근에서 정체 보이고 있습니다. 사고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경부고속도로 부산 방향 죽전 부근 5차로에서 사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서울 방향은 상서 하이패스에서 청주 휴게소 구간 42km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입장 거봉포도 휴게소에서 안성을 지나서 안성 휴게소까지 12km가량 정체고 이후 양재에서 반포 구간 밀립니다. 중부고속도로 하남 방향 음성 휴게소 부근에서 모가까지 18km가량 정체 보입니다. 남이분기점에서 서청주 구간도 막히고 있고 중부내륙고속도로 양평방향 충주분기점 부근에서 여주분기점 구간 22km 정도 정체입니다. 서해안고속도로 서울방향 당진에서 포승분기점 서평택분기점에서 화성휴게소 구간 정체 보입니다. YTN 라디오 57

메가헤르츠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지금부터 뉴스 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립니다.
1: 네, 추석 연휴가 이제 절반이 지나면서 고향을 찾았던 귀성객들은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느라 바쁜데요. 그 와중에서도 잠시 짬을 내서 한옥마을이나 놀이공원을 찾는 나들이객들이 많았습니다. 오점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2: 추석 당일부터 내리던 비가 그친 연휴 셋째 날 오후. 전주 한옥마을이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손에 손을 잡은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3: 근데 이번에 추석 돼가지고 한번 날 맞춰갖고 내려왔는데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이쁜 것도 너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2: 추석 연휴라 그런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에게 눈길이 더 가는 한옥마을. 한국의 추석 연휴를 즐기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4: 제가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한옥마을 왔어요.
0: 캄보디아인 여기는... 관광객입니다.
4: 예뻐요. 우리 재미있어요.
2: 추석에는 뭐니뭐니 해도 전통놀이가 최고의 재미.
5: 네, 한옥마을 안쪽에는 이렇게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2: 남부보다 날씨가 더 좋았던 수도권 인근 놀이공원에는 더 많은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잔뜩 신이 난 아이들. 놀이기구 앞은 길게 대기줄이 늘어섰고 아찔한 롤러코스터와 바이킹에서는 웃음과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립니다.
6: 연휴가 너무 짧아가지고 멀리 안 가고 가까이 놀러 오고 싶어가지고 오늘따라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줄을 좀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2: 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심으로 돌아간 가족들은 놀이공원에서 모처럼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 지나버린 추석 연휴. 짧은 연휴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만 한가위를 함께 보낸 가족들의 표정만큼은 밝고 환합니다. YTN 오점곤입니다.
1: 전국 고속도로에 귀경길 차량이 몰리면서 곳곳 휴게소도 잠시 쉬어가려는 시민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7: 이 휴게소 하면 여러 가지 먹거리부터 떠올리시는 분들 많을 텐데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팔린 음식은 무엇일까요? 화면으로 보시죠.
1: 네, 지난해 자료를 보면 판매량과 매출액 모두 독보적인 1위를 차지한 품목은 아메리카노였습니다. 아, 지난해 추석 연휴 5일간 전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모두 87만 7천 잔이 판매되면서 41억 8천만 원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장거리 또 장시간 운전 중 피로를 해소하려는 이용객들의 수요가 몰린 것으로 보이는데 아메리카노는 지난 2021년부터 5년 연속 1위에 올랐습니다. 이 판매량 기준으로 아메리카노를 이은 것은 스낵류 68만 6천 개, 라면 64만 8천 개, 또 호두과자 52만 9천 개 순이었습니다.
7: 매출액 순위에서는 2위가 돈가스였습니다. 모두 27억 8천만 원어치가 팔렸는데요. 이어서 우동은 27억 1천만 원, 라면은 21억 4천만 원 순으로 집계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휴게소 먹거리 가격은 5년 전보다 크게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8월 기준 돈가스 평균 가격은 11,454원으로 5년 전보다 27.5%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 호두과자는 23.4%, 아메리카노는 19.2% 올랐습니다. 비빔밥은 평균 가격이 만 원을 넘어섰고 라면은 상대적으로 낮은 인상률을 기록했습니다.
1: 경기도 남양주에서 70대 여성이 50대 운전기사의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7: 경기 안산에서는 50대 중국인 여성이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8: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별장입니다. 오전 11시쯤 부인인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남편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0: 크게 다친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이 여성의 50대 운전기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는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딸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뒤 지인에게 범행을 알렸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를 두고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한정호입니다.
1: 경기 양주시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행 동기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2: 경찰은 숨진 남성의 가족을 조사하는 한편 다음 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송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추석 당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씨가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아들하고 나랑 나갔는데 아저씨가 휘발유를 사오는 거예요.
5: 화재 건물 2층 주민입니다.
4: 내가 와서 112 신고했어요. 바로. 아무래도 휘발유 냄새가 진동으로 그러니까 올라가서 막 뿌린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났어요.
3: 방화 용의자인 A씨가 이미 숨졌고 실내가 심하게 불타 휴대전화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경찰은 A씨의 가족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 전쯤 A씨의 아내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당시 집안에는 A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기 전 남녀가 크게 다투는 소리가 났고 이후 여성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빌라 주민들의 목격담도 이어졌습니다.
6: 한 10시경에 여기서 주민분들이 이제 다투셔서
5: 화재 건물 1층 주민입니다.
6: 분이 계셨고 저희가 이제 음식을 장만하면 저희가 1층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구급차도 왔다 가고 하더라고요.
3: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아내는 수납장에서 접시가 떨어져 머리를 맞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A씨의 아내가 다친 것과 방화 범행이 연관되어 있는지도 열어두고 수사하는 가운데 다음 주 합동 감식에서 화재 원인의 실마리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1: 오늘 새벽에는 경기도 여주시 가나무배 있는 자원순환시설에서 큰 불이 나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습니다.
2: 휴일 사건 사고 소식 이만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7: 시뻘건 불길이 건물 전체를 집어삼켰습니다. 새벽 5시쯤 경기도 여주시 자원순환시설에서 불이 난 겁니다. 불이 나자 근로자 3명이 스스로 대피했고 다행히 인명피해로 이어지지는 않았습니다. 불길이 커지며 한때 대응 1단계가 발령됐지만 장비 30여 대와 소방대원 90여 명이 동원돼 오전 8시 반쯤 큰 불길을 잡았습니다. 이보다 앞선 새벽 0시 20분쯤에는 경기도 하남 산부인과가 들어선 7층짜리 건물에서 불이 났습니다. 불이 나자 5층 산부인과와 6층과 7층 산후조리원에 있던 산모와 아기 등 60여 명이 긴급 대피했고 다른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층 보일러실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전 11시 10분쯤에는 경기도 화성시 향나무에 있는 3층짜리 다세대 주택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불로 1층에 있던 30대 남성과 여성이 화상을 입어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YTN 이만수입니다.
1: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걸 두고 우리 정부가 비판했는데요.
2: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8: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9: We sent two North Korean prisoners. 우리는 북한 전...

0: 전쟁 포로 두 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명은 포로로 잡힌다는 사실을 알자 목숨을 끊으려고 했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1: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해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2: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공개를 했던 비공개를 했던
0: 박원근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입니다.
2: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1차적인 큰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 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정부를 엄호하고 있어 북한 포로 송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3: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걸 놓고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유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5: 우리 정부는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깼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로프는 두 나라 간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과장된 홍보, 쇼를 벌이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보좌관은 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비공개 합의는 당초 없었고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토로프 고문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포로 문제는 한국과 더 큰 협력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재차 반박하자 리트빈 보좌관이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거듭 확인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YTN 유재영입니다.
3: 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4: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자 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6: 민주당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공세를 펼치자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면서 역공을 가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음모론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행위라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7: 그 위험천만한 사지에 충분한 대비도 없이 다시 들어가라는 말은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6: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추진은 상식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의 국내 송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뢰사고와 관련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인수했다는 사실도 왜 밝히지 못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 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현장 조사를 계속 미루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8: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0: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시기를 기다리는 늑장 대응이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입니다.
6: 윤상현 의원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단호함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누가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라고 시켰는지 밝히라며 그렇게 접근도 못할 위험한 지옥이라면 누가 우리 장병들을 대책 없이 그 지옥에 보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4: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비무장지대 내 지뢰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검증과 현안 질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 의원들은 오는 일요일, 월요일 사고 현장 부대를 직접 찾아 점검하기로 했다며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놓고 질의하는 것보다 현장 지휘관과 작전 장병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것이 훨씬 깊이 있는 검증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의힘은 연일 현안 질의를 위한 국방위 전체 회의를 열라고 요구하면서 현장 방문을 거부했다며 진실규명을 외치면서 진실이 있는 현장은 피한다면 결국 원하는 것은 진실이 아니라 정쟁의 무대라는 고백과 다르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장병의 안전을 그렇게 걱정한다면서 왜 사고 직후 혼란을 수습해야 할 부대에 정치인들이 몰려가 또 다른 부담을 주려는 것이냐고 비판했습니다. 임 의원은 국회의원들이 부대를 방문한다고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다며 현장 방문이 정말 필요하다면 부대가 어느 정도 안정을 되찾은 뒤 국정감사 과정에서 충분히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방부가 당초 오는 29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의 합동 현장 조사를 하려다가 내일로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오늘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 군사령부가 신속한 현장 조사를 요구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 과정을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 군사령관이 지난 21일 사고 당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으며 이에 따라 유엔사 군정위는 25사단을 방문해 자료와 영상, 부상자 인터뷰를 공유해 줄 것과 현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우리 군은 이를 거절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국방부가 당초 29일 이전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런 결정에 대한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쌓이니까 결국 내일 합동 조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4: 군과 유엔군사령부가 오늘 비무장지대 DMZ에 병력을 투입해 지뢰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등 20여 명은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기동로의 안정성을 점검하고 감시와 통신 상태 등 작전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다친 가운데 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준비해왔습니다. 다만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섬에 인접해 위험성이 큰 만큼 구체적인 조사 일정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0: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0: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어두운 밤, 밤하늘을 밝게 비추는 시간.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0: 뉴스와 음악으로 깊어가는 밤. YTN 라디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이제 내일과 만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번 시간은 엔야의 목소리로 출발할게요. Book of Days.

FM 94.5MHz 밤 11시 뉴스 앤 뮤직은 엔야의 Book of Days 들으면서 문을 열었습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24시간 라디오 뉴스 채널 YTN 뉴스 FM 실시간 뉴스 그리고 다양한 음악 선곡해서 채우는 시간입니다. 이 시각 여러분의 사연과 함께 신청곡도 받고 있는데요. 유료 문자창 열려 있습니다.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됩니다. 무료로 함께 하실 분들 YTN 라디오 앱으로 들어오시면 라이브 채팅창 열려 있으니까요. 자유롭게 대화 나눠주시고 또 듣고 싶은 노래 올려주세요.

분위기에 맞는 곡 선곡해서 띄워드릴게요. 노래 두 곡 더 듣고 와서 주요 뉴스 확인해 보겠습니다.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먼저 띄워드리고요. 이어서 Electric Light Orchestra죠. ELO가 부르는 Getting to the Point까지 만나볼게요.

Carpenters Yesterday Once More 이어서 ELO의 Getting to the Point까지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11시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주요 뉴스 전해드립니다. 아시안게임 5회 연속 우승에 도전하는 야구 대표팀이 결승에 올라 일본과 다시 대결하게 됐습니다. 우리 대표팀은 중국과의 슈퍼라운드 2차전에서 월등한 투타 전력을 앞세워 9대2로 무난한 승리를 거뒀습니다. 조별리그 타이완전 승리를 포함해 슈퍼라운드 2승 1패를 기록한 우리 대표팀은 결승전에서 일본을 상대로 서류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최근 3년간 추석 연휴에 송편 등 명절 음식을 먹다가 기도가 막혀 심정지에 이른 환자가 34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부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방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추석 연휴 기도 폐쇄 관련 119 출동은 225건,

병원 이송 환자는 162명이었고 심정지는 3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기간 가정폭력 신고가 평소보다 40% 이상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의힘 김혜지 의원이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추석 연휴 7일 동안 가정폭력 112 신고는 모두 8,017건으로 하루 평균 1,145건이 접수됐습니다. 이는 지난해 전체 가정폭력 신고의 하루 평균 792건보다 44.5% 더 많은 수준입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의 뮤직 음악과 함께 실시간 뉴스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8616번님, 가족들 다 놀러가고 혼자서 집 지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왜 이렇게 좋을까요? 혼자 계신 시간이 필요하셨나 봅니다. 가족들 모두 오늘 돌아오는 줄 알고 집 청소, 설거지 완벽하게 해놨는데 도착을 하지 않아서 전화해봤더니 하루 더 자고 내일 온다네요. 싱글벙글, 싱글벙글합니다. 가족들이 오히려 이렇게 또 집을 비워두면 더 행복한 연휴가 될 수 있다라는 걸 또 우리 8616번님의 문자 보면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뭐 물론 계속 떨어져 있다면 외롭겠죠. 그런데 중간에 이렇게 하루 이틀 정도 나만의 시간을 갖는 건 결혼한 이후에는 진짜 누구에게나 필요한 시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정말 혼자가 되면 지독하게 외로울 거라고요. 라고 하시면서 문자 보내주셨어요. 맞아요. 또 곁에 누군가가 있을 때는 소중함을 모르다가 떠나고 없을 때 비로소 참 그립고 외롭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늘 언제나 내 곁에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도 하루 이틀 정도 자리를 비우고 나에게 자유를 선물해줬다라는 생각 때문에 기뻐하시는 것 같은데요. 또 가족들 오시면 더 기뻐서 행복해 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각자 연휴 다양한 모습으로 보내고 계실 텐데요. 그 와중에도 저희 YTN 라디오와 함께해 주시는 애청자 가족분들 많이 계십니다. 이번 시간에도 신청곡들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노래 두 곡 듣고 올 텐데 신청곡으로 꾸며보겠습니다. 고종선님의 신청곡 루머스의 스톰 먼저 듣고요. 이어서 S010109님께서 신청해 주셨어요. 조정석 좋아 좋아까지 만나고 올게요. This is the beginning.

뉴스 인 뮤직 간추린 뉴스입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은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검증과 현안 질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방위원들은 오는 월요일 사고 현장 부대를 직접 찾아 점검하기로 했다며 회의실에서 보고서를 놓고 질의하는 것보다 현장 지휘관과 작전 장병의 이야기를 직접 듣는 게 훨씬 깊이 있는 검증이라고 밝혔습니다. 반면 국방위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국민의힘 국방위원들과 기자회견을 열고 장병의 안전을 그렇게 걱정한다면서 왜 사고 직후 혼란을 수습해야 할 부대에 정치인들이 몰려가 또 다른 부담을 주려는 거냐고 비판했습니다.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오늘 비무장지대 DMZ에 병력을 투입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였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등 20여 명은 사고 현장으로 들어가는 기동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감시와 통신 상태 등 작전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합참은 현장 조사 결과를 토대로 사고 원인 등을 철저히 조사해 국민에게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간추린 뉴스 전해드렸습니다. 밤 11시 뉴스 앤 뮤직 이제 마무리할 시간 됐는데요. 오늘 끝곡으로 박효신의 숨, 성시경 희재, 박정현 미아 세 곡 띄워드리고요. 저는 내일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편안한 밤 보내세요.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이프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이프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4: 한 달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 속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6: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2: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3: 고수익에 원금 보장?
2: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1: FM 94.5 MHz

0: 남자 사브르 대표팀이 아시안게임 단체전 4회 연속 금메달의 위업을 달성했습니다. 한 점만 더 내주면 패하는 상황에서 맏형 오상욱이 기적 같은 4연속 득점으로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최도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1: 경기 중반 이후 우리나라와 일본은 역전에 역전을 거듭하는 팽팽한 접전을 이어갔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선 맏형 오상욱이 41대 44까지 몰리면서 한 점만 내주면 그대로 패하는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위기의 순간 오상욱의 관록이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두르는 상대 선수의 공격을 막아낸 뒤 반격을 이어가면서 연속 넉점을 뽑아내 승부를 뒤집었습니다. 마지막 비디오 판독을 거쳐 심판이 우리의 득점을 인정하면서 남자 사브르 대표팀은 단체전 4연패를 확정했습니다. 기적 같은 역전승을 이끈 오상욱은 개인전에 이어 2관왕에 올랐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만 통산 5번째 금메달을 수확하며 구본길이 보유한 한국 선수 최다 금메달 기록에 한 개 차로 다가섰습니다. 앞서 열린 여자 플레이 단체전 결승에서는 우리나라가 일본에 28대 29로 역전패를 당해 은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개인전 은메달리스트 박지희는 이번 대회를 은메달 2개로 마무리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금메달 3개와 은메달 3개, 동메달 2개를 획득한 우리 펜싱 대표팀은 마지막 날 남자 에페와 여자 사브르 단체전에서 다시 메달 도전에 나섭니다. YTN 최두입니다.
0: 네, 여자 농구 대표팀도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75대 70으로 꺾고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전반을 42대 23으로 크게 앞선 우리 대표팀은 후반 들어 일본의 거센 추격을 허용했지만 4쿼터 막판 강희슬이 결정적인 자유투 두 개를 모두 성공시키며 일본의 추격을 5점 차로 따돌렸습니다. 이해란이 24점에 9개 리바운드를 잡아내며 승리를 이끌었고 강희슬도 21.7리바운드로 활약했습니다. 이로써 한국 농구는 2014년 인천대회 이후 12년 만에 남녀 대표팀이 동반 우승을 차지하는 쾌거를 달성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에서 70대 여성이 50대 운전기사에게 흉기에 찔려 크게 다쳤습니다. 경기 안산에서는 50대 중국인 여성이 70대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해 현행범 체포됐습니다. 한정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2: 경기도 남양주시 수동면에 있는 별장입니다. 오전 11시쯤 부인인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렸다는 남편의 다급한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크게 다친 여성은 급히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이 현장에 출동해 용의자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는데 이 여성의 50대 운전기사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운전기사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다만 경찰은 구체적인 범행 동기에 대해서는 계속 수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기도 안산 상록경찰서는 다세대 주택에서 함께 살던 70대 노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50대 딸 A씨를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뒤 지인에게 범행을 알렸고 이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며 현행범으로 체포됐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자신의 평소 생활 태도를 두고 어머니와 말다툼을 하다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YTN 한정호입니다.
0: 경기 양주시에서 발생한 방화 사건에 대해 경찰이 범행 동기 수사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숨진 남성의 가족을 조사하는 한편 다음 주 합동 감식을 통해 정확한 화재 원인을 확인할 방침입니다. 송수현 기자입니다.
3: 추석 당일 경기 양주시에 있는 빌라에서 불이 나 한 명이 숨지고 여섯 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숨진 채 발견된 60대 남성 A씨가 집에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지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4: 아들하고 나랑 나갔는데 아저씨가 휘발유를 사오는 거예요. 내려와서 112 신고했어요. 바로. 아무래도 휘발유 냄새가 진동으로 올라가서 막 뿌린 것 같아요. 냄새가 많이 났어요.
3: 방화 용의자인 A씨가 이미 숨졌고 실내가 심하게 불타 휴대전화조차 찾지 못하는 상황.

0: 경찰은 A씨의 가족들을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화재 발생 3시간 전쯤 A씨의 아내는 머리를 다쳐 병원으로 이송되면서 당시 집안에는 A씨만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불이 나기 전 남녀가 크게 다투는 소리가 났고 이후 여성이 병원에 실려갔다는 빌라 주민들의 목격담도 이어졌습니다.
1: 한 10시경에 여기서 주민분들이 이제 다투셔서 머리에 피를 흘리고 있는 분이 계셨고 저희가 이제 음식을 장만하면서 저희가 1층이기 때문에 문을 열어놓고 했는데 막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구급차도 왔다 가고 하더라고요.
0: 구급대원이 여러 차례 가정폭력이 있었는지 물었지만 아내는 수납장에서 접시가 떨어져 머리를 맞았다고 대답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이 A씨의 아내가 다친 것과 방화 범행이 연관되어 있는지도 열어두고 수사하는 가운데 다음 주 합동감식에서 화재 원인의 실마리가 나올지 관심이 쏠립니다. YTN 송수연입니다.
2: 우리는 추석 명절을 맞아 평온한 연휴를 보내고 있지만 세계 곳곳은 전쟁과 각종 사건, 사고로 얼룩졌습니다. 폴란드 수도원에서는 흉기난동 사건이 일어났고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는 대낮에 러시아 공격을 받았습니다. 황보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신성한 수도원에서 하얀 복장의 법의학 검시관들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굳은 표정의 성직자들은 경찰이 쳐놓은 출입 제한선을 넘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오전 9시쯤 이 수도원에서 끔찍한 흉기 난동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4: 타카 była panika. Czy ktoś po pogotowie zadzwonił? Czy no w ogóle. Sama byłam w panice.
3: 30대 우크라이나 남성이 무차별적으로 휘두른 흉기에 성직자 3명과 평신도 2명이 찔렸습니다. 이 가운데 고해 성사실에 있던 신부 한 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우크라이나 인접국가 폴란드에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이후 거처를 옮긴 피난민 등 170만 명의 우크라이나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도심은 대낮에 러시아 공격을 받았습니다. 건물이 파괴되고 자동차가 불탔고 무방비로 있던 주민들은 날벼락을 맞았습니다. 키이우 시장은 밤낮을 가리지 않은 여러 차례 공격으로 7명이 숨지고 25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북동부 뉴햄프셔주 293번 고속도로. 다리 위에 있는 사람들이 강을 걱정스레 내려다봅니다. 짐을 잔뜩 실은 대형 트럭이 교통사고 후 난간을 뚫고 강물에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사고로 11명이 다친 가운데 추락한 트럭 운전사는 가까스로 빠져나와 큰 화를 면했습니다. YTN 황보연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6: 여러분의 영원한 동반자 태진아입니다. 몸도 마음도 지칠 때 있죠. 그럴 때 제가 이거 하나 추천드릴게요. 언제 들어도 국밥처럼 든든한 YTN 라디오. FM 94.5 채널 고정 아시겠죠? 당신은 나의 동반자.
7: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8: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부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하고 꾸준히 사랑받는 팝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 달에 보험료가 왜 이렇게 많이 나가지? 지금 쓸 돈도 없는데.
1: 매일 오후 4시 20분 굿모닝 굿나잇에서 무분별하게 가입한 여러 금융상품들을 확실히 정리해드립니다. 재무설계 전문 프로그램 굿모닝 굿나잇와 함께 있는 돈 현명하게 관리하는 방법 챙겨가세요.
2: 안녕하세요, 영표입니다. 축구에서 나이스 패스는 볼을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빠르고 정확한 교감이 중요합니다. 뉴스도 똑같습니다.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정확하게. FM 94.5 YTN 라디오 한번 들어보시면 압니다. 저 이영표와 함께하시죠.
3: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4: 고수익에 원금 보장?
3: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최근 미국에서 열린 정상 간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각각 공개했습니다.

0: 중국과 공정하고 호혜적 관계를 진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존중, 공정, 대등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했다는 걸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양측은 인공지능 AI의 위험과 혜택을 논의하고 사고가 생길 경우 소통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AI 관련 지칭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슈퍼지능, 즉 SI로 하기로 했다고 따로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며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데 두 정상이 동의했음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이 2차 대전 때 동맹국으로 전쟁 승리에 기여했다는 것을 상기했다는 점도 양측 모두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5월 베이징에서 합의한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양측 내용이 대부분 겹치지만 어느 한쪽만 성과로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2027년과 2028년 각각 미국산 석탄을 최소 1천만 톤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발표에서 이를 뺐습니다. 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중간선거에 악재가 되고 있는 정제 석유 제품의 생산을 늘려달라고 촉구했고 희토류와 기타 핵심 광물과 관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적시했지만 중국 측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중국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 성과와 강력한 대처 주문, 러시아와 북한 문제 논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중국 측은 발표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1: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 기간 네 차례 만났습니다.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AI 대화 채널 구축이나 농산물 수출 합의 같은 자국에서 생산될 수 있는 실익들만 챙겼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올해 안에 두 번 더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김정회 기자입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박 3일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는 백악관 차담회 자리. 시 주석은 올해가 가기 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두 차례 더 있다며 연쇄회동을 공식화했습니다. 무대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 G20 정상회의가 유력합니다.
3: 接下来今年和总统先生还有两次的会面一次就是在中国举行的APEC会再一次呢就是在美国举行的G20会
2: AI 패권과 타이완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 강하게 부딪힌 두 정상이 곧바로 후속 회담을 잡은 건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온도차만 보였다고 평가된 AI 관련 논의에 대해 백악관이 팩트시트를 통해 미중 간 AI 관련 사건 사고를 다루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슈퍼 인텔리전스 대화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당장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위기관리 체계와 함께 농산물 대량 수출 같은 무역 성과를 챙겨 팜벨트 표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패를 맞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선거에 따른 미국의 정세 변화를 확인하고 11월과 12월 연쇄회동에서 실질적인 담판을 짓겠다는 일종의 숨고르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는 연말까지 치열한 탐색전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끝이 아닌 연말 최종 담판을 위한 릴레이 외교의 시작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비판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4: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0: we sent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to the Republic of Korea. One of them, when he realized he was going to be taken prisoner, tried to kill himself.
1: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해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2: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공개를 했던 비공개를 했던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1차적인 큰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 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정부를 엄호하고 있어 북한 포로 송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3: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놓고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재웅 기자입니다.
4: 우리 정부는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깼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로프는 두 나라 간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과장된 홍보, 쇼를 벌이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보좌관은 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비공개 합의는 당초 없었고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토로프 고문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포로 문제는 한국과 더 큰 협력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재차 반박하자 리트빈 보좌관이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거듭 확인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3: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현장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발생 닷새 만인데요.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조사에 필요한 기동로를 확보하고 작전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5: 짙은 숲 사이로 군 장병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비무장지대 DMZ에서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겁니다.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사고 지점까지 이동할 기동로를 확보하고 이동로의 안전성과 감시, 통신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합참 차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 조사 TF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 조사기관과 작전병력 등 모두 2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로 개척에 참여했던 장병 일부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하던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군은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에 가깝고 기존 수색로도 없는 위험 지역인 만큼 현장 조사에 앞서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현장 조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작전 계획이 공개될 경우 장병과 조사단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정 공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안전을 확보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구스본입니다.
3: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방부가 당초 오는 29일에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추정 폭발 사고의 합동 현장 조사를 하려다가 오늘로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어제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군 사령부가 신속한 현장 조사를 요구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 과정을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현장 조사가 이미 너무 늦었다며 결국 이재명 정권이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6: 지금까지 YTN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축구도 뉴스도 핵심은 속도와 정확성입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을 바꿀 월드컵 소식부터 놓치면 안 될 오늘의 뉴스까지 가장 빠르고 날카롭게 파고듭니다. FM 94.5 YTN 라디오 저 구자철도 함께 듣습니다. 지금 바로 채널 고정하세요.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협의회
3: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4: All About News YTN 뉴스 FM
3: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5: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현장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발생 닷새 만인데요.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조사에 필요한 기동로를 확보하고 작전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6: 짙은 숲 사이로 군 장병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비무장지대 DMZ에서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겁니다.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사고 지점까지 이동할 기동로를 확보하고 이동로의 안전성과 감시 통신 상

0: 장병과 조사단의 안전을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정 공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안전을 확보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구스본입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방부가 당초 오는 29일에 DMZ 지뢰추정 폭발사고 합동 현장 조사를 하려다가 오늘로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어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이 지난 21일 사고 당일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고 유엔사 군정위가 25사단을 방문해 자료와 영상, 부상자 인터뷰 공유와 현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당초 29일 이전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쌓이니까 결국 합동 조사를 하기로 한 걸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자 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동구 기자입니다.
2: 민주당은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공세를 펼치자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면서 역공을 가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음모론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 행위라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3: 그 위험천만한 사지에 충분한 대비도 없이 다시 들어가라는 말은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2: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추진은 상식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의 국내 송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뢰 사고와 관련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인수했다는 사실도 왜 밝히지 못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 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현장 조사를 계속 미루며 위험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4: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북한의 도발 흔적이 묻히기를 기다리는 늑장 대응이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입니다.
2: 윤상현 의원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단호함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누가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라고 시켰는지 밝히라며 그렇게 접근도 못할 위험한 지옥이라면 누가 우리 장병들을 대책 없이 그 지옥에 보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1: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데 대한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어제 멕시코시티에서 기자들이 포로 송환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 보도에 대한 입장을 묻자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젤렌스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해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에 미국

0: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순방단이 탄 공군 1호기가 현지 시각 26일 멕시코 시티 펠리페 앙헬리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방미 기간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 2년 연속 참석해 평화 공존 3대 청사진과 비핵화 단계적 접근을 소개하는 등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열어 북미 대화와 핵 잠수함, 조선 협력, 전자권 전환 등을 논의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독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놓고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입니다.
1: 우리 정부는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깼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로프는 두 나라 간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과장된 홍보, 쇼를 벌이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보좌관은 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비공개 합의는 당초 없었고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토로프 고문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포로 문제는 한국과 더 큰 협력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재차 반박하자 리트빈 보좌관이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거듭 확인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0: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 기간 네 차례 만났습니다.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AI 대화 채널 구축이나 농산물 수출 합의 같은 자국에서 생색낼 수 있는 실익들만 챙겼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올해 안에 두 번 더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김정회 기자입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박 3일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는 백악관 차담회 자리. 시 주석은 올해가 가기 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두 차례 더 있다며 연쇄회동을 공식화했습니다. 무대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 G20 정상회의가 유력합니다.
3: 接下来今年和总统先生还有两次的会面，一次就是 在中国举行的APEC会，再一次呢就是在美国举行的G20会。
2: AI 패권과 타이완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 강하게 부딪힌 두 정상이 곧바로 후속 회담을 잡은 건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온도차만 보였다고 평가된 AI 관련 논의에 대해 백악관이 팩트시트를 통해 미중 간 AI 관련 사건 사고를 다루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슈퍼 인텔리전스 대화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당장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위기 관리 체계와 함께 농산물 대량 수출 같은 무역 성과를 챙겨 팜벨트 표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패를 맞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선거에 따른 미국의 정세 변화를 확인하고 11월과 12월 연쇄회동에서 실질적인 담판을 짓겠다는 일종의 숨고르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는 연말까지 치열한 탐색전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끝이 아닌 연말 최종 담판을 위한 릴레이 외교의 시작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0: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4: 네, 한 달 좀 쉬어서 몸을 추스린 다음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5: 예, 한 달만 쉬고 오겠다고 했는데 몸을 너무 추슬렀나 봅니다. 정신 차려보니 1578일 무려 4년 4개월이나 지나 있었습니다. 약속 지키기 위해 돌아왔습니다.

0: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다시 시작합니다. 마이크 체크는 이미 끝났습니다. 오래 쉰 만큼 제대로 갈고 닦았습니다. 답답한 시사판소, 시원한 돌직구가 뭔지, 정면승부가 뭔지 확실하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돌아온 이동행의 뉴스 정면승부 평일 오후 5시 라디오와 유튜브에서 뵙겠습니다.
1: 배우 한예지입니다. 금융생활 어떻게 하고 계세요?
2: 고수익에 원금 보장?
1: 적중률 100%? 잠깐, 여러 분위기 따라간다면 여러분의 위기도 따라옵니다. 분위기 아닌 내 계획대로 살펴보고 준비하는 안전한 금융생활. 확인할수록 안전해집니다. 공익광고 협의회.

오늘도 한밤의 음악 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 여행 시작해 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부와 3부에서는 트로트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믿고서 부모 형제 울려놓고 시집온 아내여

0: 안녕하세요. 배우 손현주입니다. 하나의 장면, 하나의 대사에는 무수한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죠. YTN 라디오의 뉴스와 시사, 음악도 늘 우리의 삶과 역사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사람과 세상을 이어주는 소리, YTN 라디오, 저 손현주와 함께 들어보시죠.
1: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2: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1: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3시를 알려드립니다.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24 시작합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최근 미국에서 열린 정상 간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각각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실질적 합의와 구체적 성과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관계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정구 기자입니다.
4: 공동성명 없이 두 정상이 헤어진 뒤 미 백악관은 홈페이지 설명 자료를 통해 또 중국 정부는 신화통신 발표문을 통해 각각 회담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역사적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공정하고 호혜적 관계를 진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존중, 공정, 대등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했다는 걸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양측은 인공지능 AI의 위험과 혜택을 논의하고 사고가 생길 경우 소통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AI 관련 지칭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슈퍼지능, 즉 SI로 하기로 했다고 따로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며 국제 수로에서

0: 중국이 2027년과 2028년 각각 미국산 석탄을 최소 1,000만 톤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발표에서 이를 뺐습니다. 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중간선거에 악재가 되고 있는 정제 석유 제품의 생산을 늘려달라고 촉구했고 히토류와 기타 핵심 광물과 관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적시했지만 중국 측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중국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 성과와 강력한 대처 주문, 러시아와 북한 문제 논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중국 측은 발표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 26일 백악관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자신의 대만 관련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대만 관련 입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이 제안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른바 7일 계획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휴전안이 회의적이며 오늘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 이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 기간 네 차례 만났습니다.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AI 대화 채널 구축이나 농산물 수출 합의 같은 자국에서 생색낼 수 있는 실익 등만 챙겼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올해 안에 두 번 더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김정회 기자입니다.
2: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박 3일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는 백악관 차담회 자리. 시 주석은 올해가 가기 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두 차례 더 있다며 연쇄 회동을 공식화했습니다. 무대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 G20 정상회의가 유력합니다.
3: 接下来今年和总统先生还有两次的会面，一次就是在中国举行的 APEC 会，再一次呢就是在美国。
2: AI 패권과 타이완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 강하게 부딪힌 두 정상이 곧바로 후속 회담을 잡은 건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온도차만 보였다고 평가된 AI 관련 논의에 대해 백악관이 팩트시트를 통해 미중 간 AI 관련 사건 사고를 다루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슈퍼 인텔리전스 대화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당장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위기관리 체계와 함께 농산물 대량 수출 같은 무역 성과를 챙겨 팜벨트 표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패를 맞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선거에 따른 미국의 정세 변화를 확인하고 11월과 12월 연쇄회동에서 실질적인 담판을 짓겠다는 일종의 숨고르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는 연말까지 치열한 탐색전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끝이 아닌 연말 최종 담판을 위한 릴레이 외교의 시작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비판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4: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5: We sent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to the Republic of Korea. One of them, when he realized he was going to be taken prisoner, tried to kill himself.
4: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

0: 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해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공개를 했던 비공개를 했던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1차적인 큰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0: 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정부를 엄호하고 있어 북한 포로 송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2: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놓고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재웅 기자입니다.
3: 우리 정부는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깼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로프는 두 나라 간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과장된 홍보, 쇼를 벌이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보좌관은 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비공개 합의는 당초 없었고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토로프 고문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포로 문제는 한국과 더 큰 협력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재차 반박하자 리트빈 보좌관이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거듭 확인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YTN 유재영입니다.
2: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현장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사고 발생 닷새 만인데요.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조사에 필요한 기동률을 확보하고 작전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구수본 기자입니다.
4: 짙은 숲 사이로 군 장병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비무장지대 DMZ에서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겁니다.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사고 지점까지 이동할 기동로를 확보하고 이동로의 안전성과 감시, 통신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합참 차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 조사 TF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 조사기관과 작전병력 등 모두 2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로 개척에 참여했던 장병 일부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하던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군은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에 가깝고 기존 수색로도 없는 위험 지역인 만큼 현장 조사에 앞서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현장 조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작전 계획이 공개될 경우 장병과 조사단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정 공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안전을 확보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구스본입니다.
5: 지금까지 YTN 24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하니까요. 자주 방문해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두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한달좀쉬어서몸을추스린다음에다시돌아오도록하겠습니다
1: 예한달만쉬고오겠다고했는데몸을너무추슬렀나봅니다정신차려보니1578일무려4년4개월이나지나있었습니다약속지키기위해돌아왔습니다이동행의뉴스정면승부다시시작합니다마이크체크는이미끝났습니다오래쉰만큼제대로갈고닦았습니다답답한시사판속시원한돌직구가뭔지정면승부가뭔지확실하게보여드리겠습니다돌아온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평일오후5시라디오와유튜브에서뵙겠습니다
2: 배우한예지입니다금융생활어떻게하고계세요
3: 고수익에원금보장
4: 적중률 100%?
2: 잠깐여러분위기따라간다면여러분의위기도따라옵니다분위기아닌내계획대로살펴보고준비하는안전한금융생활확인할수록안전해집니다공익광고협의회
5: FM 94.5MHz YTN 뉴스 FM 입니다 HLQV 한국의뉴스채널 YTN 뉴스 FM 에서4시를알려드립니다
6: 시청자여러분안녕하십니까뉴스퀘어4시뉴스시작합니다경기파주비무장지대에서발생한지뢰추정폭발사고와관련해군과유엔군사령부가현장조사준비에들어갔습니다사고발생닷새만인데요현장에인력을투입해조사에필요한기동로를확보하고작전환경을점검했습니다구수본기자입니다
7: 짙은숲사이로군장병들이조심스럽게발걸음을옮깁니다지뢰추정폭발사고가발생한비무장지대 DMZ 에서현장조사를위한준비작업에나선겁니다군과유엔군사령부는사고지점까지이동할기동로를확보하고이동로의안전성과감시통신상태등을점검했습니다합참차장이이끄는합동현장조사 TF 와유엔사군사정전위원회관계자조사기관과작전병력등모두20여명이투입됐습니다사고당시수색로개척에참여했던장병일부도함께했습니다앞서지난21일경기파주군사분계선인근에서수색로개척작업을하던중지뢰추정폭발이두차례발생해장병3명이다쳤습니다군은사고지점이군사분계선에가깝고기존수색로도없는위험지역인만큼현장조사에앞서안전확보가우선이라는입장입니다구체적인현장조사일정은공개되지않았습니다합참은작전계획이공개될경우장병과조사단의안전에위협이될수있다며일정공개에신중을기해달라고당부했습니다군과유엔사는안전을확보한뒤현장조사를진행해사고원인을규명하고조사결과를객관적이고투명하게공개한다는방침입니다 YTN 구스본입니다
6: 무소속한동훈의원은국방부가당초오는29일에 DMZ 지뢰추정폭발사고합동현장조사를하려다오늘로앞당긴것으로파악됐다고주장했습니다한동훈의원은어제기자회견을열어제이비어브런슨유엔군사령관이지난21일사고당일신속한조사를지시했고유엔사군정위가

0: 민주당은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공세를 펼치자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면서 역공을 가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음모론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행위라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경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1: 그 위험천만한 사지에 충분한 대비도 없이 다시 들어가라는 말은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0: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추진은 상식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의 국내 송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뢰 사고와 관련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인수했다는 사실도 왜 밝히지 못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지뢰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유카 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현장 조사를 계속 미루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북한의 도발 흔적이 묻히기를 기다리는 늑장 대응이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입니다.
0: 윤상현 의원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단호함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누가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라고 시켰는지 밝히라며 그렇게 접근도 못할 위험한 지옥이라면 누가 우리 장병들을 대책 없이 그 지옥에 보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3: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두 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비판을 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4: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전쟁 포로 두 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5: We sent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to the Republic of Korea. One of them, when he realized he was going to be taken prisoner, tried to kill himself.
4: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해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6: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공개를 했던 비공개를 했던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1차적인 큰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4: 야당은 북한과

0: 여야의 관계를 의식해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정보를 엄호하고 있어 북한 포로 송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1: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류재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2: 우리 정부는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깼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로프는 두 나라 간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과장된 홍보, 쇼를 벌이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보좌관은 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비공개 합의는 당초 없었고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토로프 고문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포로 문제는 한국과 더 큰 협력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재차 반박하자 리트빈 보좌관이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거듭 확인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YTN 유재영입니다.
1: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 기간 네 차례 만났습니다.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AI 대화 채널 구축이나 농산물 수출 합의 같은 자국에서 생색낼 수 있는 실익들만 챙겼습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올해 안에 두 번 더 만나기로 했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김정회 기자입니다.
3: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박 3일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는 백악관 차담회 자리. 시 주석은 올해가 가기 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두 차례 더 있다며 연쇄 회동을 공식화했습니다. 무대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 G20 정상회의가 유력합니다.
4: 接下来今年和总统先生还有两次的会面，一次就是 在中国举行的APEC会，再一次呢就是在美国举行的G20会。
3: AI 패권과 타이완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 강하게 부딪힌 두 정상이 곧바로 후속 회담을 잡은 건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온도차만 보였다고 평가된 AI 관련 논의에 대해 백악관이 팩트시트를 통해 미중 간 AI 관련 사건 사고를 다루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슈퍼 인텔리전스 대화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당장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위기 관리 체계와 함께 농산물 대량 수출 같은 무역 성과를 챙겨 팜벨트 표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패를 맞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선거에 따른 미국의 정세 변화를 확인하고 11월과 12월 연쇄회동에서 실질적인 단판을 짓겠다는 일종의 숨고르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는 연말까지 치열한 탐색전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끝이 아닌 연말 최종 단판을 위한 릴레이 외교의 시작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1: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이번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각각 공개했습니다. 미국은 실질적 합의와 구체적 성과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관계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종구 기자의 보도입니다.
0: 공동성명 없이 두 정상이 헤어진 뒤 미 백악관은 홈페이지 설명 자료를 통해 또 중국 정부는 신화통신 발표문을 통해 각각 회담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역사적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공정하고 호혜적 관계를 진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존중, 공정, 대등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했다는 걸 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양측은 인공지능 AI

0: AI의 위험과 혜택을 논의하고 사고가 생길 경우 소통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AI 관련 지칭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슈퍼지능, 즉 SI로 하기로 했다고 따로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며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데 두 정상이 동의했음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이 2차 대전 때 동맹국으로 전쟁 승리에 기여했다는 것을 상기했다는 점도 양측 모두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5월 베이징에서 합의한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양측 내용이 대부분 겹치지만 어느 한쪽만 성과로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2027년과 2028년 각각 미국산 석탄을 최소 1천만 톤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발표에서 이를 뺐습니다. 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중간선거에 악재가 되고 있는 정제 석유 제품의 생산을 늘려달라고 촉구했고 희토류와 기타 핵심 광물과 관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적시했지만 중국 측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중국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 성과와 강력한 대처 주문, 러시아와 북한 문제 논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중국 측은 발표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1: 지금까지 뉴스케어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한밤의 BGM 음악 여행이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오늘도 한밤의 음악여행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아나운서 박채연입니다. YTN 라디오에서는 이 시간 함께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 다양한 음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잠시 휴식이 필요한 분들, 일하며 듣고 계신 분들 모두 환영합니다. 자, 그럼 한밤의 음악여행 시작해볼까요? 저희가 준비한 곡 먼저 듣고 오시죠.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밤의 음악 여행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4부와 5부에서는 다양한 팝송과 가요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음악 있으시면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 게시판에 신청곡 남겨주세요. 제작진이 확인 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음악 듣고 오시죠.

0: FM 94.5MHz YTN 라디오 한밤의 음악 여행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이 듣고 계신 음악은 한밤의 음악 여행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기억에 남는 음악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방문하셔서 선곡표 확인하시면 됩니다.
1: 너 없인

음악 듣고 왔습니다. 어느덧 마칠 시간이네요. 한밤의 음악 여행은 매일 여러분과 함께 하니까요. 자주 방문해 주세요. 좋은 음악 준비해 두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채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수도 서울에서 방송해드리는 YTN 라디오입니다.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라디오는 FM 94.5MHz를 통해 하루 24시간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24시간 살아있는 뉴스로 청취자 여러분을 찾아가는 YTN 라디오는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동반자로서 청취자의 정보 복지, 방송 균형 발전과 건전한 사회 여론에 기여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라디오는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YTN 라디오와 함께 밝고 활기찬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YTN 라디오의 편성 광고 책임자는 편성국장 김우성입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 주말 뉴스타트 1부 시작합니다.
0: 첫 소식입니다.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서 군과 유엔 군 사령부가 현장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1: 사고 발생 닷새 만인데요.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조사에 필요한 기동로를 확보하고 작전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구소봉 기자가 보도합니다.
2: 짙은 숲 사이로 군 장병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비무장지대 DMZ에서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겁니다.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사고 지점까지 이동할 기동로를 확보하고 이동로의 안전성과 감시, 통신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합참 차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 조사 TF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 조사기관과 작전병력 등 모두 2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로 개척에 참여했던 장병 일부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하던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군은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에 가깝고 기존 수색로도 없는 위험 지역인 만큼 현장 조사에 앞서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현장 조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작전 계획이 공개될 경우 장병과 조사단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정 공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안전을 확보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구스본입니다.
1: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방부가 당초 오는 29일에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합동 현장 조사를 하려다가 오늘로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어제 국방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유엔군 사령부가 신속한 현장 조사를 요구했지만 대한민국 정부가 이를 거부한 과정을 설명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한 의원은 현장 조사가 이미 너무 늦었다면서 결국 이재명 정권이 북한 김정은 정권 눈치를 보기 때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비판했습니다.
0: 네, 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1: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자 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민주당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속적

0: 경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1: 그 위험천만한 사지에 충분한 대비도 없이 다시 들어가라는 말은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0: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추진은 상식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의 국내 송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뢰 사고와 관련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인수했다는 사실도 왜 밝히지 못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유카 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현장 조사를 계속 미루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2: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북한의 도발 흔적이 묻히기를 기다리는 늑장 대응이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입니다.
0: 윤상현 의원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단호함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누가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라고 시켰는지 밝히라며 그렇게 접근도 못할 위험한 지옥이라면 누가 우리 장병들을 대책 없이 그 지옥에 보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3: 다음 소식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비판했는데요.
4: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5: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6: We sent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to the Republic of Korea. One of them, when he realized he was going to be taken prisoner, tried to kill himself.
5: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해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7: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공개를 했던 비공개를 했던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1차적인 큰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5: 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정보를 엄호하고 있어 북한 포로 송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3: 네, 보고 오신 대로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놓고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4: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우크라이나 정세 소식 류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8: 우리 정부는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깼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0: 젤란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페이스북에서 젤란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로프는 두 나라 간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젤란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과장된 홍보, 쇼를 벌이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젤란스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보좌관은 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비공개 합의는 당초 없었고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토로프 고문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포로 문제는 한국과 더 큰 협력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재차 반박하자 리트빈 보좌관이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거듭 확인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1: 이재명 대통령은 멕시코 국빈 방문 마지막 일정으로 K-POP 그룹 콘서트장을 찾아 뜨거운 K-컬처 열기를 체감했습니다.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오른 이재명 대통령은 이제 인사 문제와 대법관 재재청 논란 등 산적해 있는 국정 현안에 직면할 것으로 보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한현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 수만 명의 열기로 가득 찬 인기 K-POP 그룹 스트레이키즈의 멕시코 시티 콘서트 현장. 이재명 대통령 부부는 현장을 찾아 중남미를 매료시킨 K-POP의 압도적인 열기를 몸소 실감했습니다. 공연에 앞서 이 대통령 부부는 멕시코 청소년들과 만나 K-POP 상품을 선물하고 대화를 나누며 K-컬처로 하나 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 문화라고 하는 게 정말로 사람과 사람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국가와 국가도 연결해 주는 것 같습니다. 아마 평생 간직하게 될 좋은 추억이 될 텐데 오늘 공연 즐겁게 즐기시기 바랍니다.
4: 혹시 스트레이키즈 멤버 중에서 특별히 좋아하는 멤버가 있나요?
5: 저는 필릭스가 좋습니다. See Felix. See.
2: 이 대통령 부부는 K-POP 노래에 맞춰 안무를 선보인 랜덤 플레이 댄스 현장도 깜짝 방문해 팬들을 격려했습니다. 또 120개 기업이 참여한 KX4 부스를 둘러보며 한강 라면을 직접 시식하고 최근 관세 인상으로 부담을 느끼는 현지 진출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습니다. 이어진 비즈니스 포럼에서 이 대통령은 멕시코를 북미 공급망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하며 AI 에너지 등 미래 신산업 협력과 포괄적 무역 협정 체결을 제안했습니다.
6: 글로벌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짙어지는 지금 기업들이 안심하고 사업을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더욱 안정적으로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순방 일정을 마무리한 이 대통령은 비서실장 사표 수리 여부와 대법관 재재청 거부, 북한 포로 송환 문제 등 국내 현안에 다시 집중할 전망입니다. 멕시코 시티에서 YTN 한현입니다.
1: 무려 50조 원대 손해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도입 과정을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수사를 통해서라도 밝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권남계 기자입니다.
7: 정부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위한 규제 완화 방침을 밝힌 건 지난 1월 28일입니다. 당시 이어건 금융위원장은 해외에는 이런 상품이 있는데 국내에는 없다며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8: 다양한 ETF에 대한 투자 수요가 국내에서 충족되지 못하고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어서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추진합니다.
7: 누군가 금융당국에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내용으로 읽히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앞선 YTN 단독 보도로 드러난 도입 당시 회의 문건들을 보면 관련 상품을 만드는 자산운용사나 판매하는 증권사 모두 금융당국에 레버리지 ETF를 도입해달라 건의하진 않았습니다. 유일하게 금융투자협회가 1월 6일 회의에서 레버리지 ETF 필요성을 언급한 문건을 내놨는데 해당 협회는 청와대 비공식 회의에 민간 회사들을 불러모으는 역할을 한 곳이기도 합니다.
9: 청와대와 검투협의 일부 임원이 이렇게 모의를 하고 의견을 검투협 이름으로 제시한 거 아닌가. 마치 업계의 의견인 것처럼 이렇게 포장을 해서.
7: 청와대 비공개 회의는 회의록마저 없어 실제 발언 확인

0: 어려운 상태. 다만 레버리지 ETF 도입 과정에서 민간의 적극적인 움직임이 없었던 건 확실해 보입니다. 민간은 건의가 없었고 금융위는 누군가에게 정책 필요성을 전달받았다면 이제 남은 레버리지 ETF의 시작으론 정책을 주도한 청와대가 꼽힙니다. 다만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누군가는 결정을 했을 것이라며 적어도 자신은 아니란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1: 당국인지 누군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저한테 보고된 바로는 어차피 국내 투자자들이 해외 시장에 가서 삼성, 하이닉스 등등의 레버리지 ETF를 사고 있으니.
0: 그렇다면 김용범 전 정책실장 정도가 레버리지 ETF 도입의 누군가로 보이는데, 앞서 김전 실장은 금융위 발표 2주 전에 이뤄진 한겨레 인터뷰에서 금융위에 나스닥에서 가능한 걸왜 우리는 못하게 하냐고 했다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수십조 원대로 꼽히는 손해도 손해지만 당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도입 과정을 둘러싼 의혹을 밝히는 일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2: 국제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 두 나라가 최근 미국에서 열린 정상 간 회담에서 합의된 내용을 각각 공개했는데요. 미국은 실질적 합의와 구체적 성과를 강조한 반면 중국은 관계의 원칙을 강조하면서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종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3: 공동성명 없이 두 정상이 헤어진 뒤미 백악관은 홈페이지 설명 자료를 통해 또 중국 정부는 신화통신 발표문을 통해 각각 회담 결과를 내놨습니다. 우선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시 주석의 역사적 국빈 방문을 계기로 중국과 공정하고 호혜적 관계를 진전시켰다고 평가했습니다. 중국 정부 역시 존중, 공정, 대등에 기반한 건설적 전략 안정 관계 구축에 합의했다는 걸첫 번째 성과로 꼽았습니다. 양측은 인공지능 AI의 위험과 혜택을 논의하고 사고가 생길 경우 소통하기 위한 채널을 만들기로 합의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백악관은 AI 관련 지칭을 트럼프 대통령이 제안한 슈퍼지능, 즉 SI로 하기로 했다고 따로 설명했습니다. 양측은 이란이 결코 핵무기를 가져서는 안 되며 국제 수로에서 통행료를 부과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데 두 정상이 동의했음도 확인했습니다. 이와 함께 미국과 중국이 2차 대전 때 동맹국으로 전쟁 승리에 기여했다는 것을 상기했다는 점도 양측 모두 성과로 강조했습니다. 또 지난 5월 베이징에서 합의한 무역위원회와 투자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고 300억 달러 규모의 비민감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기로 한 점도 성과로 꼽았습니다. 양측 내용이 대부분 겹치지만 어느 한쪽만 성과로 언급하거나 아예 언급하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미국은 중국이 2027년과 2028년 각각 미국산 석탄을 최소 1천만 톤 수입하기로 했다고 밝혔지만 중국 측은 발표에서 이를 뺐습니다. 또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11월 미 중간선거에 악재가 되고 있는 정제 석유 제품의 생산을 늘려달라고 촉구했고 희토류와 기타 핵심 광물과 관련해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협의를 계속하고 있다고 적시했지만 중국 측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함께 백악관은 중국의 마약류에 대한 단속 성과와 강력한 대처 주문, 러시아와 북한 문제 논의 등이 있었다고 설명했지만 중국 측은 발표문에 넣지 않았습니다. YTN 이종구입니다.
2: 미중 정상은 이번 회담 기간 동안 네 차례 만났는데요. 하지만 핵심 현안에 대한 이견은 좁히지 못하고 AI 대화 채널 구축이나 농산물 수출 합의 같은 자국에서 생색낼 수 있는 실의들만 챙겼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두 정상은 올해 안에 두번더 만나기로 했는데 이유가 뭔지 김정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4: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2박 3일 국빈 방문을 마무리하는 백악관 차담회 자리. 시 주석은 올해가 가기 전 트럼프 대통령을 만날 기회가 두 차례 더 있다며 연쇄 회동을 공식화했습니다. 무대는 11월 중국 선전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와 12월 미국 플로리다 G20 정상회의가 유력합니다.
5: 接下来今年和总统先生还有两次的会面，一次就是在中国举行的 APEC 会， 再一次呢

0: 就是在美国举行的 G20 会。
1: AI 패권과 타이완 문제 등 핵심 현안에서 강하게 부딪힌 두 정상이 곧바로 후속 회담을 잡은 건 정치적 계산 때문입니다. 온도차만 보였다고 평가된 AI 관련 논의에 대해 백악관이 팩트시트를 통해 미중 간 AI 관련 사건 사고를 다루기 위한 소통 채널을 구축하고 위험 관리를 위한 슈퍼 인텔리전스 대화를 개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입니다. 당장 11월 3일 미국 중간선거를 치러야 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이 같은 위기관리 체계와 함께 농산물 대량 수출 같은 무역 성과를 챙겨 팜벨트 표심을 잡아야 했습니다. 반면 중국은 미국의 중간선거 결과를 지켜본 뒤 본격적인 패를 맞추겠다는 전략입니다. 선거에 따른 미국의 정세 변화를 확인하고 11월과 12월 연쇄 회동에서 실질적인 담판을 짓겠다는 일종의 숨고르기입니다. 이번 정상회담 이후 미중 관계는 연말까지 치열한 탐색전 국면이 이어질 전망입니다. 결국 이번 정상회담은 끝이 아닌 연말 최종 담판을 위한 릴레이 외교의 시작이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YTN 김정혜입니다.
2: 지금까지 뉴스타트 일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1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2026년 9월 27일 일요일 듀에토의 더 클래식 인테데이. 안녕하세요. 듀에토의 백인태입니다. 방금 들으신 곡은 포스터가 작곡한 올드 폭스 앳 홈, 스와니강, 이작 펄먼의 바이올린 연주였습니다. 이 곡은요, 스와니강이 흐르는 고향을 떠나서 먼 곳을 떠돌고 있는 사람이 그 고향을 그리워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어린 시절 함께했던 형제자매와 가족 옛집을 떠올리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벌써 추석 연휴 마지막 날입니다. 올해 추석은 저번에 비해서 그렇게 길지 않았습니다. 다들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요, 이제 곧 뮤지컬 공연이 있어서 극장에서 이제 리허설을 계속하는 주라서 저는 아예 그냥 계속 극장에만 있었어요. 뭐 괜찮습니다. 일하고 있는 게 행복하니까. 고향을 그린 팝 음악을 클래식 음악가가 다시 부른 노래 준비했습니다. 톰 존스의 Green Green Grass of Home, 내 고향 푸른 잔디, 캐서린 젠킨스가 부릅니다. 이어서 폴 사이먼의 Homeward Bound, 귀향 중인. 이 공연을 위해 떠돌던 폴 사이먼이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입니다. 킹 싱어즈의 노래입니다.

Green Green Grass of Home, 내 고향 푸른 잔디, 캐서린 젠킨스의 노래. 이어서 Homeward Bound, 킹싱어즈의 노래였습니다. 듀엣토의 더 클래식,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문자 우물정 연구사업원 샵 0945, 정보 이용료가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사진 문자는 100원. YTN 라디오 앱 채팅창은 무료입니다. 일요일 인트데이 여러분의 사연 만나보겠습니다. 3010님입니다. 테디 안녕하세요. 날씨가 부쩍 서늘해졌어요. 일교차가 크니 감기 조심하시고요. 요즘에 저는 바쁜 일상들을 보내고 있어요. 좋아하는 뮤지컬을 하고자 낮에는 일을, 오후에는 직장인 극단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 꿈에 큰 동기부여와 힘이 되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해요 해주셨습니다. 맞아요. 요즘 제가 딱 좋아하는 일교차예요. 아침에 새벽부터 약간 그 이불 속에 파묻혀갖고 내 몸에 체온이 날아가지 않게 보온을 하는데 이 얼굴 쪽은 선선한 바람이 드나드는, 제가 딱 좋아하는 날씨여서 요즘에 아주 잠자는 맛을 드렸습니다. 요런 날씨에는 계속 잘 수 있을 것 같은 느낌? 뭐 그 이불 안에다 몸 넣고 핸드폰 좀 보다가 졸리면 이렇게 또 잠들었다가 눈 떴다 또 잠들었다가 너무 좋죠. 오후에 또 이렇게 직장인 극단 활동을 일을 하면서 하면 진짜 힘들 텐데 꿈을 응원합니다. 0388님입니다. 오랜만에 아들이랑 대학로에서 저녁 먹고 공연 보고 왔어요. 아들 취업 후 처음으로 대학로에서 둘만의 행복한 시간 보냈네요. 다음엔 테디 뮤지컬 오페라 같이 보러 가기로 했답니다. 뽀뽀뽀! 또 제 뮤지컬 오페라 많이 보러 와주실 거죠, 다들? 백인태의 설명할 수 없는 신청합니다 해주셨는데, 아 이게 근데 검색할 때 오페라라고 하면 이게 오페라가 너무 대명사니까 안 나와. 뮤지컬 오페라만 이렇게 막 찾아야 돼. 아 조금만 더 유명해지면 그래도 어떻게 좀 연관 검색으로 나올 텐데 막 오페라 치면 오페라 유령 나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아들이 이제 처음 취업하면 얼마나 어머니는 진짜 뿌듯하시겠어요. 0737님입니다. 어제 서울숲에서 행사가 있어 참석하고 또 다른 일정도 있어서 하루 종일 밖에 있었더니 아니나 다를까 몸살이 났네요. 요즘 운동을 쉬었더니 체력이 많이 떨어졌나 봐요. 추석 전후로 할 일도 많은데 테디는 환절기 때 관리법이 따로 있나요? 아, 찬물 샤워 빼고요. 그건 못 해요. 이렇게 해주셨는데, 환절기 때 뭐 그냥 잠 많이 자는 게 최고인 것 같아. 아무래도 그 날씨가 변한다라는 걸 몸에서 받아들이게 할 때까지는 조금 충분한 휴식이 좋지 않을까요? 뭐 그게 여의치 않다면 조금 음식으로 이렇게 채워줘야죠. 생강을 조금, 전 생강즙, 그것도 막 햇생강즙 이런 거 있잖아요. 아주 매운 거. 그런 거 농도 진하게 해서 먹으면 이게 그 화끈함이 진짜 들어가면은 몸 좀 덥다라는 느낌도 들어요. 그래서 아 이게 진짜 냉한 사람한테는 굉장히 뜨거운 성분을 가진 음식들이 들어가면 또 이렇게 효능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또 느껴지니까 생강즙 좀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2055님입니다. 9월 23일은 24절기 중 낮밤이 같다는 추분입니다. 낮과 밤이. 가을 거지와 남극성이라는 별의 발현 여부로 다음 해 길흉을 점치고 나무를 말리고 버섯 요리를 해먹는 날이래요. 뭐 지금 방송 기준으로는 지났지만 비슷할 거예요. 그래서 이 전 장롱 정리를 하다가 작년에 방충 방습용으로 넣어놨

있던 편백나무 칩들을 다 꺼내놨더니 방안이 온통 나무 냄새로 가득합니다. 피치스톤이라 좋네요. 추분 뒤엔 바로 추석이네요. 듀엣토에 제발 신청합니다. 근데 이거 오타내신 것 같아요. 피톤치드인데 피치스톤은 저 그래서 어떤 돌이지 이렇게 되게 근데 원래 이런 오타들은 내죠. 오타들은 원래 자주 날 수가 있는 거고. 아, 이게 편백나무가 진짜 향이 오래 가요. 편백나무가 너무 좋은 게그 시간이 좀 지나더라도 여기에 향이 안 나기 시작할 때 분무기로 이 나무에 물을 조금 촉촉촉 뿌리면 또그 향이 난다라는 거. 아주 대단한 나무예요. 퓨어보이스님입니다. 요즘 뿌띠 뒤더클 내용이 아주 좋아서 일주일 내내 본방사수 잘하고 있는데 가을엔 역시 정통 클래식이 좋아요. 저는 요즘에 날씨가 시원했다가 더웠다가 습했다가 더웠다가 다시 시원해졌다가를 매일 무한반복하고 있어서 진짜 옷 입기도 애매하고 잘 때도 애매해요. 이럴 때 이제 입으라고 챙기는 게그 집업 후드나 아니면은 가디건 이런 것들을 이제 챙겨주시면 시시각각 변할 수 있습니다. 뿌띠 뒤더클 더 앞으로 열심히 할게요. 좋은 내용으로. 떼깨로님입니다. 요즘 코로나 독감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와 독감이 동시에 유행하고 있는 트윈데믹인데 예방접종이 필수라고 권장하고 있네요. 이번에 독감 예방접종할 때 코로나 예방접종도 같이 해야겠어요. 전 20대 후반에 미제 빨래 건조기 보고 입이 쩍 벌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지금은 K 건조기가 최고지만. 아, 제가 그 얘기 했었죠? 손톱깎기, 뭐, 일제선 분기, 뭐 이런 얘기 했었는데. 그쵸. 제가 초등학교 때만 해도, 그러니까 약한 30년 전, 그때, 냉장고 같은 거. 양문형 미국에서 막 처음 나오기 시작했을 때꼭 그거 갖고 있으면은 우선 재질도 우리나라 거는 약간 하얀색 플라스틱 같은 느낌인데 스탱으로 쫙 이렇게 있었잖아. 아주 이쁘고. 그러니까 그때는 진짜 미제가 그렇게 뭐 독일제다 뭐 미제다 이러면서 뭐 독일 가면 쌍둥이 칼 다들 뭐 거의 뭐 무사인 것처럼 뭐 칼만 챙겨오고 그죠. 해롱이님입니다. 같은 장미여도 피는 타이밍이 다른 게꼭 제때 피지 않더라도 걱정하지 말라고 위로해 주는 것 같네요. 테디, 음악 방송했을 때 신기했거나 감회가 새로웠던 점이 있었는지 궁금해요. 맞아요. 그때 초가을 옥상에 장미가 피었다라는 분 사연이었죠. 맞아요. 뭐다 피는 타이밍은 달라요. 피기만 하면 돼요. 그쵸? 겨울에도. 필 수도 있어요. 음악 방송했을 때는 우선 그 우리 아이돌 여러분들이 지나갈 때마다 그렇게 인사를 열심히 하는지 몰랐고 아니 방금 갔는데 화장실 갔다 왔는데 또 인사하니까 안녕하세요 엔믹씨 누구러 갑니다 막 안녕하세요 뭐 몬스타엑스 누구러 갑니다 막 이런 것처럼 아 이게 아 요즘 예의를 중요시 알려주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했고. 아니 키도 큰데 얼굴은 조망만하고 다참 요즘 애들 잘난 애들이 많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봤고 아 리허설 참 많네 이런 생각도 해보고 리허설을 그 아침 7시인가 7시에 하고 그리고 나서 또한 1시 반인가 또 리허설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녁 5시 반 6시 요때 이제 방송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쉬기도 헤매하고 그리고 메이크업 하고 나서는 쉴 수도 없고 지워지니까. 그래서 이게 애매하게 그렇게 계속 있더라고요. 그런 것들 재밌었어요. 마리안나님입니다. 유명한 이야기인데 인텐님이 전해주는 오페라로 들으니 더 섬뜩하네요. 아, 지난주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살로메였죠. 그 머리를 잘랐다 그죠? 너무 무서웠죠. 트위터에 댓글래식 우물정 연구사업원 50원의 유료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사연과 신청곡 기다립니다. 듀에토의 제발, 백인태의 설명할 수 없는 두곡 듣겠습니다.

듀에토의 제발, 백인태의 설명할 수 없는 듣고 왔습니다. 9월 27일 일요일 인테데이 1분 여기까지입니다. 명절 때가 되면 이 곡을 꼭 소개해드리게 되는데요. 작곡가 드보르작이 체코를 떠나 미국에서 생활할 때 새로운 세계에서 받은 인상을 담은 작품입니다. 교향곡 9번 신세계에서 이 곡의 2악장은 고향을 그리워하는 그의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Going Home이라는 제목으로 가사를 붙여 노래하기도 합니다.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에서 중 2악장 라파엘 쿠벨릭이 지휘하는 베를린 필하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1부 마치고요. 전 2부로 먼저 출발할게요. 인테랑 같이 가주실 거죠?

0: 이 메시지는 2026년을 살았던 당신들에게 전하는 22세기의 기록입니다. 당신들이 남긴 유산 덕분에 우리의 하루는 플라스틱과 함께 시작됩니다. 우리가 마시는 물의 90%는 미세 플라스틱으로 오염되었고 해양 생태계는 붕괴되었습니다. 당신들의 편리함이 우리에게는 생존 자체가 되었습니다. 당신들이 무심코 버린 플라스틱은 강물을 따라 바다를 병들게 할 뿐 아니라 땅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우리가 먹는 식재료의 근원마저 오염시켰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신들이 남긴 쓰레기 더미 속에서 생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남겨진 것은 희생이 아니라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숙명이었습니다. 당신들의 시대에는 선택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단 한 번 쓰고 버려질 미래를 거부하고 영원히 지속될 푸른 지구를 위한 행동에 바로 지금 당신들의 시대에 함께해 주세요.
1: YTN 라디오 기후위기 극복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2: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 있겠어요.
3: 안녕하세요, 가수 이채원입니다.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제겐 YTN만이 있을 뿐입니다. YTN은 정직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잖아요. 24시간 가장 정확한 뉴스를 전해주는 채널 24번 YTN. 뉴스는 역시 YTN이 최고입니다. 채널 24번, 헷갈리면 안 돼요.

0: 뉴스명당 당대표 장성철입니다.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 뉴스타트의 2부 이어갑니다.
1: 첫 소식입니다.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현장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 사고 발생 닷새 만인데요.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조사에 필요한 기동로를 확보하고 작전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짙은 숲 사이로 군 장병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비무장지대 DMZ에서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겁니다.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사고 지점까지 이동할 기동로를 확보하고 이동로의 안전성과 감시 통신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합참 차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 조사 TF와 유엔사 군사 정전위원회 관계자, 조사 기관과 작전 병력 등 모두 2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로 개척에 참여했던 장병 일부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하던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군은 사고 지점이 군사 분계선에 가깝고 기존 수색로도 없는 위험 지역인 만큼 현장 조사에 앞서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현장 조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작전 계획이 공개될 경우 장병과 조사단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정 공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안전을 확보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구스본입니다.
1: 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2: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자 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민주당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공세를 펼치자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면서 역공을 가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음모론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행위라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5: 그 위험천만한 사지에 충분한 대비도 없이 다시 들어가라는 말은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4: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추진은 상식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DMZ 지뢰

0: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유카 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현장 조사를 계속 미루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1: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북한의 도발 흔적이 묻히기를 기다리는 늑장 대응이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입니다.
0: 윤상현 의원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단호함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누가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라고 시켰는지 밝히라며 그렇게 접근도 못할 위험한 지옥이라면 누가 우리 장병들을 대책 없이 그 지옥에 보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2: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여야 간사들이 비무장지대 내 지뢰 추정 폭발 사고의 현장 검증과 현안 질의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3: 더불어민주당은 최전방 장병들이 전쟁의 불쏘시개가 되고 있다며 여야의 현장 검증을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현장에 갈 수도 없는 쇼라고 일축하며 국방위 차원의 현안 질의 개최를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4: 월요일 날 국방부에서 지금 이것을 진실을 국민께 알리기 위해서 국방위 차원의 위원들을 25사단 그 작전부대 현장에 가서 설명드리고 점검하겠다고 요구를 했습니다. 전 국방위원들에게 통보를 했는데 민주당은 모두 가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국민의힘은 거부를 했습니다. 사실 문제와 답은 다 현장에 있지 않습니까? 현장에 가서 봐야 아는데 그러한 것들을 외면하고 있는 것은 이것을 정쟁으로 끌고 가기 위한 술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5: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국정에 책임을 진 정부 여당은 국방위 전체의 개최마저 반대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 단호히 말씀드립니다. 쇼하지 마십시오. 부상 장병들은 현재 수도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국회의원들이 부대를 방문한다고 사고 현장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카메라 앞에 현장 방문이 아닙니다. 책임자를 국회에 세우고 국민의 질문에 답하게 하는 것입니다.
2: 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국방부가 당초 오는 29일에 DMZ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합동 현장 조사를 하려다가 오늘로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이 지난 21일 사고 당일에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고 유엔사 군정위가 25사단을 방문해서 자료와 영상, 부상자 인터뷰 공유와 현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우리 군이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당초 29일 이전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국민적 의혹과 분노가 쌓이니까 결국 합동 조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비판했는데요.
3: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6: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7: We sent two North Korean prisoners of war to the Republic of Korea. One of them went here, realized he was going to be taken prisoner, tried to kill himself.
6: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눈치 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해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0: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의 근거에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1: 예.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공개를 했던 비공개를 했던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1차적인 큰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0: 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정보를 엄호하고 있어 북한 포로 송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2: 네, 보고 오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하는 것을 놓고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3: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우크라이나 정세 소식 류재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우리 정부는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깼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로프는 두 나라 간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과장된 홍보, 쇼를 벌이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보좌관은 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비공개 합의는 당초 없었고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토로프 고문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포로 문제는 한국과 더 큰 협력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재차 반박하자 리트빈 보좌관이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거듭 확인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2: 다음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는 뉴욕 기후주간 마지막 날을 맞아 기후위기는 사기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이란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7일 계획 평화안은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승현 특파원. 트럼프 대통령이 기후위기 대응론을 비판한 건 알고 보면 인공지능 때문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어떤 이야기입니까?
5: 네, 트럼프 대통령은 요즘 AI를 초지능이라고 부르며 자신의 치적으로 적극 밀고 있는데 기후활동가들이 미국 내 AI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을 주도하는 것을 고려한 발언으로 풀이됩니다. 뉴욕 기후주간은 매년 전 세계 정상들이 뉴욕에 모이는 유엔 총회 고위급 주간에 맞춰 전 세계 정부와 기업, 투자자, 시민사회가 뉴욕에서 만나 기후위기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행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반대 여론이 거세지면서 미국 중간선거에 중대 변수로 떠올랐고 기후활동가들은 뉴욕 기후주간 중에 AI 관련 행사에 찾아가 AI 데이터 센터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쳐왔습니다. 이에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 소셜에 기후위기는 사기라며 기후활동가들을 비판한 폭스뉴스의 영상을 올렸습니다. 해당 영상은 기후위기는 허구이며 친환경 정책은 사회주의 통제를 위한 수단이라고 주장해온 미국 내 대표적인 기후변화 회의론자인 마크 모라노 클라이밋 디포 편집장과의 대담을 담았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기후변화를 주장하는 이들은 지금은 AI 개발에 경고음을 내는 등 허위 주장을 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6: The global warming, a name since reborn to climate change because the planet was cooling, not warming, and nobody was dead. These are the same people that are now saying that AI is going to kill us all.
2: 트럼프 대통령은 기후위기가 사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도 한국과 미국의 기업과 투자자들이 뉴욕에서 만나 기후위기 대응에 나섰다고요?
5: 네, 그렇습니다. 뉴욕 맨해튼 한복판에 있는 펜스테이션에서는 코리아 클라이밋 테크 서밋이 열려 친환경 기술을 갖춘 한국과 미국의 기후테크 업체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기업들은 탄소 배출과 환경오염을 줄이는 해조류 추출 기술

0: 오늘부터 수질 개선용 활성탄을 재활용하는 기술, 친환경 3D 프린터 기술, 소형 원자로 모듈인 SMR 부품 기술 등이 다양한 사업들을 선보였습니다. 창업자들의 얘기를 잇따라 직접 들어보시죠.
1: 해조류는 탄소를 머금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 추출하는 과정에서 많은 탄소를 이제 방출하지 않으면서 거의 전량 다 이제 내부에 가둬놓고 쓰고 있고.
2: Primarily right now, we're focusing on enhancing metal for 3D printing, right? This has an environmental impact itself in the idea that if 3D printing is enabled, we can reduce metal waste.
3: 네, 전쟁 관련 소식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제시한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7일 계획 평화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밝혔다고요?
0: 네,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란이 너무나 크게 패배하고 있어서 호르무즈 해협을 즉각 개방하는 합의를 맺고 싶어 한다면서 이란의 제안을 하지만 거절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나 역시도 합의하는 걸 좋아하지만 그 합의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어젯밤 호르무즈 해협을 통해 엄청난 양의 석유가 빠져나갔고 29척의 선박도 나왔다며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후에 이란에 대한 폭격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4: 합성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예스틴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5: 일어났어?
6: 어?
5: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3G.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3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3.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타트 2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잠시 후 듀엣토의 더 클래식 2부가 방송됩니다. YTN 뉴스 FM.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 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9: 안녕하세요. 노란우산 홍보대사 탁재훈.
10: 김나희입니다.
9: 나희씨, 우리 사장님들을 위한 응원송 같이 불러볼까요?
10: 네. 노란우산이 부르는 잘 됐으면 좋겠다.

0: 됐으면 좋겠습니까?
1: 노란 우산이 늘 함께 할게요. 우리 사장님 곁에 언제나 노란 우산.
2: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는 YTN 라디오에 대한 재허가와 관련해 시청자 여러분의 의견을 접수하고 있습니다. 더 나은 방송을 위해 많은 참여를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방송 미디어 통신 위원회 홈페이지 www.kmcc.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듀엣 웨더 클래식, 오늘은 인테대입니다.

인테데이 2부 첫 곡은 스티븐 포스터의 가곡 My Old Kentucky Home, 켄터키 옛집, 몰몬 타버나클 합창단의 노래였습니다. 스티븐 포스터가 1853년에 발표한 곡으로 켄터키의 고향집을 떠나게 된 사람이 그곳의 자연과 옛집을 그리워하는 마음을 담고 있습니다. 자, 인테 오페라 극장. 오늘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이라 조금 특별한 작품 준비했습니다.

믿습니다. 긴 세월 고향을 떠나서 세상을 떠돌다가 늙어서야 자신이 떠나온 곳으로 돌아오는 한 남자의 이야기, 페르퀸트입니다. 페르퀸트는 노르웨이 극작가 헨리크 입센이 1867년에 발표한 희곡인데요. 이 작품이 무대에 오르게 되면서 입센은 같은 노르웨이 작곡가인 그리그에게 음악을 부탁합니다. 그렇게 해서 탄생한 것이 그리그의 이 부수 음악 페르퀸트입니다. 클래식 음악 중에는 극부수 음악이라는 장르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incidental music이라고 하는데 연극이 무대에서 공연될 때 장면의 분위기를 살리거나 인물의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함께 연주되는 음악을 말합니다. 영화에 영화 음악이 있다면 연극에는 이런 극부수 음악이 있다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 오늘은 평소 오페라를 만나던 것처럼 페르퀸트 이야기를 처음부터 끝까지 따라가면서 그 장면에 나오는 음악을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들으실 음반은 소프라노 바바라 핸드릭스, 에사페카 살로넨이 지휘하는 오슬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연주입니다. 자, 그리그의 극부수 음악 페르퀸트 지금 시작합니다.

19세기 노르웨이 산골 마을입니다. 주인공 페르킨트는 가난한 농가에서 홀 어머니 오제와 함께 살아가는 청년인데요. 성실하게 일하기보다는 허풍을 떨고 엉뚱한 상상을 하면서 언젠간 큰 인물이 되겠다는 꿈만 꾸고 있습니다. 아, 난 큰 인물이 될 테야! 이렇게. 어느 날 마을에서 결혼식이 열립니다. 신부는 앵그리드 아니고 잉그리드. 왠지 굉장히 환한 새처럼 생겼을 것 같은 느낌. 사실 이 페르가 이름이고 퀸트가 성입니다. 페르의 어머니는 페르가 잉그리드와 결혼하길 바랬지만 이미 잉그리드는 다른 남자와 결혼하게 된 거예요. 페르도 결혼식에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페르는 처음 보는 한 여인에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바로 솔베이지라는 여성이었습니다. 페르는 솔베이지에게 저 춤 같이 주실래요? 라고 하지만 솔베이지는 낯선 페르를 경계하면서 죄송합니다. 그런데 페르는 갑자기 엉뚱한 일을 벌입니다. 자신에게 마음을 주지 않는 솔베이지를 두고 내 춤을 거절해 결혼식의 신부인 잉그리드를 납치해서 산으로 달아나 버린 겁니다. 하지만 다음 날이 되자 페르는 잉그리드에게 금세 마음이 식어버립니다. 결국 잉그리드를 버리고 혼자 떠나버리고 잉그리드는 자신을 버린 페르를 원망합니다. 이거 납치! 이거 납치네. 거의 옛날 우리나라 그 보쌈, 에? 약간 그런 느낌이잖아.

결혼식을 망쳐버린 페르는 이제 마을로 돌아갈 수 없는 신세가 됩니다. 산속을 떠돌던 페르는 초록색 옷을 입은 여인을 만납니다. 그녀는 평범한 인간이 아니라 트롤들의 왕, 산왕의 딸이었습니다. 그녀를 따라간 페르는 산속에 있는 트롤들의 궁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산왕은 페르에게 자신의 딸과 결혼하면 왕국을 물려주겠다고 제안합니다. 허풍쟁이의 욕심도 많은 페르에게는 솔깃한 이야기였죠.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포기하고 완전히 트롤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페르는 그게 무서워서 결국 도망치려고 합니다. 트롤들이 그를 애워싸기 시작합니다. 바로 이 장면에서 페르킨트에서 가장 유명한 음악 가운데 하나가 나옵니다. 산왕의 궁전에서입니다. 아주 작은 소리로 시작한 음악이 페르를 잡으려는 트롤들이 하나 둘씩 모여들면서 점점 빨라지고 커집니다.

페르는 가까스로 트롤들의 세계에서 빠져나옵니다. 하지만 마을에서는 이미 신부를 납치한 죄로 추방된 신세입니다. 결국 페르는 깊은 산속에서 작은 오두막을 짓고 혼자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눈 덮인 산길을 따라 한 여인이 페르를 찾아옵니다. 바로 결혼식장에서 반했던 솔베이지입니다. 솔베이지는 가족도 고향집도 모두 떠나서 페르와 함께 살기 위해 찾아온 거래요. 페르가 알고 봤더니 뭐 엄청 잘생겼나 봐. 페르는 기뻐합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행복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페르는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잘못들과 마주하게 되고요. 결국 솔베이지에게 잠깐 다녀올 곳이 있어 라고 말하고 다시 길을 떠납니다. 솔베이지는 페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기로 합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고 또 여름이 지나도 언젠간 당신이 돌아오리라 믿으며 기다리겠다는 그런 노래의 유명한 솔베이지의 노래입니다.

그런데 페르가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만나야 할 사람이 있습니다. 어머니 오제입니다. 병이 깊어진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페르는 어머니 곁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 페르는 페르답습니다. 슬퍼하는 대신 또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어냅니다. 어머니가 누워있는 침대를 마차라고 상상합니다. 어머니, 우리 이제 출발해요. 우리가 아주 멋진 성으로 가는 겁니다. 베르는 어린아이처럼 이야기를 이어가고 오제는 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여행을 떠나듯 조용히 눈을 감습니다. 베르는 한동안 어머니가 죽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하다가 마침내 어머니의 죽음을 알아차립니다. 그리그가 현악기에 아주 단순한 선율로 그려낸 오제의 죽음입니다.

어머니까지 세상을 떠나자 페르는 이제 정말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아주 긴 시간이 흐릅니다. 사막이 시작되면 페르는 더 이상 노르웨이 산골의 철없는 청년이 아닙니다.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장사를 해서 큰 돈을 번 중년의 사업가가 되어 있습니다. 무기와 노예를 거래하면서 부를 쌓았고 아프리카까지 흘러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한 음악이 나옵니다. 아침의 기분입니다. 이 음악을 들으면 노르웨이의 산과 숲 사이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그런데 원래 페르킨트에서 이 음악이 흐르는 곳은 노르웨이가 아니고 북아프리카의 아침이라고 해요.

이큰 부자가 된 것처럼 보였던 페르의 인생은 또다시 한순간 뒤집힙니다. 동료들의 배신으로 재산을 잃고 사막을 떠돌던 페르는 베두인족의 천막에 머물게 됩니다. 그곳에서 족장의 딸 아니트라를 만납니다. 페르는 자신을 위대한 예언자처럼 꾸미며 아니트라의 마음을 얻으려고 합니다. 아니트라는 아름다운 춤으로 페르를 유혹하고 페르는 그녀에게 완전히 빠져버립니다. 하지만 아니트라는 페르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의 보석과 재산을 챙긴 뒤 페르를 사막에 남겨두고 사라져버립니다. 이 장면에서 나오는 음악이 아니트라의 춤입니다. 아주 이야기들을 계속 지어내요. 그죠?

그렇게 또 오랜 시간이 흐릅니다. 우리의 솔베이지는 어디 갔어요? 페르는 세계 곳곳을 떠돌았습니다. 젊은 시절 꿈꾸었던 것처럼 부자가 되기도 했고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수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하지만 어느덧 머리와 수염이 희끗희끗한 노인이 된 페르는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심합니다.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한 것입니다. 배를 타고 노르웨이로 돌아오는 페르. 하지만 고향으로 가는 길은 순탄치 않습니다. 노르웨이 해안이 가까워질 무렵 바다에 거센 폭풍이 몰아치고 페르가 탄 배는 결국 난파가 됩니다. 그리그는 이 장면을 거칠게 몰아치는 오케스트라로 그렸습니다. 페르킨트의 귀향입니다.

페르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져 마침내 자신의 고향 노르웨이 땅을 밟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오랫동안 그리던 고향에 돌아왔는데도 페르를 반겨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세월이 너무 많이 흘렀기 때문이죠. 페르는 젊은 시절 잉그리드를 납치했던 바로 그 농장에도 다시 가봅니다. 이게 무슨 어떤 놈인 거죠 이게? 난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산 것인가? 그때 페르 앞에 아주 기묘한 인물이 나타납니다. 단추장이에요. 단추장이는 페르에게 말합니다. 넌 천국에 갈 만큼 선하게 산 것도 아니고 지옥에 갈 만큼 대단한 악인도 아니야. 무엇보다 너는 평생 진정한 너 자신이라고 살아본 적이 없구나. 그러니 너라는 인간은 다시 녹여서 다른 인간을 만드는 데 쓰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페르는 깜짝 놀랍니다. 근데 이 여자를 결혼식하는 여자를 납치한 놈이 대단한 악인이 아니었나 봐요 옛날엔. 평생 누구보다 자기 마음대로 살았고 누구보다 나 자신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본 적이 없다는 겁니다. 페르는 필사적으로 자신의 삶에 의미가 있었다는 증거를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그것을 증명해 줄 사람은 없습니다. 결국 모든 걸 포기하려던 그 순간 한 여인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페르는 그 목소리를 바로 알아듣습니다. 그것은 솔베이지였던 것이죠. 젊은 시절 자신이 산속 오두막에 놔두고 왔던 그 여인. 수십 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솔베이지는 여전히 그곳에서 페르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수십 년 동안. 이제 솔베이지 역시 백발의 여인이 되어 있었어요. 페르는 솔베이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평생 찾아 헤매던 질문을 그녀에게 던집니다. 말해줘. 내가 진정한 나 자신으로 있었던 곳은 어디였소? 그러자 솔베이지가 대답합니다. 나의 믿음 속에, 나의 희망 속에, 나의 사랑 속에. 평생 세상을 떠돌아다니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찾아 헤맸던 페르. 그런데 정작 그의 진정한 모습은 고향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던 솔베이지의 마음속에 있었던 겁니다. 페르는 어린아이처럼 솔베이지의 품에 얼굴을 묻습니다. 그리고 솔베이지는 그를 품에 안고 자장가를 불러줍니다. 내 사랑하는 아이여, 편히 잠들어요. 내가 당신을 흔들어 재우고 또 당신을 깨울게요. 그렇게 페르의 길고 긴 방황은 마침내 자신이 떠나온 곳에서 끝을 맺습니다.

0: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곡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 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2: 인테오페라 극장 오늘은 추석 연휴를 맞아서 조금 특별한 작품을 만들어봤습니다. 만나봤죠. 헨리크 입센의 희곡에 에드바르 그리그가 음악을 붙인 페르킨트였습니다. 젊은 시절 고향을 떠난 페르킨트는 부와 명성을 쫓아서 돌아다녔는데 사실 그 꿈을 향해서 돌고 돌았을 때 자신의 진정한 모습은 그 고향에 있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성공을 위해 막 떠날 때 파랑새는 저 멀리 없다. 사실은 이 앞에 있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하는데 그런 이야기들의 연장선에서 이 이야기를 보면 되지 않을까요? 인간이라고 보는 것보다. 네, 다음 주에는 다시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오페라 작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작곡가 스메타나는 자신의 조국을 그린 여섯 곡의 교향시를 작곡했습니다. 이것을 모아놓은 작품이 바로 나의 조국입니다. 그 중에서 불타바, 이르지 벨로 흘라베크가 지휘하는 체코 피라모닉의 연주로 전해드리면서 9월 27일 일요일 인테데이 마치겠습니다. 듀에토 백인태였고요. 남은 추석 연휴 잘 보내시고 전 슬기 씨와 함께 월요일 뿌띠 듀더클로 돌아오겠습니다.

0: 도시와 농촌을 잇는 따뜻한 변화의 시작, 농심천심운동을 아시나요? 우리 땅에서 자란 건강한 농산물을 맛있게 먹고 복잡한 일상을 벗어나 평온한 농촌에서 온전히 쉬고 도심을 넘어 정겨운 시골에서 두 지역 사리로 즐겁게 살아가는 것. 우리의 사소한 일상적 선택들이 모여서 소멸해가는 우리 농촌에 가장 아름다운 생기와 활력을 선물합니다. 지금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이 돼서 농촌 활력의 행복한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 인천 경제자유구역은 압도적 성장과 시민의 행복한 변화를 이끄는 대한민국 최초의 경제자유구역입니다. 송도 국제도시는 바이오, 정보기술 등 첨단 지식 산업의 글로벌 거점, 영종국제도시는 항공물류중심 복합레저 관광도시, 그리고 청라국제도시는 국제금융과 유통, 의료허브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삶을 바꾸는 행복한 변화가 시작되는 성장의 중심도시, 그곳은 바로 인천경제자유구역입니다. 이 캠페인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함께합니다.
2: 지금 시각은 6시 57분입니다. YTN's FM.
3: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은 가운데 쾌청한 가을 날씨를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내륙 곳곳에 안개가 끼겠습니다. 특히 강원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낀 곳이 있습니다.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7.6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에 오늘 고속도로에는 귀경 방향으로 정체가 집중되겠습니다. 총 524만 대가 이용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이 서울 쪽으로 정체가 시작이 되겠습니다. 오후 4시에서 5시 사이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밤 11시 이후부터는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고속도로 전국의 소통 상황이 아직은 원활합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지금 경주에서 영천 일대, 청주를 지나서 독립기념관 일대까지는 안개가 껴 있습니다. 전조등과 안개등 모두 켜시고 안전하게 감속해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쪽으로는 남구미 나들목 갓길에 화물차가 고장으로 발생해서 지금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에서 제공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4: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5: FM 94.5 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6: All About News, YTN News FM.
5: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7: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 YTN 뉴스 스타트 3부 시작합니다.
7: 네, 추석 연휴가 막바지로 향하면서 고향을 찾았던 귀성객들은 다시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느라 바쁘실 텐데요.
8: 그 와중에서도 잠시 짬을 내 한옥마을이나 놀이공원을 찾는 나들이객들이 많았습니다. 오정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9: 추석 당일부터 내리던 비가 그친 연휴 셋째 날 오후. 전주 한옥마을이 나들이객들로 북적입니다. 가족끼리 혹은 연인끼리 손에 손을 잡은 여행객들이 많습니다.
10: 근데 이번에 추석 돼가지고 한번 날 맞춰갖고 내려왔는데 맛있는 것도 너무 많고 이쁜 것도 너무 많아서 좋은 것 같습니다.
9: 추석 연휴라 그런지 곱게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에게 눈길이 더 가는 한옥마을. 한국의 추석 연휴를 즐기는 외국인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11: 제가 캄보디아 사람이에요. 한옥마을 왔어요. 여기는 예뻐요. 우리 재미있어요.
9: 추석에는 뭐니뭐니 해도 전통놀이가 최고의 재미.
12: 네, 한옥마을 안쪽에는 이렇게 전통놀이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도 마련돼 있습니다.
9: 남부보다 날씨가 더 좋았던 수도권 인근 놀이공원에는 더 많은 나들이객들이 몰렸습니다. 엄마 아빠 손을 잡고 잔뜩 신이 난 아이들. 놀이기구 앞은 길게 대기줄이 늘어섰고 아찔한 롤러코스터와 바이킹에서는 웃음과 비명소리가 뒤섞여 들립니다.
13: 연휴가 너무 짧아가지고 멀리 안 가고 가까이 놀러 오고 싶어가지고 오늘따라 사람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줄을 좀 많이 서 있는 것 같아요.
9: 네.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동심으로 돌아간 가족들은 놀이공원에서 모처럼 행복한 추억을 쌓았습니다. 이미 절반 이상 지나버린 추석 연휴. 짧은 연휴에 대한 아쉬움은 크지만 한가위를 함께 보낸 가족들의 표정만큼은 밝고 환합니다. YTN 오정곤입니다.
7: 어제 제주에서는 강한 비바람으로 전신주가 넘어지고 빗길 낙상사고가 나는 등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8: 여객선 통제가 우려됐지만 특보가 모두 해제되면서 섬 지역 귀성객들의 귀경길에는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김진두 기자가 보도합니다.
14: 거센 비바람에 전신주가 꺾이고 쓰러지며 건물 지붕을 위태롭게 덮쳤습니다. 도로변 가로수도 힘없이 부러져 길가를 막아섰습니다. 오전 시간 제주 지역에 강한 비바람이 몰아쳐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한때 한라산과 중산간 지역에는 호우경보가, 제주 전역에 강풍주의보가 발효됐고 시간당 30mm 안팎의 세찬 비와 초속 20m가 넘는 강풍이 불었습니다. 귀경길 여객선 결항이 우려됐지만 다행히 비바람은 오래가지 않고 정오 이전에 잦아들었습니다. 이에 따라 제주와 다른 지역으로 가는 백길은 차질 없이 정상 운항했습니다. 기상청은 연휴 마지막 날에도 풍랑특보가 내려질 정도로 강한 바람이 불지는 않을 것으로 보여 백길 귀경길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YTN 김진우입니다.
7: 네,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도 귀경 차량 정체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8: 오전 10시부터 정체가 시작될 것으로 보이는데 도로공사 연결해서 현재 주요 도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나다윤 캐스터 전해주시죠.
15: 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가족들과 반가운 만남을 뒤로하고 귀경길에 오르는 분들

0: 주의하겠고요. 경부선은 잠시 뒤 오전 7시부터 승탄진부터 한남 사이 1차로가 버스 전용 차로로 운영됩니다. 차량에 맞는 지정차로 잘 지키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부선 외에도 영남권에서 이어지는 45번 중부내륙선 양평 방향을 포함해 목포에서 출발하는 15번 서해안고속도로 서울 방향도 현재 전 구간 수월한 상황입니다. 그래도 과속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이동해 주시고요. 명절이라 장거리 이동하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피로에 졸음이 찾아오지 않도록 휴게소와 졸음쉼터 이용도 적극적으로 해주면서 이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좌석 안전띠 착용 잊지 마시고요. 고속도로 교통방송 나다윤이었습니다.
1: 다음 소식입니다.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현장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2: 사고 발생 닷새 만인데요.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조사에 필요한 기동로를 확보하고 작전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3: 짙은 숲 사이로 군 장병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비무장지대 DMZ에서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겁니다.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사고 지점까지 이동할 기동로를 확보하고 이동로의 안전성과 감시, 통신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합참 차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 조사 TF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관계자, 조사기관과 작전병력 등 모두 2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로 개척에 참여했던 장병 일부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하던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군은 사고 지점이 군사 분계선에 가깝고 기존 수색로도 없는 위험 지역인 만큼 현장 조사에 앞서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현장 조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작전 계획이 공개될 경우 장병과 조사단의 안전에 위협이 될수 있다며 일정 공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안전을 확보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구스본입니다.
1: 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2: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자 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4: 민주당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공세를 펼치자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면서 역공을 가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음모론은 대한민국의 국가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행위라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5: 그 위험천만한 사지에 충분한
6: 김병주
5: 대비도
6: 더불어민주당
5: 없이 다시
6: 의원입니다.
5: 들어가라는 말은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4: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추진은 상식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의 국내 송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뢰 사고와 관련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인수했다는 사실도 왜 밝히지 못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 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현장 조사를 계속 미루며 위험해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7: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6: 북한

0: 도발 흔적이
1: 박성훈
0: 묻히기를
1: 국민의힘 수석
0: 기다리는
1: 대변인입니다.
0: 늑장 대응이자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입니다.
2: 윤상현 의원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최상병 순직을 두고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그 단호함은 지금 어디로 갔느냐고 비판했습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은 누가 유엔사의 즉각적인 현장 조사 요구를 거부하라고 시켰는지 밝히라며 그렇게 접근도 못할 위험한 지옥이라면 누가 우리 장병들을 대책 없이 그 지옥에 보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YTN 이동호입니다.
3: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4: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5: 지금까지 뉴스 스타트 3부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6: 교통안전 1분 터.
7: 안녕하십니까.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정용식입니다.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 오랜만에 가족과 친척을 만나기 위해 이동하거나 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 많으시죠? 하지만 추석 연휴 기간에는 교통량 증가로 도로 정체도 심해지고 각종 사고가 발생하기 쉬운데요. 추석 연휴 교통안전을 위해 운행 전 차량을 미리 점검해주세요. 운전 중엔 스마트폰 사용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앞차와의 안전거리도 충분히 유지해야 합니다. 또 졸릴 땐 창문을 열어 환기하거나 가까운 휴게소 또는 졸음쉼터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주세요. 모든 것이 넉넉하고 풍요로운 추석, 나와 가족을 위해 안전운전을 당부드리며 가족과 함께 행복하고 즐거운 한가위 되시길 바랍니다.
5: 이 캠페인은 모두의 일상을 지키는 안전한 모빌리티 파트너 한국교통안전공단이 함께합니다.
8: 쉼없이 달려온 30년. 1997년 외환위기 때 금모으기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을 전 세계에 알렸고 2024년 한국 최초 노벨문학상을 수상하며 K컬처의 위상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불공정과 불평등 사이에 서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과 청년들이 기울어진 그라운드에서 좌절하고 적지 않은 노년층이 빈곤과 무관심 속에 무너지고 있습니다. 앞으로의 30년, 이제 우린 더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아이들이 마음껏 뛰놀고 청년들이 자유롭게 꿈을 펼칠 수 있는 사회. 다음 세대를 위해 배려하고 양보하는 사회. 우리 모두의 배려와 관심에서 시작됩니다. 함께한 30년, 당신 곁에 YTN이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응원합니다.
9: 이 캠페인은 127년간 언제나 우리를 맨 앞에 우리 금융그룹과 함께합니다.
10: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11: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2: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1: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2: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1: 경기도 보고 전 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2: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3: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4: 안녕하십니까. 시민 곁에 든든한 인천광역시의회 의장 박종혁입니다. 온기를 나누는 포근함과 시대를 앞서가는 지혜로 300만 시민 한 분 한 분이 주인이 되는 폭넓은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함께 행복을 누리는 도시 인천을 위해 깊이 공감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10대 인천광역시 의회로 모두

0: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이 캠페인은 인천광역시의회와 함께합니다.
2: 안녕하십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 박인규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연구개발 예산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39조 5천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반도체와 AI 데이터센터, 피지컬 AI 등 지금 우리의 성장을 이끌 3대 메가 프로젝트에 집중하고 양자와 우주, 첨단 바이오처럼 10년, 20년 뒤 대한민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연구개발에도 투자를 아끼지 않겠습니다. 지역과 청년 연구자까지 소외되지 않게 뒷받침하여 과학기술이 국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꽃피울 수 있도록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1: 이 캠페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함께합니다.
3: 밤은 어둡고 멈춰있다?
4: 아니, 서울의 밤은 그 어디보다 밝고 활기차. 세계인이 부러워하는 서울의 라이프. 이젠 밤에도 즐겨봐. 서울의 밤은 안전하니까, 자유로우니까, 완전 새로우니까. 남산, 한강, 그리고 서울 곳곳에서 펼쳐지는 풍성한 야간 콘텐츠는 내 취향대로 즐기면 돼. 이제 우리 삶도, 경제도 또 다른 기회가 생기는 밤. 시민 행복을 위해 서울의 밤을 드립니다. 잠든 도시를 깨우는 서울 야간경제. 관련 문의는 02120. 이 캠페인은 24시간 활력 경제도시 서울시와 함께합니다.
1: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오전까지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안개가 나타나겠는데요. 귀경길 운행 시 감속해서 추돌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17.5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8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 정체가 집중되겠습니다.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서울 방향의 귀경길 정체가 시작돼 오후 4시에서 5시경 교통 혼잡이 가장 극심했다가 밤 11시 이후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현재 전국 고속도로 소통 상황은 아직은 원활합니다. 다만 경부고속도로 경주 일대부터 영천, 청주에서 독립기념관 일대 안개가 껴 있습니다. 전조등과 안개등 모두 켜시고 감속해서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9월 27일 일요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에요. 일상으로의 복귀를 준비해야 하는 일요일인 오늘 음악을 친구 삼아 하나씩 해나가보시기 바랍니다. 휴일 아침 함께하는 생방송 7시 뉴스 앤 뮤직 첫 곡은 잭 존슨의 노래로 출발합니다. Sitting, Waiting, Wishing.

0: 안녕하세요. 재능대학교 문대성 교수입니다. 재능이 능력이 되고 그 능력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힘이 될수 있도록
1: 국내 대기업은 물론 해외 취업까지
0: 여러분의
1: 여러분의 미래를
0: 미래를 재능대학교가
1: 재능대학교가 함께
0: 만들어 갑니다.
1: 만들어갑니다.
0: 재능대학!
2: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기업 AR, 전선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3: 대한민국 대표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식품, 주방, 욕실, 조경, 토목, 건축 트렌치 전 세계 유명 트렌치를 한눈에 설계에서 시공까지 기술력으로 인정받는 대한민국 트렌치 코리아 트렌치
4: 코리아 트렌치
3: 코리아 트렌치
4: 모든 인쇄 가능한 서머네드피아 온라인 주문 간편한 서머네드피아 누구든지 어디서나 쉽고 빠르게 인쇄의 유토피아 서머네드피아
5: 캘린더 주문도 역시 서머네드피아
4: 국민 인쇄 서머네드피아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6: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7: 합성 목재 예스팀바
6: 경동산업 주식회사
8: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 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 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 전화 1577-1352 1577-1352
9: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10: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11: 9월 27일 일요일 아침 함께하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저보다 훨씬 더 부지런하신 우리 청취자님들 진짜 많으시네요. 벌써 아침 산책도 다 끝내셨다고요. 4723님. 9849번님도 운동하기 정말 좋은 날입니다 하셨어요. 3025번님 오늘 1등으로 찾아주셨고요. 앱 채팅창에도 애청자분들 인사 나눠주고 계신데요. 모두 환영합니다.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오늘도요. 7시 뉴스 앤 뮤직 이 시간을 시작으로 늦은 밤까지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생방송이고요. 신청곡 사연 받습니다. 샵 0945번 우물정 0945번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릴게요. 단문 50원 장문 100원 정보 이용료 있고요. YTN 라디오 앱 라이브 채팅창 무료입니다. 준비된 음악 세 곡을 만나보고요. 밤사이 들어온 뉴스도 살펴봅니다. 로렌 우드의 Fallen, Earth, Wind and Fire, After the Love Has Gone, 쉐릴린의 Got to be Real까지 노래 세곡 만나봅니다.

로렌 우드의 Fallen, Earth, Wind and Fire, After the Love is Gone, 최린린의 Got to be Real까지 노래 세 곡 차례로 만나고 왔습니다. 7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 오전 7시 38분 52초 지나고 있습니다. 들어온 뉴스들 살펴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5박 7일 동안의 미국 멕시코 순방을 마치고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이 대통령과 김혜경 여사, 순방단이 탄 공군 1호기가 현지 시각으로 26일 멕시코 시티 인근 펠리페 앙헬레스 국제공항에서 출발했습니다. 방미 기간 동안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다자 외교 무대인 유엔 총회에 2년 연속 참석해 평화공존 3대 청사진과 비핵화 단계적 접근을 소개하는 등 한반도 정책과 관련한 국제적 지지의 기반을 강화했습니다. 우리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오늘 비무장지대 DMZ에 병력을 투입해 지뢰 추정 폭발 사고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와 유엔사 군사정전위원회 등 20여 명은 사고 현장으로 직접 들어가는 기동로의 안전성을 점검하고 감시와 통신 상태 등 작전 환경을 확인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수색로 개척 과정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로 장병 2명이 중상을 입고 1명이 다친 가운데 군은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조사를 준비해왔습니다. 네, 드론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7시 뉴스 앤 뮤직. 이어지는 노래는 신청곡입니다. 마룬5의 Sunday Morning 4723님 청하신 곡이에요.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야구 대표팀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전에 진출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표팀은 어제 일본 아이치현 토요아시 시민야구장에서 열린 슈퍼라운드 2차전에서 중국을 9-2로 제압했습니다. 프로농구 울산 현대모비스의 새 아시아 쿼터 선수 제리 아바디아노가 프로농구 시범경기에서 확실한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현대모비스는 어제 울산 동천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농구 시범경기에서 아바디아노의 결승포에 힘입어 지난 시즌 정규 1위인 창원 LG를 85-84로 꺾었습니다. 네, 스포츠 소식들 살펴봤습니다. 7시 뉴스의 뮤직 김형중의 좋은 사람 3025님 신청곡 스윗소로우의 아무리 생각해도 난 너를 두 곡 보내드리면서 마무리합니다. 8시 20분에 다시 돌아올게요.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미래를 준비하는 스마트 도시 안양. 안양시 스마트 도시 통합센터를 기반으로 교통, 안전, 환경을 통합 관리하며 AI 혁신 기업과 청년 인재가 모이고 창업과 첨단 산업이 성장하고 있습니다. 자율주행버스 운행, AI 기반 스마트 행정, 더 편리한 교통과 생활 서비스까지. 기업하기 좋은 도시, 청년이 머물고 꿈을 키우는 도시. 변화와 혁신으로 시민의 행복을 더 크게 만드는 곳. 여기는 스마트 미래 도시 안양시입니다.
2: 다이어트할 때 물을 많이 마셔야 하는 건 이제 상식이죠. 충분한 수분 섭취가 신진대사를 높여 칼로리를 더 잘 태우는 몸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물을 대신하여 커피를 마시는 분도 많은데요. 카페인은 이뇨작용이 있어 오히려 몸속 수분을 배출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다이어트, 건강한 물 한 잔으로 시작해보세요. 이 캠페인은 우리가 믿는 물, 제주 삼다수와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3: 반도체, 수소, 이 모든 걸 아우를 수 있는 도시는?
4: 그런 곳이 있기나 할까요?
5: 답 나왔네.
6: 가자!
4: 어딜요?
6: 택시 부르자! 주소는 수소 1번지!
7: 배차 완료! 평택시로 출발합니다!
8: 평택시!
9: 수소 1번지면 반도체 수도 가시는 거 맞죠? 평택까지 안전하게 모시겠습니다!
4: 얼마나 걸릴까요?
9: 세계 최대 반도체 공장이 있는 평택시까지요?
6: 네, 세계 최고 수소 경제 허브가 조성되는 평택시까지요.
9: 곧 도착합니다. 평택 정도면 단거리 운행이죠.
4: 세계 반도체 수도.
6: 대한민국 수소 1번지.
8: 바로 평택시.
10: 가족여행 체크리스트.
11: 당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간식 체크.
10: 여행 느낌 가득한 플레이리스트 체크.
12: 햇빛에도 끝장 없는 선글라스 체크.
13: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안전벨트 체크!
10: 뒤에 앉은 주희랑 민석이 안전벨트 했어?
14: 아, 귀찮은데 꼭 해야 돼?
10: 귀찮아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뒷좌석이라고 안전도 뒷전이면 안 되니까 경고음이 안 울려도 뒷좌석 안전벨트까지 반드시 체크!
15: 뒷좌석까지 안전해야 모두가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국토교통부와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합니다.
16: 안녕하세요. 화성시 홍보대사 배우 원기준입니다. 10월 3일과 4일 화성에서 2026 정조효문화제 정조대왕 능행차가 열립니다. 사도세자의 능을 옮기는 장엄한 천원 행렬부터 밤하늘을 수놓는 화려한 천대의 드론 라이트쇼까지 놓쳐서는 안 될 올해의 하이라이트 로봇과 함께하는 특별하고 웅장한 능행차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정조효공원 윤건능에서 가족과 함께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어보세요. 이 캠페인은 모두의 행복, 더 큰 화성, 화성특례시와 함께합니다.
17: 사업자금이 필요한데 높은 대출금리 때문에 고민이신가요? 저금리 소상공인 정책자금,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자금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낮은 금리로 장기간 나누어 상환할 수 있어 자금 부담을 가볍게. 창업도 성장도 위기 극복도 서울시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신용보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하세요. 이 캠페인은 YTN 라디오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함께합니다.
18: 안녕하세요. 배우 김광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소중한 국보는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우리의 어르신들. 그래서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국보급으로 모십니다. 집으로 직접 찾아가는 통합재가, 재택의료 서비스부터 중증 어르신들을 위한 재가 지원 확대와 치매 간병 가족들의 휴가 지원까지.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행복 돌봄,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함께합니다. 국민건강보험.
5: 지금 시각은 7시 57분입니다. YTN's FM.
19: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전국의 하늘이 맑고 쾌청하겠습니다. 전권역에서 미세먼지 농도가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 17.9도로 출발하고 있는데요. 한낮에는 서울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현재 일부 전남 남부와 제주 지역에 약하게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부터 저녁 사이에는 동해안을 중심으로 요란한 소나기가 쏟아질 때도 있겠습니다. 연휴가 끝난 이후 주 후반부터 서울의 낮 기온이 21도 안팎까지 떨어져 부쩍 쌀쌀해질 전망입니다. 추석 연휴 동안 고속도로 통행료는 나흘간 모두 면제되고 있습니다. 오늘 자정까지 민자고속도로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에 모든 차량이 적용되니까요. 참고하셔서 끝까지 안전하게 편안하게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는 서울 방향 사고 소식이 있습니다. 경산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단독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주 일대부터 영선 부근의 안개도 자욱한데요. 전조등과 안개등 모두 켜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오늘 봄 미쳤다
1: 미쳤다
2: 미쳤다
3: 아 레벨이 다르다
4: 미쳤다 우와 우와 야.
5: 미친 경제 해답이 없냐고요 매일 오전 9시 10분 YTN 라디오 생생경제에서 저와 함께 찾아보시죠 조태현의 생생경제 저는 조태현입니다.

0: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1: 살아있는 뉴스 깨어있는 방송 YTN 뉴스 FM 사랑해요.
0: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2: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 YTN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2: 첫 소식입니다. 경기 파주 비무장지대에서 발생한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군과 유엔군 사령부가 현장 조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3: 사고 발생 닷새 만인데요. 현장에 인력을 투입해 조사에 필요한 기동로를 확보하고 작전 환경을 점검했습니다. 구수본 기자가 보도합니다.
4: 짙은 숲 사이로 군 장병들이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깁니다. 지뢰 추정 폭발 사고가 발생한 비무장지대 DMZ에서 현장 조사를 위한 준비 작업에 나선 겁니다. 군과 유엔군 사령부는 사고 지점까지 이동할 기동로를 확보하고 이동로의 안전성과 감시 통신 상태 등을 점검했습니다. 합참 차장이 이끄는 합동 현장 조사 TF와 유엔사 군사 정전위원회 관계자, 조사 기관과 작전 병력 등 모두 20여 명이 투입됐습니다. 사고 당시 수색로 개척에 참여했던 장병 일부도 함께했습니다. 앞서 지난 21일 경기 파주 군사분계선 인근에서 수색로 개척 작업을 하던 중 지뢰 추정 폭발이 두 차례 발생해 장병 3명이 다쳤습니다. 군은 사고 지점이 군사분계선에 가깝고 기존 수색로도 없는 위험 지역인 만큼 현장 조사에 앞서 안전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입니다. 구체적인 현장 조사 일정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합참은 작전 계획이 공개될 경우 장병과 조사단의 안전에 위협이 될 수 있다며 일정 공개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군과 유엔사는 안전을 확보한 뒤 현장 조사를 진행해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조사 결과를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구스본입니다.
2: 추석 연휴에도 여야는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3: 이재명 정부가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지연시키고 있다고 국민의힘이 공세를 강화하자 민주당은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고 역공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동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5: 민주당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지속적인 공세를 펼치자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이라면서 역공을 가했습니다. 박성준 수석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안보를 정쟁의 도구로 삼는 행태가 도를 넘어서고 있다며 국가 안보는 안중에도 없이 정치적 계산기만 돌리는 매국적 행태라고 직격했습니다. 이어 국민의힘의 음모론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뒤흔드는 중대한 위협 행위라면서 안보 불안을 부추기는 음모론 제기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또 장병의 생명과 안보를 정쟁에 이용하지 말라고 비판했습니다.
6: 그 위험천만한 사지에 충분한 대비도 없이 다시 들어가라는
7: 김병주 말은 더불어민주당
6: 진상규명이 아닙니다. 진상규명이라는 이름으로 또 다른 희생자를 만들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5: 민주당은 우크라이나 북한군 포로 송환과 관련해 정부의 비공개 방침을 국민의힘이 비판한 것에 대해서도 비공개 추진은 상식적인 조치였다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DMZ 지뢰 사고와 북한군의 국내 송환에 대한 정부의 대응과 관련해 왜 적극적으로 하지 않느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지원 의원은 지뢰 사고와 관련해 사실대로 밝혀야 우리 국민이 이해한다며 우크라이나에서 북한군 포로 두 명을 인도적 차원에서 인수했다는 사실도 왜 밝히지 못하느냐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비무장지대 지뢰 추정 폭발 사고와 관련해 이재명 정부가 북한 눈치를 보느라 조사를 고의로 늦추고 있다며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신속하게 지뢰 폭발의 범인이 누구인지 육하 원칙에 입각해 명확히 발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현장 조사를 계속 미루며 위험에서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다는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8: 시간이 흘러 증거가 유실되고 북한의 도발 흔적이 묻히기를 기다리는
2: 박성훈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입니다.
8: 북한 소행을 은폐하려는 명백한 공작입니다.
5: 윤상현 의원은 과거 야당 대표 시절 이 대통령은 최상

0: 현장 조사를 하려다가 오늘로 앞당긴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동훈 의원은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제이비어 브런슨 유엔군 사령관이 지난 21일 사고 당일에 신속한 조사를 지시했고 유엔사 군정위가 25사단을 방문해서 자료와 영상, 부상자 인터뷰 공유와 현장 출입을 요청했지만 우리 군이 이것을 거절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방부는 당초 29일 이전에는 현장 조사를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국민적인 의혹과 분노가 쌓이니까 결국 합동 조사를 하기로 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2명의 한국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두고 우리 정부가 비판했는데요. 이를 두고도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청와대는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언급했습니다. 김승재 기자입니다.
1: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지난 23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한국으로 보낸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2: 우리는 북한 전쟁 포로 2명을 대한민국으로 보냈습니다. 한 명은 포로로 잡힌다는 사실을 알자 목숨을 끊으려 보냈었죠.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입니다.
1: 이런 사실을 우리 정부가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 공개하자 야당을 중심으로 북한 눈치보기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논란이 커지자 이재명 대통령은 SNS에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를 어기고 공개했다. 많이 아쉽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도 기자들에게 우크라이나와 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조용히 처리한다는 양해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와 다르게 연설에서 언급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우크라이나 매체들은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소식통을 인용해 포로 송환을 비밀로 유지하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소식통의 발언에 대해 일일이 구체적으로 답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포로 당사자의 희망과 국내법, 국제법적 기준, 인도주의적 원칙에 근거해 일관된 원칙에 따라 대응하는 것이 정부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3: 예. 우리의 목표는 그것을 공개를 했던 비공개를 했던 무사히 한국에 도착했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일단 1차적인 큰 목표는 달성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1: 야당은 북한과의 관계를 의식해 송환 사실을 숨겼다고 비판하고 여당은 정치 공세라며 정보를 엄호하고 있어 북한 포로 송환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전망입니다. YTN 김승재입니다.
0: 보고 오신 것처럼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군 포로 송환 사실을 공개한 것을 놓고 우크라이나 정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치열한 공방이 오가는 우크라이나 정세 소식을 율재웅 기자가 전합니다.
4: 우리 정부는 북한 포로 송환 사실을 비공개로 하기로 합의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깼다는 입장입니다. 우크라이나 내부에서도 이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정치적 라이벌인 영국 주재 우크라이나 대사의 미디어 고문인 옥사나 토로프는 페이스북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의 공개를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토로프는 두 나라 간의 비공개 합의가 있었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를 공개하면서 과장된 홍보, 쇼를 벌이고 있다고 직설적으로 공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 측은 즉각 반박했습니다. 드미트로 리트빈 보좌관은 이 페이스북 게시물에 직접 댓글을 달며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그런 비공개 합의는 당초 없었고 특정 포로들이 어디로 보내지는지를 숨기는 게 잘못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토로프 고문이 비공개 합의가 있었고 포로 문제는 한국과 더 큰 협력 협상 과정의 일부였다고 재차 반박하자 리트빈 보좌관이 침묵하기로 한 합의는 없었다고 거듭 확인하는 등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YTN 유재웅입니다.
5: 온도와 습도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시켜주는 항온 항습기 전문 기업 AR 전산센터, 반도체 공장, 미술관, 박물관, 귀중품 보관실 등을 40여 년 축적된 기술로 AR이 지켜드립니다. 24시간 확실한 서비스 보장 1855-0561.
6: 안녕하세요. 손현재입니다. 승리를 향한 열정. 팀 코리아의 숙면을 책임지는 베스트 슬립이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합니다. 202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대한민국 국가대표 화이팅! 최고의 플레이는 최고의 수면에서.

0: 국가대표 공식 침대 매트리스 베스트 슬립.
1: 합성 목재 예스틴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틴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2: 합성 목재 예스틴바.
1: 경동산업 주식회사.
3: 데이팩으로 전화돼요.
4: 하루 한 번쯤 가요. 30다 데이팩.
3: 건강해.
4: 하루 한 번 전해요. 30다 데이팩. 사랑해.
5: 건강도 사랑도 데이팩으로 전하세요. 참 쉽다 데이팩.
4: 하루 한 번 데이팩. 참 쉽다 데이팩.
5: 건강기능식품.
6: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7: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8: 지금까지 뉴스와이드를 YTN 라디오와 TV로 함께 전해드렸습니다. YTN 뉴스 FM.
9: 국민의 손길로 농촌의 내일을 밝히는 발걸음, 바로 농심천심 운동입니다. 도시민에게는 일상의 건강한 먹거리와 평화로운 쉼표를 제공하고, 일손과 관심이 필요한 농촌에는 따뜻한 온기와 새로운 활기찬 삶을 불어넣는 일. 땀방울이 가치를 더하고 우리의 참여가 웃음꽃을 피우는 현장. 도시와 농촌이 함께 살아갈 때 대한민국은 더 행복해집니다. 지금 바로 농심천심 국민참여단에 동참해 농업의 가치를 함께 더해주세요. 이 캠페인은 대한민국 농촌의 새로운 희망과 활력, 농심천심 농협과 함께합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11: 안녕하십니까.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공동위원장 김철주입니다. 매년 9월 10일은 세계 자살 예방의 날입니다. 자살을 개인의 비극이 아닌 사회 전체의 과제로 인식하고 세계가 함께 대책을 마련하자는 약속의 날이지요. 아우슈비츠에서 살아남은 오스트리아의 심리학자 빅터 프랭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아야 할 이유를 아는 사람은 어떤 상황도 견딜 수 있다. 유난했던 여름의 더위 끝에 맞이하는 가을의 청량함처럼 힘겨운 계절을 지나는 이들에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살아야 할 이유가 되어주는 세상, 그 위로와 희망의 길에 저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도 함께 하겠습니다.
10: YTN 라디오 캠페인, 생명, 그 소중함을 위하여.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안실련이 함께합니다.
12: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자원봉사자 뭐지? 이게 뭐야?
13: 아, 이거? 150개국 1만 5천 명의 대학생 선수들이 대전, 세종, 충북, 충남에서 펼치는 전세계 스포츠 대회인데 함께할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있대.
12: 진짜? 멋지다! 나도 할 수 있어?
13: 그럼! 17세 이상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고 12월 31일까지 신청하면 돼.
12: 경기도 보고 전세계 사람들이랑 교류도 하고 너무 좋은데? 바로 신청해야겠다!
13: 충청을 빛낼 루미 자원봉사자. 지금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세요.
14: 2027 충청 유니버시아드 대회 조직위원회.
15: 반갑습니다.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입니다. 올해는 경기도의회 개원 70주년이자 지방의회 부활 35주년입니다. 그 역사는 도민과 함께 풀뿌리 민주주의를 키워온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 역사에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놓겠습니다. 도민의 기대에 더 잘 답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으로 지방자치의 다음 길을 열겠습니다. 지방자치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그 길에 도민 여러분께서 힘이 되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16: 이 캠페인은 경기도의회가 함께합니다.
17: 점심 또 안 먹어요?
18: 그냥 좀 피곤해서요. 괜찮아요.
17: 지난주에도 괜찮다고 했잖아요. 오늘은 그냥 지나치고 싶지 않아요. 무슨 일 있어요?
18: 사실 요즘 하루하루 버티는 게 너무 힘들어요.
17: 말해줘서 고마워요. 지금은 해결책보다 이야기부터 들을게요. 천천히 말해도 돼요.
19: 괜찮다는 대답에서 멈추지 마세요. 한 번 더 묻고 대답을 기다려주세요. 24시간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09,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8: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오늘 전국에서 맑고 쾌청한 가을 하늘을 만끽하실 수 있겠습니다.

다만 오전까지 경기 남동부와 강원 내륙 산지, 충청권과 전북, 경북권 내륙을 중심으로 200m 미만의 짙은 안개가 끼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에도 안개가 나타나겠는데요. 귀경길 운행 시 감속해서 추돌 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교통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7.5도로 어제보다 1도 정도 낮게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에는 서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는데요. 환절기에 건강 관리도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오늘 고속도로는 서울로 향하는 귀경길 정체가 집중되겠습니다. 오전 10시를 기점으로 서울 쪽으로 정체가 시작되겠는데요. 특히 오후 5시경 정체가 가장 극심했다가 밤 10시 이후 정체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부고속도로 전반적인 흐름은 아직은 수월한 가운데 지금 서울 쪽으로 경주 일대부터 영천 부근에 안개가 자욱합니다. 전조등과 안개등 모두 켜시고 안전하게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YTN 라디오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행복한 아침, 일상 속 따뜻한 배경음악. YTN 라디오 뉴스 앤 뮤직.
1: 와이티엔 라디오 휴일 뉴스 앤 뮤직 이어갑니다. 8시 뉴스 앤 뮤직 양수진입니다. 3937님, 아침마다 강아지와 산책하는데 바람결이 참 달라졌습니다. 강아지도 낙엽 냄새를 킁킁 하고 맡느냐고 평소보다 더 천천히 걷더라고요. 가을이 이렇게 조용히 우리 곁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연휴 끝자락, 살포시 걸린 여름도 완전히 지나가고 완연한 가을을 느낄 수 있는 아침입니다. 천천히 여유롭게 이 시간 함께 즐겨볼게요. 첫 곡은 3937번님 문자와 함께 청해 주신 신청곡으로 들으며 함께 시작해 볼게요. 마이클 잭슨의 Heal the World.

0: 실사 출력 가능한 에드피아몰. 판촉물 주문 간편한 에드피아몰. 다이어리 제작도 쉽고 빠르게 광고의 유토피아 에드피아몰. 쉽고 빠른 홍보가 현실이 되는 곳, 광고 만족 에드피아몰.
1: 대표님, 공고는 많은데 낙찰이 안 되고 있습니까? 이제 AI 분석에 딱 한 달만 맡겨보세요. 놀라운 결과를 바로 선물합니다. 인공지능 입찰 전문기업 한국 비드랩. 전자입찰은 한국 비드랩. 문의전화 1577-1352 1577-1352.
2: 일어났어? 어? 또 공복에 커피야? 아침 공복엔 올리브 쓰리지. 복스럽게 잘 먹네. 올리브 쓰리를 공복스럽게 아침 공복엔 올록담 올리브 쓰리. 아침 골든타임 이제 놓치지 마요.
3: 식품 유형은 올리브유입니다.
4: YTN 라디오 8시 뉴스 앤 뮤직 3937님 문자 사연으로 오프닝 채우며 시작해봤습니다. 항상 주말 아침이면 강아지 로키와 함께 산책을 하는데 뉴스 앤 뮤직과 함께 걷는 이 시간이 행복이시라고요. 고맙습니다. 여러분들의 주말과 휴일 루틴인 뉴스 앤 뮤직이 이번 시간도 좋은 음악 전해드리겠습니다. 신청곡과 사연은 문자와 앱 채팅창 통해 받고 있습니다. 문자 번호 샵 0945번이고요. YTN 라디오 스마트폰 앱 라이브 채팅창도 열려 있습니다. 채팅창은 무료. 샵 0945번의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 있습니다. 모튼 하켓의 Can't Take My Eyes Off You, 자미로콰이의 Virtual Insanity, 드바제의 I Like It 노래 세 곡 만나고 올게요.

뉴스와 음악 함께 듣는 YTN 라디오 8시 뉴스의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모튼 하켓, Can't Take My Eyes Off You, 자미로콰이, Virtual Insanity, 드바지의 I Like It까지 노래 3곡 만나고 왔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논의했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6일 백악관을 나서며 기자들에게 시 주석이 자신의 대만 관련 입장을 이해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시 주석은 지난 24일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대만 독립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대만 문제를 신중히 처리해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유엔 총회를 계기로 호르무즈 해협 문제를 놓고 미국과 종전 협상 재개를 타진했던 아바스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과 이란 대표단이 오는 30일까지 미국 뉴욕에 머물 예정이라고 이란 국영 IRNA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앞서 아라그치 이란 외무장관은 지난 20일 유엔 총회를 계기로 미국의 스티브 위트코프 중동 특사와 만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을 위한 이란 측의 조건을 전달했습니다. 이런 뉴스들 살펴봤습니다. 8시 뉴스의 뮤직 이어지는 음악 두 곡입니다. G.O.D의 반대가 끌리는 이유, 박지윤의 Still Away.

8시 뉴스 앤 뮤직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간추린 뉴스 살펴봅니다. 우리나라 여자 농구 대표팀이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결승전에서 일본을 물리치고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박수호 감독이 이끄는 우리나라 여자 농구 대표팀은 어제 일본 아이치현 나고야시 아이치 인터내셔널 아레나에서 열린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여자 농구 결승전에서 일본을 75대 70으로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 선수가 압도적인 경기력으로 아시안게임 8강에 가뿐히 안착했습니다. 여자 배드민턴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은 어제 일본 아이치현 아이치노야시 소재 이치노미야 시립체육관에서 열린 2016 아이치 나고야 아시안게임 배드민턴 여자 단식 16강전에서 스리랑카의 라니트미 티누디 웨이헤나 리아나게 선수를 35분 만에 세트 점수 2대 0으로 완파했습니다. 아시안게임 소식까지 살펴봤습니다. 8시 뉴스앤뮤직 하동균의 그녀를 사랑해줘요. 봉태규의 처음 보는 나 노래 두 곡 전해드리면서 마칩니다. 9시 뉴스앤뮤직에서 다시 뵙죠. 양수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0: 한국인은 밥심이다. 이런 말이 있을 만큼 쌀밥은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한국인의 주식인데요. 최근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탄수화물인 밥을 멀리하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하지만 탄수화물은 우리 뇌와 신체의 에너지원으로 쓰이는 필수 영양소고요. 또 식이섬유와 단백질, 비타민 등 다양한 영양성분들도 함께 들어있어서 건강을 생각한다면 매일 쌀밥을 잘 챙겨 드시는 게 좋습니다. 건강한 식생활 캠페인 농업 농촌과 대한민국을 지키는 100% 국내 자본 NH농협은행과 함께합니다.
1: 110만 용인 특례시 반도체 산업의 1번지로 도약하겠습니다. 대한민국에서 반도체가 처음으로 시작된 곳 플랫폼 시티를 시작으로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 산업단지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로 연결되는 L자형 반도체 벨트를 중심으로 반도체 르네상스를 열어갑니다. 실리콘밸리를 넘는 메가 반도체 클러스터로 도약할 용인특례시의 미래. 110만 용인특례 시민이 함께 만드는 미래. 용인 르네상스.
2: 오늘도 바쁜 일상을 헤쳐나가는 당신. 공부하느라, 쉴 틈 없이 일하느라 짐 빠지는 하루를 보내고 있겠죠? 그럼에도 당신은 좋아하는 사람에게 달려가고 안 풀리던 문제를 기어코 풀어내고 한 발 더 내딛으면서 내일도 힘내자는 다짐을 하네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오나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세상 모든 에너지를 연구하는 우리가 가장 주목하는 건 이런 당신. 당신이 만드는 에너지처럼 멈추지 않는 에너지. 한국수력원자력.
3: 예, 단톡방에 불러서 다 같이 뭐라 하자.
4: 야, 이 사진 얼굴 바꿔서 올려봐. 진짜 같지 않냐?
3: 제발 그만해.
5: 그냥 장난인데 뭐. 익명이라는 가면 뒤에서 던진 폭언과 가짜 합성 영상 딥페이크. 누군가에겐 가벼운 일탈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겐 일상을 무너뜨리는 테러입니다. 언어폭력과 딥페이크는 장난이 아닌 명백한 범죄입니다. 올리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기, 동조하지 않고 신고하기. 당신의 지혜로운 선택이 건강한 인터넷 세상을 만듭니다. 이 캠페인은 한국언론진흥재단과 YTN 라디오가 함께합니다.
6: 지금 시각은 8시 57분입니다. YTN is
7: FM. 삼성과 함께하는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입니다. 나흘간의 추석 연휴가 오늘 끝이 나는데요. 전국의 하늘이 맑고 쾌청해서 나들이 하시기 좋겠습니다. 공기질도 전권역에서 좋음에서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 19.4도로 한낮의 기온은 서울 28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15도 내외까지 벌어지겠습니다. 다가오는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 비 소식이 들어있고 주 후반에는 북쪽에 찬 공기가 밀려들어와 서울의 아침 기온 한 자릿수대까지 떨어지겠습니다. 고속도로 아직은 전체적인 소통 상황이 원활합니다. 현재 서울 요금소를 기준으로 승용차로 출발하면 부산에서 서울까지 5시간 소요됩니다. 목포에서 서울까지는 4시간 10분, 광주에서 서울까지는 3시간 40분 예상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고속도로 일부 구간에 낀 안개가 서서히 걷혀가고 있습니다. 다만 중부 내륙고속도로는 지금 양평 방향 사고 소식이 있는데요. 여주 분기점 부근 갓길에서 승용차 관련 사고가 일어나 처리 작업하고 있습니다. 여파로 여주 분기점 일대에서 1km 구간 정체되고 있고 이전 충주 분기점에서도 2km 구간 정체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YTN 라디오 57분 날씨와 교통정보의 김미란이었습니다.

0: 안녕하세요. 가수 백지영입니다. 노래로 건네는 위로도 참 좋은데요. 제 하루를 채워준 건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누군가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루하루 더 슬기롭게. 아무래도 귀에는 라디오가 더 좋겠죠. 평일 오전 10시 30분 슬기로운 라디오 생활 채널 고정하세요.
1: FM 94.5MHz YTN 뉴스 FM입니다. HLQV 한국의 뉴스 채널 YTN 뉴스 FM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